0: 느낌이 드는데요.
1: 맞아요.
0: 이쪽에 이제 이번 전시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네. 방랑자 환상곡.
1: 슈베르트가 25살에 작곡한 음악 제목인데 네. 23세기를 동경하면서 떠돌면서도 그러면서도 삶에 대한 열정과 긍정적 태도를 말하는 곡이에요.
0: 방랑자에서 느껴지는 것은 뭔가 이렇게 진짜 떠도는 맞아요. 이방인의 느낌, 자유로운 사람, 거기에 이제 환상까지 겹쳐졌는데 맞습니다. 과연 어떤 작품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0: 그 첫 번째 전시장에 들어오면 네. 이관 작가의 작품부터 만날 수가 있네요.
1: 맞습니다. 오. 와.
0: 자, 열리지라는 오. 작품에 걸려 있습니다.
1: 네. 이 작가님 작품에는 해골이 많이 등장해요. 뼈가 많이 등장하는데 작가님이 뼈와 관련된 질병을 알았었대요. 식물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한 부분이 잘려도 다시 재생하잖아요. 네. 자신의 어떤 그런 욕구도 들어가면서도 질병을 표현했던 거죠. 아.
0: 이쪽으로 오면 아화구상도라고 해서 굉장히 오. 연작으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근데 아화. 아마 이게 작가의 뒷모습인 것 같고 뼈가 앙상하게 들어.
1: 그러니까요. 뒷모습으로 아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네. 자신의 뒷모습인데 개인적인 스토리를 담고 있어요.
0: 아, 그러니까 이 모습으로 태어나서
1: 점점
0: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고 결국에는 오. 정말 뼈만 남아서
1: 자연으로 돌아가는 느낌.
0: 자연으로 돌아가는 오. 것 같아요.
1: 특이하네. 왜 삶이 들어갔네요.
0: 그 서양 미술 공부하다 보면 바니타스 정물화라고 해서 꼭 이렇게 해골이나 촛불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등장하는
1: 꽃병이나
0: 이런 네. 그러니까 정말 생성과 소멸을 이렇게 그런 소품을 통해서 보여주는 작품들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비슷함을 느낄 맞아요. 수가 있고요.
1: 그리고 이 미술관이 굉장히 특이한 게 네. 학교를 지금 개조한 거잖아요. 네. 근데 보통 미술관 창문이 없잖아요. 아~ 창문이 있으면서도 좀 네. 구성을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이 작가님이 식물이 등장하잖아요. 뭔가 어울려요.
0: 맞아요.
1: 이 창문마저도 하나의 네. 작품처럼 보이는
0: 이렇게 쭉 하나의 정말 작품이 연결되는 것 같은 공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편린 7월 사실 이 편린이라는 단어 자체가 네. 사실 우리가 일상 용어로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1: 아니죠.
0: 아주 작은 것.
1: 맞아요.
0: 비늘 한 조각 이런 뜻인데
1: 주저앉은 꼬리뼈에서 뭔가 새로운 삶이 피어나는 아. 보시면 꼬리뼈에 꽃이 피어나잖아요.
0: 아 이게 꼬리뼈예요 지금?
1: 네. 그래서 뭔가 그런 치유하는 과정 자체를 나타낸 게 아닐까. 네.
0: 우리의 생명이 뭐 죽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흙으로 돌아가서 또 그쵸. 하나의 또 뭐 어떤
1: 순환인 생명. 거잖아요.
0: 그러니까요. 네. 자 이쪽은 이제 지효최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네. 한밤의 환상고인데 정말 야경을 그린 모습인데 네. 뭔가 막 반딧불이도 날아다니는 것 같고 저 멀리 우주에 별이 떠 있는 모습도 같고
1: 환상적이면서도 예쁘네요.
0: 네.
1: 그리고 동양화를 좀 보아주세요.
0: 그래요.
1: 초현실주의가 있잖아요.
0: 네.
1: 그때 초현실주의 작가들이 자주 쓰는 대페이지망, 즉 낯설게 하기 기법을 많이 쓰는데 대페이지망이란 게 원래 우리가 보통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기본 관념을 깨고 새로운 낯선 형태를 두면서 네. 우리한테 환상적인 풍경을 보여주잖아요.
0: 네.
1: 딱 동양적인 어떻게 보면은 초현실주의가 아닐까.
0: 우리가 봤을 법한 그런 야경의 모습, 네. 해가 저기 뒤에 지고 있고 이런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앞에 있는 나무들이나 바위를 봤을 때는 이게 어디지?
1: 그죠?
0: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1: 뭔가 그런... 신비로운 나라 같아.
0: 네. 후라이가 막 날아다니네. 리본이 묶여 있어.
1: 리본이 묶여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릴 때 어머니가 계란 후라이를 해주셨는데 네. 노른자가 마치 태양처럼 보였대요. 그래서 약간 기쁨을 주는 상징적 이미지로 보여서 작품 속에 그 계란 후라이를 등장시켜요.
0: 야 진짜 너무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 달걀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왜 완전식품이라고 하잖아요.
1: 그쵸. 어떤 달걀은 네. 노른자가 태양 떠 있는 것 같아요.
0: 동그랗게. 네. 이거는 올해 2024년 작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미스테리 렌치의 기억 그래요.
1: 네. 이 지오츠 작가는 샤인머스켓을 주로 작품에 등장시켜요.
0: 포도를 좋아하시나 보네요.
1: 그런가 봐요. 그리고 미국 레지던스 시절에 네. 그곳에서의 추억들을 작품으로 담아놨어요.
0: 이 사이사이에 굉장히 재미있는 소재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주엉이도 보이고 도마뱀도 보이고
1: 추억하고 관련이 있나 봐요.
0: 이렇게 알이 하나씩 네. 모여서 포도를 이루는 것처럼

0: 이런 뭔가 추억이 담긴 어떤 소재들을 통해서 작가님이 경험했던 그런 기억들을 네. 그려놓은 게 아닌가 좀 예쁩니다. 이번 작품은 권기동 작가의 작품인데요.
1: 네.
0: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 한국은 아니에요.
1: 맞아요. 익숙한 할아버지가 보여서 네. 이게 그 브랜드 아. 할아버지가 계시네요.
0: 네, 치킨 파는 할아버지.
1: 네, 네. 미국 체류 시절에 그런 봤던 경험들을 토대로 그러니까 현대인의 외로움, 고독, 불안감을 상징하는 풍경을 많이 그리세요.
0: 네, 사람도 등장하고 건물들도 있는데 건물 자체가 막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느낌도 네. 아니고 그리고 표정이 좀 어두워요. 이게 딱 그림에서도
1: 맞아요.
0: 느껴집니다.
1: 어떤 사회 문제를 또 풍자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0: 네. 와, 여기는 지금 보니까 네. 어디 우리가 좀 이렇게 관광지로 가볼 법한 그 장소를 그린 것 같아요.
1: 네, 그런데 진짜 특이하게 네. 이 권기동 작가님 작품은 뭔가 풍경이고 유명한 관광지 같은데 막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0: 맞아요. 막상 여행이 아니라 고행이 될 때가 있는데
1: 그럴 때가 있죠.
0: 그런 이미지를 그린 게 아닌가.
1: 네. 라스베가스 쇼핑몰 풍경이에요. 약간 화려함의 대명사인 공간인데
0: 네.
1: 전혀 막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0: 약간 지쳐 보이는 표정도 있어 보이고
1: 그리고 인물들을 자세히 보면 윤곽이 흔들렸어요, 지금.
0: 네.
1: 그런 형태들과 윤곽성이 더 불안감을 강조하고 있어요.
0: 그리고 대부분 지금 다 뒷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1: 그러니까요.
0: 문을 나서면 네. 또 미스터 디즈라고 지금 여기는 유명한 마릴린 먼로인 거죠?
1: 제임스 딘
0: 제임스 그렇죠? 딘이고 근데 왜 두 사람이 또 이쪽 우리가 관람자 쪽을 바라보고 있어서
1: 네. 그리고 잘 보면은 인물을 그려놓은 줄 알았는데
0: 네.
1: 판넬이에요.
0: 아,
1: 그죠?
0: 그러네요?
1: 네. 약간 뭐랄까요 보이는 것들에 대한 허구성? 의도적으로 풍자시킨 거래요.
0: 그러니까 미국을 대표하는 할리우드 대표 스타들을 그리면서
1: 네.
0: 그 실제가 아닌 판넬의 모습을 그렸다.
1: 맞아요.
0: 자, 그리고 이쪽 벽면에는 홍시연 작가의 작품이 걸려있습니다.
1: 네. 얼룩말이네요.
0: 얼룩말의 얼굴을 하고 있고요. 제목이 굉장히 독특한데 카모플라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1: 얼룩말이 사실은 위장이잖아요, 무늬가.
0: 네.
1: 근데 이게 의외로 작가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0: 무슨
1: 왜냐면 얘기예요? 어렸을 때 좀 무서운 일을 겪었는데
0: 네.
1: 가끔 어렸을 때 장난으로 불장난할 때 있잖아요.
0: 그쵸, 저도 집에 불 날 뻔했어요.
1: 근데 실제로 어릴 때
0: 달고나 만들다가
1: 맞아요?
0: 네.
1: 근데 작가님은 불장난을 하다가 실제로 불이 났대요.
0: 어머.
1: 화재를 건졌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두려움이 그런 숨기기 위해 두려움을, 불안감을 감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위장이라는 뜻의 그림들을 그리는 거예요.
0: 가면을 쓰고 있는 네. 어떤 인간의 형상.
1: 얼룩말이 계속 등장했던 이유가
0: 네.
1: 위장, 감추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죠.
0: 군대에서 이런 위장 해보셨잖아요.
1: 아, 많이 발랐죠, 이렇게.
0: 약간 얼룩말의 무늬처럼 진짜 막, 그쵸?
1: 그쵸, 그렇게 알려주고 손가락에 발라가지고 이렇게 가리죠.
0: 진짜 이렇게 해요?
1: 맞아요, 맞아요, 합니다. 위장 또 열심히 했었죠.
0: 네.
1: 그리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얼룩말의 그 얼룩이 어떤 의미냐면 얼룩말들이 이렇게 모여있으면은 그 무늬 때문에 사실 사자가 제대로 못 본대요. 어디가 어딘지.
0: 화이트와 블랙이 막 이렇게
1: 섞여 있으니까.
0: 정신없이 섞여 있으니까.
1: 그래서 진짜 위장을 하는 거죠. 살아남기 위해서. 이 작가는 그런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서 얼룩말로 자신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죠.
0: 누구나 내면의 불안을 갖고 있지만
1: 네.
0: 그거를 감추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 이쪽 작품에도 역시나 얼룩말이 등장을 하네요.
1: 맞아요.
0: 여기는 근데 카모플라주 성공이에요.
1: 성공.
0: 위장하는데 성공했나 봐. 지금
1: 그러네요.
0: 비슷한 문양의 옷을 입고 있네요.
1: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룩말의 무늬가
0: 네.
1: 사실은 나약함을 숨기는 거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주목받고 싶은 마음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
0: 아, 그래요?
1: 그럴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우리 현대사회에서 얼룩 무늬 같은 거 입을 때
0: 네.
1: 주목 많이 받잖아요.
0: 아, 굉장히 눈에 튀죠.
1: 아, 그러니까.
0: 그런가면 이쪽에도 지금 얼룩말이 등장하고
1: 네.
0: 또 뒷모습에 소녀가 등장하는데 홍시연 작가의 어떤 자신의 모습을 그린 네. 것 같아요. 반목이라고 여기는
1: 반목.
0: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역시 카모플라주 연작인데
1: 네.
0: 부제가 불안.
1: 느낌이 좀 달라요.

0: 앞서 우리가 봤던 그 작품들은 네. 위장에 아까 성공이라는 제목도 있었고 맞아요. 반목도 있었는데 여기는 불안이라는 게 어떤 이 붉은색과 초록색이 대비가 되는 네. 셈이잖아요. 보색인데 그럼으로써 그리고 얼룩말 속에 숨어있는 자신이 그러네요. 있어요. 약간 이 카모플라주 작품을 보다 보면 숨은 그림을 찾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들고요. 그리고 이 작품에서는 특히 그냥 완전한 뒷모습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약간, 뒤돌아보고 오, 이게 불안인 거잖아요.
1: 아, 맞아요.
0: 뒤를 아예 보고 있으면 저쪽을 바라본다 하지만 네. 이렇게 한다는 건 살짝. 나의 뒤에 있는 무언가를 의식하고 불안감을 네. 내비친다는 건데 굉장히 이 시선과 각도에 그러네요. 따라서 네. 와 너무 작품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와, 이 작품은 응시라는 부제가 네. 있는데 일단 너무 추워 보여요.
1: 그러니까
0: 막 눈보라가 날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얇은 슬림 하나 입고 있다니
1: 그러네요. 아, 저 근데 왜 응시인지 알 것 같아요.
0: 왜요?
1: 잘 보면은 여기 지금 동물이 한 마리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여기 뿔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앞에 동물 한 마리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0: 마주보고 있는 거구나. 네. 저는 왜 주인공의 머리에 뿔이 났지라고 생각했는데 응시라는 게 그러네요. 여기 동물이 없었으면
1: 그쵸.
0: 사람의 머리에서 뿔이 났다 생각했을 네. 텐데 저 동물이 있음으로써 그래서 마주보고 있는 거구나.
1: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네.
0: 지금 너무 더운 여름인데
1: 그러니까요.
0: 옷을 좀 입혀주고 싶은 그런. 이야, 화려한 색감이 일단 눈에 띄고요. 네.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1: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0: 네. 김상덕 작가의 작품이고 사특한 놈들의 잔당. 근데 굉장히 즐거워 보이는 분위기와는 다르게 네. 제목 자체가 사특한 놈들의 잔당이에요. 사람을 유혹하여 잡아먹는 괴물이네요. 얘가 괴물이고 지금 괴물의 촉수를 잡고 있는 거예요.
1: 아.
0: 그래서 보면 뭉크의 절규 표정처럼 네. 이러고 있는 논란.
1: 그냥 봤을 땐 귀여워 보였는데 네. 가까이서 보니까 좀 기괴해요.
0: 기괴해요.
1: 네. 김상덕 작가의 특징은 자신이 어떤 매력을 느끼면서도 직접 경험한 것은 또 두려운 것들을 그리고 있어요.
0: 네.
1: 예를 들면 귀여우면서도 기괴한 거 이것처럼 또 겉으로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 위험한 것들에 대한 작품을 남기는 거죠.
0: 즐겁지만 약간 무서운 것
1: 맞아요.
0: 그런 느낌.
1: 상반된 감정?
0: 우리 놀이기구 탈 때도 그렇지 않아요?
1: 그렇죠.
0: 즐거우면서도 되게 공포감을 그러니까 그걸 스릴을 즐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1: 설레이면서도 또 두려움.
0: 네. 여기 있는 작품도 즐거움의 정원. 그러니까 즐거움이라는 느낌은 이제 밝은 원색을 표현을 했고 네. 그다음에 기괴한 모습들은 약간 표정이나 아니면
1: 왜곡?
0: 왜곡.
1: 왜곡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뭉크 같은 예술가도 떠오르는 것 같아요.
0: 이 작품은 이제 영웅의 변수라는 작품인데
1: 딱 제목부터 이중적인데
0: 누가 봐도 지금 영웅처럼 서 있거든요.
1: 근데 제가 볼 때 얼굴이 악당이에요.
0: 악당이에요. 표정도 네. 그렇고 그리고 인간의 얼굴은 아니에요. 눈, 코, 입이 제대로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1: 이 작가님은 그런 생각을 했대요. 뭐 슈퍼히어로 영화를 보면서 네. 저 초능력을 가진 영웅들이 변심하면 어떻게 될까? 한순간에 악당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거?
0: 그렇죠. 아, 그래서 지금 이 영웅은 아주 기계 넘치게 가운데 네. 딱 서 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보면 무서워하거나 도망가고 있고
1: 맞아요.
0: 네.
1: 항상 이중적인 그 이미지를 굉장히 잘 표현해요. 밝으면서도 무서운.
0: 네. 즐거우면서도 공포스러운. 맞아요. 이쪽에 있는 작가는
1: 네. 허현주 작가님.
0: 허현주 작가인데 제가 되는 사람들 시리즈입니다. 그 멀리서 보면 사람의 형상인 게 분명한데
1: 맞아요.
0: 가까이서 보면 정말 약간 제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1: 네. 허현주 작가님은요. 존재하는 것들이 어떤 사라지는 순간 있음과 없음의 경계를 끊임없이 고민했대요. 질문을 던지고 그래서 뭔가 그 말했던 것처럼 존재함과 사라짐 이 두 가지를 상반되게 표현하는 거죠.
0: 멀리서 봤을 때는 분명히 사람의 형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봤을 때는 윤곽선이 없어서
1: 맞아요.
0: 그 진짜 경계가 모호하다. 누구나 죽음이라는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라지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1: 그렇죠. 맞아요.
0: 소멸하고 생성하는 그 무한의 반복일 수도 있겠습니다.

0: 실제로 작업을 할 때 네. 사람들이 다 지나가잖아요. 카페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연속 촬영한 다음에 작업을 하셨대요.
1: 아,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 모습을 아주 실제적으로 표현할 네. 수 있는 거군요.
0: 움직임이 담긴 거죠.

0: 근데 또 이거 특이하지 않습니까? 위에 지금 얼음들은 약간 사라져가는 모습인데 유모차의 윤곽은 너무 뚜렷해.
1: 뚜렷하네.
0: 여기 이제 생성된 지 얼마 안 된 아이의
1: 맞아요.
0: 네, 생성과 소멸이 계속해서 그리고 이 작품은 멀리서 봤을 때 딱 의자인데요. 제목이 소지. 너무 힘들어서 약간 그치? 진짜 멘탈은 날아가 버리고 육체는
1: 날아가고 있어.
0: 네, 멘탈은 날아가고 육체는 1인용 체어에 쓰러진 것 같은 그런 맞아. 모습.
1: 아, 진짜 피곤한 하루 보내고 너무 막 사람들한테 치이고 지쳤을 때 네. 딱 소파에 눕는 순간 약간 저런 느낌이잖아요.
0: 제가 범준이 재우고 나면 딱 이 자세거든요. 끝났다.
1: 사라지고 있는 약간. 네. 와. 작가들이 확실히 공통점이 다 있네요. 환상적이면서도 네. 현대인들의 고독함, 외로움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0: 4반 정우철.
1: 네.
0: 숙제 다 했니?
1: 저 숙제 다 했어요.
0: 오늘 지각했어 안 했어?
1: 지각도 안 하고 일찍 왔고 숙제도 다 해놨습니다.
0: 오늘 떠들었지?
1: 안 떠들었어요.
0: 안 떠들었어?
1: 이제부터 모범 학생 되려고.
0: 지금 근데 왜 여기서 빼꼼하고 있지?
1: 선생님 보고 싶어가지고 언제 오시나요?
0: 자 우철이.
1: 네.
0: 받아쓰기 숙제 왔어?
1: 해왔습니다.
0: 여기 봐봐.
1: 이렇게.
0: 선생님 보여줘봐. 이거 이거
1: 왜요?
0: 또 틀렸네 이거.
1: 또 틀렸어요?
0: 다음부터
1: 네.
0: 틀리면 선생님한테 혼날 줄 알아.
1: 저 다 맞게 썼는데?
0: 와 SNS에서 봤던 그 아름답던 공간이 바로 이곳이네요.
1: 네.
0: 제 옷이랑도 참 잘 어울리지 않나요?
1: 저 맞춰 입고 오신 줄 알았어요? 너무 딱인데?
0: 네.
1: 제목을 관장님으로 알고 계시거든요.
0: 제가 여기 주인인 거죠.
1: 그러니까요.
0: 아니 네. 제목도 나의 정원, 모두의 정원.
1: 맞아요.
0: 정말 너무 예쁘게 꾸며져 있습니다.
1: 아미 미술관 관장님이자 화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기호 작가님의 작품이 설치되어
0: 있는 거죠. 이게 작품인 거예요?
1: 네, 맞아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버드나무 패목이래요.
0: 아, 그 나무를 주워다가?
1: 이게 가짜가 아니라 실제 기러기 깃털이에요.
0: 그걸 이렇게 다 염색을 일일이 하신
1: 네.
0: 거예요?
1: 심지어 염색을 국내에서 못해서 네. 해외에 세웠답니다. 이 작품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공을 들인 거죠.
0: 우와, 아니 지금 여기가 끝이 아니고 이 복도까지 쭉 다 연결이 돼 있고 뻗어 있어요. 심지어 이 공간에도요. 우와.
1: 진짜 약간 몽환적이다.
0: 우와, 이렇게 지금 복도에서부터 쭉 네. 나뭇가지가 뻗어져 나와서
1: 진짜 비현실적인 공간이네요.
0: 네.
1: 너무 의상이 너무 잘 어울려서 약간 찰떡이에요. 너 이렇게 그러니까 잘 어울려서
0: 정말 오늘은 박은영의 정원이네요.
1: 주인공인데 네. 약간
0: 그리고 여기가 폐교였던 만큼 네. 이렇게 옛날에 정말 앉아서 썼던 책걸상이 있어서
1: 맞아요.
0: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추억을 또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리고 저는 이런 바닥 진짜 오랜만에
0: 그러니까 나뭇바닥
1: 그죠?
0: 이렇게 삐걱삐걱거리는
1: 신기하다.
0: 옛날에 저는 어렸을 때 진짜 학교 끝나고 나서 청소 네. 시간에 다 같이 무릎 꿇고 앉아서 왁스 칠했거든요. 일렬로 서서 다 한 발 나가서 또 왁스 칠해요. 너무 예쁘네요. 와 이쪽 공간은 또 약간 블루네요. 네.
1: 아 교실마다 색상이 다르네요.
0: 거울도 있고 그리고 진짜 뭐 이거 어디 교회 가면 한
1: 진짜
0: 그런 의자 아닌가요?
1: 네.
0: 야 아니 보니까 왜 관람객들이 많이 찾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저기 한번 앉아보세요.
1: 포토존이네.
0: 네.
1: 괜찮나요?
0: 잘 어울려요.
1: 괜찮아요?
0: 시인 같아요.
1: 약간 창작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0: 예,
1: 또 다른 색인데요.
0: 와.
1: 겨울인 것 같아요.
0: 네. 겨울 왕국에 와 있는 것 같은. 바깥은 폭염인데.
1: 더운데.
0: 여기 있으니까 조금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느낌이
1: 들어요. 정말.
0: 네. 와. 진짜 어디를 봐도 너무 예쁘네요.
1: 그러니까.
0: 네.
1: 아이디어 너무 좋지 않아요?
0: 그러니까
1: 이런 폐교를 살려서 미술관을 탈바꿈시키고
0: 네. 그리고 그 예쁜 모양 이런 거울들 이제를 갖다 놓으니까 더더욱 박기호 관장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궁금해집니다.
1: 맞아요.
0: 저희 그러면 관장님을 모시고 네.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까요?
1: 좋습니다.
2: 안녕하세요.
0: 관장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0: 네.
1: 네, 반갑습니다.
0: 어머 어머. 아니 우리가 이 정원에서 봤지만 네. 핑크 깃털이 인상적이었잖아요.
1: 맞아요.

0: 반장님의 의상도 오늘 핑크를 좋아하시나 봐요.
1: 우연히 오늘 일치가 됐네요.
0: 아, 그런 건가요?
2: 너무 잘 어울리세요.
0: 권장님, 아미 미술관을 찾는, 지금도 오늘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하셔가지고 찾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1: 아무래도 여기는 도시하고 다른 좀 이제 거대하고 화려한 미술관이 아니고
0: 네.
1: 자연 속에서 같이

0: 당진하면 진짜 유명한 곳이 바로 신리성지거든요.
1: 맞아.
0: 그리고 당진에만 세 곳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곳 순성면에 두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미술에 진심이 있는가요?
2: 당진이 이 베이직이 뭐냐면 예술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미술관을 통해서 이제 많이 좀 이렇게 나비 현상이라고 그럴까?
0: 나비 효과가 있는 네. 거군요.
2: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3: 저도 한 가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예. 작가로서 또 아미 미술관 관장님으로서 앞으로 계획도 궁금하였고요. 혹시 꿈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2: 저는 이제 미술관을 통해서 이제 작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애롭고 힘들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발굴해주고 또 이제 지금은 미술관의 역할이 예술인과 또 비예술인을 이렇게 이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거든요.
0: 네.
2: 앞으로 열심히 해서 그분들한테 실망을 드리지 않는 좋은 장소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옛날에는 학교였다는 그런 동심, 추억의 장소라는 게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려요.
2: 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와, 오늘 전시는 작품 감상도 감상이지만 그 시공간을 뛰어넘은 옛날 추억의 한 장면을 꺼내서 다시 한번 뛰놀았던 것 같아요.
3: 맞아요. 그리고 충청남도 당진하면 쌀이 유명하고 또 석양이 아름다운 외목마을로 생각했는데
0: 맞아요.
3: 이제부터는 문화예술의 마을로 생각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올 가을에는 제1회 삽교천 댄스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점점 더 문화도시로 발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3: 좋네요. 여기서부터 문화예술의 향이 퍼져나가길 바라겠습니다.
0: 네. 자, 새로운 감동을 찾아가는 우리 동네 미술관 다음 주에도 저희와 함께 놀러와 주세요.

0: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1: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2: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1: 고척돔 단독 콘서트 나중에
0: 늘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꿈꾸면서 그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1: 맞아요.
3: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4: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0: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
5: 아지트니까.
0: 그럼 아지트인데.

0: 뭐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금방이라도 온화한 미소를 띤 신라인들이 걸어 나올 것 같죠? 도시 전체가 마치 하나의 박물관 같은 곳. 천년 고도 경주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우리나라 세계유산 15곳 중에서 무려 4곳을 품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의 보고입니다. 500년 전통문화와 자연환경을 간직한 양동마을이 있고요. 경주 역사유적지구와 옥산서원, 또 경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죠. 불국사와 석굴암도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불국 정토를 꿈꿨던 신라의 통치 철학을 잘 담아낸 대표적인 장소이자 신라 불교 미술의 걸작들이 모여 있는 곳, 경주 불국사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고난의 굴레에서 벗어나 마음이 깨끗해지는 세상. 불국 정토를 현세에 재현하겠다는 신라인의 꿈이 깃든 곳입니다. 불국사는 서기 528년 신라 법흥왕 때 창건에 통일신라 경덕왕 때 크게 중건하면서 대규모 사찰로 위용을 갖추게 되죠.

불교를 나라 신앙으로 믿었던 신라인들은 그들이 해낼 수 있는 최고의 건축 기법, 최고의 노력과 정성으로 부처님의 나라,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불국사를 처음 지었을 당시에는 청운교 앞에 큰 연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비가 올 때면 자음문 옆 수출구로 물줄기가 폭포처럼 떨어져 연못 위에 신비로운 물안개가 장관을 이뤘다고 하는데요. 15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 옛 모습은 자취를 감췄지만 비 내리는 불국사의 고요함 속에 신라인의 향취가 전해지는 듯합니다. 불국사를 나와서 토암산 중턱을 향해 부지런히 올라가면 신라 불교 예술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석굴암이 보입니다. 해발 500m가 넘는 곳이니까 석굴암 입구에서 내려다보면 간포 바다가 한눈에 펼쳐지는데요. 이렇게 높은 곳에 절을 짓고 단단한 바위를 쌓아 올려 그 안에 부처님을 모신 이후 멀리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외구로부터 나라를 지키겠다는 간절함 때문입니다. 불국사가 경내에 보물을 품고 있는 사찰이라면 산 전체에 유서 깊은 문화유산을 간직한 야외 박물관이 있습니다. 바로 경주 남산인데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경주 역사 유적지구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큽니다. 무려 37개의 불교 유적이 산재해 있는데요. 천년을 이어온 신라의 숨결이 살아있는 경주 남산. 예진 스님의 발길을 따라 찬찬히 돌아봅니다.

경주의 남쪽 고이봉과 금호봉 두 봉우리를 중심으로 솟아있는 남산. 금호산으로도 불린 이곳은 신라 천년의 역사를 통해 가장 신성시되었던 곳입니다. 사원, 탑, 불상과 같은 불교 유적뿐만 아니라 왕릉, 무덤, 궁궐터가 남아있어 신라 문화의 집결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한 내가 오래 살아서 그런가 이렇게 깊이 산을 안 경우는 처음이잖아요. 다른 이제 중노릇의 반을 여기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깊이 나랑 교감한 산이잖아요. 이 남산은 그러니까 저에겐 특별하죠.

돌에 새긴 사람의 지극함과 깨달음을 찾아 수행하는 여승의 단아한 일상이 경주 남산의 풍경과 함께 펼쳐집니다.

0: 강암이 굉장히 단단한 돌이란 말이에요. 그 많은 정지를 수천 번 수만 번의 정지를 해야 이 부처님이 이렇게 높은 도들새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위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 많은 고통, 어려움을 견뎌내야 부처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1: 풍만한 얼굴과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지그시 감은 두 눈. 마치 구름 위의 세계에서 중생을 살펴보고 있는 듯합니다.
0: 신라 사람들은 여기 남산이 불국토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탑과 불상을 조성할 때 별길, 달길, 물길, 소나무 이 모든 자연과 어우러져서 이렇게 불상을 조성하거나 탑을 조성한 것 같아요.

0: 미소가 가득 담긴 얼굴과 풍만하고 당당한 자세, 화려한 연꽃 위에 앉아있는 불상에서 자비로운 부처의 힘이 느껴집니다.
1: 남산이 다 이 화강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강암에 돌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성질이 달빛에 의해서 그냥 확 그 몸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더 빛을.
0: 신라의 흥망성쇠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곳. 천년을 이어온 경주 남산 칠부람에 아침이 밝아옵니다. 경주 남산 지구에는 수많은 전설과 역사 유적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신라의 시작과 끝이 모두 남산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가 남산 기슭에 있는 나정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고요. 신라 말 경혜왕이 후백제 견원에게 죽임을 당한 포석정도 남산에 있습니다. 그럼 예진 스님과 함께 경주 남산의 가을을 만나봅시다.

경주 남산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할 만큼 옛 신라의 수많은 불교 유적이 펼쳐져 있습니다. 산 능선과 골짜기 곳곳에 흩어져 있는 절터만 무려 150곳이 된다고 하네요.

일연 스님은 삼국유사에서 이런 경주의 모습을 사사성장 탑탑안행 절이 하늘의 별만큼 많고 탑도 기러기 때처럼 솟아있는 곳이라고 묘사했습니다.

0: 비워야 채워진다. 다 비워야 채워지죠. 이 가을은 비움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비움을 준비하다가 결국에는 다 비워내고 들판의 곡식도 베어내고 나뭇잎도 다 떨어질 때 드디어 비로소 채워진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또 봄을 준비하잖아요.
1: 경주 남산은 돌과 사람의 공간입니다.
0: 할매 부처님이라고 해요. 네.
2: 바위석에 이렇게 푹 들어간 그 은은함으로 이렇게 반겨 안는.
0: 그래서 여기 오면은 마음이 많이 쉬어져요. 이심전심. 할머니는 제 얼굴만 봐도 표정만 봐도 벌써 다 알아요.

제 모습만 봐도 그래서 다 아실 것 같은데. 예, 닮았다고 합니다. 진짜 닮은 것 같으세요?

삶의 무처를 찾아 가족의 안녕을 비는 할머니의 마음은 수천 년을 흐르며 남산을 찾아 기대온 사람들과 곁을 같이 합니다.

서랍을 전체를 절로 보면 남산은 하나의 법당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을은 가장 단청이 아름답게 된 여기 남산은 소나무 단청이 그냥 천년을 이어서 변함없이 된 곳인 것 같아요. 하늘하늘한 봄빛의 유혹에도 그냥 그대로 늘 푸른빛이고 뜨거운 햇살, 여름, 폭우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이렇게 푸른빛이고 겨울에 어떤 매서운 추위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단층빛을 이렇게 천년을 이어서 이렇게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0: 보통 계절이 변화하면은 모든 자연 만물이 다 변하잖아요. 그렇지만 남산은 그냥 여여한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여여한 그 자리, 그곳이 남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 항상 여여한 그 자리, 그곳이 남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예진 스님의 말씀이 메아리처럼 마음에 남네요. 긴 세월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여한 동네. 천년고도 경주에 살았던 양반 가문의 면모를 그대로 품고 있는 곳이죠. 유네스코가 반한 우리의 고향, 경주 양동마을로 들어가 봅니다.

매력 있는 기와집과 정겨운 곡선미를 자랑하는 초가가 조화롭게 자리 잡은 경주 양동마을. 곳곳에 묻어나는 정겨움은 마음속 푸근한 고향 같습니다. 경주 양동마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양반 집성촌인데요. 여주 이씨와 경주 손씨가 이 마을의 주인입니다.

이곳에는 조선시대 가옥 150여 채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주 이씨 가문과

건물의 규모와 보존 상태, 건축사적 가치와 자연 환경까지 마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 것처럼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전통의 품격을 가진 경주 양동마을. 6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생동감이 느껴지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곳에는 손 씨와 이 씨 후손들이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민속촌과는 달리 사람들이 실제로 생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곳에서 후손들이 계속 사는 경우는 경주 양동마을이 유일하다고 하네요. 천년 고도 경주에는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고즈넉한 공간뿐 아니라 앞서가던 신라 과학의 힘을 보여준 명소가 있죠. 바로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던 첨성대. 7세기 중반 신라 선덕여왕 때 건축됐는데요. 삼국유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수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시대 유일한 고대 건축물입니다. 1300년 전 별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하늘의 뜻을 읽으려 했던 신라인들을 상상하면서 첨성대를 만나봅니다.

신라의 수도 경주에는 1300년 변함없이 하늘을 바치고 서 있는 천문대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하늘의 별을 관측했을까? 별을 보는 게 목적이었다면 왜 높은 산 위에 짓지 않았을까? 여러 궁금증이 생깁니다. 첨성대를 이루고 있는 360여 개의 화강암 벽돌과 쌓아올린 층수는 1년 365일 날짜와 절기를 상징합니다. 또 정남쪽을 향해 있는 창은 해의 움직임을 관측하는 기준점이 됐습니다. 1300년 전, 늦은 밤에도 이곳 사람들은 9m 높이의 첨성대에 올라 반짝이는 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봤겠죠. 무수한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하늘의 뜻을 읽으려 했던 옛 신라인들. 그들은 이곳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또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2300년 동안 한 곳을 지켜온 첨성대. 집안의 약화로 북동쪽으로 약간 기울어지긴 했지만 천년이 넘도록 미동도 하지 않은 채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있는데요. 신라의 건축기술이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천년고도 경주에 가면 거리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친근한 얼굴이 있습니다. 바로 얼굴 무늬

분이 수막새인데요. 한쪽이 깨져 있어서 신비로움을 더하는 수막새에는 시원한 눈매를 한 여인이 입꼬리를 살짝 올린 채 미소를 머금고 있습니다. 수막새는 주로 나쁜 기운을 물리치기 위해서 처마 끝에 장식하는데요. 이 수막새의 무서운 표정이 아니라 온화한 미소를 새기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경주에서 만난 신라 여인의 온화한 미소는 숱한 고난과 역경을 딛고 천년 왕국 신라를 우뚝 서게 한 넉넉한 포용력이 아니었을까요?

0: 공방을 몰라서 진단도
1: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2: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3: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2: 고척돔 단독 콘서트 나중에
1: 늘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꿈꾸면서 그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2: 맞아요.
4: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었어요.
5: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1: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
6: 아지트니까.
1: 그럼 아지트인데.

0: 세다고 하시는 분들. 9층, 8층, 7층, 층층마다 다 들러.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엄마 그거 암?
2: 또 뭐?
1: 나 6학년 몇 반인지 암?
3: 4반이잖아
1: 아닌데? 2반인데? 그럼 남자도 HPV 감염되면 암에 걸릴 수 있는 거 암? 아
2: 6학년이라 씩씩하네
4: 아들 그거 암?
1: 뭐?
4: 12살은 HPV 예방접종 무료임
3: 대박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은입니다.
0: 자, 첫 무대는 신민요 무대로 함께 했는데요, 듣는 순간 어깨가 들썩들썩 정말 흥얼흥얼하게 되는 네. 그런 우리 소리, 바로 민요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렇습니다. 민요는 예로부터 정말 뭐 놀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일할 때조차 우리 삶 가까이에 있는 그런 음악이었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인지 더 정겹고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0: 그래서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에서 흥으로 있는 민요 열전 특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맑고 구성진 목소리로 무대를 가득 채워줄 국악 영재들, 과연 어떤 흥과 멋으로 오늘 무대를 꾸며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1: 네, 다음 무대도 또 한국의 신민요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새 친구가 전해준 흥겨운 신민요 잘 들었습니다. 신민요가 1920년대, 30년대에 새롭게 만들어진 민요인데요. 전통 민요의 정서에 맞춰서 당시에 대중음악의 감각이 더해지면서 누구나 쉽고 친근하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로 사랑받았다고 하네요. 자, 잘 어우러진 무대 잘 봤습니다. 어떻게 모인 팀인가요?
1: 네, 저희는 2년 전에 김미성 선생님과 김유리 선생님의 판소리 합숙으로 남원에서 만났었는데요. 처음에는 나이 차이가 있어서 친한 정도를 1부터 10까지 생각하면 7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번 무대를 준비하면서 완벽한 10이 된 것 같습니다.
2: 10점 됐어요 이제.
1: 네.
2: 민요가 우정까지도 더 끈끈하게 만들어줬네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신민요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해요?
1: 신민요의 매력은 일반 전통 민요는 한자가 많은데 신민요는 그보다 가사가 더 쉬워서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대중들도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또 민요를 좋아하고 잘하는 거 말고도 새 친구의 공통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뭔가요?
3: 저희가 다 같이 입시 준비에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0: 아, 그래요.
3: 채영이는 이제 중학교 입시. 그리고 보빈 언니는 고등학교 입시. 그리고 저도 고등학교 입시와 대학교 입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0: 두 개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3: 네. 일단 고등학교도 중요하지만 네. 대학교가 좀 더 큰 고민이라고 전 생각을 해서 두 개 다 고민.
2: 미리 또 고민하는 것까지 합해서. 근데 사실 이제 다 수험생인 거예요. 어떻게 말하자면. 근데 입시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그런 거 제때제때 잘 풀어줘야 되는데 혹시 스트레스 푸는 방법도 비슷할까요?
4: 네. 저희는 주로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옛날에 남원 합숙 때 장칼국수를 한밤중 야식으로 몰래 끓여 먹었던 적이 있었는데 네. 다 같이 정말 맛있게 먹고 설거지를 하다가 네. 옆방에 주무시고 계시던 선생님이 깨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0.1초 만에 미끄러지듯이 연습방으로 가가지고 자는 척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0: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4: 네. 그래가지고
0: 냄새가 다 났을 거거든요. 장으로 만든 칼국수면은 상당히
4: 그쵸. 근데
0: 예 넘어가 주시면 예.
4: 아침에 레슨 할 때 여쭤봤거든요. 근데 기억이 안 나신다고.
0: 아, 잠이 덜 깨셨었나 보다.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함께 성장해가는 모습이 참 예쁜 친구들인 것 같은데 혹시 만나면 연습 말고 또 꼭 셋이 하는 놀이 같은 거 혹시 있습니까?
4: 네, 저희가 춤을 좋아해서 같이 만날 때마다 챌린지 댄스로 릴스를 찍곤 하는데요.
0: 그래요.
4: 지금 잠깐 보여드릴게요.
0: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예, 기대됩니다. 뭐 어떤 게 나오려고 하지? 예.

0: 야, 이거 많이 해본 솜씨네.
1: 이게 간단한 동작 같아도 박자도 딱딱 맞아야 되고 동작도 딱딱 맞아야 되고
0: 그러니까
1: 이런 예. 거 요즘에 많이들 하잖아요.
0: 릴스 이거 한 100만에 나오겠네요. 100만 뷰.
1: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이렇게 같이 또 취미도 공유하고 노래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참 든든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좋은 우정 이어가면서 멋진 소리꾼으로 성장하길 응원할게요.
0: 네, 신민요의 매력을 물씬 느꼈던 무대였는데요. 다음은 어떤 민요가 기다리고 있을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악통나무 이마린입니다. 이 노래는 제가 목을 풀 때마다 자주 부르는 최애곡인데요. 저의 노래 실력 어떤가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국악을 배웠는데요. 특히 서도민요를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서도민요는 수심과 토리를 사용해서 공명, 떨림, 꺾임이 많은데요. 특히 속청같이 속소리로 당겨서 잘게 떠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게 너무 어려워서 맨날 연습하고 있어요. 애절하고 깊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서도민요. 제가 오늘 그 매력을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0: 서도 민요는요, 네.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에서 전해 내려온 민요로 특유의 끌목 창법이 특징입니다. 이 끌목 창법은요, 끌목. 소리를 위로 이렇게 툭툭 치듯이 떨어주면서 부르는 창법이에요.
1: 그래요.
0: 그러니까 이를테면 네. 할까 요.
1: 약간 약올른데? 놀리는 거 아닌가?
0: 아니 아니 그 정도로
1: 그렇게 떨어요?
0: 깔까 이렇게 리듬감 있게 툭툭 아~ 이렇게 음으로 위를 치는 느낌.
1: 네, 잘하시네요.
0: 그래야 또 박자가 더 살거든요.
1: 네네.
0: 특히 조금 전 무대에서 보셨던 것처럼 서도민요 특유의 콧소리까지 더해지면 더 구성지고 애잔한 느낌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1: 네, 이렇게 끌목 창법이 매력적인 서도민요까지 만나봤는데요. 이번에 또 어떤 매력의 민요 무대가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동부민요는 강원도 그리고 경상도 그리고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전해 내려온 그런 민요인데 네. 특히 시원하고 구성진 가락이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다빈 친구가 생각하는 이 동부민요의 매력은 뭘까요?
1: 동부민요는 꾸미지 않아도 소리가 깊게 전해지고 감정이 잘 전달되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2: 말하는 것도 담담하게
0: 그렇죠.
2: 얘기를 하네요. 네. 그 속에서 또 진심이 느껴지고 근데 이 동부민요가 유난히 좀 더 잘 어울리는 그런 장소가 있을 것 같아요.
1: 저는 네. 강원도 삼척이라고 생각합니다.
0: 삼척? 네. 동해안
2: 외 삼척에서 이 동부민요를 불러봤어요?
1: 네.
2: 어땠어요?
1: 외할머니 댁이 삼척에

0: 계셔서 삼척에서 노래를 불러봤었는데
1: 네.
0: 삼척의 탁 트인 바다와 제 목소리가 어우러져서 정말 좋았어요.
2: 와,
1: 진짜
2: 영화
1: 멋있겠다.
2: 같았겠다. 바다에서 막
1: 에.
2: 그 방파제 파도가
1: 에.
2: 쭉쭉 칠때 정말 예, 매력적일 것 같은데. 근데 다빈친구가 올해 중3이잖아요. 16살.
0: 네.
2: 근데 혹시 막 중2를 지났으니까 그 유명하다는 중2병 없었습니까?
0: 저도 중2병에 왔었던 것 같은데요.
2: 네.
1: 왔었어요. 네.
0: 중2병에 와서 부모님한테 말을 크게 상처가 되게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말을 따뜻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2: 그
0: 있습니다.
2: 뭐 어떤 거를 좀 저희도 좀 대비를 해야 되니까요. 저희 딸 3학년이거든요.
1: 초등학교 3학년.
2: 중2가 되면은 이제 어떤 그 상처를 받나요?
0: 잘 모르겠는데
2: 네.
0: 혼자 있고 싶어지고
2: 혼자 진짜
0: 네 그런 것 같아요.
1: 방문을 막 걸어 잠그고
0: 네
1: 문을 쾅 닫고
0: 문을 쾅 닫아본 적 없어요.
1: 오
2: 문을
1: 착하다.
2: 쾅 닫아 발로 찬 적은 있죠?
0: 없어요.
2: 없어요?
0: 네
2: 있을 것 같은데.
1: 아니에요. 다빈친구가 보니까 이렇게
2: 네.
1: 중2병도 그렇게 크게 지나가지 않고
2: 네.
1: 굉장히 지나가면서 오히려 철이 들었다 그래야 되나? 굉장히 좀 성숙해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2: 맞아요.
1: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사춘기 때는 감정이 들 들쑥날쑥하잖아요. 그럴 때는 마음을 좀 어떻게 다스려요?
0: 전 제가 좋아하는 래퍼 권오선이라는 래퍼가 있는데 그 권오선이라는 래퍼가 집중시키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이 감정이 잘 추스러지게 됐어요.
2: 권오선이란 래퍼가
1: 래퍼.
2: 쇼미에 나오는.
0: 네.
2: 아, 누군지 알것 같아요. 아니, 진짜로 매력 있어요, 그 친구가. 그러면은 그렇게 영향을 받았으면 랩도 좀 따라 해봤을 것 같은데. 살짝만 느낌만 보여줄 수 있어요?
1: 와, 네.
2: 스웩 약간 보여줄 수 있어요?
0: 아, 네.
2: 자, 한번 보여주세요.
0: 그 권오선이라는 래퍼의 유 잠깐.
2: 유,
1: 유.
2: 예, 유 잠깐.
0: 네. 터치. Would you be my boy? Would you be girl, I might say no. I'm stuck.

0: 여기까지.
1: 아, 노래는 잘 들었는데 랩은 언제?
2: 건너서는 랩.
1: 아, 노래가 아 래퍼의 노래 네. 랩을 한다는 건 아니고
3: 네. 더
1: 아,
3: 자신 네. 있는 부분을 한 거죠.
1: 노래야 워낙 잘하니까 랩도 혹시 잘하나 해서. 네. 그래. 아주 그래, 좋네요. 그래요.
3: 예. 네, 뭐 워낙에 미녀로 다져진 발성이라 그런지 가사도 예, 예. 콕콕 귀에 박히고 아마 랩도 잘할 것 같아요.
1: 네. 예, 다음에 기대해 볼게요. 네. 참 미녀도 잘하고 랩도 잘하는 우리 장르를 넘나드는 다빈친구 앞으로도 좋은 에너지를 팍팍 전하는 그런 소리꾼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자, 무대가 갈수록 미녀의 흥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다음 무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4: 청춘 청춘 홍하늘. 이 노래 들어볼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민요를 너무 사랑하는 국립국악중학교 윤지은입니다.

어때요? 아주 시원하죠? 밝고 경쾌한 매력이 마치 저 윤지은 같아요. 경기민요를 부르다 보면 높은 산에 올라가 있거나 구름 위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번 무대에서 이 느낌을 멋지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제 소리로 함께 구름 위를 걸어보시겠어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쁘게 봐주세요.

0: 네, 경기 민요는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전해진 민요인데요. 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던 곳의 어떤 민요여서 그런지 몰라도 맑고 세련된 그런 소리가 특징이라고 합니다.
1: 네, 밝고 화사한 선율 속에서도 또 삶의 희노애락이 녹아있어서 그런지 들을수록 더 정감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자, 오늘 흥으로 있는 민요 열전 특집답게 민요가 가진 다양한 색깔과 매력 제대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흥겨운 가락이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남도민요의 진하고 깊은 소리를 보여준 무대였습니다. 자, 어떻게 모인 친구들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1: 저희는 원진주 소리단이라는 팀인데요. 네. 우리 전통 판소리와 민요를 많은 분들께 친숙하게 알려드리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팀입니다.
2: 아유, 또박또박 잘 대답하네요. 오늘 뭐 제대로 실력 발휘한 것 같은데요. 친구들이 생각하는 남도민요의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해요?
3: 남도민요는 소리가 굵고 떨림이 강해서 아주 우렁찬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음을 툭 떨어뜨리거나 확 끌어올리는 그런 매력이 정말 멋져요.
0: 그러네요. 예, 오늘 무대를 보면서 남도민요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는데,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팀인데 연습 분위기도 좋을 것 같은데 분위기 메이커는 누구예요?
3: 윤하윤 선배님이요. 윤하윤 선배님이 낮은 발성 연습을 할 때 공포 영화 첫기 인형 같았거든요.
2: 어머.
3: 그때 이후로 종종 흉내를 내주시는데 정말 재밌고 웃겨요.
0: 그럼 누구죠?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예.
2: 네.
0: 어떻게
2: 궁금해요.
0: 하는 거예요?
2: 지금 되게 둥글둥글 순하게 생겼는데.
0: 지금 시작했어요. 시작했어. 척키가 이렇게 하잖아요. 무섭네.
2: 귀엽다.
0: 무서운데. 예예. 예.
2: 팀 분위기를 막 그야말로 확 살려주는 친구가 아윤 친구인가봐요. 그죠?
0: 예.
2: 그리고 또 혹시 공연 들어가기 전에 다 함께 외치는 특별한 구호 같은 게 있을까요?
4: 네, 저희만의 구호가 있어요. 중요한 순간에 하나가 되자는 구호인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0: 네, 보여주세요.
4: 우리 소리는 좋은 것이네. 명창이 되는 예.
0: 야, 이렇게 예, 정말 한 몸처럼 잘 맞네요.
2: 다부지다.
0: 예, 이렇게 힘차고 밝은 팀이니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어요?
1: 저희가 작년에 3.1절을 기념하는 거리 퍼포먼스를 했는데요.
0: 예.
1: 그때 저희가 다 같이 독립운동가가 되어서 만세를 외쳤어요.
0: 그래요.
1: 그런데 시민분들이 같이 만세를 외쳐주시고 또 합창도 같이 해주셨는데요.
0: 네.
1: 그때 너무 자랑스러워서 이런 게 국뽕이 차오르는 거구나 하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0: 그래요, 그래요. 그럴 수 있겠네요.
2: 진짜 그야말로 우리 소리를 지켜나가고 있는 네. 멋진 친구들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0: 그렇습니다.
2: 앞으로도 쭉쭉 성장해서 우리나라를 빛내는 명창이 돼주세요.
0: 네, 흥으로 있는 민요 열전으로 함께한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 우리 민요가 가진 흥과 멋 그리고 삶의 이야기를 가득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 그렇습니다. 밝고 흥겨운 가락 속에서도 웃음과 위로 그리고 우리 정서가 함께 담겨 있다는 걸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역시 민요는 오래 들어도 참 따뜻하고 정겨운 음악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리고 무대마다 자신만의 목소리로 민요의 매력을 전해준 우리 친구들 덕분에 오늘도 풍성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은 씨, 이 노래 들어

0: 같이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요, 간단한 자기소개 글과 사진, 공연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악을 사랑하는 고등학생 이하의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오늘 마지막 무대 원진주 소리단이 한 곡 더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한 곡 더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걸 몰라서 진단도
1: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2: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3: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2: 고척돔 단독 콘서트 나중에
1: 늘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그럼요. 꿈꾸면서 그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2: 맞아요.
4: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5: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1: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
5: 아지트니까. 아,
1: 그럼 아지트인데.
6: 무용을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7: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거뜬히 연습할 수 있어요.

0: 하시는 분들.
1: 9층, 8층, 7층, 층층마다 다 들러.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의 공감.
3: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5: 더 눈에 띄게
6: 이런 정책 소통했습니다.
5: 확실하게 알고 당신의 계셨어요? 시야에 닿을 때까지.
7: 그래서 어떤 소통 혁신 사례를 선택하시겠어요?
5: 당신의 공감이 정책을 완성합니다. 당신의 최애 소통을 응원해 주세요.

0: 저희가 국악을 전공하고 서양음악을 전공했지만 항상 새로운 거에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운명인 것 같거든요.
1: 대중음악 쪽으로 넘어가면 정말 전통음악이라고 하고 전통음악에 넘어가면 대중음악이라고 하니까
2: 우리가 하는 것도 전통이 아닐까? 100년 뒤에 전통이 돼 있는 걸 수도 있고

0: 재판도 화이팅! 우승하자!
1: 상상도 이상! 화이팅!
2: 형님, 1등 하는 거야. 기대하고 있어.
3: 소리의 탄생! 화이팅!
4: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K흥으로 들썩이게 할 국악 뮤지션 발굴 프로젝트 소리의 탄생! 네, 어서 오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이충훈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멋진 무대를 보여줄 세 팀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경연의 3등에게는 400만 원, 그리고 2등에게는 500만 원, 1등에게는 무려 1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가 됩니다. 과연 이 1000만 원의 상금은 누구에게 돌아갈지 여러분 혹시 궁금하신가요? 어떤 팀이 받아가실 것 같습니까? 아, 각 팀별로 정말 응원단분들이 많이 군중으로 운집해 계십니다. 자, 오늘 심사는요, 전문가 평가단 7명과 관객 심사단 40명이 수고해 주실 텐데요. 각각 최저 80점에서 최고 100점 사이로 채점을 해서 전문가 평가단 50%, 관객 심사단 50%의 비율을 합산해서 순위가 결정됩니다. 자, 이제 한 팀 한 팀을 만나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팀입니다. 소리의 탄생 문을 활짝 열어줄 팀, 음악으로 세상을 추리해가는 출입밴드입니다. 출입밴드는 전통 연희와 현대 음악을 결합해서 다양한 창작 활동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춘의 고뇌와 일상 속 평범한 이야기를 음악에 담아 표현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음악으로

0: 아, 정말 대단한 무대였습니다. 아, 우리 심사위원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셨을지 또 한 분 한 분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1: 네, 아주 잘 들었습니다. 뭐 신날 수 있는 악기가 꽹과리에 브라스에 드럼에 거기에 퍼포먼스에 뭐 듣고 있는데 막 너무 즐거운 거예요. 특히 첫 번째 곡 랄랄라 그 훅은 아주 이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2: 저는 갑자기 처용이 나타나서 뭔가 우리에게 마구 던져주시는 줄 알았어요. 무엇보다도 저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는데요. 스스로 너무 즐거워하셔서 그 노래와 춤에 빠져서 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신났어요. 감사합니다.
3: 연희라는 장르가 밴드라는 장르로 넘어오면서 굉장한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극복해 가면서 이 자리에서 그 노래하고 춤춰주고 그런 프론티어 정신으로 쭉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4: 실제로 그 연희 무대가 가진 장점도 있지만 사실 한계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보완해온 결과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에 또 많은 연희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영향

0: 끼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1: 네, 고맙습니다.
2: 여덟 분이 진짜 팀워크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예. 지금 의상도 다 맞춰갖고 입고 나오신 것 같은데 그 앞에 네 분 중에 저 장구 치시는 분만 신발이 좀 틀리네요. 예. 아, 아까 그것만 있으면 됐으면 아주 그냥 만점이었는데. 네. 잘 들었습니다.
1: 자, 우리 출입밴드 마지막으로 우리 관객 심사단분들도 계십니다. 저분들의 또 마음을 사로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마지막 말씀 하실 수 있게 30초 드리겠습니다.
3: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사실 연습실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네. 하지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천장이 무너졌다는 건 하늘이 열렸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거기 오늘 화답하듯이 아까 하늘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낮에? 네, 하늘이 답했다고 생각을 하고 더불어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감사합니다.
1: 와, 하늘의 마음도 열고 심사위원들의 마음도 연 무대였습니다. 자, 우리 출입밴드의 무대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 순식간에 지나간 게 많아서 사실 생각했던 걸 다 못하는데 또 때로는 생각 안 했을 때 쉬욱 가는 그런 자연스러운 또 매력이 있을 수도 있겠다.
4: 호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다들 어떻게 또 알고 찾아오셨는지 호응이 너무 좋아서 좋은 결과 기대해보겠습니다.
1: 자, 다음으로 만나볼 팀은요, 이상적인 국악팀이라는 뜻의 국악이상입니다. 신명나는 음악과 퍼포먼스로 우리 음악의 멋과 매력을 알려주겠다고 다짐하고 나온다는데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준다는 국악이상의 무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정말 보여주는 음악을 듣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국의 포그 음악, 그러니까 전통 음악은 굉장히 연극적이다, 그런 이야기.

구경하려고 또

0: 에라 말뚜가
1: 예
0: 예끼놈 양반이 부르면 공손히 허리를 굽혀 소인 부르셨습니까? 하고 대답하는 것이 옳거늘 내일 무슨 벌장머리인고?
1: 예 죄송합니다. 하도 오래간만에 뵈었기에 너무나 반갑고 얼떨떨하여 아그머니 채찍으로 대가리를 했었습니다.
0: 에라 말뚝

0: 먼저 저놈의 댕굴을 넙니다. 나 죽는다.
1: 아, 이게 웬일이냐?
2: 양반 노릇은 못하겠소. 정말 댕굴을 보면 기절하겠소.
3: 아빠, 말 뚝가!
2: 예!
3: 아이고! 아이고, 형님들! 말뚝이가 나를 가라앉을래요. 어더 말려도!
1: 이게 웬일이냐?
2: 양반님이 넘어지실까봐 다리를 보호했습니다. 도도독하게 떨리니 이를 어찌하면.

새끼야! 이야, 그 녀석 참 잘생겼다. 푸전자전이라더니 그 녀석 참 잘생겼구나. 내가 세상에 살다가 아직까지 아들이 없었는데 새끼 낳기는 이번이 처음이라. 어디 한번 데리고 얼러보자. 이야, 이 녀석 어디 한번 곳곳이 서봐라. 꼬둑 꼬둑 꼬둑 꼬둑 꼬둑 꼬둑 꼬둑 꼬둑 옳고. 자, 꼬둑이 타령이나 한번 해보자. 꼬둑 꼬둑 꼬둑 꼬둑 꼬둑 꼬둑이 내 새끼야. 어느

해라 꾸덕꾸덕꾸 꾸덕꾸 뚝꾸덕 있네 새끼야. 야, 이 녀석 아주 방실방실 웃는구나.

다섯 번째 무대는 어린이 소리단 소리소은 친구들의 수군가중 호랑이 부름 자라 목 내력 대목입니다. 수군가중 호랑이 부름은 호랑이를 토끼로 잘못 알고 불러 호랑이가 내려오면서 자라와 함께 통성명을 하며 자라의 목 내력을 짓는 대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리 소은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씨구!

채를 든 손을 올렸다 내리면 얼씨구 추임새를 넣어주시고요. 채를 안 든 손을 올렸다 내리면 좋다 추임새를 넣어주세요. 채를 든 손을 올렸다 내리면

0: 헐시불!
1: 부채를 안 든 손을 올렸다 내리면
0: 좋다!
1: 감사합니다.
2: 그때여 별주부 수로 말리를 아래턱으로 밀고 나와 아래턱이 뻣뻣하여 퇴짜를 후짜로 붙여 한번 불러 보는디

불러 노니

0: 살펴보니 아무도 없고 누 말라버린 쇳돈 같은 것밖에는 없지.
1: 아니, 이것이 날 불렀는가? 이리 보아도 둥글, 저리 보아도 둥글, 어둠을 납작이냐
0: 하고 고함을 질러보니 아무 대답이 없지.
1: 아마 이것이 하느님 똥인가 보다. 하느님 똥을 먹으면 만병통치한다더라.
0: 그 억센 발톱으로 다다곡판을 탁 짚고 먹기로 작정을 하니 다다 겨우 입부림만 돼요.
1: 자, 우리 통성명합시다. 아이가 이것이 날더러 통성명을 하자고? 오, 나는 이 산중을 지키는 생원이다. 너는 명색이 무엇인고?
0: 예, 저는 수극전 옥주부 공신 사대손 별주부 잘하라 하오.
2: 고랭이가 잘하라.

0: 이렇게 빼고 호랭이 앞으로 바싹바싹 달려들며
1: 자, 목 나가오! 목 나가오!
2: 아, 그만 나오시오! 그만 나와! 아, 그렇게 나오다가는 하루에 1,500발도 더 나오겠소! 어찌 그리 조그마한 분이 목이 들락날락 뒤움치기를 잘하시오!
1: 오, 이놈! 내 목 내력을 말할 테니 들어 봐!

0: 거시기를 꽉 물고 뺑뺑 돌아놓은 것이 호랭이가 으뜩 잡았던지 거기서
1: 저 함경도 새소나무 고개까지 도망.

여섯 번째 무대는 화동정제예술단 친구들의 초무입니다. 초무는 이제부터 춤을 춘다는 서무의 구실로 궁중무가 있는데요. 오늘 추는 초무는 춤의 입문 과정에서 학습하는 기본무로 굿거리 장단이나 살풀이 장단에 맞추어서 추는 비정형화된 춤입니다. 작품의 완성도나 극도의 예술성을 가미하기보다는 호흡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출하면서 추는 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따라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동정제예술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씨!

일곱 번째 무대는 예음 전통 사물놀이 연희단 친구들의 중부농악입니다. 경기와 충청 지역에서 전승된 중부농악 장단이 동시대적으로 편곡하여 예음만의 중부농악 장단으로 연주됩니다. 중부농악 장단은 홀수박의 연주가 특징인데 예음의 중부농악 장단은 짝수박도 함께 구성되어 과거와 현대 시대를 동시에 품고 있는 사물놀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음 전통 사물놀이 연희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김서현이었습니다.

0: 네, 여기는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입니다.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요, 남도 음악의 전통이 진하게 담긴 육자배기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저 역시 전통 소리를 배우면서 소리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 판소리와 남도 민요는 저의 단단한 뿌리이면서 가장 소중한 음악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다양한 활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통 음악의 매력을 더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어서인데요.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우리 소리의 그 깊은 매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전통 예찬,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는요, 판소리의 본질을 지키면서 전통을 잊고 있는 소리꾼입니다. 전통의 깊이를 묵묵히 채워나가면서 단단한 소리를 선보이고 있는 정윤영 씨를 함께 만나보시죠.
1: 심청이가 미켜 분향사비 우는구나.

그때여 신관사또가 도임 후에 기생종고를 헌년 후에 춘향이 불참이 되었겠다. 군로사령들이 춘향을 부르러 나가는 뒤 호골제로 나가겠다. 군로사령이 나간다. 사령 군로가 나간다. 산소 털벙거지 남일공단 안을 올려 날릴 용자를 떡 붙이고 늘어진 세상 흐르르리하네 나가 늦게 차고 중중거리고 나간다. 이에 김본수야 왜야 이에 박본수야 왜 부르느냐 걸렸다 걸려 누구가 걸려야 춘향이 걸렸다 옳다구지 여기 붓고 발기 걸려 홍만 소방을 하였다고 우리를 보면 우리도 보고 당연한 얄얄 끌고 구멍이 너무 많더니 잘되고 잘되었다. 싸나운 강아지 품이 물어가고 물도 가득 차면 덮느니라. 부사령이 분부 듣고 안 올린 범치를 제쳐 쓰고 소소리 광풍 걸음째를 걸어 어칠 미칠 툭 툭 걸어 춘향 문전을 당도하여 이에 춘향아 나오느라 이렇듯 푸른 소리원 그은 산천이 덩그럭 흔들린다. 사또의 명이 처머니 지체 말고 나오느라 그때의 춘향이는 군로가 오는지 사령이 오는지 아무런 줄을 모르고 한양 계신 서방님 생각으로 탄식을 하는구나 칼까부다 칼까 부다 임을 따라서 갈까 부다 천

아프다. 바람도 소연없고 부러움도 수역없는 수진지 날진지

있다. 하나를 친 여성은 운하수가 막혔어도 일년일도 보려는 많은 부디님 계신 곳은 무슨 모리

주고 이제라도 어서 주고 삼월동풍 연야되어 임계신 처마 끝에 집을 짓고 눈이 나가 밤중이면 이모를 만나 마단 청회를 하고

0: 어쩔 거나 어쩔 거나 입 없는 세상 어쩔 거나 아무도 모르게 울음을 우는구나
1: 네, 정윤영 씨의 판소리 춘향가 중 굴로사령 나가는 대목부터 갈까보다 대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정윤영 씨를 모셔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소리꾼 정윤영입니다.
1: 근데 정말 앞서서 멋진 소리를 우리 윤영 씨가 또 들려줬는데 전 윤영 씨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와, 젊은 소리꾼들 중에서 정말로 좀 보기 힘든 어떤 성음이라든지 네. 그런 소리들을 윤정 씨만의 색깔로 매력으로 항상 무대를 보면서 와 정말 저 친구 대단한 친구다. 그리고 또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 잘하지만 인물 또 우리 국악계에 몇 없는 정말로 우리 소리꾼에 없는 정말 큰 장신을 또 하고 있잖아요.
2: 그렇죠.
1: 한번 서보시겠어요? 네 앉으시고요. 네네. 근데 지금 키가 몇이죠?
2: 저 89입니다.
1: 와
2: 너무 커요.
1: 진짜 키가. 실제로 보잖아요. 윤정 씨 진짜 모델도 손색이 없거든요. 그 정도로 너무나 인물부터 해서 소리부터 정말 빼놓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것들을 모든 다 가진 남자인데
2: 아유.
1: 거기까지 소리까지 잘하면 어떡하니. 아, 참. 그래서 이 소리를 들으면서도 와 오늘도 여전히 너무 잘한다. 그리고 또 며칠 전에도
2: 네.
1: 이 녹화일 기준으로 며칠 전에 완창을 전에. 했잖아요.
2: 이틀 전에 춘향가 완창을 하고 이제
1: 6시간을
2: 네네 맞습니다.
1: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무대에서 전혀 그런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무대를 봤어요.
2: 그래서 정말 제 속으로는 오장이 까져요.
1: 오장? 아니
2: 전라도 말로
1: 오장은 선생님들께서 슬퍼한 단어를 지금 여기서 쓰고 있네.
2: 아 진짜 그 정도로 너무 힘들다는 거지.
1: 진짜 사실 쉽지 않죠. 이 완창이라는 게 사실 선생님들이고 저 젊은 소리꾼들이 한다고 했었을 때 절대 쉽지 않은 도전들인데
2: 맞아요. 네.
1: 왜 이렇게 완창을 하게 될까요?
2: 그러니까 이게 완창을 한번 하면 그 다음에 더 잘해야지 그 다음에 더 잘해야지 아 이제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겠다 해서 좀 완창 중독이 되는 것 같아요.
1: 네 중독이라
2: 네 중독.
1: 아 천상 소리꾼이다 진짜.
2: 아유 무슨
1: 혹시 유정 씨는 아 난 소리를 못하면 죽는다 막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2: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네. 집안이 어려웠을 때 이제 소리를 그만둬야 될 상황이 있었을 때
1: 네.
2: 이제 저희 선생님한테 저희 어머니가 소리를 이제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2: 그 말을 하러 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1: 네.
2: 아 근데 나는 소리 안 하면 죽을 거라고 실제로 그런 적이 있어요.
1: 진짜?
2: 네. 6학년 때였나?
1: 6학년 때?
2: 네네네.
1: 13살 때?
2: 네네네. 그냥 아. 소리가 너무 좋아서
1: 네.
2: 그냥 소리하면 그냥 힐링되고
1: 네.
2: 그냥 소리가 제 약간 가족 같고
1: 네.
2: 그러다 보니 이렇게 소리를 안 하면 콱 그냥 한강물에 빠져가지고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1: 네. 너무 극단적인데? 너무 극단적인데? 아 그래도 소리를 어쨌든 그 좋았던 소리를 계속 쭉 해오면서
2: 네네.
1: 많은 소리판에서 많은 관객들을 만나고 있는데 혹시 네. 유정 씨가 생각하는 우리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2: 제가 생각하는 판소리의 매력은 일단은 판소리는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1: 네.
2: 아직도 작자비상이잖아요.
1: 네.
2: 신이 만든 겁니다. 판소리.
1: 이제 신. 네.
2: 신이 만든 거예요.
1: 네.
2: 왜냐하면 이 판소리만큼 이 천지 만물을 다 그려낼 수 있는 성악은 없다고 생각해요.
1: 네.
2: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심지어 귀신소리까지.
1: 네.
2: 그리고 그 다음에 바람의 세기, 물소리의 세기까지 소리로 다 그려낼 수 있기 때문에 판소리의 매력은 거기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1: 맞아요. 그런 어떤 깊이 있는 우리의 판소리란 예술을 윤영 씨가 젊은 소리꾼으로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리고 있는 그런 역할을 또 해주고 있으니까요. 너무나 든든하고.
2: 아이고 감사합니다.
1: 그리고 또 윤영 씨가 하고 있는 이 소리의 스타일이
2: 네네.
1: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젊은 소리꾼들이 좀 표현하기 어려운 스타일들을 또 하고 있잖아요.
2: 네네네,
1: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고째 선생님들의 고째, 소리의
2: 네.
1: 스타일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2: 네네.
1: 그런 소리 스타일을 처음 배울 때나
2: 네.
1: 또 표현할 때나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 네네네네.
1: 어떠세요? 해보니까.
2: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째 소리라 이게 고째 소리야라고 배운 적은 없거든요. 네. 근데 자연스럽게 제가 처음 배웠던 소리가 보성 소리였기 네. 때문에 이제 보성 소리 자체가 고째 소리의 맥을 그대로 전승이 되고 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네. 그 소리의 성음이 저한테 자연스럽게 입혀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국악 음반을 즐겨 들으면서 거기에서 나왔던 유성기 음반 속에 나왔던 이동백, 정정열, 뭐 김창룡, 뭐 조학진, 네. 이선유 등등 1930년대의 명창 선생님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네. 아, 이 소리가 우리 소리와 내가 하는 보성 소리와 되게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구나 네. 해서 이거 한번 복원해볼까? 해가지고 복원을 해봤는데 제 약간 자뻑이지만 네. 제 스스로도 조금 비슷한데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1: 또 잘 맞죠?
2: 네, 맞아요.
1: 잘 맞아.
2: 근데 다른 선생님들 소리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이동백 선생님 소리가 저한테 되게 제 몸에 잘 맞더라고요.
1: 그럼 이동백 선생님 소리 한번 조금 작게 유치원장부터 이렇게.
2: 그러면은 이동백 명창의 더늠으로 그 박석고개라는 대목이 있어요. 그거 짧게 네. 해드리겠습니다.
1: 그러면 좀 약간 예. 비교하듯이.
2: 아 오케이 오케이.
1: 그렇게 하면은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네.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2: 오케이 오케이.
1: 어떻게 다른지.
2: 이제 요즘 소리의 박석치는 박석.

0: 이런 느낌이죠. 약간 위에다 다 올려놓고 소리를 다 쓰거든요.
1: 오. 그리고 되게 뭔가 담백함이 있다.
0: 네네.
1: 담백함이 있어.
0: 그러니까 이게 그 경기 충청도의 그 소리의 색깔, 그 째를 중고째라 그러는데 그 째가 굉장히 담백해요. 떠는 음도 그렇고. 그래서 쭉쭉 이렇게 밀고 가는 느낌이 들죠.
1: 뭔가 지금의 소리의 스타일은 네. 어찌보면은 그 담겨있는 음들의 음들을 표현하는 느낌이라면 네네. 그 고체의 소리는 정말 말하듯이
0: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맞아
1: 그냥 진짜 소리를 낸다라는 표현 같은 느낌이야.
0: 정확해요.
1: 어때 형 괜찮니?
0: 정확해요.
1: 표현법이?
0: 정확해. 정확해. 아니 그게 특징이에요 진짜.
1: 진짜
0: 중고체
1: 딱 들었을 때 그런 느낌을 딱 직관적으로 받았어.
0: 역시 김준수 안다. 김준수가 안다.
1: 이렇게 또 이제 지금 요즘 소리와 그리고 또 예전에 고째의 소리를 이렇게 네. 같이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서 표현해 주셨는데 또 들려줄 무대가 그 무대라면서요?
0: 네 맞아요. 네 다음으로 이제 들려드릴 무대가 이동백 더늠으로 이제 고째 소리를 준비해 봤는데 적벽가 중에 자룡할 쏘는데. 눈대목이잖아요. 백미잖아요.
1: 네.
0: 그걸 이제 이동백 선생님의 더늠으로 고체 소리로 들려드리고 또 그 앞에는 이제 이동백 선생님이 아주 절창을 받으시고 네. 즐겨 부르셨던 세타령.
1: 네.
0: 잡가 세타령을 이제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1: 야, 이제는 진짜로 듣는구나. 길게.
0: 네, 맞습니다.
1: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윤영 씨가 선보이는 이동백 더늠 판소리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2: 이때 마침 어디다 목금방 소주인데 여러 비조가 날아든다 여러 새들이 날아든다
3: 이것이 무신고원이 이동백 명창 더늠으로 세타령을 해보는 것이었다.
2: 이때 마침 어느 때 목금방 소주인 때 여러 비조가 날아든다 여러 새들이 날아든다 단풍조차 떨쳐 구만장 전대붕이 문왕이 내게지다 기산주양우왕세 무한경우의 분에 불고 남은 공제 솔선제벽시울야 아전직명백한 솔선제벽시울야 어르직명백하이 유보규인새끼사 서식전전행무세 생즉장악수고라 우유불사체련세 금자를 내가 아저널이 가이는 생색이로이기 성성지헐려마지 쾌척독되겨니 대견이 요성몽을 놀랄게야 백교지상으께 고래노래로 주공동정도라더니 광명오질황제 피업신생백성아 왕사당연의저제비 피업신생백성아 왕사당연의저제비 팔월명풍도피떠 백리초보람에 양유지당사 풍통동대진예 출래연월 다굴세 열고노던백하이 월명추수참모야 한발고인해오 의사부중호 밤들어 따울고른가마이 급차화빈속 무유 여첨이여 소리 정해본자 캣대라 따닥지강강까치 세중은 봉황새 세중에는 봉황새 저 무신새가 오느냐 첩보국이 온다 문디산에서 오난놈 아세강하게 들리고 군노한 주는 놈 봉지게 들리고 첫 벚국이 가오라 첫 벚국이 가오

또 한편을 바라보이 저 부두쇠가 온다. 저 부두쇠가 온다. 초경이 경삼성우

다음으로 이동백 명창 전흥으로 동남풍을 빌어보는디 공명이 거동마라 암축은연우이 바람은 소식이 온다 바람은 소식이 온다 성을은 만천은디 일진광풍우는 모양 머리 풀고 발 벗고 학창이 거더안고 백구선 소리 들고 가만 가만히 자주 걸어 오강변을 내려가니 금액선상다 자룡이 담배로 군산 아우오다니 공명이 거든 손을 들어잡고 고개를 까딱까딱 무해라 무해라 하더니 바삐졌던 하는지 선생은 휴방진 중 무사히 오시니까 현주무량 없으며 세상 운조리 무사하고 급해 바삐 짚었다 기주한 사 떠나갈지 그때여 주유는 노숙달의 분부어대 공명이 하던 말이 진실로 오니라 엄동백설리어 기득 동남풍일이오 노숙이여자오대 공명은 진실한 군자라 남을 새기지라니 하오니 잠깐 기다려봅시다 그 말이 제돈 맞은 풍석이 대작기로 전목박 불러서 보니 진사방에 꽂힌 깃발 수레방으로 뻗쳐 깃발이 팔러 장막이 웍끈 일진 풍석을 묶어 저강 선상이 공중을 번뜩인다 이키 큰일 났구나 공명의 제주난 귀신도 난척이라 천공지조와 임용지하니 이 사람을 두었다 장부후한 대리로다 서성종봉 불록 일백군 집권하리고 냄병상 급히 넘어 오강면을 내려가니 맹경장파 가늠배 전지없고 떠오는 맷뿐이로다 수조를 급히 불록 여 이내 큰일 났네 공명의 근에 종종 무슨 능력 있는지 전우자우로 살필지 소조리여짜오대 책일 일모시에 난데 없는지 없어던 강하는 매우기로 만다듯이 먹길 양양강수 맑은 물고기 잡는 어선인가 심리점검벽 파상 왕래여던 거룩배 동강진리탄 엄자는 오락식배 만다듯이 불러였더니 어떤 사람인지 피말 도선하고 정황군주 급히 오더니만은 그 배 안에서 어떤 장사 한 분이 나와 서로 손을 잡고 고개를 까딱까딱 하우시며 무예라고 하더니 저기 가는 게 급해요 정봉이 할 일 없이 저리 급히 쫓아가며 기니 한 마리 싸우니 개장권 무부소서 그때여 자룡이 선두에 썩 나서 크게 외워 꾸짖어 정봉아 우리 선생 높은 제주도 들어가요 간사한 주도도 무삼일로 해하려 살이 고저 정하더니 너를 죽여 마땅하나 양국 가치를 생각하여 죽이더라니 허나 수단이나 내보아라 좋은 신기묘약 처리로 못 들었나 당양장판 큰싸움맹 80만 명 팔공산 초막 믿은 일절이 다 적근들 조그만한 너하야 내용이 성쾌우랴 강궁에다가 절전 매겨 비정비 팔로 공공체 중통깍지고 하삼지마다 호무파 거들며 주먹이 터지게 대덕뻣뻣 허리 숙이고 흉어 복실만적 들밀듯 혼자의 안고 깍지적 깍지수 떼뜨르지 피라라라라라 닿는 산이 터들어가서 여성 정봉 담배도 떼지끈

독특한 전통의 원형을 보여줬다면 이번에 만날 분은 전통의 멋을 다채로운 이야기로 풀어내는 재기발랄한 소리꾼입니다. 잊혀진 소리를 찾아내고 또 복원해서 선보이고 있는 서희철 씨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전통 예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판소리의 전통을 잇고 있는 소리꾼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앞에서 만나본 정윤영 씨가 묵직

0: 대단지는
1: 옥녀가 금강쇠를 반만 딱 없더니만은 뒤를 헬꼼 헬꼼 토하다 쌈서 이 소리는 변강쇠가였던 것이었다. 변강쇠가 옥녀를 등에다 업고 요놈이 사랑가로 한번 즐겨보난 뒤 사랑

이야. 유황나제야 보사가 났고 콜 주나제야 말이 날개가 나고 오왕 부처나제 월성시가 나고 항우가 나제야 꼬민이 나고 여포나야 조선이 나고 당명황나자 양귀비 나고 호생나마 내가 나오자 절대가 인도 나구다. 이거 무엇을 가지려느냐? 조가전후 12승어 야광주를 가지려느냐? 15승

수 산오오 했냐 금배지완을 가져볼 거나 사랑이야 내 사랑 이루구나 사랑 이루구나 동동지가 내 사랑이지야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동굴 동굴 동굴 소박 옷꼭지 때 바지고서 신랑은 발로 내버리고 강릉백청을 따라보아 붉은 점 한 점 멀지 먹으려느냐 지금 덜덜게 살고 애기 사는데 먹으려

하면 껍질 남은 놈이 건너온 산바위에 가서 살싹 붙어있기에 넌 반시 홍실을 줄까 아주 축수의 산춘 무릉도와 폭소와주려 유과 을종선 이거건 화일 외가지 난 천배를 내가 너를 출끄다 사랑

장세가 옥녀를 내려놓더니만은 여보게 여필 종부라고 했으니 자네도 나를 한번 업어보시오. 옥녀가 부끄러워가지고 하는 말이 낭군은 기운이 세서 날 업었지만 내가 낭군을 흠지 없는단 말씀이오. 내가 자네에게 업히고 싶어서가 아니오. 내 양발을 자네 어깨 위에다 반만 딱 걸쳐놓고 징금징금 다니면은 그 안에 별재미가 나있지야. 옥녀가 병강새를 반만 딱 업더니만은 귀를 헬꼼 헬꼼 토하다 쌈서 이놈이 지랄병을 하는데 꼭 이런 가관이 없던 것이랬다. 두옹둥둥 내 사랑 허둥둥 내 사랑 내 사랑.

동동네 사랑아. 대산같이 높은 사랑, 하해같이 높은 사랑, 남장 목장도 주옥같이 단물 단물이 쌓인 사랑, 은하 소구 진요 가지월 오월에 맺힌 사랑, 세국선대 쭈글같이 타래타래 꿰인 사랑, 보란와 송이 거치 펑포 흐저 번진 사랑, 내가 만일곱도라면 북유남아 우리 남군 황 없는 봉이 되고, 님을 만일 못 봤으면 혼재야 하고 교내야 몸이 원일은 악일로다. 기로아개가 물을 보고 나비가 꽃을 만났구나. 웅비총자 요림 그

0: 시고 동방와 적은 닿는 시로 대길 향락이 닿는 촌네 황금집도 내서 시로와 청성꽃의 제격이로구나 둥둥둥그 둥둥어 둥둥이 내 사랑 아가 사랑기지 내 사랑아
1: 서희철 씨 소리로 병강세 타령 중 사랑가를 감상해봤습니다. 서희철 씨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의철 씨 어서 오십시오.
2: 반갑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1: 고마워 의철아.
2: 이야기를
1: 와줘서.
2: 딱 듣고 제가 김준수의 아지트면 네. 가야지. 내가 또 시즌 2 사회를 맡을 수도 있잖아요.
1: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오자마자 야망을 비추는 거야.
2: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야망을 담아서 이 집들이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1: 어? 와 처음인데 최초야. 우리 아지트에 오신 분들 중에서 선물을 가져오신 분 처음이야.
2: 아 진짜요?
1: 너가 처음이야.
2: 아 진짜?
1: 세상에. 어머. 저 제가... 케이스부터 남달라. 그렇죠. 자개
2: 케이스에 담긴 건데 한번 열어보시죠.
1: 오 진짜로?
2: 네.
1: 아니 감동인데 약간.
2: 큰 건 아니고.
1: 뭘까요?
2: 짜잔.
1: 또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이 복주머니 안에.
2: 맞습니다. 그게 향낭인데요. 옛날엔 이제 전통적으로 향을 향수 대신.

0: 이렇게 가지고 다녔거든요.
1: 오, 진짜 향이 난다.
0: 근데 그게 전통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1: 맞아. 이게 뭐라고 무슨 향이라고 표현할까?
0: 한 열몇 가지 향이 들어가 있어요. 뭐 백향, 용내, 그다음 뭐 장향, 정말 좋은 향들이 많이 넣어져 있어요.
1: 약간 한약재인가?
0: 맞습니다. 드시면 안 되고.
1: 네. 우선 냄새가 좋다는 거.
0: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지트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 각각 가정마다 좋은 향이 나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제가 향낭을 준비를 했습니다.
1: 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철아, 너밖에 없다.
0: 그치.
1: 진짜 내가 널 모시길 정말 잘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1: 이거 다 뭐.
0: 사실 작가님이 또 팁을 주셨어요.
1: 왜?
0: 이렇게 또 우리 준수님.
1: 너 그러면서 약간 야망을 비쳤지. 다음 시즌에 젖어 이러면서.
0: 다음 시즌은 서희철의 아지트. 그때 이제 자리가 안 돼. 바뀌어서.
1: 이제 시작했는데 무슨 서희철의 아지트야.
0: 아유, 너무 흥분하셨는데요? 제가 정말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1: 너 때문에 정말 수습이 불가하다. 아니. 아유. 갑자기 너무 감사했는데 네. 너가 갑자기 그 야망을 비춘 바람에 네. 약간 조금 기분이 별로인데
0: 근데 꼭 게스트로 나와 주셔야 돼요.
1: 무튼 너무 제가 너무 고맙고 또 꼭 한복에다 할 때 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0: 꼭 후기를 알려주십시오.
1: 네, 아유 진짜 너무 이뻐. 네, 방금 이렇게 또 병강새 타령 중에 이 사랑가를 들려줬는데
0: 네, 네.
1: 원래는 우리 판소리가 12바탕이 보존되셨다가
0: 그렇죠. 네.
1: 이렇게 쭉 흘러오면서 7바탕 유실됐잖아요.
0: 네, 네.
1: 그러면서 그 중에 한 바탕이 병강새 타령이었는데
0: 네.
1: 오늘 들려준 이 병강새 타령의 사랑가는 우리가 뭔가 익숙한 사랑가인 듯하면서 되게 또 생소하게 들렸단 말이죠.
0: 맞아요.
1: 한번 병강새전에서 네.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면 어떨까?
0: 네, 우선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병강새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6시간 돼요.
1: 아, 6시간.
0: 굉장히 긴데 병강새는 처음 시작하고 1시간 만에 죽어버려요. 이거의 대강의 이야기는 병강새의 시신을 치우기 위해 옥녀가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랑가도 굉장히 초반에 나온 사랑가인데 우리가 많이 아는 사랑가는 이 이리 온너라 헛고 놀자
1: 좋다.
0: 하는 이 춘향가의 되게 청춘스러운 사랑가인데 이 사랑가는 되게 농밀해요. 수위가 세.
1: 그래 아까 보니까 너 사랑가 부르는데 네가 옥녀를 표현하는데 약간 요염하더라고.
0: 그러니까 조금 그 뭔가 다 아는 사람이야 이제 이 사랑가는.
1: 아까 힐끔 하는데
0: 네
1: 뭔가 모사스럽고
0: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사실 좀 사랑가의 묘미가 있었고 이 소리는 인당 박동진 선생님께서 이제 복원을 하신 소리를 가지고
1: 그렇죠.
0: 제가 음원 CD를 이제 다시 재현을 하면서
1: 네.
0: 오탈자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수정을 하고 원래 5시간 정도 되는 소리를 1시간 반 더 늘려서 6시간 반의 완창 소리로 제가 재구성을 한 소리입니다.
1: 와, 그러면 1시간 반을 더 추가해가지고 6시간을 만들었을 때
0: 네.
1: 어쨌든 그 6시간의 소리를 지금 유철 씨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0: 네, 네.
1: 대단합니다. 사실 지금 판소리 5바탕을 배워서 완창하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0: 네.
1: 쉽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실된 우리의 판소리를 또 복원하면서 6시간짜리 병강새전을 또 만들었다는 거에 있어서 와 이거는 정말로 대단한
0: 아이고
1: 일인 것 같아요.
0: 제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내가 이 2년 동안 뭘 해야 될까 하다가 그래 1년은 병강새 1년은 배비장 하자 해서
1: 네.
0: 그렇게 2년 동안 제가 병강새가 6시간 반 배비장 타령 4시간을 이제 만들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저의 큰 수확 중에 하나입니다.
1: 아, 대단하다. 우철아 너 대단하다. 물론 소리도 너무 잘하지만 우철 씨가 가져가고 있는 어떤 텍스트의 사설의 이면을 살리는 거 그리고 거기 안에서의 다양한 캐릭터들을 구사하면서 그런 재미와 매력들을 정말 잘 살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철 씨를 봤거든요.
0: 감사합니다.
1: 그런 거가 우리의 판소리를 재미를 더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0: 저는 사실 이 판소리의 재미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들려야 되고 그게 소리로서 조금 더 극대화되게 다가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판소리가 노래가 되셨어요. 노래라는 거는 정해진 박자, 그리고 가사가 있기 때문에 틀리는 게 발생하지만 사실 소리라는 거는 틀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새소리가 그냥 저렇게 나는 것처럼 아니면 물소리가 흐르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물소리한테 틀렸다 하진 않은 것처럼 그래서 이 판소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내가 가감할 수 있는 분들은 또 가감을 하고 청중들과 소통을 해야 하는 장르라고 생각을 해서 좀 그런 것들을 판소리에 담다 보니 준수님께서 느끼시는 그런 것들이 잘 저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1: 참 소리를 맛있게 재미있게 전달하는 소리꾼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또 우철 씨도 어찌 보면은 전통을 하고 있지만

0: 저도 그 안에서의 본인 것들을 또 만들어가는 어떤 작업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
1: 네.
0: 또 전통과 또 지금의 현대의 어떤 협업이라든지 다른 아티스트들과의 어떤 협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많이 도전하고 있는데
1: 네.
0: 또 오늘 또 이어서 들려줄 무대가
1: 네.
0: 이 신캐동 명인의 음원을 바탕으로 재현한 소리를 들려준다고요?
1: 네, 그러니까 신캐동 선생님께서 검은고병창을 처음 만드셨는데
0: 네.
1: 아, 물론 그전에도 있었겠죠? 하지만 네. 그런 검은고병창을 체계적으로 하시기 시작하신 게 신캐동 명인인데
0: 네.
1: 이제 많은 분들께서 명인 명창 하는
0: 땅,
1: 그 팔도유랑과 네. 그다음 산천은 하는 세타령 이 두 곡 정도만 알고 계세요.
0: 네.
1: 근데 이 신캐동 선생님께서 대구에 서봉 허순구라는 분의 댁에 가서
0: 네.
1: 공연을 하신 그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득달같이 달려가서 그 테이프를 구해서
0: 예.
1: 이제 복원하기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제가 한 20분가량 되는 걸 가지고 작년에 서희철의 30살 앨범에서 검구병창 앨범에 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신캐동 선생님과 함께하는 무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0: 진짜?
1: 선생님의 혼을 잠시 담아가지고
0: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1: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신캐동과 서희철의 콜라보.
0: 야 이거 정말 보기 힘든 건데 사실
1: 그렇죠.
0: 검은고 병창의 어찌 보면 시조이면서
1: 네.
0: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1: 그렇죠.
0: 우리 신캐동 명인의 소리를 재현한 서우철의 검은고 병창 방아타령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2: 다시 올라갈 때고 한 역촌을 당도하니 여러 부인들이 모아 방해를 짓던 마비였다. 신봉사 지원은 정자 밑에 쉬어 앉겠으니 한 부인이나 그 봉사기 실정 농을 청하갔다.
3: 아, 거기 가는 봉사도 황성 맹인잔치 가는 봉사지요?
2: 참아라, 마치소.
3: 아이, 그러면 방아 소리를 매기실 줄 알거든. 방아 소리나 좀 매겨주고 가시오.
2: 아, 내야 방에는 참 잘 매겨만한 방아 소리는 뭘 주실게요?
3: 아이고야, 드리긴 뭘 드려요. 밥 주고, 쌀 주고, 고기 주고, 담배도 좀 덜어드리지요.
2: 참실없이 여러 가지 것도 주시오. 그러면 이 소식도 제출하고 방이라 한번 내게 볼까? 신봉사가 방에 올라서서 방이라 한번 내기는 꼭 이래는 이겼다.
3: 아.
2: 어이오 하방

는 모양 충문왕급 온 솔른가 으유와 방아요 으유와 방아 빈농안읍인육일른가 하는 허리에 참을 길르구나 어유와 방아요 사람을 피양턴가 두 다리를 쩍 벌리구나 어유와 방아요.

0: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우리 전통 음악의 매력을 온전히 느껴보는 전통 예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전통을 전통으로 또 이어가고 오늘의 전통을 만들고 있는 젊은 소리꾼들과 함께 했는데요. 전통을 고집스럽게 지키는 것, 그리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움을 창조하는 것, 모두가 우리 음악을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의 마무리는 정윤영, 서희철 씨가 선보이는 오늘의 전통, 미래의 고전이 함께합니다. 남도잡가 육자배기 선율 위에 우리에게 익숙한 근현대시를 얹어 부르겠습니다. 이 음악과 함께하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만 더질 더질
1: 님은 갔습니다. 나설 수도 있습니다.
2: 님은 갔을 수도 있지만은 가지 않았을 수도 있고 가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은 갔을 수도 있습니다.
1: 님은 갔습니다.
2: 님은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았습니다.
1: 님은 갔습니다.
2: 가지 않았습니다.
1: 님은 갔습니다.
2: 가지 않았습니다.
1: 님은 갔습니다.
2: 가지 않았습니다.
1: 님은 갔습니다.
2: 님은

있어.

말 없이 구이 보내드리오니다.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가 질길에 우리 우리다. 가시는 걸음 걸음 노인 그 꽃을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김재영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왕림해 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박범은요 피리산조보존회의 연주회이기도 하지만 조금은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박범은요 피리산조의 창시자인 박범은 선생님과 함께하는 연주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작곡가이자 행정가로 더 많이 알려졌지만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박범은 선생님께서는 연주자로서 더 많은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오늘 연주되는 박범은요 피리산조는 스승이신 지영희 선생님의 경기 신화의 가락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산조는 스승으로부터 전수한 그대로의 가락과 변주한 가락, 그리고 새롭게 창작한 가락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산조의 뿌리가 되는 가락으로서 오늘 연주회의 첫 순서에 경기 신화의를 넣은 이유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당대 최고의 명인 선생님들께서 무대를 더욱 빛내주셨는데요. 서울시 무형문화재 삼연육각 보유자이신 최경만 선생님, 경기 신화의 보존의 회장이신 이종대 선생님, 국가무형문화재 거문고산조 보유자이자 해금산조의 명인이신 김영재 선생님, 그리고 사물놀이의 창시자이신 김덕수 선생님 외에 여러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첫 순서로서 지영희 선생님의 큰 제자이신 최경만 선생님 외에 제자들과 함께하는 경기 신화위 연주 들어보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0: 멋진 연주해 주신 김영재 선생님 외 금사 해금산조 보존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순서는 조금 특별한 순서입니다. 잠시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을 모시고 오늘 연주회의 주인공이신 박보문 선생님과의 인연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쩌면 각 선생님들과의 추억 속의 이야기로서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선생님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박보문 선생님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과의 인연 이야기를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1: 네, 오늘 날씨가 또 갑자기 추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양에 함께 자리해 주신 여러분들께 출연자를 대신해서 인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오늘 오신 분들도 저하고 인연이 많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출연을 해 주셨기 때문에 대표로 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리 이종대 선생님은 저하고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제가 양평중학교에서 트럼펫을 불다가 국악예술학교를 들어왔어요. 그리고 와서 처음 피리를 보고 이게 악기냐고 그러고 웃었어요. 예, 악기가 어떻게 작고 이러냐 그랬더니 이게 아주 유명한 피리라 그래서 피리하고 인연을 맺었는데 그때 이종재 선생은 중학교 때부터 피리를 불어서 아주 프로였었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처음 배웠는데 많이 친구로서 저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긴 인연을 맺고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최경만 선생님은 뭐 저의 은사하십니다. 예, 제가 학교 들어왔을 때 지영희 선생님 바로 밑에서 조교도 하시고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네, 김영재 선생님은 고등학교 2학년. 예, 그런데 이제 김영재 선생님은 제가 자취하던 방에 학교 그 악기실에서 자취를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정말 시끄러울 정도로 연습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밤에 가시지도 않고 계속 연습을 한 분인데 저를 붙들고 앞으로 국악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하면서 장단만 잘 쳐도 유명한 사람이 되니까 이 장단을 한번 쳐봐라 그러면서 국악 장단도 가르쳐주시고 제가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니까 그럼 내가 피리를 잘 부는 선생님을 소개할 테니까 가자 그래서 저 화양동 지금 화양동이지만 그때는 화양이에요. 예, 최경만 선생님 사시는 집에까지 안내를 해줘가지고 최 선생님하고 제가 이렇게 인연을 깊이 맺게 돼서 이 셋은 아주 완전히 그냥 형제처럼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모시고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있는데요. 제일 건강했었는데 몸이 나빠져가지고 최태현. 참 저하고 함께 우리 같이 식구였는데 요새 좀 몸이 안 좋아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지 못했는데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옆에는 뭐 유명한 사물놀이 창시자 우리 김덕 선생은 저하고 아주 인연이 깊습니다. 근데 제가 데리고 같이 4년간을 자취를 했어요. 뭐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함께 같이 자고 먹고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바로 옆에 우리 송선원 선생은 제 필이 제자입니다. 근데 지금 보존회 회장도 맡고 있고 대학 교수도 했었고 예고에서 오랫동안 또 교수 선생으로서 학생들을 많이 지도하셨죠. 맨 끝에 있는 우리 이영 선생은 제가 서울대학에 근무하면서 이 피리산조를 저 학생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그때 피리산조가 없었는데 산조로 시험을 봐야 되니까 빨리 만들어내라고 저한테 맞고 졸라댔던 학생들 한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피리산조를 배운 제자죠. 네, 이상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최경만 선생님, 박보문 선생님과는 뭐 피리 인연도 있으시지만 친형제 이상으로 굉장히 깊은 관계셨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2: 네, 박보문 선생님하고 만난 거는 65년대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김영재 선생하고 이렇게

0: 저희 집에 방문해서 그때에서 이제 인연이 됐고, 물론 그 전에는 학교에서 만났죠. 그래고 이제 PE를 이렇게 저기 기초에서 보통 하는데 너무 박범우 선생이 PE를 잘해요. 가장 중요한 게 PE는 서치기는 게 서치를 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걸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서치는 게 뭡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옆에 그 어떤 사람은 서치는 게 뭔데 진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없지만 잠깐 들려드릴게요. 요렇게 치는 게 서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박범 선생이 따리라리라리 계속 하는데 이틀 만에 돼가지고 왔어요.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근데 진짜 그 후로 하루하루가 정말 다르게 빗소리가 예쁘고 정갈하고 그다음에 멋이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직하고 이렇게 부는데 박 선생은 거기 비해서 아주 영성스럽게 예쁘게 잘 불어요. 근데 오늘 피리를 아까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정말 지금보다 역시 그때보다 더 정말 부드럽고 예쁘게 잘 부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그냥 말씀드리죠.
1: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재 선생님 혹시 추억 이야기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2: 예, 저는 65년도에 그 남산 그 현악실이라는 데가 굉장히 돌문으로 돼가지고 아주 엄습한 데인데 거기에서 이 박범우 선생님하고 밤새도록 같이 연습을 하고 지내던 생각이 나는데 피디 소리를 제가 들어보면 최경만 선생님 소리를 듣다가 아, 지 선생님은 바쁘셔서 못 가르쳐 주시고 그럴 때 제가 자꾸 얘기를 했죠. 최경만 선생님 댁에 가서 기초부터 다시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같이 그 화양리까지 이제 같이 간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피리 불 때 너무 가난하고 참 힘들어 했을 때 피리가 너무 힘들어 하니까 좀 장단을 배워서 장단이 아르바이트도 좋고 돈도 좀 많이 생기니까 차라리 장단을 좀 부수적으로 해라 해가지고 내가 뭐 중머리, 진양점아 이런 걸 참 뭐 제가 못하는 거지만 가르쳐 줬어요. 금방 배워가지고 뭐 그 이상으로 뭐 작곡하고 뭐 편곡하고 이렇게 해서 저거는 정말 연습벌러지죠. 연습벌러지.
3: 너무 제 사랑만 하는 것 같아서 이런 얘기보다는 좀 그 당시에 재미난 얘기를 제가 하나 할게요. 이 선생님은 검은고로 지금 인간문화재십니다. 근데 원래 해금이에요. 그래서 지영이 선생님하고 검은고 가르치는 신캐동 선생님하고 학생을 놓고 싸워요. 그러니까 가운데서 눈치 보느냐고 저 선생님한테 가서 배웠다가 이 선생님한테 배웠다가 선생님이 찾았다가 또 선생님이 찾으면 글로 가고 막 이럴 때예요. 그러니까 저는 악기 하나밖에 못하는데 지금 이분은 문화재시죠. 저 해금으로도 아마 문화재 이상 실력을 갖추고 계신 분이에요. 해금에. 그리고 가야금 잘하시죠. 병창 잘하시죠. 춤 잘 추죠. 다 악기 잘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이게 다 전공자예요. 우리 김영재 선생님은. 예, 아니 그런데 그만큼 노력을 하시는데 어떻게 연습을 하길래 저런가 하고 봤더니 쉬지를 않고 계속해요. 그래서 제가 내기를 걸었어요. 피리를 딱 가져가서 둘이 누가지 치나 지금서부터 밤새 분다. 나는 불고 해금을 하는데 이 바보 같은 게임이죠. 해금은 그냥 이렇게 그래도 힘들겠지만은 이건 불어야 되는데 그래갖고 학교 교실에서 그땐 통행금지가 있을 때예요. 둘이 그냥 하는데 아주 앉으려고 끝까지 하는데 12시 넘어까지 불었어요. 쉬면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불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날 깨는 거예요. 일어나 일어나 봤더니 어느 그 거지 아이가 저 아래 남산 밑에서부터 해금 소리를 듣고 통행금지 때 그 소리를 듣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갑자기 창문을 여니까 놀래가지고 예, 저를 깨우면서 예, 그렇게 서로 연습을 게임으로 같이 이렇게 하기도 했던 그런 사이인데 지금 뭐 우리 김영조 선생님은 그때 그 노력으로 문화재 인간문화재 되시고 지금도 많은 제자 해금 제자 고문고 제자 많은 제자들 이렇게 양성하시고 건강하시고 그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1: 네, 박범우 선생님 조금 전에 말씀 주셨지만 장단 굉장히 잘 치십니다.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게 해금을 어쩜 그렇게 맞들어지게 연주를 잘 하시는지 해금을 정말 멋지게 잘 하시는 걸 제가 중학교 때

0: 들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종대 선생님께 예, 박범우 선생님과는 친구 사이시고 또 같은 피리 연주자로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1: 저 친구가 양평에서 올라왔어요. 저는 62년도서부터 중학교 과정을 지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어요. 만났는데 모자 챙이 반을 쫙 꺾어가지고 쓰고 왔더라고. 그땐 그 촌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 왔는데 깜짝 놀란 게 트럼펫을 불어가지고 음악성이 엄청나게, 우리는 국악을 해가지고 음악의 이 악보라든가 이런 개념이 좀 없어가지고 그냥 구전심수 선생님 손가락 보고 배우고 이랬었는데 저 친구는 악보를 볼 줄 알아가지고 선생님이 한 가지 해주면은 두 가락을 하더라고요. 큰일 났어요. 전 지금도 큰일 났습니다. 이 옆에 계신 최경만 선생 미국 가 있을 때 내가 조금 숨 쉬었는데 돌아왔어요. 박범 씨 오늘 피리 부는데 나 피리 놔야지 될 것 같은. 아, 대단한 친구입니다. 저 친구가 그래도 내 동기고 우리 학교 같이 다녔던 친구고 한 근 60년 정도를 같이 이렇게 생활을 같이 한다는 거 참 드문 일이거든요. 이렇게 정말 60년 정도를 한 솥밥 먹으면서 같이 이런 생활을 하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엄청나게 나한테는 행운이다. 아주 굉장히 저는
0: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만 들어도 두 분의 우정이 얼마나 깊은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김덕수 선생님, 예, 하실 말씀이 아마 제일 많으실 것 같아요.
2: 저는 여기 큰 선배님들 많이 계시지만 우리 박범은 선배님하고는 굉장히 일찍이 만나 뵀습니다. 좀 콜릴 때부터 우리 전문 예인 집단 남사당이라고 아시잖아요. 전 거기 있었고 마지막 남사당이 전국 투어를 하려고 결성된 데가 바로 선배님이 사시던 양평군 강상면이었어요. 거기에 돌아가신 저희 스승이시죠. 인간문화재 남은용 선생님이 함께 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마지막 투어 결성을 하기 위해서 아버님과 함께 갔죠. 그때 아마 선배님 중학생이셨고 저는 초등학교 한 4학년 이때쯤입니다. 63년 겨울 같아요. 그 이후 뭐 학교 오셔서 피리를 전공하셔서 저도 피리 전공했고요. 6년간. 그리고 학교 졸업하시고 전 세계를 우리가 이제 나라를 대표해서 다닐 때 함께 공연 다녔고 일본 동경 가서 유학하실 때도 우리 선생님 밑에서 함께 항상 일을 했고요. 지금도 뭐 아침 아마 가장 자주 뵙는 큰 선배님 중에 한 분이시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아까 장단 치셔서 알바하시라고 그랬다는데 저는 오늘 장단 칩니다. 피리는 못 풀고요. 그래서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덕수 선생님은 사물놀이의 대가로 알고 계시지만 아까 말씀 주셨듯이 피리도 하셨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고3을 졸업을 하시면서 잠깐 제 첫 피리 선생님이시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이영 선생님께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울대 출강하실 때 그때 산조를 배우셨고 그때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3: 저는 그 평생을 정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 저 사람은 정악만 해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지만은 또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저와 같이 활동했던 분들은 제가 산조도 좀 많이 했던 걸로 아실 겁니다. 그 계기가 된 것이 1984년도에 선생님이 서울대학교 강사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커리큘럼에 산조를 가르쳐야 되는데 막상 산조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피리의 민속학 주법을 가르쳤습니다.

0: 그 다음에 경기 시나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뒤에 이제 3조 학교 커리큘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영이 선생님의 그 선율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진양부터 짜기 시작해서 5선포로 그렇게 진양의 틀에 맞춰서 체부하신 다음에 저희들한테 주어서 그때서부터 진양 쭉 중머리, 중중머리, 자중머리까지 다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 뒤에 이제 출판하게 돼서 완성이 되었는데요. 그때 선생님 굉장히 열정적이셨죠. 젊으니까. 그러니까 목소리도 뭐 물론 이제 음색은 지금 변함이 없으시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힘이 넘쳤죠. 그래서 뭐 성음도 목소리나 피리 소리나 똑같아서 내나 내니는 아니 나 이렇게 해서 아주 그래 아 좋아 뭐 이렇게 조금 음성 그 목소리가 좀 높죠. 그렇게 해서 열정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잘 배워서 그 뒤로 박범우님 산조를 많은 후학들한테 그렇게 전수해가지고 조금 후에는 그 80여 명이 이렇게 발표할 이런 게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1: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송선원 선생님께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예, 박범우 선생님의 제자이기도 하셨고 또 오늘 근 40년 만에 선생님과 함께 무대에 서는데 피리산조 보존회장으로서 한 말씀 해주실까요?
2: 저는 고등학교 때 최경만 선생님과 박범우 선생님 두 분께 피리를 배웠습니다. 이 선생님들의 소리가 얼마나 사람의 가슴을 울리는지 여러분들 전율을 느낀다는 말 아시죠? 그러면 선생님들 피리 소리를 들으면 막 소름이 끼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선생님 어떻게 하면 피리를 잘 부를 수 있죠? 하고 물어봤을 때 네가 피리를 불면서 네 소리에 감동해야 남이 감동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거는 연습을 많이 해서 내가 스스로 내 음악에 취해야 상대방이 그 취한 감동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고등학교 때 사실 선생님들이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원체 피리를 잘 부시니까 그때 한범은 선생님, 지영이 선생님 이런 분들을 하고 그때는 문화공보부인데 문화공보에서 해외 올림픽 때 정부 대표로 연주를 나가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연주 활동도 많이 하시고 저희가 그런 모습을 닮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두 분들의 멋있었던 점이 그때는 까만 양복이 유행이었던가 봐요. 까만 양복에 007 가방. 007 가방이에요. 그러면 그걸 열어보면 그 안에 스쿼버나 악보, 그 다음에 피리, 태평소 갖고 다니시는데 그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제가 아 나도 대학교 졸업하고 서울시립 국악관현악대를 들어가야지 학교 선생을 해야 되는지 꿈을 이루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오늘 피리산조 보존회가 탄생된 지 딱 10년 됐습니다. 2013년도에 창단돼서 제가 올 초에 피리보존회 회장을 맡게 됐는데요. 처음에 맡으면서 정말 우리 최고의 선생님들과 초등학생들까지 이 큰 태산 같은 짐을 어떻게 내가 지고 갈 것인가 그랬는데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이 다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태산 같은 짐을 싹 내려놔서 너무너무 홀가분 하고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1: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범우 선생님께서는 참 정말 놀라운 이력을 갖고 계시는데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선생님의 형제가 5형제입니다. 5형제 모두 국악을 전공을 했다라는 사실도 놀라운데요. 모두 5형제가 지금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의 전신인 한국국악예술학교를 당시에 졸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5형제가 같은 학교를 다 졸업을 했다. 정말 믿기 어려운데요. 하나 더 놀라운 사실은 박범 선생님의 따님이 세 분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큰 따님이 지금 중앙대학교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아들이 현재 국립전통예술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조금 전에 피리산조 짧은 산조 연주했을 때 그 안에 있어서 같이 연주를 했습니다. 근데 이쯤 되면 정말 기네스북에 올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0: 네, 선생님 오늘 선조하고 같이 연주하신 느낌이 어떠신지요?
1: 네, 참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음악을 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는데 학교에서 그 중앙부처를 다녔는데 음악 선생님이 아마 국악을 관심이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국악기를 하나 하라. 그러니까 할아버지 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 구해달라고 그래서 줬어요. 그랬더니 그 불고 다니더니 그 아마 그 선생님이 전공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가족들도 굉장히 망설였던 것 같은데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들이 없는데 우리 손주가 대를 잃을 것 같고 좀 이렇게 가르쳐 보니까 아주 그 재주가 있어요. 열심히 잘 하는데 하나는 이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하고 틀리는데요? 그러고 아주 딱 벌써 이미 거부를 하고 그래요. 틀린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요새 선생님한테 배워라 그러고 이제 그런데 앞으로 대를 잃을 것 같아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요. 저희 때는 그 이 국악을 전공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 다 이 국악 가족들이 전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시지 않은 분도 있지만 대부분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다양한 계층의 자녀분들이 국악을 전공합니다.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볼 때는 우리 때는 그렇지가 않았었거든요. 왜 우리 거를 갖다가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서양 쪽에 서양 음악 쪽은 다 선호하면서 왜 우리 국악은 국악을 했다고 그러면 뭐 집안에 아버지가 뭐 국악하냐 뭐 어머니가 하냐 이런 식으로 묻고 그랬어요. 그때 좀 시대가 그랬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고마운 게 막 초등학교에서도 뭐 전부 선생님들이 다 우리 음악에 대해서 교육도 시켜주시고 그래서 다양한 계층의 이 국악 전공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앞으로 희망적인데 뭐 많은 분들이 이 자녀분들을 이렇게 국악을 시켜주셔서 항시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오늘 추억 이야기 나눠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2: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0: 정말 오랜만에 연주자로서 무대에 오르는 박범은 선생님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이런 시간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건강이 허락되는 한 필히 연주자로서 많은 활동을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여기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요. 저도 안에 들어가서 연주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무대인 박고문유 피리 긴산조 감상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1: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2: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1: 고척돔 단독 콘서트 나중에?
0: 늘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꿈꾸면서 그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1: 맞아요.

0: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1: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2: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
3: 아지트니까.
2: 그럼 아지트인데.

0: 달라고 하신 분들. 9층, 8층, 7층, 층층마다 다 들러.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당신의 국내 여행 어떤 기억으로 남았나요? 친절했던 곳엔 아낌없는 칭찬을, 조금 아쉬웠던 곳엔 애정어린 참견을 남겨주세요. 유쾌한 참견으로 만들어가는 친절하고 깨끗한 여행. 지금 바로 QR을 스캔하고 유쾌한 참견쟁이가 되어보세요.

0: 조선 말 단 열 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종.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정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지워졌으나 별똥배를 타고 오늘을 사랑한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 상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전국 팔도를 누비며 온갖 산의 진미를 맛본다. 맛을 찾아 떠나는 집도락 여행.
1: 잠깐만, 이거를 놓칠 수가 없지. 사진 한번. 어우, 이쁘다. 오, 이뻐.
2: 인근이 여기는 어딘데 오신 거예요?
1: 여기가 바로 계룡산과 가까운 공주의 마곡사 인근이라. 여기 마곡사 그 보일 텐데 잠깐만.
2: 근데 마곡사 근처는 왜 오셨어요?
1: 아, 이제 뭐 봄 기운도 완연하고 이게 산 좋고 물 좋은데 다 왔으니까 뭘 먹어야겠어. 우리나라 그 식문화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철 음식 먹는 거. 제철 음식. 제철 음식. 나물. 산이 얼마 줘? 여기 전부 나물 천지인데. 응? 나물 착 뭉쳐가지고
3: 지정식이랑 착.
1: 아, 너무 방정 떨었나? 나물을 먹으러 왔노라. 아, 정말 제철 나물 먹던 그 시절이 그립구나. 나물을 대령하거라.
2: 그 임금님이 데려오셨는데요.
1: 아, 내가 데려온 거예요? 그러면 갑시다. 나물 먹으러 출발. 아하.
0: 한번 가보자.
1: 야, 물 소리도 좋고. 아, 그렇지. 산불 조심해야지. 산불 조심해야. 아이고야. 현대인들과 삶을 함께 하다 보니 이 환경오염, 미세먼지 너무 안 좋아.

0: 그래서 내 몸을 좀 정화해야겠어서 이렇게 산과 들에 좋은 기운이 담겨있는 나물들을 먹으려고 이렇게 왔어.
1: 나물 맛집을 찾아 나선 미종. 오늘도 맛있구나를 말할지 한번 봅시다.
0: 아, 이 스님들이 고개를 꼬딱꼬딱. 빵이야. 빵이야, 빵이야, 빵이야, 빵이야.
2: 통을 이렇게 밖에다 이렇게. 상평통보인데 이거. 야, 이거 상평통보가 이게 여기 굴러다니면 안 되는데.
0: 잡아다가 곤장을 때려야 되겠구나. 엄마 그럴듯한 식당이 하나 있으면 들어가면 되겠는데. 오.
1: 얼씨구야, 찾았구나.
0: 여기 산채정식, 청국장정식, 더덕정식, 표고찌개, 산채비빔밥도 있네. 오, 여기가 잘 봤어. 안녕하세요. 아,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 여기 산채 정식 이런 거 하시는 거죠?
3: 네, 전문점이에요.
0: 아, 그래요? 전문점이에요?
3: 네.
0: 아, 제가 이게 제철에 산나물 탁 먹으면 좋지 않습니까? 몸에.
3: 네, 건강에도 좋고.
0: 네.
3: 몸에 아주 좋아요.
0: 그래서 과인이 산채 비빔밥을 먹고 싶어서 이렇게 왔는데.
3: 아, 아 네. 여기 산채 전문점이라. 네. 저 따라오세요. 보여드릴게요.
0: 어, 있어요? 네. 산나물?
3: 네.
0: 오, 산나물.
1: 어디 산나물 예쁜 자태 한번 보자.
3: 저희 여기가 나물 보물창고거든요.
0: 오, 이야.
3: 나물이 많죠.
0: 와, 진짜 많네요.
3: 네. 요거는 봄에만 먹을 수 있는 돈나물.
0: 돈나물.
3: 쓴나물, 머위.
0: 머위.
3: 산에서 나는 취나물.
0: 취나물.
3: 네.
0: 그리고 얘는 너무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구분 못하네.
3: 네. 근데 이제 이건 좀 쌉쌀하고요. 네. 이게 맛이 다 달라요.
0: 이야, 네, 네. 이거 맨날 먹어보기만 하지 뭔지도 몰라.
3: 요거는 이제 표고 나무에서 나는 표고버섯.
0: 표고버섯. 그럼 얘는 뭐예요?
3: 그거는 이제 산에서 나는 참나물, 참치. 곤드레 나물이에요. 몸에 좋은 뽕잎.
0: 뽕잎?
3: 네.
4: 얼씨구.
3: 아, 뽕잎이에요.
0: 몰라 그랬네. 아, 야, 이게 말리니까 향이 더
3: 네, 진해요.
0: 진하네요.
3: 네.
5: 아까 나물 보실 때 뽕을 특히 좋아하시는
0: 거예요. 그랬어요, 내가? 뽕잎!
5: 눈이.
0: 아이, 그냥. 그냥 뽕잎은 좋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아는 거 아닌가? 뽕잎하고 같은 그쪽 계열은 좀 좋다 그래서 넷째는 안 돼! 자, 이거 제가 이렇게 문 열어드리는 거 이거 흔한 일이 아닌데 이거 영광으로 하셔야 됩니다.
3: 맞아요.
0: 야 여기 근데 장이 오 이렇게 다 담궈놓고 네. 드시는 거예요?
3: 네.
0: 잠깐만 그럼 얘는 뭐예요?
3: 이거 된장이에요.
0: 된장이요? 네. 이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3: 네.
0: 그럼 생각보다 가볍다. 정말 이거 꽤 오래 묵혀놓으셨나
3: 네,
0: 보다.
3: 네, 한 10년씩 막 이렇게 묵어가며 먹어서 이렇게 까매요, 숙성이 돼서.
0: 오, 시커멓다. 오, 벌써 확 된장 향이 네, 올라오는데요?
3: 네.
0: 와.
3: 이게 오래돼가지고 노란 대로 한번 드셔보세요.
0: 노란
3: 짜지, 짜지. 이게 국산 콩이라 좋은 거예요.
0: 보약이다 생각하고 네. 약지로 먹겠습니다. 안 짜요.
3: 네, 맛있어요.
0: 고소해. 네. 이야.
3: 이게 건강에 아주 좋은 거예요.
0: 아우. 너무 개걸스럽게 빨아먹나? 참으로 맛이 좋구나. 이야, 이거 궁궐 수락관에서 담그던 된장. 맛이 아주 그립구나. 이야.
3: 대다 주실래요?
0: 예, 고추장이구나.
3: 네.
0: 오, 잠깐만. 어머, 빛깔 봐. 이야. 자. 오. 아, 이 향이지, 고추장은. 어? 오, 야, 그 알싸한 고추 그 맛도 나고요. 고소하면서 참 저렴하면서 칼칼하다. 내가 참을 수가 없구나. 자, 빨리 잠시만요.
3: 네.
0: 가시죠. 자, 우리 궁궐에서 수락관에 우리 상국나인들이 담그던 그 장맛 그립습니다. 장맛도 사실 또 정성이거든. 그럼 아무렴 과인이 참으로 감동받았도다. 제가 이게 참 배워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배울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3: 제가 말로 이걸 알려드릴 거니까 네네네. 맛있게 무쳐보세요.
0: 알겠습니다.
3: 네, 이 머위나물부터. 자,
0: 머위나물부터.
3: 네네네.
0: 머위나물부터.
3: 네.
0: 듬뿍. 더 넣을까요?
3: 더 넣어.
0: 더 넣어요?
3: 네네.
0: 알겠습니다.
3: 요번에 된장 조금 넣고.
0: 된장을 먼저, 된장을 넣고?
3: 네, 된장 넣고.
0: 이 정도요?
3: 네네네.
0: 아, 네네.
3: 고추장 좀 넣고.
0: 고추장. 비슷하게요?
3: 네.
0: 고추장.
3: 마늘 좀 넣고.
0: 마늘을.
3: 네, 아, 됐어요.
0: 아, 아까 비슷하게 넣으면 되네요.
3: 네네네.
0: 자, 그리고
3: 그다음에 기름.
0: 이거 참기름인가요?
3: 들기름.
0: 들기름이구나. 네.
3: 한 반 숟갈만.
0: 아, 봐서 많이 넣고 싶어가지고 반 숟갈.
3: 네, 너무 많이 넣으면 느끼하니까.
0: 아,
3: 네. 그다음에 깨소금.
0: 깨소금.
3: 아, 그만큼 넣으면 됐어요?
0: 이 정도요?
3: 네.
0: 아, 나는 그동안 너무 뭘 많이 넣었나 보구나. 자, 이렇게 하고. 과인이 머위를 무치고 있노라. 백성들이여 맛있게 드시길 바라오. 오, 들기름 향이 확 올라오고 있어요. 아니, 들기름이랑 네. 된장, 고추장이 만나니까
3: 네네.
0: 이게 만나서 향이 더 확 올라오는데요?
3: 네, 향이 많이 나죠.
0: 오, 나물 착 묻혀가지고 손치정식이랑 착 이게
3: 제가
0: 이 정도면,
3: 한번 볼까요?
0: 네, 한번 봐주세요.
3: 맛있어요.
0: 얼쑤? 맛있어요?
3: 네.
0: 잠깐만. 어, 진짜.
3: 쌉싸름.
0: 어, 쌉싸름하네요. 네.
3: 그래서 고향이라 그래.
0: 입안이 개운한 느낌이다.
3: 아유, 아주 잘하시네요.
0: 제가, 아유,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3: 두루.
0: 아, 두루. 아유. 없어서 못 먹는다는 두루미.
3: 네.
0: 쿨쩍하구나. 두룩두룩두룩두룩두룩.
5: 너무 옛날 건데.
0: 네?
5: 요즘은 뚜룩뚜룩뚜룩인데.
0: 나 옛날 사람이잖아. 내가 네,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긴장상했어. 넣어주세요. 이야, 두룩 향이. 아, 두룩이 진짜 이게 향긋하더라고.
3: 네.
0: 네, 한 숟가락 반 정도 넣습니다.
3: 그다음에 고추장 좀 넣고.
0: 저 날쌈한 맛을 좋아하니까.
3: 네.
0: 그리고 이렇게 정도?
3: 네.
0: 들기름 한 숟가락.
3: 한 수저.
0: 역사와 전통이 서린 곳이라서 그런지 공주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자, 된 것 같은데 어떻게
3: 네,
0: 드셔보세요?
3: 한번 먹어볼까요?
0: 춘상님, 드셔보세요.
5: 맛있겠구나!
3: 아주 맛있네요.
0: 아, 맛있겠구나! 아, 나는 큰가.
4: 좋다.
0: 아, 근데 이거 세계가 맛을 잘 나네요.
3: 네, 양념이 많이 안 들어가도 나물 다 향이 들려가지고.
0: 저는 옹김에 많이 먹겠습니다.
3: 네, 많이 드세요. 고생하셨으니까 많이 드세요.
0: 사실 별로 고생은 안 했는데.
5: 잘하시네요.
0: 무험하구나. 그래도 내가 묻혔으니 세 개는 먹겠다. 아, 정말 맛있다. 제가 사실은 이게 나물 무치러 온 게 아니라 이 산채 정식을 먹으러 왔는데 정식은 언제 먹나요?
6: 펄펄 끓는 물에 붕덩 푸릇푸릇한 봄빛 각종 나물들이 여기 있구나. 뚝배기에 각종 채소 넣고 두부에 된장까지 넣으면 이것이 엄마 손맛 된장찌개 아니더냐. 뜨거운 불에 보글보글 지져내면 된장찌개 완성. 탱글한 묵과 신선한 채소 우한 들기름까지 쫙 양념까지 얹고 나면 신선함이 가득한 도토리묵 무침이다. 무침이 가득하니 하, 이거 참 참기가 힘들구나.
5: 수고하셨습니다.
0: 우와. 와, 잠깐만. 놓기 전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 놓을 게 엄청 많은가 보죠?
7: 네, 그렇습니다.

0: 참치나물 잔치로구나.
1: 얼쑤.
2: 야, 이거 진풍경인데? 야, 이거 진풍경인데 이거? 오우, 앵글에다 들어오지도 않네. 와, 이거 진풍경인데? 과인이 참으로 당황을 했구나. 오야, 야, 이거.
3: 옛날 옛날에 이런 수라상 받지 않겠습니까?
2: 오나라 오나라 시절에 받았죠. 그때는 뭐 정말 아우. 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0: 철판에 기름이 있어. 빨갛게 곱게 묻힌 이곳은 무엇이냐? 바로 더덕이 열시다. 뜨거운 철판에 싹 구워내면.
2: 이야, 참으로. 이야, 참으로 오래간만에 수라상 같은 진수성찬을 맞아보는구나. 맛을 좀 볼까? 더덕을 인조에서 직접 채취했다고 하니까 더덕을 한번. 이야, 이 더덕은 이건 모약인데 진짜. 자, 이 더덕은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거든. 이게 폐 속의 음기를 보하고 감기를 달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체질이 아주 좋다고. 이거 내가 조선왕조 실록에도 별표 땡 해놓으라고 내가 그랬었는데 이거 안 돼 있나? 아, 그리고 정조 임금님은 탕약을 드실 때도 이거 인삼 대신에 더덕을 넣고 탕약을 끓이셨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보자.
0: 맛있구나.
2: 홍잎도 한번 먹어볼까? 잠깐만, 이게 뭐가 양념을 많이 안 한 건데도 홍잎 자체의 향으로 이런 맛이 나는 건가?
4: 뭐예요? 도루묻힌.
2: 어머, 도루묻힌.
4: 컨텐츠 많이 돼.
2: 네네. 가지고 자. 아야. 몸에 산이 품고 있는 그 비밀스러운 보물 두루, 이 알싸한 맛과 그 기운이 정말 나를 가슴 뛰게 만드는 중. 너무 좋다. 너무 좋. 띠리띠리띠리. 너무 좋다. 하나 더 먹어야겠다. 두릅은 사실 과인이 참으로 좋아하는 나물인데 이렇게 현대인들의 삶에 섞인 이후로는 두릅을 먹을 일이 별로 없는데 아, 오늘 공주 두릅 맛있대. 잘 삶아 놓으셔가지고 손질을 잘 해놓으셔가지고 어찌나 보들보들하면서도 아삭아삭 씹히는지 그 딱 그 중간 경계 아삭한 느낌은 살짝 있는 그 어떻게 딱 그렇게만 삶으셨는지 깜짝 놀랬도다.
3: 그 두릅 노래는
2: 드릅드르릅 드릅드르 편집해주세요. 띠릅띠릅 띠릅띠릅 편집해주세요. 그만. 그만. 밥을 안 먹었네. 밥에는 그러면 또 여기서 직접 담그셨다는 된장찌개를 맛을 안 볼 수가 없지요.
1: 얼씨구 맛있겠구나.
2: 어우, 재료를 이름이 와. 와. 야, 이게 이게 집된장 이거. 이거 약간 강우수인데 이 빛깔이 너무 이게 진해요, 색이. 아까 된장 주실 때 먹었을 때도 안 짜더라고. 안 짜, 안 짜. 밥이랑 한번 이렇게 살짝 해서 먹어 볼까? 이렇게 먹는 걸 제일 좋아하는데.
0: 맛있구나.
2: 아, 이거 계속 밥도둑인데? 어머, 어이 밥도둑이야. 계속 먹게 되네. 야, 이번엔 호박이랑 함께.
0: 좋다. 야.
2: 사람들이 된장 사가고 싶어하는 이유를 알겠네. 근데 이거 하나씩 먹어.

감질나는데? 응? 한국 사람은 탁, 다 떼어놓고 이렇게 팍 비벼먹었는데. 잠깐만, 이거 대접 같은 거 큰 거 좀 그릇 좀 달라고 그럴까? 사장님! 사장님, 저 이거 비벼먹게 이렇게 좀 큰 뭘 하나만. 네. 아, 막 잔뜩 넣고. 아, 네네. 자, 어우, 감사합니다. 어, 그러면 우리 미종표 산채 비빔덮밥, 아, 산채 더덕 비빔덮밥 만들어 보겠습니다. 더덕

0: 설레인다. 와, 잠깐만. 더덕이 어딨어? 아, 여기 있다. 어, 여기 다 들어갈 수 있을까? 어, 다 들어갈 수 있을까? 아. 야, 이거 진짜. 와, 얘네들이 각자 자기 맛과 향을 막 내는데 입안에서 전쟁이 벌어졌네. 어, 어떡해. 응? 그러면 빨리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어야지. 한 입 더.
1: 그렇지.
0: 제철나무를 이렇게 다 산지에서 채취한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다 손질하고 삶고 말리고 해가지고 아우 진짜 몸에 막 응? 좋은 기운이 쌓이는 것 같네. 응?
2: 오, 예. 마지막으로 예. 좀 더 드셔보시라고 능이버섯 정도.
0: 아, 좋습니다. 어우, 얘는 능이 향이 예사롭지 않은데? 오, 국물 진한 거 봐. 와, 국물
3: 이야, 냄비 가득 능이가 가득하구나. 어디 한번 맛을 보자.
0: 자, 오, 많다. 오, 많다. 오, 능이 많다.
4: 얼씨구!
0: 오, 야, 능이 버섯을 먹을 줄이야. 오우, 진하다. 능이 향은. 아우, 내가 이렇게 능이 버섯 전골을 먹을 줄이야. 이런 호강을 누릴 줄이야, 내가. 아, 근데 그거 알아요? 세종실록 시리즈에 예전에 궁궐에 송이, 향이, 진이 등의 버섯이 진상됐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향이 버섯이 지금의 이 능이 버섯입니다. 능이 버섯. 아, 빛깔 보세요. 맛있겠죠? 어떻게 뭐 김이라도 할 수 있게 해줄까?
4: 네.
0: 안 주지롱. 내가 먹어야지. 아,
1: 오. 맛있구나.
0: 아, 아까 능이 버섯 전골을 다 먹다 보니 그 국물이 아, 우리 정상궁이 해줬던 그 된장조치가 생각이 났어. 살짝 뭉클했어. 아, 근데 정말 능이 버섯 전골 아, 감동적이었습니다. 사장님.
5: 네.
0: 사장님. 아, 예. 잠깐만 이쪽에 잠깐 앉아보십시오. 야, 예, 앉으십시오. 아니 제가
5: 네.
0: 이 능이 버섯 전골까지 딱 먹어봤더니 딱 느껴지는 게 아, 이 집은 내공이 좀 있다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또 보니까 여기 뭐 좀 이렇게 붙어 있네요.
5: 네.
0: 예, 저기 옛날 약간 빛바랜 컬러 사진 같은데 저보다 어리실 텐데.
5: 그렇죠. 저 때는 46세지.
0: 와. 식당은 한 몇 년 정도 된 건가요?
5: 아, 저희가 저 위에서 했어요. 거의 한 70년? 저희 식당 한 자는.
0: 여기 오신 지는 몇 년?
5: 여기 온 지는 한 25년 넘었죠?
0: 어, 그럼 그 전에 이미 40몇 년, 그렇죠. 50년 가까이를 그렇죠. 하고 계시다가?
5: 네네네.
0: 그, 막, 아니, 잠깐만, 저거 좀 뭔가요? 전통
5: 문화 보존 명인장. 예. 네,
0: 아,
5: 명인장. 예.
0: 거기서 이제 명인이라고 이제 잘 드시고 와가지고 그런 것도 모르고 뭐 맛있냐 뭐 어쩌냐 이렇게 여쭤봤으니 얼마나 가소로우셨을까. 아유, 망하네 참. 아, 아무튼 오늘 제가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명인께서 차려주신 밥상을 꾸심하게 먹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5: 네, 예. 건강하셔요.
0: 감사합니다.

0: 알겠습니다. 아, 국물 마저 마셔야지. 네.
1: 마지막 끝물의 봄나무를 내 오늘 여기 공주에서 마곡사 인근에서 내가 담궈서 이 버무려서 먹을 줄은 내가 꿈에도 몰랐고 감동했어. 여긴 비행기도 많이 다니네. 제가 그렇게 나물이 많은데 고추장 한 스푼 될까 말까, 된장 한 스푼 될까 말까 넣고 버무렸는데 그 맛이 난다? 허허, 참으로 놀랍구나. 아, 이렇게 손님들 상에 올라가는 음식에 정말 진심으로 준비를 정성스럽게 하는 분들이 있구나. 공주시의 열려문도 아니고, 열려문은 아니고 뭘 내려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2: 오늘도 맛있게 먹었구나! 다음 맛을 향해 떠나보자!
3: 얼씨구!
1: 옳지. 오늘은 그걸로 하면 되겠네. 어? 빨리 와요.
4: 손님.
1: 수완 냄새가 쫙 올라오네요.

0: 들어가라 우호고 중도 재배 연비 열제 공방을 불러서 치르다
1: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2: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3: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2: 고척돔 단독 콘서트 나중에
1: 늘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꿈꾸면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2: 맞아요.
4: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5: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1: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
6: 아지트니까.
1: 그럼 아지트인데.

0: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1: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걷든 연습할 수 있어요.

0: 하신다고 하신 분.
1: 9층, 8층, 7층, 층층마다 다 들러.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나 오존인데 다들 성층권 오존은 많이 들어봤어도 나는 잘 모르지. 하늘 높이 있는 오존은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꼭 필요한 오존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내가 많으면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차갑거나 호흡이 불편할 수 있어.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등은 내가 높은 날은 야외 활동은 피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는 불청객 오존, 에어코리아에서 농도와 예 경보 발령 상황을 확인해

0: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1: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2: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1: 고척돔 단독 콘서트 나중에?
0: 늘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그럼요. 꿈꾸면서 그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1: 맞아요.
3: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4: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0: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
5: 아지트니까.
0: 그럼 아지트인데.

0: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1: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걷든 연습할 수 있어요.

0: 달고 하신 분들. 9층, 8층, 7층, 층층마다 다 들러.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호, 태풍 이렇게 행동하세요. 비 내리기 전 물 고이지 않게 배수로를 점검해요. 침수 위험이 있는 곳에 수방자재를 배치해요. 위급 시 바로 대피할 수 있게 먹는 약, 보청기 등 미리 챙겨놔요. 대피 요청이 있으면 신속하게 대피소로 가요. 호우 태풍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해요.

쿵쿵따. 자, 다 같이. 쿵쿵따. 그렇지. 쿵쿵따. Somebody out of bar, make a big noise, stand in the street, gonna be a bit. Man, someday you got mud on your face. Big disgrace, kicking your can all over the place. We will, san you. 쿵쿵따. 어디선가 누군가의 등산 소리 들리면 윤석이 엄청난 기운이 야!

0: 노래를 좀 하시네요.
1: 여기서 힘 다 빼시는 거 아니야?
0: 아니 너무 막 지금 막 용을 쓰시면서 부르시니까 우리 산에 올라가실 수 있겠어요?
2: 약간 어지러운데요.
0: 네, 아유,
2: 제가 제가 너무 평생 국민 약골로 불려가지고 이제는 국민 산골이 되고 싶다.
0: 아 우리 상포도 오신 거 환영합니다.
2: 아유,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네. 네.
5: 네. 안녕하세요.
1: 여기 딱. 안녕. 반가워요.
2: 제 스스로 등산을 가기는 네. 생전 처음이라 제가 지금 아, 예. 그동안 등산 같이 다니는 분들하고 달라요 저는
0: 예, 예, 예.
2: 늘 평지에서만 살아봐가지고
0: 예, 예. 수평이동만 주로 하시고
2: 예, 예. 예
0: 뭐 수직이동은 뭐 거의 뭐
2: 엘리베이터 외에는 없습니다
0: 예, 예, 선생님. 아, 예. 아 그나저나 잠깐 뭐 지금 우리 출발해야 되는데
2: 예.
0: 일자리가
2: 예.
0: 우리 그 산악버스가 안방마님이신 그 오세진 작가라고 있는데
2: 예, 예, 예, 오세진 예, 예. 작가가 그걸 아직도 하세요?
0: 글쎄 말입니다. 저는 뭐 저는 버스에 좀 내리기를 간간고 그 말하는데 버스에 얼굴 같은 날도 지금 뭐 시간이 벌써 시간도 늦고 그러네요 이렇게 아유 사람 끝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2: 그렇지? 그러니까요.
0: 예, 예, 예. 그 출발 잘 봐야지 끝까지 가는 걸 봐야지.
2: 진짜 안 오실래나?
0: 예, 글쎄 말이죠. 뭐 이런 시간이 계속 지체되는데 뭐 가야지 뭐 은석 씨가 지금 뭐 팀장 하시면 되겠네.
2: 아, 뭐 시키면

0: 주시면 예, 예, 저는 뭐 예, 예.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1: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0: 어쩔 수 없죠, 뭐.
1: 예, 우리 자랑버스 네. 가족 여러분들 안전벨트 매시고요.
2: 네.
1: 예, 출발하겠습니다.
0: 이 팀장이라고 불러주세요.
1: 네. 오늘부터 이제 저 팀장으로 등극을 했으니까요. 네. 이 팀장, 이 팀장님 하시면 됩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팀장님. 예, 예, 예. 오자마자.
1: 글쎄 말입니다, 이야. 그럼 뭐, 오 팀장이 그냥 뭐 하차하니까 바로 그냥 뭐 자리를 그냥 그 자리를 앉으시면 되는 거예요. 4시 대기에서 나오셨어요?
3: 준비를 한 거는 뭐 2시부터 준비를 했고요. 아니면 저희 아내는 뭐 밤을 꼴딱 샜습니다.
1: 아이고,
3: 네, 밤을 꼴딱 샜습니다.
1: 야. 네.
3: 저희 아들은 이런 게 좀 익숙합니다.
1: 아, 예, 그래요?
3: 예, 평소에도 이렇게 막 새벽에 움직이면서 산을 자주 다녀가지고.
1: 예, 그러니까 예.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뭐 히말라야도 갔다 오고 그랬던데,
3: 네,
1: 베이스캠프까지.
3: 맞습니다.
1: 어디 베이스캠프 갔다 온 거?
4: ABC.
1: ABC, 안나포르나 베이스캠프?
4: 네.
1: 오,

0: 안 아팠습니까?
1: 아까 아팠어요.
0: 고소고와가 머리 아까 아팠어요?
1: 네.
2: 오, 반가워요. 등산 영재네. 오, 축하해요.
0: 모녀 같으신데?
1: 네.
0: 예, 예, 그러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1: 엄마랑 이제 많은 시간을 같이 살면서도 못 보냈었거든요. 워낙 예, 바빴어가지고. 예, 예. 저는 등산을 좀 해봤는데, 이제 엄마는 등산을 한 번도 안 해보셨거든요. 엄마는 등산을 한 번도 안 해보셨거든요.
0: 반갑습니다.
1: 네,
3: 안녕하세요.
1: 네.
3: 안녕하세요.
0: 두 분이서 뭐 좀 동네상인을 느끼시겠네.
2: 그러네, 그러네. 네,
0: 네. 네. 그래가지고.
1: 네, 그래가지고 좋은 추억 만들고, 네, 같이 도전도 해보고 하려고.
0: 아, 네, 찾아주신 분이에요?
1: 네.
0: 아유, 예, 예.
2: 효녀시네, 효녀. 화성에서 온 효녀.
0: 어디에, 야, 그냥 뭐, 딱, 그냥 뭐, 서로 색깔도 맞춰 입으시고, 뭐, 아주 뭐, 예. 아주 뭐.
2: 그 쌍둥이세요? 그 쌍둥이세요?
4: 아니에요.
2: 근데 헤어스타일만 바뀐 것 같고, 똑같으시네요.
0: 그러니까 자매니까.
2: 맞아.
4: 아니, 많이 안 듣는데. 저는 아버지가 조금 계란 형이라, 이렇게 아버지를 닮았고요. 동생은 엄마를 닮아서 조금 네, 네. 얼굴이 각지거든요.
2: 그래요? 언짢으세요?
4: 언짢죠.
2: 아, 죄송합니다.
4: 이쁘다는 소리 들어야 되는데. 닮았다니까, 그런 거.
5: 또 산을 다닌 지 오래됐고, 네. 저도 한 6년 정도 됐으니까, 네. 이제 뭐 살면서 하나의 추억거리는 남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이 동생이랑 처음 한번 발 맞춰서 가보려고요.
0: 아이고, 예, 잘 오셨습니다. 야, 오늘 하여튼 뭐 의미 있는 어떤 산행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제 멋지고 의미 있는 그런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2: 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 모임이시네, 가족 모임. 네.

0: 예,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멈추시게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이구, 뭐.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어이구, 지금 여기서 다시 후보이신 것 같아요. 후보, 맞죠? 여기 어떻게 참여하시게 됐어요?
2: 딸이 네. 선물이라 그러면서 해줬어요.
0: 아, 예, 예, 예. 예. 예.
2: 우리가 산 좋아하니까 엄홍길 대장님이랑 네. 그렇게 하면은 진짜 평생 추억이 될 수도 있다 하면서 딸이 그걸 네. 신청을 해준 거예요.

0: 아니, 효녀를 주셨네, 효녀를. 진짜, 예.
1: 효심이. 선물이라 그러면서 했죠. 예. 네.
0: 아이고, 그러시구나. 예, 예.
2: 예, 예. 아, 등산이 선물이군요. 아,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예. 아, 선물을 주셨다. 아, 그래요.
1: 산을 좋아하니까.
2: 아, 근데 아까 지나갈 때 저기 보니까. 예. 뭐, 계란인가? 무슨 알이 예, 엄청 많던데?
0: 글쎄. 예,
1: 구운 계란하고 떡입니다.
3: 떡입니다. 어, 이거 전부 나눠 먹으려고 가져왔습니다.
4: 감사합니다. 박수.
2: 예, 잘 드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부부 만세!
0: 고맙습니다.
2: 아, 예, 아, 예.
5: 아, 고기 먹고 싶어요.
0: 구운 계란. 맛있다. 빵, 떡. 야, 이렇게. 아유, 계란 먹으니까 목이 메이네, 목이 메요. 아유, 진짜. 오작, 오작까지 생각하니까 목이 메입니다, 목이 메요. 다음에 산에서 한번 뵈요. 아유, 진짜 이렇게. 아유, 뭐 어쩔 수 없죠. 뭐 아쉽지만 뭐. 네, 다음에 산에서 한번 뵈요. 네, 감사합니다. 네, 편하게들 휴식점에서 가겠습니다.
2: 네, 네 감사합니다. 네.
6: 나 버려진 건가? 기는 또 왜 이렇게 간지럽지?

0: 여기서 재원분들을 만난다고 했는데 정말 혼자 가는 건 아니겠지 오늘?
1: 가자 가자. 아우도 반갑습니다.
0: 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행이다.
1: 반갑습니다.
0: 저 혼자 가야 되는 줄 알고.
1: 아닙니다.
0: 두 분 어디서 오늘 오시는 길이세요?
2: 네, 창원에서 옵니다.
0: 창원에서? 네. 네. 아, 그럼 현창님.
1: 네, 강현창입니다.
0: 현창님이시고.
3: 네. 네, 저는 믿기 힘들겠지만 친구고.
0: 아, 예. 왜 믿기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3: 항상 놀리니까 친구끼리.
0: 네. 네. 산업버스 신청하시게 된 계기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1: 그냥 친구랑 좋은 추억을 남기고 싶어서요.
0: 추억을 남기고 네. 싶어서. 그러면 지금의 기분을 몸짓으로 한번 표현해 보신다면. 아, 나의 기분은 지금 어떻다?
1: 어떡하지?
0: 아, 어떡하지?
3: 좋습니다.
1: 아, 좋아요.
0: 네, 좋습니다. 오늘 함께 예. 즐겁게 사는 게 좋겠습니다.
1: 예.
0: 저기 나무 그늘로 가서 좀 기다릴까요?
1: 네, 네. 알겠습니다.
0: 이동해 주시죠.
4: 자, 이부터 현재 영암. 영암.
5: 아, 진짜 멋져요.
4: 영원 치사.
5: 아, 영암 왜 불러? 아, 잠이 안 깼네, 내가. 야, 뭐? 누구 막 손 흔드는데?
4: 누구야?
6: 대장님 팬이야?
7: 아니야.
8: 보이지 않습니다.
0: 아, 여기 여기. 안녕하세요.
5: 여기 여기.
0: 여기 여기. 와, 드디어 왔다.
4: 이거 왜 여기서 나오는 거야 왜?
0: 대장님! 어, 대장님 인사다. 대장님 여기 여기.
5: 오, 네? 이 자리 저기 주인님이 저기 계시네.
0: 저 타요.
4: 저 열어주지 마세요. 열어주지 마세요. 가시죠 뭐 그냥. 여기,
0: 여기.
4: 따로 자기 일행대로 따로 왔다 옵니다.
0: 여기. 어머 문을 왜 잠가고 계셔. 어? 대장님.
4: 산악버스 온 게 아니고.
5: 아, 놀러 오셨나 그냥?
4: 예, 그러니까 자기 일행들하고.
3: 하트 날려야 되네.
4: 하트 산에 가서
0: 하트, 하트, 하트, 하트.
5: 아, 막 하트만 하시는데?
0: 올라와요? 올라와요?
4: 아, 산에 가시라고. 일행분들하고. 아이.
9: 대장님, 근데 저 이분들은 죄가 없으니까 예, 일단 좀 태워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10: 아, 그분들은 태워야지, 우리가.
9: 그래, 팀장님만 태우지 말고.
10: 예, 예, 예, 예.
4: 두 분 태워주라고 그러죠, 두 분.
5: 예. 두 분만 태워주세요, 남자 두 분.
0: 아, 오, 아. 열렸다. 예, 예. 먼저 올라가세요. 먼저 올라가세요.
5: 어서 오세요.
4: 예, 예, 예. 아이고. 예,
5: 강현창, 전경재 씨 들어오세요.
0: 어? 예, 아이고.
5: 탔는데
4: 좋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아유,
0: 반갑습니다.
4: 여기는 누구신가? 빨리 내리세요.
0: 아, 네, 내리세요. 아, 저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 네. 여기서 뭐 산에 올라가지고 여기 타는 거야, 여기.
0: 여기요?
4: 네. 따로 산행하려고 하면 나한테 준 거 아니에요?
0: 아니요. 네? 아니, 여기에 보물이 많아가지고 제가 답사차 먼저 내려와 있었습니다.
4: 무슨 보물이야, 보물을 지금 따로 빨리 산에. 지금 여주 거 안 타고 있으니까 나는 이제 간 줄 알았지. 아,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4: 저 우리 달갑지 않은 예. 별로 이렇게.
0: 네, 버스 못 탈 뻔했습니다.
4: 우리 오세진 작가입니다, 작가.
0: 아니, 뭔가 제자리에 온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 자리에 앉으니까.
4: 아, 참. 드디어 저희가 아유 대한민국의 명

0: 당기는데요?
1: 아이고. 아니, 와. 어우, 시원하다.
2: 기상예보는 어떤 거였어?
0: 기상예보는 거의 90%가 비였는데.
2: 99%가 아니고?
0: 네, 거의 99%가 비였는데 날씨가 이렇게 좋아요, 세상에.
2: 와. 바람까지 불어요, 바람까지.
0: 너무 좋다, 너무 좋죠.
1: 이거 너무 시원하네, 진짜.
0: 네, 네, 네.
1: 비는 안 오고 시원한 바람만 부네.
2: 가을바람
0: 최고, 같이. 최고예요, 진짜. 네. 네.
2: 아, 이게 우리 그 사랑버스 가족 여러분들이 그런 또 산을 향한 또 마음이, 그 열정이, 그 감동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예. 산을 가기 위해서 우리도 이제 오늘 또 조를 나눠야 됩니다.
3: 네. 네.
2: 자, 우리 지후.
1: 지후.
2: 부모님 모시고.
4: 네.
2: 너는 우리 이현석.
1: 아니 저 얘만 피해 주세요. 아, 꼬마랑 같이 가면 내가 너무 창피한데 잘 못하면.
2: 아유, 그 하여튼 오늘 지후보다 앞장서야지 지후보다 떨어지면 안 되시겠는가.
1: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 여기 예, 예. 윤 팀장님 모시고 제가 오늘 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2: 야, 큰일 났다. 그다음에 우리 저기 야, 젊은 혈기가 넘치시는
1: 어디?
2: 우리 호보 원정대 강현창.
1: 네.
2: 우리 자매분.
4: 네.
2: 자매분 두 분 김곡지하고 네. 세진 작가.
4: 네.
0: 알겠습니다. 저 뒤로 가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1: 야, 잘 부탁드립니다. 커플 매니저 같다.
2: 네, 우리 우리 제가 생활 이제 모녀 팀하고 우리 이제 부부 팀은 제가 모시고. 와.
5: 그러니까, 영광.
0: 자, 준비 되셨습니까?
1: 네.
0: 네, 시작. 월.
6: 월 출세도고.
0: 출.
6: 출세네.
0: 산.
6: 산악버스 화이팅.
2: 구한물에 치다가 날 새겠네. 무슨 구호가 그렇게 길어 그렇게. 아 참. 아,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대한민국의 명산 영암 월출.
6: 산산산 기기기.
2: 뭔가 이렇게 뭐 아주 그뭐 일조.
1: 기다리.
0: 땅콩이.
6: 가자 가자 가자.

0: 자, 출발하겠습니다.
1: 네, 출발.
2: 가자, 산으로 가자.
1: 와, 분위기 있다. 숲으로 또 벌써 들어가는 것 같아.
0: 어휴, 바람도 살살 불고 좋습니다. 네, 편백나무하고 대나무 숲이 쫙 어우러져가지고 아, 너무 좋네. 네?
1: 시원하다. 편안하고.
0: 아주 좋아요. 네.
3: 숨을 있는 대로 들어 마셔. 이 좋은 공기를 마시고 가야지.
0: 야, 오유, 와, 부르는 거 봐.
1: 와, 와, 빠지고 싶다.
3: 계곡이다. 호처럼 흐르고 있다.
1: 소리부터 시원해.
2: 아유.
0: 야, 기가 막히다. 이거 뭐 물고기 바위, 물고기 바위 같아. 물고기 입 같아.
1: 네.
2: 보여요? 물고기 있어요?
0: 아, 눈 저기 있고.
1: 네.
0: 물고기가.
1: 뻐끔뻐끔.
0: 그러니까 뻐끔 입 딱 벌끔 이거. 야, 이거 물고기 바위네 이거.
1: 너무 귀엽다.
0: 네, 물고기. 물 속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딱. 야.
2: 야, 물고기가 되고 싶다. 얼마나 시원할까.
0: 얼출산에 대한 잠깐 우리가 얘기를 듣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1: 네네네. 예. 지금 저희가 가는 월출산의 높이는 809m예요. 그래서 이 월출산이 달이 난다.

0: 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삼국시대에는 월라산, 고려시대에는 월생산, 그리고 조선시대부터 월출산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1: 아,
0: 네. 이 산에서 보이는 그 기암괴석과 멋진 풍경에 사람들이 압도당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산이고요. 예부터 영산으로 불렸던 산을 저희가 함께 올라갑니다.
1: 아, 영광입니다. 예, 예, 예.
2: 오, 세진 가이드님께서, 가이드 팀장님께서 한 말씀 얼추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1: 예.
0: 네.
2: 예, 자, 출발!
0: 출발!
1: 출발!
2: 아, 좋네, 길이. 아주 좋아요.
3: 둘레길 같아요. 편안한데요.
2: 그러니까. 아주.
4: 이게 길이 험한 길이 아니야. 진짜 좋다.
0: 와, 여기 대박입니다, 진짜.
2: 이야, 좋다. 오. 와.
4: 나도 와.
0: 너무 좋다. 힐링이다. 진짜.
1: 아유, 씨.
0: 아유,
1: 아유, 씨.
0: 아유,
1: 아유, 씨.
0: 여기서는, 네네네, 선배님.
1: 아유, 자꾸 가야해, 진짜. 자꾸 가야해, 진짜. 아, 이거 어떻게, 너무 무거워, 이게. 아, 이거 괜히 가져왔네. 아.
0: 용암사지까지 2.3km니까
5: 야, 우리 2.3 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1: 아니, 2.3보다 더 가야지. 3km 정도 가야 될 것 같은데.
5: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1: 뭔가 이상한데.
0: 우리 현창님하고 경재 씨는 네. 산행을 같이 자주 하신다고요?
6: 네. 이 친구가 갑자기 살이 빼고 싶다고 저한테 3점 데리고 가달라 했어요. 그 이후로 지금 계속.
0: 근데 산행을 통해서 몇 킬로 감량을 하셨어요?
5: 한 10킬로, 12킬로 정도.
0: 10킬로?
5: 네.
0: 성공하셨네요?
5: 네.
0: 오.

0: 성에 이름이 있나요?
1: 아, 예.
0: 왜 웃으시죠?
1: 호구 원정대라고.
0: 호구 원정대요?
2: 네, 호구.
0: 호구?
1: 네, 호구.
3: 두 명이 더 있어요.
0: 아.
3: 네, 걔네들도 중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2: 보면 친구들이 어릴 때는 그냥 재밌게 뭐 만나면 재밌게 네. 놀고 이랬는데 산에 와서 하는 짓을 보니까 약간 호구 같은 거예요. 애들이.
0: 아~
2: 너무 바보 같고.
0: 네네네.
2: 그게 어릴 때처럼 보기 좋은데.
0: 네.
2: 커서 보니까 약간 호구같이 보이는 거예요. 아~ 얘는 나만의 호구다.
0: 아~
2: 약간 이런 개념으로 지었는데 다시 만나서 어쨌든 좋다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0: 서로가 서로에게 호구가 일부러 되어주시는
2: 예,
0: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친구니까.
2: 네.

0: 물기가 있고 이끼가 껴서 미끄러워. 조심.
1: 오, 뱀 있다, 엄마.
2: 응?
1: 뱀.
2: 어디?
1: 저기.
2: 어머, 어머, 진짜 뱀 있어. 어머, 어머, 어머.
1: 뱀이야?
2: 어머, 어떡해.
1: 뱀 있다, 엄마.
3: 우와.
2: 어머나. 우와.
1: 뱀이 있어.
3: 뱀?
0: 조심. 뱀 있어, 뱀. 오. 뱀 조심. 됐어.
2: 저기로 간다.
0: 쫓았어.
2: 둘로 들어갔어.
3: 와. 습하니까 뱀이 있네.
0: 오랜만에 뱀 보네. 오랜만에 뱀 봐.
1: 조심해야 돼요.
0: 자.

0: 가겠습니다.
1: 아이고 망했다. 아유, 아유.
2: 아 이거 들어야 되는데 이거.
3: 괜찮아.
1: 아. 아. 아유. 아.
4: 아까 그 노래 부르던 열기 어디 갔어요?
1: 아, 그까지야.
4: 아. 차에 두고 늘렸어요?
1: 아까 노래 부르면서 에너지 3분의 1을 다 썼어. 10% 남았어 이제 10%. 아 야 너 잘 걷는다 진짜. 아. 야 비결이 뭐니?
5: 저는 옛날부터 엄마 아빠가 산에 태우면서 가가지고 뭔가 이제 등산을 좀 잘해지게 된 거야.
1: 오, 아 등산을 좋아하시나 보네?
5: 네. 산악회에서 그 둘이 만나가지고 결혼까지 하게 된 거야.
1: 아 그러니까 네가 잘 걷지. 엄마 아빠가 산악회에서 만났어요.
6: 네 맞습니다.
1: 어쩌다가.
6: 그러니까요 참.
7: 처음에 첫눈에 반했죠. 자기 소개를 할 때 그 당당함과 그 멋진 모습에.
8: 저희 아내가 저를 먼저 본 것 같고요. 아내에 대한 그런 주변인들의 얘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또 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호감을 갖게 되고 만나다가 결국 사랑으로 이어진 거죠.
9: 프로포즈하고 빨리 나온 아이.
10: 그러니까 산악회의 결과물이.
9: 네, 산악회. 아. 산을 못 탈래요? 못 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0: 그렇지, 그렇지. 네,
9: 출생부터가.
10: 못 타면 이상하지. 산 때문에 만났는데.
5: 네. 네.
10: 등산 DNA가 있는 거 같아요.
5: 네.
9: 맞습니다. 아.

0: 향이요? 일단 느끼는 푸릇함이 가장 좋고요. 그 피톤치드와 그 동물을 볼 수 있어서 좋고요. 그 산 겨울에 먹는 그 라면이 엄청 맛있어요.
1: 자, 그러면은 윤지우가 뽑은 우리 집의 등산 실력 1, 2, 3. 자, 순서는 넘버 1은? 넘버 1은? 넘버 1은?
0: 그 엄마. 그 엄마.
1: 자.
2: 진짜 체력이 엄청 많이 나요.
1: 중요한 건 넘버 2가 누구야?
0: 저예요.
1: 넘버 3는?
0: 강아지요.
3: 강아지.
1: 야, 그러면
3: 한번 강아지보다 못해?
1: 야, 강아지 4등 재밌다.
4: 강아지보다도 못합니다.
5: 다음 달에 유학을 가게 돼가지고 저희 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아빠와 엄 대장님과 좋은 추억 남겨주고 싶어가지고
0: 말레이시아.
6: 앞으로 뭐 목표, 뭐 남은 계획 이런 게 있을까?
0: 말레이시아에 그 키나발루 산이라고 높은 산이 있어요. 그 산도 가고 싶고, 이제 저가 말레이시아 가면 영어를 잘 하게 될 거 아니에요.
1: 그렇지.
0: 세계
1: 보내는 거야.
3: 그러려고.
0: 그러니까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 높은 산들이 다 가고 싶어요.
1: 야, 너 진짜 산을 좋아하는구나.
0: 네.
1: 존경스럽다 진짜. 아,
7: 등산이 몸에도 좋지만 마음에도 좋은 것 같아.
4: 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7: 아이고, 잘할 수 있지? 말레이시아 가서?
0: 네.
7: 그래, 나도 너 믿을게.

0: 능선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1: 어?
0: 능선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1: 능선?
0: 아, 너무 덥다.
1: 능선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치고 올라가겠는데 계속?
2: 네, 계속 보일까? 치고 올라가요.
1: 그러니까 하늘이 안 보여.
3: 아이고. 계속 가나?

0: 근데 쉴 데가 없나? 아유. 이봐, 오 팀장.
1: 네.
0: 뭐 쉬운 길이라면서요, 그나마.
1: 비교적
2: 꽃길인데요.
1: 아, 꽃길이라고 하십니다. 네.

0: 여기 잠깐 5분 가지 휴식하겠습니다. 산업부스 여러분들. 자, 휴식!
1: 오, 여기서 쉬어가나 봐요.
2: 아, 이제.
1: 야. 혹시 제가 간식 사온 게 있는데 열어드려도 되나요?
0: 아, 좋습니다.
1: 그래요?
0: 약간 지금 허기가.
1: 아, 그러면. 네,
0: 허기가 약간 질려고 하는데.
1: 맛있는 핫바를.
3: 와!
1: 감사합니다.
3: 대박이다.
1: 와, 반응. 지우 좋아?
4: 와, 지우 핫바 좋아하잖아.
3: 대장님. 네, 일단.
1: 이게 밀가루가 안 섞인 어묵이에요.
0: 어, 네. 그렇습니까?
1: 네.
0: 야.
3: 맛있어요.
5: 산에서 먹는 핫바는 또 색다르네요. 너무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니 왜 이러신 거야? 윤석 씨. 윤석 씨.
1: 예. 숨이 차서.
0: 얼굴이 지금 좀.
1: 예, 숨이 차서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0: 숨이 차죠?
1: 예, 숨이 차서.
0: 숨이 찬데 쭉 오르시면 숨이 더 찬데.
1: 아, 그럼 어떻게
0: 좀 일어나시죠. 아유. 네. 아니요. 얼굴이 누렇습니다.
1: 아, 어지러워요, 좀.
0: 아이고, 이거 자, 모자 좀 벗으시고.
1: 아, 안 돼.
0: 뭐 열을 식혀야 돼, 열을.
1: 안 돼.
0: 열을 좀 식혀야 돼.
1: 아, 머리가 없어요. 머리 좋지? 절대.
0: 아, 나오세요.
1: 아, 숨이 너무 차네.
0: 쭉 우리 그걸 안으로 더 하니까 아무 약간 기대세요. 등. 그렇죠.
1: 그렇죠. 예.
0: 오케이. 자, 약간 아, 그렇죠. 그렇죠. 고개를 드세요. 고개 숙이면 더 합니다. 아,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예, 네, 그렇게.
2: 예. 핫바를 좀 드시고.
3: 윤석 팀장님, 여기 핫바 여기 있습니다.
1: 네. 아, 감사해요. 아, 감사합니다. 예. 아, 뭘 먹어야 되나?
2: 핫바를 먼저 드셔.
1: 아, 그럴까요?
0: 아, 정신 있으시네.
1: 저 기립성 빈혈이 있어가지고.
0: 아.
1: 네, 저 어떻게 해야 되나?
0: 이럴 때 이제 모자를 좀 벗고.
1: 아, 진짜요?
0: 몸에 열을 식히고 있으면.
1: 아, 네. 제가 몸에... 방송에서 내 생머리 보여준 적이 없는데.
0: 네, 이거. 네. 이게 시원합니다. 우리가 체온을 열을 식혀야 되니까.
1: 아, 원래 나 미용실 안 갔다 오면 절대 모자 안 벗는데.
0: 뭘 좀, 일단 열 좀 식혀야 됩니다.
1: 예, 어지러우니까 벗게 되네요.
0: 예, 열 식혀야 돼요.
1: 아. 야, 살아나네. 과일 먹으니까 살아나네.
0: 자, 출발하겠습니다.
1: 출발, 가자. 아이고야. 부지런히 가보자. 아, 제가 간식 먹으니까 좀 살아나네. 신기하다. 아, 아까 죽겠더니. 야, 이 맛에 올라오나 보다.
3: 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4: 에어컨이다, 에어컨.
3: 진짜 화면에 담아서 보여주고 싶을 정도야.
1: 아,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0: 완전 너무 와.
1: 아니 우리 선희 선생님은 오매불망 이 눈빛이 저기 우리 대장님을 향해 있으신데 아니 우리 곡지님 동생분을 놔두고
0: 아 저는 엄대장님하고 바로 옆에 붙어서 걷고 싶어서 네. 심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1: 동생분이 아니고?
2: 델러리예요?
1: 정말 선행을 원래 이렇게 즐겨 하셨어요? 지금 뭐 너무 건강해 보이시거든요.
0: 아니 뭐 제가 동생이랑 저 위에 언니가 하나 있는데요. 언니가 먼저 산을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듣고도 아 나도 가고 싶은데 마음만 있었어요. 그래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암 투병 중에 있어요.
1: 네네.
0: 그리고 한 8년 가까이 항암제를 경구 투여를 했,

그때는 좀 내가 왜? 그런 느낌이 들었죠. 나 진짜 잘못하고 산거 없는데? 나한테 왜? 그리고 우리 집안에 내력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왔지?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몇만 볼트의 전력이 나한테 집중이 돼서 딱 쏘는 듯한 느낌에 이제 이게 쥐가 나면 근육이 탁 달라붙어 버려요. 그 상태가 한 30분, 40분이 안 풀려요. 그거를 1년 이상을 제가 그 고통을 견디면서 살았고, 계속 우울증도 계속 이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고, 내가 뭘 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어지고, 몸은 자꾸 불어나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그 고통을 온전히 제가 감내할 테니, 그냥 제 약을 중단을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죠. 2018년도 2월 7일 날 투약을 중단을 했고요. 3월 4일 날첫 산행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했으니까 6년이 지났죠.

오르고 두 번 오르고 3개월, 4개월 지날 때부터 몸이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증상도 점점 나아지고 그리고 몸이 점점 가벼워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이 나를 치유를 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큰 소나무들 있으면 가서 거라고 나를 치유해줘서 고마워, 나를 다시 살게 해줘서 고마워 막 이러고 다니고 했죠. 제 2의 인생을 산다고 지금 생각을 해요. 산을 통해서 저는 지금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0: 좋다. 야, 1.4, 1.4, 딱 절반. 네, 절반 왔습니다. 야! 야, 올라온 만큼만 더 가면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1: 정말 행복하다.
2: 아이고, 저기 지금까지 네. 우리 저 개그맨 후배들도 많이 왔었잖아요.
1: 네, 네.
2: 그중에 누가 제일 잘 타나요, 산을?
1: 아, 산을 제일 잘 가시는 분이요?
2: 예, 예.
1: 이승윤 선배님도 잘 가셨고 윤태 선배님도 되게 잘 가셨어요.
2: 아, 자연인들이 잘하는구나.
1: 네네네. 네, 네.
2: 그러면 누가 제일 저랑 비슷하던가요, 실력이?
1: 정성호 선배님이 약간 입이 나왔었어요. 아, 힘들어서.
2: 정성호? 네, 그 평생 남 흉내만 내가지고 네, 의외로 체력은 부실해요.
1: 아, 윤서 선배님 지금 굉장히 잘 가고 계신 거고요.
2: 아, 그래요? 나보고 잘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이게 네. 열심히 가게 되네.
1: 너무너무 잘 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2: 아, 감사합니다, 오 팀장님.
1: 아이고, 아이고, 조심. 발목 조심하셔야
2: 예,
1: 돼요.
2: 예, 제가 지금 약간 지쳐가지고. 아.
1: 네.
2: 어우, 씨. 나 좀 쉬어야겠는데. 아, 얼마나 남았나.
1: 윤석 선배님 괜찮으세요?
2: 아, 먼저도 가세요. 그러네.
1: 괜찮으실까요?
2: 아, 좀만 이따 갈게. 좀만 이따.
1: 응.
2: 아우, 진짜.
1: 힘들으래?
3: 팀장님 힘드시대.
1: 맞아. 근데 저렇게 되시면 더 힘드실 텐데.
0: 0.4. 400m 남았습니다. 동암사지가. 둘. 둘. 힘내라, 힘! 자, 산악버스 힘내라, 힘!
1: 힘내라, 힘!
0: 힘내라, 힘! 화이팅!
4: 화이팅! 화이팅!
2: 화이팅!
0: 힘내라, 힘!
4: 힘내라, 힘!
1: 조심해, 조심.
4: 여기가 너무 높아.
1: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비명인가요?
5: 아, 시원해 이러는 것 같은데.
2: 아, 시원해! 아, 시원해! 아, 좋아, 좋아. 행복하다! 행복하다! 좋아. 좋아.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해서. 너무 행복해서. 야. 진짜 행복하다. 힘난다, 힘난다. 너무 시원했어, 바람. 야, 이것이 산바람이구나. 이것이 산바람이야. 아이고, 몇 번을 넘어지냐.
1: 저 신비로운 풍경은 여기가 용암사지구나. 와, 용암사지 3층 석탑. 와,
0: 여기 좋습니다. 여기 널찍하니까 짐들 내려놓으시고 예, 식사 여기서 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예. 어머니, 여기 마른 돌 그쪽에 앉으시면, 돌에 앉으시면 될 것 같아. 저기 저 이 팀장은, 야, 이거 뭐, 저 이 팀장은
1: 오셨다, 오셨다. 와.
0: 정말 수고했습니다.
6: 누가, 누가 쉬운 코스래. 아까부터 누가 다 왔대.
0: 화이팅. 잘했습니다.
6: 아,
0: 수고했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저 의자 좀 먼저 걸터 앉아.
2: 야, 너 어떻게 왔냐? 와, 진짜. 와, 죽는 줄 알았네, 진짜.
0: 자, 우리 저 배가 상당히 고프실 텐데 지우 가족. 네, 예.
7: 잠을 못 잤습니다.
0: 이야, 진짜.
1: 예쁘다.
7: 무쌈 마리.
1: 너무 예쁘다. 이거, 깻잎 쌈밥.
0: 깻잎 쌈밥.
5: 연애할 때는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이제 겁나요. 한 10년 만에 이제.
0: 10년 만에.
8: 우리는 너무 빈약하네.
0: 아버님, 어머님.
8: 연잎밥.
0: 아, 연잎밥. 예, 예, 연잎밥. 아, 예, 예. 오곡.
9: 맛있겠다.
1: 양념밥이다.
0: 오곡밥이네. 야.
8: 여기 연잎밥에다가 요거 하나씩 해서.
0: 예.
2: 아, 코리안 스타일 햄버거네. 네. 야.
1: 산에서 한 정식. 너무 맛있겠다.
0: 보고 원정대.
7: 아, 예.
0: 보고들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우. 뭐야? 뭐야?
2: 와, 침낭 아니에요? 침낭?
1: 와.
0: 오우. 뭐야?
1: 여기는 뭐가 이렇게 가득한가?
7: 갈비찜.
1: 갈비찜이요.
7: 그 친구 도시락.
0: 아, 친구 도시락까지 다 챙겨.
10: 참고로 제가 싼 거 한 개도 없어요. 얘, 이 집에 다 싸운 거예요.
0: 야,
7: 제 도시락.
2: 아, 전경재 씨가 호구구나.
7: 갈비찜이랑 주꾸미 비빔밥.
0: 주꾸미 비빔밥.
2: 오, 주꾸미.
0: 야, 대단하네.
2: 산에서 주꾸미를.
0: 야,
11: 저기 자매님은 갑오징어 숙회입니다. 직접 제가 낚시를 한 겁니다.
1: 오!
11: 네, 암면도에서 잡았습니다.
0: 야, 선생님께서. 아니, 오늘 여기서 그냥 뭐 야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2: 저는 이런 거를 문화를 몰랐어요. 막 이렇게 푸짐하게 가져와서 나눠 먹고 막 이런 걸 몰라가지고. 난 내 것만 가져왔는데. 아, 아내님.

0: 싸주셨는데.
1: 오, 그러세요?
0: 나 내 거만 쌌는데 난.
1: 아, 그러니까 내 거래도 어쨌든. 아이고, 야, 뭐
0: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네요.
1: 야, 장어. 장어 보이.
0: 야, 아, 이거 무슨 뜻이지? 야. 어, 왜 장어를 줬지? 어, 여보 너무 부담스럽잖아. 아, 야, 나 진짜.
1: 아, 장어 보이. 맛있게 드십시오.
2: 잘 먹겠습니다. 예.
0: 잘 먹겠습니다. 예. 맛있게 드세요. 예. 감사히 먹겠습니다.
3: 골고루 해서 요 막 다시 드세요.
1: 요 어디가 먹어?

0: 소금이 좀 나십니까? 아, 예, 막 용서 주시면 됩니다.
1: 아유, 부럽습니다.
0: 용서 주시면 됩니다.
1: 아유, 예, 다 따라오세요. 다 따라오세요.
0: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예. 아.
1: 혼내줄게요, 내가. 아유.
0: 자, 출발하겠습니다.
1: 출발, 출발. 가자, 가자. 가자.
2: 낙오되지 않길.
1: 오케이, 이번엔 내가 진짜 끝까지 따라붙게. 끝까지 따라붙게. 이게 한번 쳐지니까 계속 쳐지더라고. 아.
0: 돌이 미끄럽습니다. 조심하세요.

0: 조심해.
1: 여기 지나고 묶을 때가. 어 조심해 조심해. 조심 조심.
0: 여기
1: 바위에. 조심 조심.
0: 바위가 미끄러놨어 얘가.
1: 조심해.
0: 샥.
1: 괜찮아?
0: 응 괜찮아.
1: 안 다쳤어?
0: 안 다쳤어. 김현진 힘 안 들어?
1: 엄마 힘들어?
0: 아니 나 힘 안 드는데.
2: 너무너무 두 분 산에 가시는 게 아주
0: 네. 네. 되게 앞으로
2: 좋습니다. 말씀 나누시는 게 보니까.
0: 네.
2: 그리고 이면진 씨는 언제부터 산을 이렇게 다니신 거예요, 그럼?
1: 저는 혼자서부터 네. 해가지고 네. 코로나가 심할 때 네. 마스크 다들 사재기하는 그런 정도로 심할 때 아직 아파서 수술을 했어요.
2: 무슨 어떤?
1: 갑상선암이랑.
2: 아, 갑상선암.
1: 네, 임파선 네. 수술을 했어요. 임파절 전이 돼가지고. 어, 예.

0: 난생 처음으로 엄청 바닥을 뚫어서 지하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우울감이 확 오면서 눈물이 그냥 쏟아지더라고요.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피곤해할 때라든지 뭐 지가 이렇게 나 두드물 피곤해할 때라든지 지가 이제 막 많은 일은 해야 되는데 체력이 딸리니까 저걸 어떻게 하면 내가 해줄 수도 없는 거라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0: 돌아가서 엄청 힘들잖아요. 산을 오르는 과정이. 그 순간만큼은 슬픈 거나 우울한 거나 다른 잡념은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다 보면 하게 되고 그게 일상에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산에서 용기를 많이 얻으면서 지냈기 때문에 산이 주는 위로가 진짜 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1: 야, 너도 이거 해.
0: 응, 괜찮아.
1: 안 해도 돼?
0: 응. 아빠가 응. 마지막에 산 갔을 때 응. 힘들다 그랬어.
1: 그랬어?
0: 이런 계단을 응. 힘들다고 하더라고.
1: 힘들지. 숨이 차니까. 이제 그때는 몸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그 전에 돌아다녀야 되는데
0: 안 되겠다고 하더라고. 응. 아빠 이제 안 되나 보다 하더라.

저의 아빠는 아이고 갑자기 안 좋아지셔가지고 저희가 임종실에 들어가서 이제 아빠랑 아빠의 마지막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됐어요. 근데 그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유언이라든지 이런 걸 못 남기셨거든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가자 가자 선운상 가자 이거였어요. 그래서

0: 산에 올라갈 때도 아우 아빠랑 같이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도 아 그래도 막 시시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막 재밌게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어딘가에 이렇게 무거운 게 이렇게 가슴에 딱 앉아 있어요. 그래서
1: 사실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힘들거든요. 가슴에 있는 모든 게 없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저보다는 엄마가 당연히 아빠의 짝꿍이니까 당연히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나가서 다른 걸 하면 또 잊어지고 또 아빠도 저한테 엄마 잘 지키라고 했고

아빠가 나한테 물려주고 간 긍정적인 마음이랑 사랑의 힘으로 엄마도 오빠도 우리 집 귀여운 아빠 짝꿍 장코도 내가 잘 지키면서 많은 얘기 만들어서 나중에 나도 아빠 옆에서 재밌는 얘기 많이 들려줄게. 아빠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거 알고 있으니까 항상 우리 많이 지켜주고

0: 미끄럽습니다.
1: 네, 미끄러워요.
2: 미끄럽대요.
3: 오케이.
2: 조심합시다.
3: 예, 미끄럽습니다.
2: 좀 어둡다.
0: 아, 가스가 확 끼네 이거. 에? 가스가 잔뜩 확 껴.

0: 마의 열애 사상.
1: 아,
2: 이야,
1: 야.
2: 야. 와, 멋있다.
1: 야.
0: 오. 오.
2: 야, 기둥차다.
3: 마의 열애 좌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국보입니다. 그래서 눈썹이 길게 옆으로 늘어진 거, 어깨와 팔이 조금 느슨하게 표현된 점으로 봐서 고려 초기 아니면 통일신라 말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 진짜 대단하다. 이 부처님의 힘이 대단하시네.
4: 더 두꺼웠을 거 아니에요.
2: 그렇지.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일 높은 데 있는 부처님인 것 같아.
4: 아.
2: 우리 더 올라가 봅시다, 부처님보다.
0: 네. 여기 길이 좁고 네. 미끄럽습니다.
3: 네.
0: 예.
2: 야, 이게 야 바로 앞인데도 잘 안 보인다, 야. 어우. 어? 야, 비 온다. 그지? 어, 비 와, 비 와.
5: 비 온다. 큰일 났다.
3: 어, 진짜 비가 오네요.
6: 비가 온다고?
3: 어, 비 네.
5: 진짜네.
3: 큰일 났다, 진짜. 응, 비 오고 있어.

0: 자, 우리 여기 올라오니까 예. 지금 또 안개비도 일단 내리고 가스도 시야도 꽉 가리고 가스도 꽉 끼고 시간 관계상 시간 지금 상당히 많이 오랜 시간 됐어요 지금. 예, 예. 지금 가서 지금 제가 내려가려면 2시간 걸릴 것 같은데 물렀을 때 과감하게 물렀을지도 않은 포기할지도 않은 그런 또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월출산 산행은 여기서 우리가 마무리 짓고 하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 네, 그럴 수 없습니다. 아.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정상 한번 가보겠다고 제가 50년 만에 마음을 벼르고 올라온 건데
0: 아쉽긴 하지만 제가 11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하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우리 각자의 그래도 정상 가지 못했지만 소감 우리 김선희님 월출산 산행
2: 전반적으로 너무 좋았고요. 네. 각지에서 모이신 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산행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한 산행이었습니다.
0: 네.
3: 좋은 분들과 함께 좋은 산으로 오르면서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 같고
4: 앞으로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행복하게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장님 덕분에 또 우리 오 작가님 덕분에 무엇보다도 우리 윤 팀장님 덕분에 제가 그래도 3층 석탑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예, 저는 충분히 만족을 하고 구호로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0: 예, 구호로서. 자,
4: 더 이상 나는 산송장이 아니다! 나는 산 사나이다!

0: 엄대장님!
1: 어?
2: 누구야?
1: 어? 송팀장님이신데?
0: 또 왔습니다.
3: 자, 엄버스! 화이팅!
4: 자, 신경 바짝 써야 됩니다.
3: 완전 럭셔리 아니에요? 럭셔리 VIP? 계단으로도 잘 돼 있고 산책로 같이 돼 있는데요?
1: 오, 조심! 어머, 어머, 조심! 오, 조심! 어머, 어머, 조심!
5: 오, 조심! 오, 조심!
6: 선배님, 괜찮으세요?

0: 공방을 불러서 지내다니
1: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2: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3: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2: 고척돔 단독 콘서트 나중에
1: 늘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꿈꾸면서 그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2: 맞아요.

0: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1: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2: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
3: 아지트니까.
2: 아, 그럼 아지트인데.
4: 무용을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5: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걷든 연습할 수 있어요.

0: 대답 하신 분. 9층 8층 7층 층층마다 다 들러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제법이구나.
1: 이미만은 못해도 그만하면 음은 터득했다. 졸업하고 뭘 할 생각이냐? 탐이 나면 가지거라. 이 집도 너를 주마. 이 와서 너 하고픈 일을 마음껏 하며 살거라. 뭐든지 내가 뒤를 밀어주마. 싫으냐? 그럼 시집 가기 전까지만 내 곁에 있거라, 아가야. 아가야. 광대에게 있어서 예술이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상품에 지나지 않는다. 숙련된 재주일수록 고단이 상품이지. 재주 없는 자들이 돈으로 사는 인생이 곧 예술가니라. 호남평야 나주평야를 끼고 있는 전라도에 풍류방이 많아 유리성한 것, 판소리와 산조가 발달하고 큰 광대가 많이 난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니다. 그 지방의 천석만석지기 도들이 광대들을 아꼈기 때문이다. 춤과 노래, 재주와 익사를 장구가락에 얹어 팔며 전국을 떠들던 사당패들도 겨울은 풍류 알아주고 임신 좋은 전라도 땅에서 났느니라. 문화예술이니 뭐니 떠들지만은 제 아무리 천재인들 뒷바라지 없이 크겠느냐? 굶으면서 예술 어쩌고 하는 소리는 모두 공연

0: 3분의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 백발의 늙은이가 너한테 잠자리 시중을 들으라 할까 봐 그게 두려우냐? 난 그저 아침 저녁으로 네 가야금 소리를 들으면서 물오른 수양버들처럼 고운 차림으로 외출하는 네 모습을 보고 싶을 뿐이야. 가까스로 좋게.
1: 가야금 소리가 들을수록 좋아져요. 이제 기가 좀 뚫리나 보죠?
2: 안녕히 계세요.
1: 자주 좀 놀러 오세요. 집안이 넓고 썰렁해서.

끝났니? 가자. 뭐해?

0: 왜 그래?
1: 집에 데려다 주려고. 박 선배가 널 꼭 집에 데려다 주라고 부탁했어. 고양이하고 여자는 한 번 집을 나가면 꼭 사고 친다고.
2: 뭐라고?
0: 자는 우린 친구다. 기쁠 땐 잊고 지내다가도 슬플 땐 꼭 만나서 위로를 받고 싶은 사이랄까. 전공인 이론을 제쳐놓고 판소리에 미친 찬우. 소리목은 시원치 않지만 나의 북반주에는 누구도 따를 수 없다. 어쩌다 어머님 가야금 연주에 반주를 넣다가도 끝까지 못 가고 욕을 뒤집어 쓰게 할 수 있는데, 내가 가야금을 타면 그는 전혀 다르다. 어머님은 늘상 소리궁합 하나는 천생연분이라 하시지만 난 찬우를 약혼자쯤으로 하는 주위의 시선이 거북하다.

0: 이야, 기막힌 아이디어인데?
1: 나 국민학생 아니야.
0: 뭐라고?
1: 우리 집 가는 길 아니까 돌아가.
0: 사람들이 국악을 안 좋아하는 건 우리 생활과 국악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야. 국악인들은 모름지기 이 대중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1: 아휴, 넙살은.
0: 한 교수 차 아냐?
2: 아, 대교수면 다여? 응? 아, 대교수면 가야금이 저절로 온디여? 아이고, 야야.
1: 올라가실 때 좀 만드세요. 여기 계시지 말고. 탈락생하시오.
0: 안녕하세요.
1: 탈락생 잘 왔어. 가서 한 교수님 모시고 나와. 벌써 3시간째 어머님한테 저러고 당하고 계셔.
0: 아니, 3시간이나요? 아,
1: 그래.
2: 뭐, 드금? 드금 좋아한다. 먹고 살기로는 장타령이 제일 이르다고. 아예 그 길로 빠지지 네가 산조를 이어? 이런 도둑년 봐라. 그 쥐땡이 송치를 어디다 떠보려고. 응? 난 죽으면 죽었지 두 번 뜨고는 그걸 못 봐. 정 발표를 하려거든. 너와 그 30년 동안 쫓아댕겼다는 그 가락을 휘어. 응? 우리 선생님 가락은 안 돼.
3: 제 재주가 어머님 성에 안 차시면 아직 발표회까지는 한 달이나 남았으니까 더 가르치시면 되잖아요, 어머님.
2: 3년을 가르쳤어도 숙내도 못 내는 너 같은 무지랭이가 한 달 만에 득음하려고.
1: 어머님.
2: 시끄러워.

0: 아, 니는 꼴보기 싫은 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1: 어머니.
0: 우리 선상님 이름 빼고 내 이름 빼고 발표회를 허든 육감을 떨든 마음대로 하란 말이여. 안 그러면 걸음을 퍼다가 극장에 끼얹고 그냥 칼부림이 날 테니까 알아서 기어. 아, 뭔 일을 하냐? 예? 아, 군병이가 눌러붙었어. 내가 이렇게 세워지기야?
2: 아, 왜 이러세요, 선생님?
0: 교수분 다 한 줄 알고 날뛰는 것들 죽도록 해봐야 나만큼은 가야금을 못할 테니까. 이 나죽기만 비는 것들. 아, 그런다고 내가 생목심을 끊으랴? 이? 아니, 난 누구들보다 질게 살 텐게 걱정을
2: 하라. 인정하세요, 선생님.
3: 선생님, 오늘은 그만 돌아가세요. 나중에 우리 어머니 긴장하시거든요. 어서요.
0: 뭐? 생목을 끊으랴?
2: 선생님, 어디가?
0: 우리가 한 달 만에 시험을 이었다고. 아이고, 가야금 대신 네 애매 애비 궁당장을 딱 붙여서 쌍장기 치는 거이 나을 거이다. 예! 야!
2: 아, 선생님.
0: 대 교수면 가요?
2: 잠으세요.
0: 아이고, 한 달 만에야 평생을 가야금 줄에 못 받친 사람도 있어. 다시는 내 집에 발신을 올 생각 말어. 예? 3년 동안 너한테
2: 사는
0: 생각만 해도 내가 있다 말인다. 넌지여 똥물을 끼얹을 것인게!
3: 가세요.
0: 예이, 나쁜녀. 내가 어떻게 지켜온 우리 수상인 가락인 줄 아냐. 내 눈에서 피눈물이 수도 없이 흘렀다. 그걸 3년 만에 훔치려고. 예이, 나쁜 년. 예이,

0: 성화가 났네.
1: 성화가 났네.
0: 허허.

배웠을 때는 우선 마음가짐이 올바라야 한다. 일체의 잡념을 버리고 붓끝에 모든 정성을 기울여야 하느냐. 알겠느냐? 그리고 붓을 정리할 때는 물에 곱게 빨아내서 먹물에 적수일 때도 온 정성을 다해서 먹물을 적수해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그리고 한 획 한 획 점을 그을 때마다 붓끝에 정성이 그득하여야 하며 그때마다 심옥을 정리하여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난을 칠 때는 흐트러지지 않는 붓끝의 힘을 이용해서 여인의 기품을 지켜야 하느니라. 특히 음양을 잘 지켜서 꽃이 어느 곳에 피어 있으며 해가 어느 곳에 떠 있는가를 정확히 결정을 해야 하며 봉황선과 기수선이 번듯이 서야 난의 줄기가 여물고 꽃이 어여쁘게 익어가는 것입니다. 알겠느냐? 선은 잘 잡았으나 끝에 정성이 부족했어. 마음이 왜 흐트러진 게야? 이 마음을 모아야지, 마음을!

손님 방에 들어갈 때는 한쪽으로 비켜서서 문을 살며시 연다.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된다. 들어선 다음. 나부시 내려앉아 반절을 올린다. 나다닐 때는 반드시 손님 등 뒤로 서리 없이 움직인다. 번번의 예법은

행신이니라. 자, 절들을 해봐. 저를 그렇게 삐뚤어지게 하면 어떡하나? 다시! 해! 또 쓰러져, 또! 어? 다시 천천히, 예쁘게. 천천히. 손님과 얘기할 때는 시선을 가슴 위쯤에 두고. 시선이 너무 낮았잖아. 그리고 두 손은 무릎에 깍지 껴 얹고. 무릎이라고 했지 무릎 밑이라고 했나? 술을 따를 때에는 아미를 숙이고. 더 숙여야지. 소매를 감싸고. 손님이 술잔을 들면 조심히 주전자를 들고 천천히 따른다. 그렇게 세게 때리면 어떡하나? 그리고 웃을 때에는 소리가 나거나 이를 내보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웃어봐. 이가 나오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 다시 웃어봐. 얼굴을 살포시 외면하고 조용히 손을 입을 가린 채

0: 서기봉 선생은 이 나라 최고의 율책인이라. 가야금 산조의 시조이신 김장조 어른의 직제자신이라. 그런 분에게 내 솜씨를 보이는 것이니 정성을 다해야 한다. 알겠느냐?
1: 네.

0: 내가 줄게. 사진
1: 나겠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내가 뭘 속였다는 거야? 3년 동안 그만큼 뒷바라지 해드리고 떠받들어드렸으면 됐지. 그 이상 어떻게 잘해드려?
1: 뭐라더라? 내가 석유복리를 혼자 터득하고 싶어서 어머니를 세상으로부터 숨겨놨다고?
0: 어머니 보고 당신이 직접 나서보라고 해.
1: 나 이죽사요. 내가 석유복인 수제자 이죽사요. 누가 알아주나? 아마 매스컴에서 콧방귀나 낄걸? 이미 흘러간

0: 사람이야. 죽사 이금한 씨는. 나도 지쳤어. 내 연주 현장에 똥물을 끼얹듯 불을 지르듯 마음대로 하시라고 해. 난 나대로 할 테니까.
1: 다른 게 아니고 나와. 채! 이월함님 춘장님 막내딸이니 아기가 굽지다. 아기는 믿게 말해야 이렇게
2: 굽지다. 한 교수가 뭐래? 짹짹거려? 새처럼? 새 같아 한 교수. 그 대신 귀여운 데가 있잖아. 가야금 산조의 대가가 되어오겠다는 집념. 물론 방법이 좀 유치하긴 했지만 말이야. 하지만 실력도 없이 이름만 내세우는 가출들보다 낫잖아.
3: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2: 또 그런다.

0: 장구장난에 매여서 끌려댕기지 말고 장구 소리로 휘어잡고 네 마음대로 중구난방 놀란 말이다. 장구 기분 내라고 가야금 반주 흐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가야금 신명 돋구기 위해서 장구를 두드려 대는 거인데, 아, 장구 소리에 기팔려서 허우적대면 소리꼴은 뭐가 되겠냐.
1: 알았어요, 엄마.
0: 응, 알았으면 되었다. 어디, 이제 너 혼자서 타봐. 그 곱고 이쁜 소리만 골라서 낼 생각 말고 옹골찬 소리를 내보아. 타금도 음인게요.
1: 조금만 쉴게요. 굳은 살이 또 벗겨지나 봐요.
2: 아가씨 손이 많이 상했나 봐요, 어머니.
1: 뼛속이 시큰거려 죽겠어요.
0: 죽어 나자빠지게 하겠냐? 나도 옛날에는 죽을 뻔한 시절이 있었단다.
2: 가야금 때문에, 어머니?
0: 아무렴 가야금이 이력여도 무당의 방울 마냥 영능 있는 물건이요. 무당이 신딸 잡듯 신내림 할 사람을 잡으면 놓지를 않는 영물이요. 스물 갓 넘어서제 명인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백일 공부에 들어갔는디 며칠간 견디기가 그리 어렵더라. 갑자기 가야금이 몸에 탁 달라붙어가지고는 상사병 난 사람 모양 몸에 불덩어리가 일고 헛소리를 해가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란다.
2: 그래서요, 언니?
0: 아, 요즘사 입술에 삐 읽은 거 치르고 치마 저고리 입고 장구 걸러매고 나가면 다 얘긴 줄 알지만 그때만 해도 진짜 얘기는 정경 부인보다 나은 시절이었거든. 난이라도 쳐야 사패쯤 되고 황진이처럼 풍류를 알아야 이패기생이 되는 것인데 나는 이러다가 화초기생뿐이 안 되겠다 싶어서 탈탈 털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아, 몸이 말을 들어줘야지. 권본에서는 송장 칠 준비를 해두란다.
2: 아유, 근데 어떻게 살아나셨어요, 어머니?
0: 일어나라. 스승님이 지리산 물풀에 나무 몽둥이로 으름장을 놓는 바람에 정신이 바짝 든 것이요. 일주일은 암에 조이 앓고 난 뒤였지. 예술의 길은 험난하다.
3: 정말 가야금 때려줄 거야? 왜?
1: 편하게 살고 싶어서.
3: 어떻게 사는 게 편하게 사는 건데? 막 살자는 거야? 왜 사는지도 모르고 막?
1: 넌 알아?
3: 뭘?
1: 사는 거.
3: 막 살지 말자 말이야.
1: 모영 오빠, 남들 학교 다닐 때 요리집 막사로 취직했어. 막 살고 싶어서 자존심 팽개친 거 아니야.

0: 웬일이세요? 점심 안 하셨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거 좀 짜서 널고요.
1: 해줘.
0: 아이, 됐어요. 그냥 쉬고 계세요. 제가 할게요. 당신은 힘이 좋으니까 그냥. 벌써 다 하셨어요?
1: 어머니는?
0: 오시다 못 보셨어요? 저 복수리네 가게 가셨는데 오늘 속상하신 일이 좀 있으셨어요. 저 한 교수님이요, 어머님이 말리시는데도 부득부득 독재를 열겠다고 고집이지 뭐예요. 아 참, 저 점심 차려야죠.
1: 아니야, 먹었어.
0: 아 참, 풋고추 새로 따놓은 거 있어요. 된장에 찍어 잡숴보세요.

0: 지난달에 나 적금 들었어요. 녹음기 사려고요. 카세트 있잖아요. 있잖아요. 당신 아쟁 소리 녹음해뒀다가 듣고 싶을 때 들으려고요. 신혼 때부터 그랬잖아요. 아침에 당신 아쟁 소리에 잠 깨고.
1: 여보.
0: 왜 그만 드세요? 풋고추 더 따와요?
1: 아니, 저 당신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

0: 말씀하세요. 하실 말씀이...
1: 아니야.

0: 저 며칠 전에 병원에 가봤어요.
1: 왜? 몸이 불편해?
0: 저 의사 선생님이 내가 나빠서 아기가 안 생기는 건 아니래요. 들어오세요 오늘. 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몸 조심하세요.

0: 잘생겼어요?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긴 여잔지. 모른 척하고 있기가 더 힘들어요.
1: 언제 만났어?
0: 그만 가보세요.

0: 야, 춤 추는 것 좀 봐. 간드러지게 춘다 얘.
1: 그만해.
2: 춤하면 귀하를 따라갈 사람이 없대니까.
0: 그만
2: 참. 간드러지게.
3: 지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버선코 하나 꼼짝을 안 하니. 어느 놈은 계집 복타고 났지. 잘난 구석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 귀하가 어느 구석에 반했나?
0: 누가 아나? 농사 짓는 솜씨가 기가 막힌지. 안 그래?

0: 금요일까지 차 선생님의 간섭할 거 없어요.
1: 간섭이 아닙니다. 충고를 드리는 거죠. 이 가뜩이나 분유방 운영이 어려운데 대학서 그래까지 연습실을 내줄 수가 없다는 거죠.
0: 애초에 약속한 대로 차 선생님은 월승만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나머지 일은 차 선생님하고 내가 쓰면 되고요.
1: 아,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을 하시면은.
0: 미녀반 학생이 많은 줄 알지만 그쪽 시간에 더 늘릴 순 없어요.
1: 학생이 늘어나면 시간도 늘어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0: 민유나 가르치자고 풍류방 만든 거 아니에요. 국악 전반에 걸쳐서 보급을 하자는 거죠.
1: 원장님 생각이 전 그렇다면 할 수 없죠. 제가 양보는 수밖에요.
2: 언니, 조심해 차 선생. 슬금슬금 풍류방을 집어삼킬 눈치야.
0: 그러고 싶으면 그러라지.
2: 언니, 10년 넘게 그 고생하면서 키워놓은 풍류방을 꼭 남의 자식 얘기하듯 하네.
0: 목에 방울을 달고 다니는 고양이는 겁날 게 없잖아.
2: 차 선생이 보기보단 보통이 넘을걸. 하여튼 언니 조심하는 게 좋아.
0: 풍류방 뺏기면 시집이나 가지 뭐. 무희야, 나 좀 봐. 내 얘기 잘 들어. 조금 있으면 차가 올 거야. 그냥 그 차 타고 가서 가야금 몇 곡 타주고 오면 돼. 연주빈 특별이야.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반을 뗄 거야. 소비 지금 비싸지만. 왜?
2: 최소한 내가 연주하러 가는 곳이 어딘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야.
0: 그냥 가. 가보면 알게 돼.
2: 의상하고 악기는 가져가야지.
0: 필요 없다니까.

0: 이걸 손질해서 연주해 주십사는 부탁이 계셨습니다. 손질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1: 가야금은 이것뿐인가요? 네.
0: 어려우시겠지만 재료는 방에 있습니다.
1: 저 연주는 어디서?
0: 이 방에서 하시면 됩니다.
1: 주인은
0: 산조를 연주해 주십사는 부탁이십니다. 더 필요한 재료나 다른 볼일이 계시면 벨을 눌러서 불러주세요. 벨은 이쪽에 있습니다.
1: 연주는 언제 하죠?
0: 준비되시는 대로 시작해 주세요.

0: 더 필요하신 건 없으십니까?
1: 술?
2: 못해요.
1: 풍류하는 사람이 술도 못해요?
2: 따라드릴까요? 술을 따라드리겠다고 했어요.
1: 아니요, 아니요. 됐어요. 내가 하죠. 무슨 뜻입니까? 술을 따라주겠다고 한 거.
2: 난 기생파티에 빌려나온 게 아닌가요?
1: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연주했다는 사실이 그렇게 불쾌합니까?
2: 유쾌한 기억은 아닐 거예요, 두고두고. 특별하죠. 불쾌해요.
1: 난 오늘로서 무희 씨의 연주를 세 번째 듣는 겁니다. 지난번 우리 집에서 그리고 민족상 경연대회에서.
2: 그 정도로 국악에 깊은 관심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1: 가야금이죠, 내가 관심 있는 건. 오늘 밤에 무희 씨가 연주한 가야금은 3년 만에 소리를 낸 겁니다. 그동안 버려져 있었죠. 어머니 겁니다, 그 가야금.
2: 어머님이 가야금을 하시나요? 방에 사진이 걸려 있더군요. 어머니세요?
1: 돌아가셨어요. 3년 전에. 집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외출하셨다가 길거리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날 발견하시고 내 이름을 부르며 뛰어오시다가 달리는 트럭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보는 아들인데 그래도 반가우셨던가 봐요. 난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는 형체도 없이
2: 저도 한 잔 주세요.
1: 돌아가십시오. 이기사! 이기사!
3: 네.
1: 손님 모시다 드려.

0: 형님 안 계세요? 어젠 밤늦게 일이 끝나서 노곤장에서 주무셨을 텐데.
1: 동석 실장 난처할 테니까 여러 가지 안 묻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0: 그러세요.
1: 그 여자 이름

0: 누구요?
1: 다른 건 다 알아요. 알고 있으니까 대답 안 해도 돼요. 그냥 어떤 여자인지 궁금해서 그래요.
0: 형수님도 참.
1: 그 애한텐 내가 이런 거 물어봤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2: 에이, 별거 아니에요. 기생들이 원래 악사들을 좋아하잖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형수님.
1: 내가 없는 거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애가 그 여자를 좋아하죠. 안 그래요? 나보다 젊고 잘생기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닐 거예요. 성격상 그런 거 가지고 못 그래요. 맞죠?
2: 아유, 그건 그렇죠. 하지만 형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여자예요. 안 돼요, 비교가.
1: 말해줘요. 말해줘요,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2: 아유, 왜 이리 덥죠?
3: 아, 야가 갑자기 왜 그래요?
1: 어머니, 저 춤 좀 가르쳐 주세요. 젊으셨을 땐 어머니 춤 잘 추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3: 잘 췄지. 애가 춤판에 나서면 웬만한 것들은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으니까.
1: 저 장구 가져올게요, 어머니.
3: 아니, 근데 자가 갑자기 춤을 왜 배우려고 그러냐? 아니, 너 춤 배워서 뭐 하려고 그래요?
1: 그냥 배우려고요. 언니.
3: 그래요? 어디?
4: 어디 한번 일어나봐라. 예.
3: 저만치 가서 서봐. 내가 장단을 매길 텐게 네 멋대로 한번 춰봐.
1: 아유, 저 춤 못 춰요, 언니.
3: 아, 농사꾼 보리떼춤도 신명나면 명무인겨. 아무렇게나 네 멋대로 한번 춰봐.
1: 그냥 추면 돼요, 언니?
3: 아, 그래요. 아무렇게나 한번 춰봐. 춰봐, 아무렇게나.
1: 아, 저 기초라도 좀 가르쳐 주시고서.
3: 흥이 나서 추는 게 춤이요. 그러한 게 기분 내키는 대로 춰보란 말이요. 그러고 나서 기초를 잡든지 헐란 게. 예?
1: 좋아요, 언니.

0: 문화는 흐르고 문화로 사람과 국가는 연결되고 문화로 함께 성장하며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갑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가별 맞춤형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또한 한류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 콘텐츠의 해외 진출 지원과 산업 연계를 지원하고 해외 문화 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문화를 매개로 전 세계와 연결되는 그 현장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함께합니다.
1: 본관은 생지잔치 칼대로 가라 우호고 주도 제비 좀비 열제 공방을 불러서 친단족
2: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3: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4: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3: 고척돔 단독 콘서트 나중에
2: 늘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꿈꾸면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3: 맞아요.
5: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6: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2: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
7: 아지트니까. 아,
2: 그럼 아지트인데.
8: 무용을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9: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거뜬히 연습할 수 있어요.

0: 아닌가 하신 분. 9층 8층 7층 층층마다 다 들러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무더운 날씨에도 끝까지 달리고 쉼 없이 땀 흘리며 더 꼼꼼히 살피고 마지막까지 응원하는 뜨거운 여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온열은 현상이 아니라 증상이니까. 지금 지킬 건 육대 행동요령. 수분,

0: 채소 노출, 외출 자제, 휴식, 날씨 확인, 안전 살피기. 행동하세요.
1: 여름만큼은 뜨겁지 않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부산 가야금 연주단 제 20번째 정기 연주회 천년의 소리 사회를 맡은 부산국악방송 PD 신찬균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20번째 정기 연주회입니다. 그동안 정말 긴 세월이 흘렀죠. 이 20년이라는 세월이 뭐 짧다면 짧겠지만 약단 입장에서는 정말 긴 시간입니다. 20년 동안 그리고 매년 뭐 여느 상임단체 못지않게 꾸준히 한 1년에 뭐 10여 회 이상 계속 공연을 크고 작은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참 이 부산 가야금 연주단이 앞으로도 어떻게 또 성장할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첫 무대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또 이어진 무대는 이정호 작곡가의 작품입니다. 이제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 협주곡 푸른 사막의 여정이라는 곡입니다. 이 푸른 사막의 여정은 관현악곡이죠. 근데 오늘은 이제 가야금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뭐 아쟁도 있을 거고 해금, 대금, 피리 이런 악기의 선율을 가야금이 이제 파트를 나눠서 각각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야금은 음정을 지속적으로 낼 수가 없어서 약간 다른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이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 협주곡 푸른 사막의 여정 오늘은 가야금의 하모니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 가야금 협연에 이 부산 가야금 연주단의 예술 감독인 최미란 예술 감독이 협연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녀 메들리 함께 하셨습니다. 흥겨우셨죠? 네. 이제 마지막 무대만 남았습니다. 이 마지막 무대도 오늘 이 부산 가야금 연주단의 제20회 정기연주회를 위해서 위촉되고 오늘 초연되는 작품입니다. 바로 이정호 작곡의 햇빛 아래의 작은 조각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저도 뭐 리허설 때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곡을 들었을 때 좀 서정적이고 그리고 작곡가의 이 작곡 노트처럼 뭐 사람마다 아마 찬란했던 어떤 기억이 있을 거고 그 기억을 회상하는 순간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 마지막 무대 위촉되고 초연되는 이정호 작곡의 햇빛 아래 작은 조각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0: 공기. 역시 시골이 최고야.
1: 정말? 여기엔 뚱이 네가 좋아하는 게임기도 없는데?
0: 그런 거 없어도 되거든. 난 여기서 할아버지랑 평생 살 수도 있다고.
1: 흥, 과연 그럴까? 너 같은 변덕쟁이가 말이야.
2: 얘들아, 그만하고 이 할아버지의 연주 좀 들어보겠니?
0: 와, 그게 뭐예요? 커다란 피리처럼 생겼네요.
1: 어이구, 저건 대금이라고? 대나무로 만든 전통 관악기인데 신라시대부터...
0: 쉿!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 와, 소리가 너무 좋다.

0: 하늘나라의 우레, 운, 풍이 비아라는 사이좋은 네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네 명이 함께 다녀서 사총사라고 불렸죠. 사총사는 하늘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레는 꽹과리, 운이는 북, 풍이는 징, 비아는 장구를 연주했어요. 이 하늘나라의 악기들은 보통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꽹과리를 치면 전기가 번쩍했고, 우니가 북을 치면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났죠. 풍이가 징을 울리면 저 멀리서 바람이 불어왔고, 비아가 장구를 치면 땅에는 비가 내렸어요. 사총사의 연주는 땅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답니다. 농부들은 날씨에 따라 씨를 뿌리고 풀을 베고 열매를 땄기 때문이죠. 이 네 개의 신기한 악기를 사물이라고 불렀어요. 내 친구를 사총사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비아의 장구채가 바빠졌어요.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나뭇가지 잎들이 필 수 있도록 봄비를 촉촉하게 뿌려야 했으니까요. 그 대신 겨울바람을 몰아오느라 힘차게 징을 쳤던 풍이가 한가해졌습니다. 풍이는 갑자기 징이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1: 징은 너무 재미없어.
0: 풍이는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최고의 악기를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1: 어딜 가야 최고의 악기를 찾을 수 있는 걸까? 어? 와, 이게 무슨 소리지? 마치 예쁜 새소리 같아.
2: 에?
1: 할아버지! 제가 한번 불어봐도 될까요?
2: 그래, 한번 불어보거라.
0: 풍이는 단소 소리가 마음에 쏙 들었지만 단소는 풍이가 불기엔 너무 어려운 악기였어요. 풍이는 다른 악기를 찾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가야금은 풍이에겐 너무 무거워 들고 갈 수 없었고, 소고는 소리가 너무 작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1: 이걸로는 바람을 제대로 일으킬 수가 없어.
0: 징을 대신할 더 나은 악기를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1: 얘들아.
0: 풍이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친구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풍이는 그저 하늘로 다시 올라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네가 풍이로구나?
1: 어? 달님? 저를 아세요?
3: 왜 몰라? 너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난리가 났는데 빨리 돌아가야 해.
1: 하지만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죠?
3: 넌 징으로 바람을 일으킬 수 있지? 바람으로 구름을 움직여서 그걸 타고 돌아가렴.
1: 어? 구름을 움직인다?

0: 한번도 해본 적 없는데.
1: 할 수 있어. 네 친구들이 도와줄 거야. 구름에 올라탄 풍이는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열심히 징을 쳤습니다. 그러나 구름은 풍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0: 하늘 위 새 친구가 풍미를 돕기 위해 함께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총사가 다시 모여 악기를 연주하니 사납던 날씨는 고요해졌고 풍미는 안전하게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1: 멋진 악기는 결국 못 찾았네. 너 아직도 우리랑 악기 바꾸고 싶어?
2: 아니, 난 이제 어떤 악기랑도 징이랑은 안 바꿀 거야.
0: 다음날 다시 사총사가 된 친구들의 멋진 연주가 세상에 울려 퍼졌어요.
1: 벌써 저녁이네. 어?
2: 에이구, 너는 뭐 한 게 있다고 배가 고프냐?
1: 노는 것도 칼로리를 엄청 소비하거든.
3: 집에 가면 너희 할머니가 된장찌개를 아주 맛있게 끓여놨을 거야. 어서 가자꾸나.
1: 네? 전 치킨이 먹고 싶은데.
2: 치킨? 그런 건 여기 없을 텐데 어쩌나?
3: 이 치킨은 없지만 맛있는 닭고기 반찬은 있단다.
2: 어때? 뚱이 너 도시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1: 치, 아니 전혀. 그건 그렇고 할아버지, 내일도 대금 불어주실 거죠?
3: 그래 그래.
4: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다가오는 하반기를 알차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18회 아르코 한국창작음악제 참가작품 공모입니다.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작곡가와 국내 체류 외국인 작곡가를 대상으로 국악과 양악 부문의 창작 관현악 초연 및 재연 작품을 모집합니다. 우진문화재단 기획공연 제35회 판소리 다섯 바탕의 멋입니다. 7월 1일부터 닷새간 매일 다른 명창이 무대에 올라 하루에 한 바탕씩 판소리의 진수를 선보입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작곡가 시리즈 다섯 번째입니다. 한국 창작음악의 거장 작곡가 이건용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며 초연곡을 포함해 대표작 6편을 선보입니다. 국립극장 대표 여름축제 여우락 페스티벌이 막을 올립니다. 올해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우리 음악을 주제로 전통과 대중의 다양한 협업 무대 등 12개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뉴비스테이지 4입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국악과 서양음악, AI 등 다양한 예술 언어를 통해 전통예술의 창의적 실험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주 하반기의 시작을 우리 음악이 주는 다양한 에너지로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1: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2: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1: 고척돔 단독 콘서트 나중에
0: 늘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꿈꾸면서 그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1: 맞아요.

0: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었어요.
1: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2: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를
3: 아지트니까.
2: 그럼 아지트인데.

0: 달려 가신 분들. 9층, 8층, 7층, 층층마다 다 들러.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다락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다행이와 함께하는 지하공간 침수 국민행동요령. 지하공간이나 반지하 주택에 빗물이 들어오면 즉시 대피하세요. 침수 위험 때 지하주차장 출입은 절대 금지입니다. 지하계단에 물이 들어오면 즉시 대피해요. 침수 공간에서 탈출할 때 무릎 이상 물이 찼다면 여럿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해요. 지하계단에서는 물이 종아리 높이까지 차오르기 전에 신속히 대피하세요. 공동주택 관리자는 지하공간에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진입금지를 안내해야 해요. 지하공간 침수 국민 행동 요령 꼭 기억해 주세요.

0: 김가영 초단, 지난 한 주도 알 좀 까셨는지요?
1: 깐다고 까는데 네. 까는 게 늘지 않네요.
0: 쉽지 않지요. 네. 알까기 팬들은 저한테 뭐 공격이 좋으냐 수비가 네. 좋으냐 전화로 문자로 차고 있는데도 연락 오고 화장실에 또 일부러도 연락 오고
1: 사생활이 네? 없으시네요.
0: 그렇죠. 네. 그만큼 알까기는 인기라는 얘기.
1: 그렇죠. 네.
0: 고마운 말씀이지요. 네. 알까기들은 방법 많이 까는 데 답이 있습니다. 많이 까면 됩니다.
1: 그럼 저도 틈틈이 열심히 까보겠습니다. 네.
0: 그러셔야지요. 네. 자, 국악의 날 지정 기념으로 준비한 알까기 명인전. 오늘의 대국자분들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대국실에 지금 두 분 최강의 프로들입니다. 네. 먼저 윤문식 구단. 안녕하십니까. 해학과 풍자의 대가지요. 해학과 네. 풍자의 대가.
1: 네.
0: 네. 우리나라 마당놀이의 살아있는 전설. 마당놀이의 최고 권위자. 윤문식 구단을 빼놓고는 마당놀이를 논할 수가 없다. 지금도 마당 있는 집에서 이렇게 살고 계십니다.
1: 아, 진짜?
0: 네. 1943년. 아, 지금 80이 넘으셨어요. 건강하지 않습니까?
1: 와, 네.
0: 충남. 충청도 출신이세요. 와. 서산. 충청도 양반이지요. 이 중앙대학교 연극영화학과 학사시고요. 이 69년도 연극 미련한 이 팔자대감으로 데뷔했습니다.
1: 네.
0: 야, 69년도에 나는 뭐 했지? 아, 국민학교죠. 그때 국민학교 1학년 입학했네요.
1: 귀여웠을 때네요.
0: 김가영 씨는 뭐 했습니까?
1: 저는 이 세상에 없었죠.
0: 아, 그렇구나. 아이고, 제가 착각을 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1: 네, 1968년부터 10여 년간 극단 가교에서 활동하셨고요. 또 1985년 극단 미추 창단시부터 현재까지 단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0: 현재까지? 네. 와, 대단하시네요. 네.
1: 그다음에 또 1981년 허생전을 시작으로 흥부전, 춘향전, 심청전, 배비장전, 병강쇠, 삼국지 등 모든 고전문학 작품에 출연하신 마당놀이의 대가십니다.
0: 그렇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드라마?
1: 네.
0: 으로 넘어가면 이제 토지.
1: 네.
0: 와, 여명의 눈동자. 오. 다 뭐 시청을 끌었던,
1: 네,
0: 네 홈런을 쳤던 작품들이죠. 네. 다모, 포도밭 그 사나이, 네. 추노, 대물 등 셀 수 없는 많은 작품에 출연해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셨지.
1: 네, 맞아요.
0: 네.
1: 또 영화 출연
0: 영화.
1: 네, 많이 하셨습니다.
0: 네.
1: 뭐 역전의 명수,
0: 네.
1: 두사부일체, 공공의 적. 나의 사랑, 나의 신부, 투캅스 1, 2, 3 등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0: 그렇습니다. 특히 영화 투캅스에서는 최고의 유행어가 탄생했습니다.
1: 네.
0: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이런 X까지 없는
2: 이런 X까지 없는 이런 X까지 없는
1: 네.
0: 네? 제가 이걸 별로 이제 안 해봐가지고 저는 네. 잘 안 됩니다만 네. 하여튼 그런 X까지 없는 워낙 애드립이 강하셔가지고 네. 말이죠. 이 환희기보다는 웃음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1: 네.
0: 이런 X까지 없는
1: 네, 이에 맞서는 분은 아나운서계의 젠틀맨 한석준 8단입니다.
0: 그렇습니다. 아우, 한석준 8단이 오니까 벌써 녹화장이 환해지네요.
1: 네, 너무 멋있네요.
0: 굳이 뭐 조명이 필요 있겠느냐? 네?
1: 네.
0: 자체 발광.
1: 네.
0: 고품격 리생남 아나운서.
1: 네.
0: 아나운서 출신이니까 뭐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지.
1: 네.
0: 네? 웬만한 여성분들은 보자마자 이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립니다.
1: 네, 맞아요. 저 녹았어요.
0: 그러면 안 돼요. 결혼했습니다.
1: 아, 네. 네.
0: 슬하의 딸 사빈이. 귀여운 이쁜이 네. 사빈이가 있습니다. 네. 1975년생이에요.
1: 네.
0: 와, 명문 그 공려대학교 공과대학 재료공학과 학사 출신이시고 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야, 연세대학교 이번에는 이 경제 대학원 기업 경제학 석사입니다.
1: 와.
0: 그리고 2003년 KBS 29기 공채 아나운서로 뉴스를 진행했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석준 아나운서 뉴스를 빼놓지 않고 봤습니다.
1: 오.
0: 신뢰감이 아나운서 신뢰
1: 네, 중요하죠.
0: 99.9% 이 순금도 99.9%예요.
1: 네. 네?
0: 부족한 0.1%는 뉴스하고 아무 상관없는 의상이 좀 애매할 때 터무니없는 의상을 입고 올 때가 있었어요.
1: 아,
0: 왜 네. 지금 뉴스하는데 네. 저 의상이 맞나 싶을 때
1: 네.
0: 네. 그거 빼놓고는 뭐 완벽했지요.
1: 네. 수상으로는 2007년

0: TBS 연예대상 쇼 오락 MC 부문 신인상 수상.
1: 네. 네.
0: 그리고
1: 연예대상 네. 네, 신인상을 받았군요.
0: 네. 그리고 2023년에는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로 임명되어
1: 와, 교수님. 네,
0: 아나운서에게 배우는 성공 스피치 교과목을 담당하고 있고요. 네. 현재는 저희 국악방송에서 한석준의 문화시대라는 라디오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1: 그 말 잘하는 한석준. 네. 8단인데 네. 지금 입이 얼른

0: 왔는데 네. 네. 어. 중요하죠.
1: 저것도 작전입니다. 네. 자, 까시면 되겠습니다. 용문식 구단. 네. 과연? 그렇습니다. 그거 좋네요. 아, 아. 일단 적지네.
0: 네.
1: 네.
0: 괜찮습니다.
1: 장기적으로 네. 가겠다.
0: 네, 괜찮아요.
1: 네, 한석주 발달 워낙 강자니까 네. 쉽게 끝내지 않고
0: 네.
1: 네? 응수타진이에요. 어떻게 할 것이냐. 어, 그렇죠. 동문서답하네요. 온 건 온 거고 내 네. 네, 마이웨이, 나의 길을 가겠다.
0: 가겠다.
1: 네, 그렇습니다. 과연?
0: 오! 와!
1: 두 번째 성공! 한석준!
0: 와!
1: 오! 자, 한석준 발달이 말이죠. 딸과의 시간이 일순이래요.
0: 네.
1: 오. 그 뭐라 그럽니까, 이런 사람은?
0: 딸바보!
1: 딸바보예요, 딸바보.
0: 와, 너무. 부러워요.
1: 그렇지만, 아, 이제 사춘기가 돼가지고 네. 말이죠. 아이, 아빠가 뭘 알아? 아이 아빠가 뭘 알아? 하고 이제 지방으로 꽉 닫고 들어가 사춘기들은 왜 그렇게 문을 꽉 닫는지 말이죠. 공통점이에요.
0: 네.
1: 그래서 허무함이 쓰나미처럼 이렇게 밀려온다고.
0: 아, 지금 멘탈이 흔들리시는 네. 것 같은데.
1: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아빠 치킨 시킬 건데 네. 뭐 그러면 이제 언제 그랬는 듯
2: 난 양념
1: 하여튼 대견함이 폭풍처럼 다가옵니다. 그런 재미로 또 잘 네. 시켜오는 거지요.
0: 아,
1: 그렇게 잘 모르시죠?
0: 네, 저는 아직 모릅니다.
1: 그렇죠. 미운이시니까.
2: 아이, 아빠가 뭘 알아?
1: 네. 자. 자, 인정사정 볼 것도 이게 승부의 세계입니다. 과연 두 점을 노리는데!
0: 아,
1: 치아리 꽥했네. 본인 아리 꽥. 어.
0: 아, 이게 지금 따님 이야기가 나와서 약간 멘탈이 흔들렸나요?
1: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겠지요.
0: 네.
1: 힘 안 드리고. 아, 네. 아, 그거 아니에요. 자, 본인 아리 아닙니다. 지금 자. 순간적으로 착각을 하셨어요. 네. 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 아. 그런 정도.
0: 네, 잘 버티면 되는 거니까요.
1: 그렇습니다. 네네. 지금은 이제 뭐 네. 초중반이니까
0: 네, 비슷합니다.
1: 예측할 수 없습니다. 네. 예측 프로! 네?
0: 아.
1: 그렇습니다. 역시 공격형이에요. 네. 한석준 발단은
0: 아.
1: 네!
0: 끝!
1: 이 도 아니면 뭔데? 지금 도 낙이 나왔습니다. 아.
0: 어, 이렇게 되면은 지금 똑같아요.
1: 아, 그렇습니다. 네. 윤문식 구단을 돌이켜보면 이제까지 크게 한계 없고 코 한번 시원하게 풀었을 뿐입니다. 네?
0: 네. 근데 이게 방법일 수도 있죠.
1: 그렇습니다. 네. 그게 약간 수비형.
0: 네, 수비형. 네.
1: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네. 그런 작전입니다. 저거 보세요. 공격을 안 하고 마냥 네. 장구로 가는 거예요. 어.
0: 어?
1: 그거, 어, 아, 아 또. 네.
0: 수비형.
1: 난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0: 네.
1: 복잡하게.
0: 네.
1: 한석주 발단 머리 복잡해집니다. 이걸 어떤 작전이야? 네? 뚜렷한 공격도 없이 역시 공격하지요. 과연 그 수는 성립이 되나요?
0: 어,
1: 아, 안 됐습니다.
0: 네.
1: 자, 그럼 찬스가 왔어요.
0: 네.
1: 자, 윤문식 구단. 네. 과연 어, 어, 뭘 노린 건지. 네. 네. 자, 어, 들어온 침공한 백한점을 향해서.
0: 와,
1: 야!
0: 멋있게!
1: 뭐, 자유자재입니다! 와.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으로도! 와.
0: 근데 진짜!
1: 와, 끝내주네요. 와. 저 한 손은 진짜 일품이었습니다.
0: 멋있어.
1: 자. 아, 네. 아, 그래요. 무리하지 않습니다.
0: 네.
1: 보통 이제. 어, 어, 어. 다행이다. 아. 여기서 멋진 공격.
0: 네.
1: 예, 그 한 점을. 사주권 안에 들어왔어요.
0: 멋있게.
1: 너무 세면 안 됩니다.
0: 멋있게.
1: 적당히. 아, 아, 아.
0: 너무 세면 안 네. 된다고 해서. 아, 예.
1: 너무 세면 안 됩니다.
0: 멋있게.
1: 적당히. 아, 아, 아.
0: 너무 세면 네. 안 된다고 해서. 아, 예.
1: 아, 안타깝습니다. 어, 그러나 몰라요. 아직
0: 네.
1: 뭐 이 네 점이나 남았습니다.
0: 네,
1: 네. 네 알이나 남아있기 네. 때문에 자, 아, 그래요.
0: 어, 어?
1: 아, 아, 오히려 갖다 줬습니다. 이런 이런 싫어합니다. 아, 재수가 없으려니까 왜 또 그쪽으로 갔나요? 그 역시 한석준 아. 팔단을 쉽게 손쉽게. 어. 아! 눈개 타법.
0: 눈개, 네.
1: 이거 사석 작전이에요.
0: 네.
1: 이건 유리할 때

0: 드는 경우인데 상당히 유리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니까 가능하지요.
1: 네, 나쁘지 않아요.
0: 정말 프로다운 수입니다. 네. 그걸 뭐 본인 살겠다고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1: 네,
0: 한 점을 이겨도 이기는 거니까 말이죠.
1: 네, 맞아요.
0: 네, 이 딸 바보. 네. 그러나 요즘 사춘기라서 흔들다니.
1: 멘탈을 흔들리고 있네요.
0: 힘이 돌드나요? 뭐 웃음이 나옵니까? 와, 야, 1타이거! 와!
1: 와!
0: 와, 야, 1타이거! 와!
1: 와! 오늘의
0: 말년자신!
1: 와!
0: 지금 유무식 구단!
1: 와!
0: 정신을 잃으셨어요. 이럴 수가.
1: 오.
0: 나는 돌이켜 오늘 대국에 산 게 뭔가? 코만 풀고 가는 건가? 이대로 끝나나? 천하의 유문식인데.
1: 아.
0: 와, 떨렁 한 알. 네.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1: 아직 모릅니다. 네.
0: 모르긴 딱 보면 알지요. 이 정도면 뭐. 그러나 이번 판은 뭐 연습이다. 아, 네, 그렇습니다. 그게 최선이죠.
1: 네, 네, 네, 네.
0: 그 하나까지. 아, 그래도 끝내네요. 네. 아, 그래요. 그거 하나 절대 지더라도.
1: 네.
0: 예.
1: 와! 와, 야. 근데 진짜 잘하시네요.
0: 이제 약으로 바라보고 곧게 예물로 끝나는 거예요.
1: 와. 네.
0: 저 웃음은 웃음이 아니지요. 속은 얼마나 쓰리시겠습니까?
1: 괜찮으세요?
0: 자,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명인전 마당놀이계 윤문식 구단 아나운서계 전설 이 한석주 8단과 알까기 대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대국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석주 8단의 공격입니다. 첫 수. 심각해요.
1: 네.
0: 자, 공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판에 끝낼 건지. 와.
1: 진짜 잘하시는데요.
0: 잘하시는데요. 뭐, 아따 이럴 X까지 속으로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1: 네.
0: 이 모양을 보세요. 근데 칭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야, 그게 승부의 세계죠.
1: 네, 네.
0: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예. 사실 윤문식 구단은 애드립의 달인이시고 네. 뭐 코미디언 못지 않으세요.
1: 네, 맞아요. 네.
0: 그리고 한석주 8단도 스피치 일관주 교수로서 얼마나 또 말씀 많이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1: 네, 두 분 다.
0: 입도 간질간질간질. 네. 그러나 이 바둑의 수다 말까기 알담. 네? 알로 대화하는 거지. 대화하는 못합니다.
1: 네.
0: 저. 어느 걸 그 침투한 그 하나를 향해서. 우와! 진짜 깔끔하게 하나를만.
1: 진짜?
0: 야, 이런. 아마 이제까지. 네? 말까기.
1: 진짜. 제일.
0: 이 대국자 중에 가장 실수가 없는.
1: 네.
0: 그런 훌륭한 와. 경기인데요?
1: 네.
0: 대단합니다.
1: 네. 윤문식 구단은 결혼 얘기로 또 화제가 됐었습니다.
0: 네.
1: 아내분이 사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제 어깨가 축 늘어져 다니시는 걸 보고 안쓰러운 마음이 생겼대요.
0: 얼마나 매갈이 없이 다니셨으면.
1: 네.
0: 문화재가 부식되어가는 느낌이 들어 복원해주고 싶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참 문학적인 표현이요.
1: 아니, 저기.
0: 그 살을. 그 새를 못 참고 꾀기 나왔어요. 문학적인 네. 표현이요. 대단한 사모님이신데.
1: 네.
0: 이 건강하게 멋있어요. 사시는 게 좀 더 건강하지 않습니까? 네. 다 사모님 이 덕인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러고 보면 또 한석주 8단도네? 12살 차이.
1: 네, 12살 차이.
0: 와!
2: 아이씨구나!
1: 뭐예요?
0: 어머. 추풍나게. 오, 웃었어.
1: 뭐예요? 몇 개가 떨어졌어요?
0: 뭐, 셀 수가 없을 정도로.
1: 어머.
0: 네?
1: 어머.
0: 얼마나 얄미워 보이겠습니까? 또 계속 웃어요. 우와.
1: 와.
0: 야.
1: 지금 웃지 못하는 한 분이 계시네요.
0: 다시. 또 웃음이 터집니다.
1: 어머.
0: 야. 완전 상기 드셨어요, 윤문식 구단.
1: 네.
0: 자. 2차전도 웃고 우즐기는 사이에 월등한

0: 게 앞서고 있는 한석준 8단입니다. 두 점을 향해서 이번에는 왼손 탑법으로.
1: 어? 뭐 어떻게
0: 역시 뭐지? 익숙하지 않지요. 아까 이제 우연히 걸린 거죠. 네. 네. 그런 식으로 해라. 예. 그래요. 지금 6알 3알입니다.
1: 네.
0: 월등히 앞서고 있는 네. 한석준 8단. 지금 누구의 공격인지 서로 헷갈리신 것 같아요. 지금 윤문식 네. 9단의 공격입니다. 근데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정신없이 몰아치니까 한석준 8단이. 자, 그 수가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분리를 이건 꽤꽤기 수가 나왔습니다. 꽤꽤기 수. 그러니까 이럴 수가. 눈기타법이라도 시원찮은데 네. 사석적 아니 본인의 아래를 그러니까 각이 안 좋아서 자세가 안 좋은데 무리수. 야 그러면
1: 아 속상합니다.
0: 그냥 어떤 거로 끝낼까요? 입니다. 자 일단 저 같으면 그냥 사정 없이 뭐 네. 이게 연습자 생각하고 그냥 한쪽 와 그래요 뭐 이런 네. 정도
1: 아,
0: 이게 부자의 여유입니다. 가진 네. 자의 여유.
1: 아직 많으니까요.
0: 그렇죠. 네. 아직도 다섯 달이 네. 네. 있다. 윤무식 구단은 수가 없습니다. 뾰족한 수가 없어요.
1: 잘 도망다녀요.
0: 그 도망도 잘 가야 됩니다. 근데 그런
1: 네.
0: 식으로.
1: 네.
0: 그래서 상대방이 실수를 유발합니다. 그렇죠. 좁혀 네. 좁혀도 안 합니다. 그냥 공격입니다. 사정 없이. 한 번만 봐달라는 애처럼 눈빛으로 그런 게 안 통하지요. 이거 아유 과연 통할까요? 자.
1: 아, 고민 중이신 것 같아요.
0: 네.
1: 아, 네, 눈을
0: 가리고. 그런 거 없어요!
1: 아니, 근데,
0: 공격. 일생! 아직까지는 살았습니다. 네, 네, 질긴 목숨 저 한 알. 네. 그렇죠. 아, 공격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좀 모냥 빠지더라도.
1: 네. 도망을.
0: 네. 네. 윤 구단은 그냥 거기서 네. 맴돌아야 됩니다.
1: 네. 네.
0: 그, 공격하지 면하고 그런 정도.
1: 네, 네, 네. 예.
0: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애처롭고, 네, 특은하지만은
1: 네.
0: 그 수밖에 없어요. 아, 그 세 점보다는 네. 저 한 알, 네, 그거로 공격을 잘 조준해서 이번에도 그 깍수가 나오면 삼세판이 붙였어요. 네, 그래요. 거리가 있으니까
1: 네.
0: 이제 일단 네. 2차 공격을 노리겠다.
1: 네.
0: 네.
1: 아, 또 잘 도망가야 돼요.
0: 자, 윤문식 구단 잘 도망가야 됩니다. 자, 자, 어이구, 어이구.
1: 와!
0: 도망도 불안하게 가세요. 그리고 살 떨려. 네.
1: 제가 다 놀랐어요.
0: 한석주 발단은.
1: 와.
0: 웃음이 많으시군요.
1: 아, 네.
0: 저렇게 가볍게 그냥 끝까지 그냥 낄낄대고 웃으시고 진지하게. 네. 세 점으로 한 번의 공격은 안 하겠지요. 또 붙이나요?
1: 네. 우와!
0: 붙이려고 했던 게 이야! 너무 건방을 떨었어요.
1: 네.
0: 네. 그만 두 날이 이제 세 알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거 저러면 네.
1: 알 수 없어요. 진짜.
0: 이야 이게 오늘 히트치겠는데요? 만약에 역전을 하면 네. 이게 뭡니까? 한석준 뭐 야 이거 진짜 웃기는 꼴이 됩니다.
1: 네.
0: 자 흥미진진한데 마당놀이의 윤문식 9단이냐 아나운서계 한석준 8단이냐 과연 승자는 자 윤문식 9단 과연 어떻게 할지 방법 역시 없지요. 그렇죠. 톡. 네. 아이고.
1: 네.
0: 네. 자 과연 어떠한 수로 이제 별로 남은 게 없어요. 신중해야 됩니다.
1: 네.
0: 아 날아가라. 기원하고 있는 형.
1: 아.
0: 자 이왕 이렇게 네. 된 거. 저 하나를 어떻게 처치를 역시 또 도망갑니다. 네. 신중. 왜냐면 오른손이 아니니까
1: 네.
0: 자세가 왼손이니까 오른손으로 안 했던 타법을
1: 네.
0: 자 과연 그거 새로운 타법이네요. 네. 검지가 장점을 이용해서 안 했던 거를 실제 대국에서 왜 합니까? 그걸 연습하고 해야지.
1: 와 이렇게 되면은
0: 콤박 돌다가 망했어요. 한석준 발단. 네? 이거 몰라요. 2대1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1: 네.
0: 배나 많습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 한 알밖에 차이 안 나는 거예요.
1: 네.
0: 네 그렇습니다. 일단 도망갔고 그러나
1: 과연?
0: 나에게는 후퇴가 없다.

0: 발표 또 어? 한 방에 끝난다. 아 다시 웃기지 마세요. 내가 이거 검지와 장지로 끝내주겠습니다. 어, 본인이 원하면 한번 해보시든지. 네. 아 외조타 법으로. 그렇죠. 자 거리가 있는데 과연. 어, 살았습니다. 살았어요. 야 이게
1: 진짜
0: 뭔의 조화야. 네. 자 그러면 일단 그 한 점은 처치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1: 빨리 살려주세요.
0: 자 그렇습니다. 유문식 구단. 유문식 구단.
1: 아니 그렇게 살려줬는데.

0: 자, 이렇게 해서 한석준 백단이 오늘 승리했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2: 오, 멋있습니다. 명 PD세요. 아이, 이렇게 예, 저도 하겠습니다. 네. 와우, 좋아. 예. 네. 자, 축하드리겠습니다. 승리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아, 네.
3: 오늘의 승리는 이제 손수건에서부터 비롯됐다. 아~ 손수건으로 저를 농락하시길래 아~ 정신 차리고 싸워야겠다 아~ 라고 마음을 먹는 계기가 됐어. 아~
2: 본인의 주관대로 안은 들리고 그래 이랬다 했는데
4: 내가 몇 살인가 세다 보니까 예. 바둑알보다는 더 많이 들은 것 같고 그 나이 좀 들었으면 좀 한 번쯤 양보도 해야 되는 거.
2: 어쨌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0: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1: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2: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1: 고척돔 단독 콘서트 나중에?
0: 늘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그럼요. 꿈꾸면서 그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1: 맞아요.
3: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4: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0: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
5: 아지트니까.
0: 그럼 아지트인데.

0: 하시는 분. 9층, 8층, 7층, 층층마다 다 들러.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경제청조사가
1: 당신의 사업을 업!
2: 인공지능 활용 데이터가 AI 인재 교육 확대로
3: 혁신기 업!
4: 로봇 활용 데이터가 로봇 산업 지원 확대로
5: 자영 업!
2: 사업 데이터를 업하면
4: 내 경쟁력이 업됩니다. 2025년 기준 경제청조사.
6: 식탁 안심을 책임져온 해썹의 항일. 해썹은 어디로 향하는가? 식탁이 신뢰의 이름에서 더 정밀한 기술로 미래와 연결되고 더 넓은 기준으로 세계로 향하는 식품 안전의 기준. 해썹이 간다. 식탁으로 미래로 세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은입니다.
0: 자, 첫 무대는 신민요 무대로 함께 했는데요, 듣는 순간 어깨가 들썩들썩 정말 흥얼흥얼하게 되는 네. 그런 우리 소리, 바로 민요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렇습니다. 민요는 예로부터 정말 뭐 놀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일할 때조차 우리 삶 가까이에 있는 그런 음악이었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인지 더 정겹고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0: 그래서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에서 흥으로 있는 민요 열전 특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맑고 구성진 목소리로 무대를 가득 채워줄 국악 영재들. 과연 어떤 흥과 멋으로 오늘 무대를 꾸며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1: 네, 다음 무대도 또 한국의 신민요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새 친구가 전해준 흥겨운 신민요 잘 들었습니다. 신민요가 1920년대, 30년대에 새롭게 만들어진 민요인데요. 전통 민요의 정서에 맞춰서 당시에 대중음악의 감각이 더해지면서 누구나 쉽고 친근하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로 사랑받았다고 하네요. 자, 잘 어우러진 무대 잘 봤습니다. 어떻게 모인 팀인가요?
1: 네, 저희는 2년 전에 김미성 선생님과 김유리 선생님의 판소리 합숙으로 남원에서 만났었는데요. 처음에는 나이 차이가 있어서 친한 정도를 1부터 10까지 생각하면 7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번 무대를 준비하면서 완벽한 10이 된 것 같습니다.
2: 10점 됐어요 이제.
1: 네.
2: 민요가 우정까지도 더 끈끈하게 만들어줬네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신민요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해요?
1: 신민요의 매력은 일반 전통 민요는 한자가 많은데 신민요는 그보다 가사가 더 쉬워서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대중들도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또 민요를 좋아하고 잘하는 거 말고도 새 친구의 공통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뭔가요?
3: 저희가 다 같이 입시 준비에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0: 아, 그래요.
3: 채영이는 이제 중학교 입시. 그리고 보빈 언니는 고등학교 입시, 그리고 저도 고등학교 입시와 대학교 입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0: 두 개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3: 네, 일단 고등학교도 중요하지만 네. 대학교가 좀 더 큰 고민이라고 전 생각을 해서 두 개 다 고민.
2: 미리 또 고민하는 것까지 합해서. 근데 사실 이제 다 수험생인 거예요. 어떻게 말하자면. 근데 입시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그런 거 제때제때 잘 풀어줘야 되는데 혹시 스트레스 푸는 방법도 비슷할까요?
4: 네. 저희는 주로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옛날에 남원 합숙 때 장칼국수를 한밤중에 야식으로 몰래 끓여 먹었던 적이 있었는데 네. 다 같이 정말 맛있게 먹고 설거지를 하다가 네. 옆방에 주무시고 계시던 선생님이 깨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0.1초 만에 미끄러지듯이 연습방으로 가가지고 자는 척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0: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4: 네. 그래가지고
0: 냄새가 다 났을 거거든요. 장으로 만든 칼국수면은 상당히
4: 그쵸. 근데
0: 예 넘어가주신 예.
4: 아침에 레슨할 때 여쭤봤거든요. 근데 기억이 안 나신다고.
0: 아, 잠이 덜 깨셨었나 보다.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함께 성장해가는 모습이 참 예쁜 친구들인 것 같은데 혹시 만나면 연습 말고 또 꼭 셋이 하는 놀이 같은 거 혹시 있습니까?
4: 네, 저희가 춤을 좋아해서 같이 만날 때마다 챌린지 댄스로 릴스를 찍곤 하는데요.
0: 그래요.
4: 지금 잠깐 보여드릴게요.
0: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예, 기대됩니다. 뭐 어떤 게 나오려고 하지? 예.

0: 야, 이거 많이 해본 솜씨네.
1: 그러니까요. 이렇게 간단한 동작 같아도 박자도 딱딱 맞아야 되고 동작도 딱딱 맞아야 되고
0: 그러니까
1: 이런 예. 거 요즘에 많이들 하잖아요.
0: 릴스 이거 한 100만에 나오겠네요. 100만 뷰.
1: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이렇게 같이 또 취미도 공유하고 노래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참 든든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좋은 우정 이어가면서 멋진 소리꾼으로 성장하길 응원할게요.
0: 네, 신민요의 매력을 물씬 느꼈던 무대였는데요. 다음은 어떤 민요가 기다리고 있을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만희입니다. 이 노래는 제가 목을 풀 때마다 자주 부르는 최애곡인데요. 저의 노래 실력 어떤가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국악을 배웠는데요. 특히 서도민요를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서도민요는 수심과 토리를 사용해서 공명, 떨림, 꺾임이 많은데요. 특히 속성같이 속소리로 당겨서 잘게 떠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게 너무 어려워서 맨날 연습하고 있어요. 애절하고 깊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서도민요. 제가 오늘 그 매력을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0: 요 서도 민요는요 네.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에서 전해 내려온 민요로 특유의 끌목 창법이 특징입니다. 요 끌목 창법은요 끌목. 소리를 위로 이렇게 툭툭 치듯이 떨어주면서 부르는 창법이에요.
1: 그래요.
0: 그러니까 이를테면 네. 할까 요.
1: 약간 약올른데 놀리는 거 아닌가?
0: 아니 그 정도로
1: 그렇게
0: 약간
1: 떨어요?
0: 깔까 이렇게 리듬감 있게 툭툭 아~ 이렇게 음으로 위를 치는 느낌.
1: 네, 잘하시네요.
0: 그래야 또 박자가 더 살거든요.
1: 네네.
0: 특히 조금 전 무대에서 보셨던 것처럼 서도민요 특유의 콧소리까지 더해지면 더 구성지고 애잔한 느낌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1: 네, 이렇게 끌목 창법이 매력적인 서도민요까지 만나봤는데요. 이번에 또 어떤 매력의 민요 무대가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동부민요는 강원도 그리고 경상도 그리고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전해 내려온 그런 민요인데 네. 특히 시원하고 구성진 가락이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다빈 친구가 생각하는 이 동부민요의 매력은 뭘까요?
1: 동부민요는 꾸미지 않아도 소리가 깊게 전해지고 감정이 잘 전달되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2: 말하는 것도 담담하게
0: 예, 예, 그렇죠.
2: 얘기를 하네요. 네. 그 속에서 또 진심이 느껴지고 근데 이 동부민요가 유난히 좀 더 잘 어울리는 그런 장소가 있을 것 같아요.
1: 저는 네. 강원도 삼척이라고 생각합니다.
0: 삼척? 네. 동해안
2: 삼척에서 이 동부민요를 네. 불러봤어요?
1: 네.
2: 어땠어요?
1: 외할머니 댁이 삼척에 계셔서 삼척에서 노래를 불러봤었는데 네. 삼척의 탁 트인 바다와 제 목소리가 어우러져서 정말 좋았어요.
2: 와, 진짜 멋있겠다.
0: 바다에서 에이. 막 그 방파제 파도가 쫙쏙 칠 때 정말 예, 매력적일 것 같은데 근데 다빈 친구가 네. 올해 중3이잖아요. 16살.
1: 네.
0: 근데 혹시 막 중2를 지났으니까 그 유명하다는 중2병 없었습니까?
1: 저도 중2병에 왔었던 것 같은데요.
2: 네. 있어요. 네.
1: 중2병에 와서 부모님한테 말을 크게 상처가 되게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말을 따뜻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뭐 어떤 거를 좀 저희도 좀 대비를 해야 되니까요. 저희 딸 3학년이

0: 지나가면서 오히려 철이 들었다 그래야 되나? 굉장히 좀 성숙해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1: 맞아요.
0: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사춘기 때는 감정이 들쑥날쑥하잖아요. 그럴 때는 마음을 좀 어떻게 다스려요?
2: 전 제가 좋아하는 래퍼 권오선이라는 래퍼가 있는데 그 권오선이라는 래퍼가 집중시키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이 감정이 잘 추스러지게 됐어요.
1: 어, 권오선이라는 래퍼가 래퍼. 쇼미에 나오는.
2: 네.
1: 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아니 진짜로 매력 있어요 그 친구가. 그러면은 그렇게 영향을 받았으면 랩도 좀 따라 해봤을 것 같은데 네. 살짝만 느낌만 보여줄 수 있어요?
0: 와.
1: 네. 스웩 약간 보여줄 수 있어요?
2: 네.
1: 한번 자 한번 보여주세요. 그 네.
2: 권오선이라는 래퍼 권오선이라는 래퍼의 유 잠깐.
1: 유.
0: 유.
1: 예, 유 잠깐.
2: 네. 터치. Would you be my boy? Would you be my love? Girl, I might say no. I'm stuck.

0: 생각이 같아요.
1: 아, 노래는 잘 들었는데 랩은 언제?
0: 건너선이라는 랩.
1: 노래가 아 래퍼의 노래 네. 랩을 한다는 건 아니고
2: 더
1: 아,
2: 자신 있는 네. 부분을 한 거죠.
1: 노래야 워낙 잘하니까 랩도 혹시 잘하나 해서 네. 그래 아주 그래, 좋네요.
2: 그래요. 네, 뭐 워낙에 민요로 다져진 발성이라 그런지 가사도 예, 예. 콕콕 귀에 박히고 아마 랩도 잘할 것 같아요.
1: 네. 네, 다음에 기대해 볼게요. 네. 참 민요도 잘하고 랩도 잘하는 우리 장르를 넘나드는 다빈 친구 앞으로도 좋은 에너지를 팍팍 전하는 그런 소리꾼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자, 무대가 갈수록 민요의 흥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다음 무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3: 청춘 청춘 홍아를 이 노래 들어볼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민요를 너무 사랑하는 국립국악중학교 윤지은입니다.

어때요? 아주 시원하죠? 밝고 경쾌한 매력이 마치 저 윤지은 같아요. 경기 민요를 부르다 보면 높은 산에 올라가 있거나 구름 위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번 무대에서 이 느낌을 멋지게 표현해드리겠습니다. 제 소리로 함께 구름 위를 걸어보시겠어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쁘게 봐.

0: 네, 경기 민요는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전해진 민요인데요. 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던 곳의 어떤 민요여서 그런지 몰라도 맑고 세련된 그런 소리가 특징이라고 합니다.
1: 네, 밝고 화사한 선율 속에서도 또 삶의 희노애락이 녹아있어서 그런지 들을수록 더 정감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자, 오늘 흥으로 있는 민요 열전 특집답게 민요가 가진 다양한 색깔과 매력 제대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흥겨운 가락이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남도민요의 진하고 깊은 소리를 보여준 무대였습니다. 자, 어떻게 모인 친구들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1: 저희는 원진주 소리단이라는 팀인데요. 네. 우리 전통 판소리와 민요를 많은 분들께 친숙하게 알려드리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팀입니다.
2: 아유, 또박또박 잘 대답하네요. 오늘 뭐 제대로 실력 발휘한 것 같은데요. 친구들이 생각하는 남도민요의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해요?
3: 남도민요는 소리가 굵고 떨림이 강해서 아주 우렁찬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음을 툭 떨어뜨리거나 확 끌어올리는 그런 매력이 정말 멋져요.
0: 그러네요. 예, 오늘 무대를 보면서 남도민요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는데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팀인데 연습 분위기도 좋을 것 같은데 분위기 메이커는 누구예요?
3: 윤하윤 선배님이요. 윤하윤 선배님이 낮은 발성 연습을 할 때 공포영화 첫기 인형 같았거든요.
2: 어머.
3: 그때 이후로 종종 흉내를 내주시는데 정말 재밌고 웃겨요.
0: 그럼 누구죠?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예.
2: 네.
0: 어떻게 하는 거예요?
2: 지금 되게 둥글둥글 순하게 생겼는데.
0: 지금 시작했어요. 시작했어. 척키가 이렇게 하잖아요. 무섭네.
2: 귀엽다.
0: 무서운데. 예예. 예.
2: 팀 분위기를 막 그야말로 확 살려주는 친구가. 아윤 친구인가 봐요. 그죠?
0: 예.
2: 그리고 또 혹시 공연 들어가기 전에 다 함께 외치는 특별한 구호 같은 게 있을까요?
4: 네, 저희만의 구호가 있어요. 중요한 순간에 하나가 되자는 구호인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0: 네, 보여주세요.
4: 우리 소리는 좋은 것이네! 영창이 되는 예!
0: 야, 이렇게 예, 정말 한 몸처럼 잘 맞네요.
2: 다부지다.
0: 예, 이렇게 힘차고 밝은 팀이니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어요?
1: 저희가 작년에 3.1절을 기념하는 거리 퍼포먼스를 했는데요.
0: 예.
1: 그때 저희가 다 같이 독립운동가가 되어서 만세를 외쳤어요. 그런데 시민분들이 같이 만세를 외쳐주시고 또 합창도 같이 해주셨는데요.
0: 네.
1: 그때 너무 자랑스러워서 이런 게 국뽕이 차오르는 거구나 하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0: 그래요, 그래요. 그럴 수 있겠네요.
2: 진짜 그야말로 우리 소리를 지켜나가고 있는 네. 멋진 친구들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0: 그렇습니다.
2: 앞으로도 쭉쭉 성장해서 우리나라를 빛내는 명창이 돼주세요.
0: 네, 흥으로 있는 민요 열전으로 함께한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 우리 민요가 가진 흥과 멋 그리고 삶의 이야기를 가득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 그렇습니다. 밝고 흥겨운 가락 속에서도 웃음과 위로 그리고 우리 정서가 함께 담겨 있다는 걸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역시 민요는 오래 들어도 참 따뜻하고 정겨운 음악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리고 무대마다 자신만의 목소리로 민요의 매력을 전해준 우리 친구들 덕분에 오늘도 풍성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은 씨, 이 노래 들어볼래 같이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2: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요. 간단한 자기소개 글과 사진, 공연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악을 사랑하는 고등학생 이하의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오늘 마지막 무대 원진주 소리단이 한 곡 더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한 곡 더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1: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1시간도 걷든 연습할 수 있어요.

0: 이 노래 들어볼래?
1: 우리의 눈빛이, 우리의 외침이 우리 대표팀을 달리게 합니다. 2026년 FIFA 북중미 월드컵 모두의 함성을 보내주세요. 우리는 팀 코리아입니다.
2: 서울중앙지검 허승진 검사가 있나요?
3: 해당 번호를 사용하는 검찰 직원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즉시 전화를 끊고 센센터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하세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검찰 수사관이 확인해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의심될 땐 무조건 센센터.

0: 무용을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1: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걷든 연습할 수 있어요.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경우는 행운초조구나. 아이씨와

여기는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입니다.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요, 남도 음악의 전통이 진하게 담긴 육자배기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저 역시 전통 소리를 배우면서 소리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 판소리와 남도 민요는 저의 단단한 뿌리이면서 가장 소중한 음악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다양한 활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통 음악의 매력을 더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어서인데요.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우리 소리의 그 깊은 매력을 여러분과 함께

0: 나누려고 합니다. 전통 예찬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는요. 판소리의 본질을 지키면서 전통을 잇고 있는 소리꾼입니다. 전통의 깊이를 묵묵히 채워나가면서 단단한 소리를 선보이고 있는 정윤영 씨를 함께 만나보시죠.
1: 심청이가 맥혀 분향사비 우는구나.

그때여 신관사또가 도임 후에 기생종고를 헌년 후에 춘향이 불참이 되었겠다. 군로사령들이 춘향을 부르러 나가는 뒤 호골제로 나가겠다. 군로사령이 나간다. 사령 군로가 나간다. 산소 털벙거지 남일공단 안을 올려 날릴 용자를 떡 붙이고 늘어진 세상 스르르리한테 나가 늦게 차고 중중거리고 나간다. 이에 김본수야 왜야 이에 박본수야 왜 부르느냐. 걸렸다 걸려 그 누구가 걸려야 춘향이 걸렸다 옳다구지 여기 붓고 발기 걸려 영만 소방을 하였다고 우리를 보면 우리도 보고 당연만 잘잘 끌고 구머니 너무 많더니 잘되고 잘되었다. 싸나운 강아지 봄이 물어가고 물도 가득 차면 덮느니라 부사령이 분부 듣고 안 올린 범치를 제쳐 쓰고 소설이 광풍 걸음째를 걸어 어칠미칠 두꺼러 춘향 문조를 당도하여 이에 춘향아 나오느라 이렇듯 푸른 소리원은 산천이 덩그럭 흔들린다. 사또엄령이 처머니 지체 말고 나오느라 그때여 춘향이는 군로가 오는지 사령이 오는지 아무런 줄을 모르고 한양계신 서방님 생각으로 탄식을 하는구나 칼까부다 칼까 부다 임을 따라서 갈까 부다 천리라도 따라

가부다오. 바람도 소연은 꼭 구름도 수역 넘는 수진지 날진지

직녀성은 운하수가 막혔어도 일년일도 보령만은 부디님 계신 곳은 무슨 모리

0: 주고
1: 이야.
0: 이제라도 서 주고 삼월동풍 연야되어 임계신 처마 끝에 집을 짓고 눈이 나가 밤

0: 버릴 듯 오 영영이 멸이 되랴든가 어쩔거나 어쩔거나 입 없는 세상 어쩔거나 아무도 모르게 울음을 우는구나
1: 네, 정윤영 씨의 판소리 춘향가 중 굴로사령 나가는 대목부터 갈까보다 대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정윤영 씨를 모셔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소리꾼 정윤영입니다.
1: 근데 정말 앞서서 멋진 소리를 우리 윤영 씨가 또 들려줬는데 전 윤영 씨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와, 젊은 소리꾼들 중에서 정말로 좀 보기 힘든 어떤 성음이라든지 네. 그런 소리들을 윤영 씨만의 색깔로 매력으로 항상 무대를 보면서 와, 정말 저 친구 대단한 친구다. 그리고 또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 잘하지만 인물 또 우리 국악계에 몇 없는 정말로 우리 소리꾼에 없는 정말 큰 장신을 또 하고 있잖아요.
2: 그렇죠.
1: 한번 서보시겠어요? 네, 앉으시고요. 네네. 근데 지금 키가 몇이죠?
2: 저 지금 89입니다.
1: 와,
2: 너무 커요. 키가.
1: 진짜 실제로 보잖아요. 윤영 씨 진짜 모델도 손색이 없거든요. 그 정도로 너무나 인물부터 해서 소리부터 정말 빼놓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것들을 모든 다 가진 남자인데.
2: 아유.
1: 거기까지 소리까지 잘하면 어떡하니? 아, 참. 그래서 이 소리를 들으면서도 와, 오늘도 여전히 너무 잘한다. 그리고 또 며칠 전에도
2: 네.
1: 이 녹화일 기준으로 며칠 전에 완창을 전에, 했잖아요.
2: 이틀 전에 춘향과 완창을 하고 이제
1: 6시간을
2: 네, 네. 맞습니다.
1: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무대에서 전혀 그런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무대를 봤어요.
2: 그래서 정말 제 속으로는 오장이 까져요.
1: 오장? 아니
2: 전라도 말로
1: 오장은 선생님들께서 슬퍼한 단어를 지금 여기서 쓰고 있네.
2: 아 진짜 그 정도로 너무 힘들다는 거지.
1: 진짜 사실 쉽지 않죠. 이 완창이라는 게 사실 선생님들이고 저 젊은 소리꾼들이 한다고 했었을 때 절대 쉽지 않은 도전들인데
2: 맞아요. 네.
1: 왜 이렇게 완창을 하게 될까요?
2: 그러니까 이게 완창을 한번 하면 그 다음에 더 잘해야지 그 다음에 더 잘해야지 아 이제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겠다 해서 좀 완창 중독이 되는 것 같아요.
1: 네, 중독이라.
2: 네, 중독.
1: 아 천상 소리꾼이다 진짜.
2: 아유 무슨
1: 혹시 유정 씨는 아 난 소리를 못하면 죽는다 막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2: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네. 집안이 어려웠을 때 이제 소리를 그만둬야 될 상황이 있었을 때
1: 네.
2: 이제 저희 선생님한테 저희 어머니가 소리를 이제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2: 그 말을 하러 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1: 네.
2: 아 근데 나는 소리 안 하면 죽을 거라고 실제로 그런 적이 있어.
1: 진짜?
2: 네. 6학년 때였나?
1: 6학년 때?
2: 네네네.

0: 13살 때?
1: 네네네.
2: 그냥 아, 소리가 너무 좋아서 네. 그냥 소리하면 그냥 힐링되고 네. 그냥 소리가 제 약간 가족 같고 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소리를 안 하면 콱 그냥 한강물에 빠져가지고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0: 네. 너무 극단적인데? 너무 극단적인데? 아 그래도 소리를 어쨌든 그 좋았던 소리를 계속 쭉 해오면서 네네. 많은 소리판에서 많은 관객들을 만나고 있는데 혹시 네. 윤정 씨가 생각하는 우리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2: 제가 생각하는 판소리의 매력은 일단은 판소리는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0: 네.
2: 아, 아직도 작자비상이잖아요.
0: 네.
2: 신이 만든 겁니다, 판소리는.
0: 이제 신. 네.
2: 신이 만든 거예요.
0: 네.
2: 왜냐하면 이 판소리만큼 이 천지 만물을 다 그려낼 수 있는 성악은 없다고 생각해요.
0: 네.
2: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심지어 귀신소리까지.
0: 네.
2: 그리고 그다음에 바람의 세기, 물소리의 세기까지 소리로 다 그려낼 수 있기 때문에 판소리의 매력은 거기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0: 맞아요. 그런 어떤 깊이 있는 우리의 판소리란 예술을 윤영 씨가 젊은 소리꾼으로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리고 있는 그런 역할을 또 해주고 있으니까요. 너무나 든든하고.
2: 아이고. 감사합니다.
0: 어, 그리고 또 윤영 씨가 하고 있는 이 소리의 스타일이
2: 네네.
0: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젊은 소리꾼들이 좀 표현하기 어려운 스타일들을 또 하고
2: 네네,
0: 있잖아요.
2: 네네,
0: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고째 선생님들의 고째, 소리의 네. 스타일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2: 네네.
0: 그런 소리 스타일을 처음 배울 때나
2: 네.
0: 또 표현할 때나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 네네네네.
0: 어떠세요? 해보니까.
2: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째 소리라 이게 고째 소리야 라고 배운 적은 없거든요.
0: 네.
2: 근데 자연스럽게 제가 처음 배웠던 소리가 보성소리였기 네. 때문에 이제 보성소리 자체가 고째 소리의 맥을 그대로 전승이 되고 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0: 네.
2: 그 소리의 성음이 저한테 자연스럽게 입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국악 음반을 즐겨 들으면서 거기에서 나왔던 유성기 음반 속에 나왔던 이동백, 정정열, 뭐 김창룡, 뭐 조학진, 네. 이선유 등등 1930년대의 명창 선생님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0: 네.
2: 아, 이 소리가 우리 소리와 내가 하는 보성 소리와 되게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구나
0: 네.
2: 해서 이거 한번 복원해볼까? 해가지고 복원을 해봤는데 제 약간 자뻑이지만
0: 네.
2: 제 스스로도 조금 비슷한데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0: 또 잘 맞아.
2: 아, 예, 예, 예, 맞아요.
0: 잘 맞아.
2: 근데 다른 선생님들 소리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이동백 선생님 소리가 저한테 되게 제 몸에 잘 맞더라고요.
0: 그럼 이동백 선생님 소리 한번 조금 작게 유천장부터 이렇게.
2: 그러면은 이동백 명창의 더늠으로 그 박석고개라는 대목이 있어요. 그거 짧게 네. 해드리겠습니다.
0: 그러면 좀 약간 예. 비교하듯이.
2: 아 오케이 오케이.
0: 그렇게 하면은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네.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2: 오케이 오케이.
0: 어떻게 다른지.
2: 이제 요즘 소리의 박석치는 박석.

0: 이랬다면 이제 예수 소리 이제 1930년대 소리는 네. 박사 고개로 넘어들어 나무 늪내로 향하신다 이런 느낌이죠. 약간 위에다 다 올려놓고 소리를 다 쓰거든요.
1: 오. 그리고 되게 뭔가 담백함이 있다.
0: 네네.
1: 담백함이 있어.
0: 그러니까 이게 그 경기 충청도의 그 소리의 색깔, 그 째를 중고째라 그러는데 그 째가 굉장히 담백해요. 떠는 음도 그렇고. 그래서 쭉쭉 이렇게 밀고 가는 느낌이 들죠.
1: 뭔가 지금의 소리의 스타일은 네. 어찌 보면은 그 담겨 있는 음들의 음들을 표현하는 느낌이라면 네네. 그 고체의 소리는 정말 말하듯이
0: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맞아.
1: 그냥 진짜 소리를 낸다라는 표현 같은 느낌이야.
0: 정확해요.
1: 어때? 형 괜찮니?
0: 정확해.
1: 표현법이?
0: 정확해. 정확해. 아니, 그게 특징이에요, 진짜.
1: 진짜
0: 중고체
1: 딱 들었을 때 그런 느낌을 딱 직관적으로 받았어.
0: 역시 김준수
1: 안다.
0: 김준수가 안다.
1: 이렇게 또 이제 지금 요즘 소리와 그리고 또 예전에 고체의 소리를 이렇게 네. 같이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서 표현해 주셨는데 또 들려줄 무대가 그 무대라면서요?
0: 네, 맞아요. 네, 다음으로 이제 들려드릴 무대가 이동백 더늠으로 이제 고체 소리를 준비해 봤는데 적벽가 중에 자룡할 쏘는데 눈대목이잖아요. 백미잖아요.
1: 네.
0: 그걸 이제 이동백 선생님의 더늠으로 고체 소리로 들려드리고 또 그 앞에는 이제 이동백 선생님이 아주 절창을 받으시고 네. 즐겨 부르셨던 세타령
1: 네.
0: 잡가 세타령을 이제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1: 야, 이제는 진짜로 듣는구나. 길게.
0: 네, 맞습니다.
1: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윤영 씨가 선보이는 이동백 더늠 판소리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2: 이때 마침 어디다 보금방 소주인데 여러 비조가 날아든다 여러 새들이 날아든다
3: 이것이 무엇인 고하니 이동백 명창 더늠으로 세타령을 해보던 것이었다.
2: 이때 마참 어느 때 보금방 조조온 때 여러 비조가 날아든다 여러 새들이 날아든다 단풍조차 떨쳐 구만장전대붕이 문왕이 내게 지다 기산주양의 봉황세 원경우의 분에 불고 남은 공작 솔선제벽 시울야 아전직명백한 솔선제벽 시울야 아전직명백하이 유보규인 새끼사 서식전전행무세 생집장악수고라 우유불사체련세 금자를 내가 아저널이 가이드 생세기로이기 성성지헐려마지 쾌척도되겨니 쾌척도되겨니 요성몽을 놀랄게야 백교지상으깨 꼬레노레로 주공동정도라더니 광명오질황제 피읍신생백성아 왕사당연의저제비 피읍신생백성아 왕사당연의저제비 팔월명풍도피떠 백리초보람에 양유지당사 풍통동떠진예 출래연월 다굴세 열고노던백하 월명춘수 참모야 한발고인 해오 의사부중호 맘들어 따올고 어른가마이 급차화빈속과무요 여첨이여 소리 정해본자 캣대라 따작지강강까치 세중은 봉황세 세중의 눈봉황세 신세가 오느냐 첩보국이 온다 문지산에서 원한놈 아세랑하게 들리고 군노한 주는 놈 둔봉지게 들리고 첩보국이 가오라 첩보국이 가오라 온다 이상가야 뻑뻑 저상가야 뻑뻑 뻑뻑 온다. 전부도 제가 온다. 초경이경섭서우경 사람간장녹이라고 부두쇠가 오르는다. 사람간장녹이라고 부두쇠가 오르는다. 뒤로 가야 뽕.
3: 다음으로 이동백 명창 전음으로 동남풍을 빌어보는디.
2: 공연이 거둥 마라 암축은 여노이 바람 소식이 온다. 바람 소식이 온다. 성으른 만천은 일진광풍 오는 모양. 머리 풀고 발 벗고 항상이 거둥 안고 배구선 소리 들고 가만 가만히 자주 걸어 오강변을 내려가니 금액선상다. 자룡이 담배로 군산 아우어다니 공명이 거든 손을 들어잡고 고개를 까딱까딱 무해라 무해라 하더니 바삐졌던 하는지 선생은 휴방인 중 무사히 오시니까 현주무량 없으며 세상 운조리 무사하고 급해 바삐 짚었다. 기주환사 떠나갈지 그때여 주유는 노숙달의 분부어대 공명이 하던 말이 진실로 오니라. 엄동백설리어 기득 동남풍일이오 노숙이여짜오대 공명은 진실한 군자라 남을 새기지라니 하오니 잠깐 기다려봅시다. 그 말이 제듬 받은 풍성이 대장기로 장막 바꿀라서 보니 진사방에 꽂혀있는 깃발 수레방으로 뻗쳐 깃발이 팔렁 장막이 끈질진 풍성의 공모 저금 선상이 공중업은 뜨긴다. 이키 큰일 났구나. 공명의 제주난 귀신도 난척이라 천공지주와 임용지하니 이 사람을 두었다. 장부후한 대리로다 서성종봉 불록 일백군 직근하리고 냄병상 급히 넘어 오강면을 내려가니 맹경장파 가늠배 전지 없고 떠오는 몇 분이로다. 수조를 급히 불러 여 이내 큰일 났네. 공명의 근에 종종 무슨 눈적 있는지 전우자우로 살필지 수조리여짜오대 제길 일모시에 난데 없는 일이 없어던 강하는 배웃기로 만다느심 없길 양양강수 밝은 물고기 잡는 어선인가 심리정강벽 파상 왕래여던 거룩배 통강진리탄 엄자릉 오락식배 만다느심을 놓였더니 어떤 사람인지 피발 도선하고 정황군주 급히 오더니만은 그 배 안에서 어떤 장사 한 분이 나와 서로 손을 잡고 고개를 까딱까딱 하우시며 무예라고 하더니 저기 가는 게 급해요. 청봉이 하질 없지 저리 급히 쫓아가며 기니 한 마리 싸우니 개장껏 무부소서. 그때여 자룡이 선두에 썩 나서 크게 외어 꾸짖어 정봉아 우리 선생 높은 재주다 따라 들어가요 간사한 주도도 무사한 일로 해하려 사례 고조 청하더니 너를 죽여 마땅하나 양국 과천을 생각하여 죽이더라니 허나 수단이나 내보아라. 좋은 신기묘약 처리로 못 들었나 당양장판 큰싸움 맹득 80만 명 팔공산 초막 믿은 일절이 다 적근들 조그만한 너하야 내용이 성쾌우랴 강궁에다가 절전 매겨 비정비 팔로 공공체 춤통깍지고 아삼지마다 호문포가 들며 주먹이 터지게 되는 뻣뻣 허리 숙이고 흉어 복실만적 들밀듯 혼자이 안고 깍지쩍 깍지수 때때르지 피라라라라라 닿는 살이 터들어가서 서성정봉 담배도 떼지끈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전통 예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판소리의 전통을 잇고 있는 소리꾼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앞에서 만나본 정윤영 씨가 묵직한 전통의 원형을 보여줬다면 이번에 만날 분은 전통의 멋을 다채로운 이야기로 풀어내는 재기발랄한 소리꾼입니다. 잊혀진 소리를 찾아내고 또 복원해서 선보이고 있는 서희철 씨 함께 만나보시죠.

꼼, 헬 꼼, 토하다 쌈성. 이 소리는 변강쇠가였던 것이었다. 변강쇠가 옥녀를 등에다 업고 요놈이 사랑가로 한번 즐겨 보난 뒤 사랑.

갈게요. 보사가 낫고 콜 주나지요. 말이 날개가 나고 오왕 부처나자 월성시가 나고 항우가 나지요. 꿈이니 나고 여포나자 조선이 나고 당명황나자 양귀비 나고 호생나마 내가 나오자 절대가 인도 나구다. 네가 무엇을 가지려느냐? 조가전후 12승어 야광주를 가지려느냐? 15승을 바꾸려 하던 화씨의 벽을 가져

축수의 산촌 무릉도와 폭소와 주려유가 을종선 이거건 화일 외가지 난 참배를 내가 너를 출근아 살아.

장세가 옥녀를 내려놓더니만은 여보게 여필 종부라고 했은께 자네도 나를 한번 업어보시오. 옥녀가 부끄러워가지고 하는 말이 낭군은 기운이 세서 날 업었지만 내가 낭군을 흠집 없는단 말씀.

0: 내가 자네에게 업히고 싶어서가 아니오. 내 양발을 자네 어깨 위에다 반만 딱 걸쳐놓고 징금징금 다니면은 그 안에 별재미가 나있지야. 옥녀가 병강새를 반만 딱 업더니만은 귀를 헬꼼 헬꼼 토하다 쌈서 이놈이 지랄병을 하는디 꼭 이런 가관이 없던 것이랬다. 두웅둥둥 내 사랑 허둥둥 내 사랑 내 사랑이지. 한번 그러지 둥둥둥둥 허둥둥 내 사랑아 대산같이 높은 사랑 하얘같이 깊은 사랑 남장 목장 도저같이 단물 단물이 쌓인 사랑 은하 소구 진요 가이치 월오월에 맺힌 사랑 세국선대 쭈글같이 달에 달에 꿰인 사랑 보란와 송이 거치 펌포 저 받은 사랑 내가 만일곱도라면 풍유나마 우리 낭군 황 없는 봉이 되고 님을 만일 못 봤으면 곤제하고 교내몸이 원일은 낭일도다. 기로아개가 물을 보고 나비가 꽃을 만났구나. 우리 총자 요림 건절시와 절시고 절시고 동방와 적은 닿는 시르 대길 향나기 닿는 촌내 황금집도 내서 시루와 청석골의 체격에 로구나 둥둥둥거 둥둥어 둥둥이 내 사랑 아가 사랑기지 내 사랑아
1: 서희철 씨 소리로 병강새 타령 중 사랑가를 감상해봤습니다. 서희철 씨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의철 씨 어서 오십시오.
2: 반갑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1: 고마워 의철아.
2: 이야기를
1: 와줘서.
2: 딱 듣고 제가 김준수의 아지트면 네. 가야지. 내가 또 시즌 2 사회를 맡을 수도 있잖아요.
1: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오자마자 야망을 비추는 거야?
2: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야망을 담아서 이 집들이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1: 와 처음인데 최초야. 우리 아지트에 오신 분들 중에서 선물을 가져오신 분 처음이야.
2: 아 진짜요?
1: 너가 처음이야.
2: 아 진짜?
1: 세상에. 어머. 저 제가... 케이스부터 남달라. 그렇죠. 자개
2: 케이스에 담긴 건데 한번 열어보시죠.
1: 오 진짜로?
2: 네.
1: 아니 감동인데 약간.
2: 큰 건 아니고.
1: 뭘까요?
2: 짜잔.
1: 또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이 복주머니 안에.
2: 맞습니다. 그게 향낭인데요. 옛날엔 이제 전통적으로 향을 향수 대신 그렇게 가지고 다녔거든요.
1: 오, 진짜 향이 난다.
2: 근데 그게 전통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1: 맞아. 이게 뭐라고 무슨 향이라고 표현할까?
2: 한 열 몇 가지 향이 들어가 있어요. 뭐 백향, 용내, 그다음 뭐 장향, 정말 좋은 향들이 많이 넣어 있어요.
1: 내가 한약재인가?
2: 맞습니다. 드시면 안 되고.
1: 네. 우선 냄새가 좋다는 거.
2: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지트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 각각 가정마다 좋은 향이 나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제가 향낭을 준비를 했습니다.
1: 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의철아 너밖에 없다.
2: 그치.
1: 진짜 내가 널 모시길 정말 잘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1: 이거 다 뭐
2: 사실 근데... 작가님이 또 팁을 주셨어요.
1: 왜?
2: 이렇게 또 우리 준수님
1: 너 그러면서 약간 야망을 비쳤지. 다음 시즌에 젖어 이러면서.
2: 다음 시즌은 서희철의 아지트. 그때 이제 자리가 바뀌었어.
1: 이제 시작했는데 무슨 서희철의 아지트야.
2: 아니요 너무 흥분하셨는데요. 어머 제가 정말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1: 너 때문에 정말 수습이 불가하다. 아니 갑자기 너무 감사했는데 네. 너가 갑자기 그 야망을 비춘 바람에 네. 약간 조금 기분이 별로인데?
2: 근데 꼭 게스트로 나와주셔야 돼요.
1: 무튼
2: 네.
1: 무튼 너무너무 제가 너무 고맙고
2: 또
1: 꼭 한복에다 할 때 네. 같이 한번

0: 해보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1: 꼭 후기를 알려주십시오.
0: 네. 아유, 진짜 너무 이뻐. 네. 방금 이렇게 또 병강세 타령 중에 이 사랑가를 들려줬는데 네네. 원래는 우리 판소리가 12바탕이 보존되어 그렇죠. 있었다가 네. 이렇게 쭉 흘러오면서 7바탕이 유실됐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그중에 한 바탕이 병강세 타령이었는데 네. 오늘 들려준 이 병강세 타령의 사랑가는 우리가 뭔가 익숙한 사랑가인 듯 하면서 되게 또 생소하게 들렸단 말이죠.
1: 맞아요.
0: 한번 그 병강세 전에서 네.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면 어떨까?
2: 네, 우선 너무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병강세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6시간 돼요.
0: 아, 6시간.
2: 굉장히 긴데 병강세는 처음 시작하고 1시간 만에 죽어 버려요. 이거의 대강의 이야기는 병강세의 시신을 치우기 위해 옥녀가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 사랑가도 굉장히 초반에 나온 사랑가인데 우리가 많이 아는 사랑가는 이리 오너라 헛 놀자
0: 좋다.
2: 하는 이 춘향가의 되게 청춘스러운 사랑가인데 이 사랑가는 되게 농밀해요. 수위가 세.
0: 그래 아까 보니까 너 사랑가 부르는데 네가 옥녀를 표현하는데 약간 요염하더라고.
2: 그러니까 조금 그 뭔가 다 아는 사람이야 이제 이 사랑가는.
0: 아까 힐끔 하는데
2: 네 뭔가
0: 모자스럽고
2: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사실 좀 사랑가의 묘미가 있었고 이 소리는 인당 박동진 선생님 께서 이제 복원을 하신 소리를 가지고
0: 그렇죠.
2: 제가 음원 CD를 이제 다시 재현을 하면서 네. 오탈자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수정을 하고 원래 5시간 정도 되는 소리를 1시간 반 더 늘려서 6시간 반의 완창 소리로 제가 재구성을 한 소리입니다.
0: 와, 그러면 1시간 반을 더 추가해가지고 6시간을 만들었을 때
2: 네.
0: 어쨌든 그 6시간의 소리를 지금 유철 씨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2: 네네.
0: 대단합니다. 사실 지금 판소리 5바탕을 배워서 완창하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네. 쉽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실된 우리의 판소리를 또 복원하면서 6시간짜리 병강세전을 또 만들었다는 거에 있어서 와 이거는 정말로 대단한
2: 아이고
0: 일인 것 같아요.
2: 제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0: 네.
2: 그래서 내가 이 2년 동안 뭘 해야 될까 하다가 그래 1년은 병강세 1년은 배비장 하자 해서
0: 네.
2: 그렇게 2년 동안 제가 병강세가 6시간 반 배비장 타령 4시간을 이제 만들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저의 큰 수확 중에 하나입니다.
0: 아, 대단하다. 우철아 너 대단하다. 물론 소리도 너무 잘하지만 그철 씨가 가져가고 있는 어떤 텍스트의 사설의 이면을 살리는 거 그리고 거기 안에서의 다양한 캐릭터들을 구사하면서 그런 재미와 매력들을 정말 잘 살린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유철 씨를 봤거든요.
2: 감사합니다.
0: 그런 거가 우리의 판소리를 재미를 더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2: 저는 사실 이 판소리의 재미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들려야 되고 그게 소리로서 조금 더 극대화되게 다가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판소리가 노래가 되셨어요. 노래라는 거는 정해진 박자, 그리고 가사가 있기 때문에 틀리는 게 발생하지만 사실 소리라는 거는 틀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새소리가 그냥 저렇게 나는 것처럼 아니 물소리가 흐르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물소리한테 틀렸다 하진 않은 것처럼 그래서 이 판소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내가 가감할 수 있는 분들은 또 가감을 하고 청중들과 소통을 해야 하는 장르라고 생각을 해서 좀 그런 것들을 판소리에 담다 보니 준수님께서 느끼시는 그런 것들이 잘 저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0: 참 소리를 맛있게 재밌게 전달하는 소리꾼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또 우철 씨도 어찌 보면은 전통을 하고 있지만서도 그 안에서의 본인 것들을 또 만들어가는 어떤 작업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
2: 네.
0: 또 전통과 또 지금의 현대의 어떤 협업이라든지 다른 아티스트들과의 어떤 협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많이 도전하고 있는데
2: 네.
0: 또 오늘 또 이어서 들려줄 무대가
2: 네.
0: 이 신캐동 명인의 음원을 바탕으로 재현한 소리를 들려준다고요?
2: 네, 그러니까 신캐동 선생님께서 검은고병창을 처음 만드셨는데
0: 네.
2: 아, 물론 그전에도 있었겠죠? 하지만 네. 그런 검은고병창을 체계적으로 하시기 시작하신 게 신캐동 명인인데
0: 네.
2: 이제 많은 분들께서 명인 명창 하는
0: 땅,
2: 그 팔뚝이랑가 네. 그다음 산천은 하는 세타령 이 두 곡 정도만 알고 계세요.
0: 네.
2: 근데 이 신캐동 선생님께서 대구에 서봉 허순구라는 분의 댁에 가서
0: 네.
2: 공연을 하신 그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득달같이 달려가서 그 테이프를 구해서
0: 예.
2: 이제 복원하기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제가 한 20분가량 되는 걸 가지고 작년에 서희철의 30살 앨범에서 검구병창 앨범에 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신쾌동 선생님과 함께하는 무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0: 진짜?
2: 선생님의 혼을 잠시 담아가지고
0: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2: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신쾌동과 서희철의

0: 콜라보.
1: 야, 이거 정말 보기 힘든 건데 사실.
2: 그렇죠.
1: 검은고 병창의 어찌 보면 시조이면서
2: 네.
1: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2: 그렇죠.
1: 우리 신캐동 명인의 소리를 재현한 서우철의 검은고 병창 방아타령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3: 네, 다시 올라갈 때고 한 역촌을 강도하니 여러 부인들이 모아 방해를 끼턴 마비였다. 신봉사 지원은 정자 밑에 쉬어 앉았으니 한 부인이나 그 봉사기 실정 농을 청하갔다.
4: 아, 거기 가는 봉사도 황성 맹인잔치 가는 봉사지요?
3: 참아라, 마치소.
4: 아이, 그러면 방아 소리를 매기실 줄 알거든. 방아 소리나 좀 매겨주고 가시오.
3: 아, 내야 방에는 참 잘 매겨만한 방아 소리 매기면 뭘 주실게요?
4: 아이고야, 드리긴 뭘 드려요. 밥 주고, 쌀 주고, 고기 주고, 담배도 좀 덜어드리지요.
3: 참 실없이 여러 가지 것도 주시오. 그러면 이 소식도 제수라고 방에를 한번 매겨볼까? 신봉사가 방에 올라서서 방에를 한번 매기는 게 꼭 이래는 이겼다.
4: 아.
3: 어이구.

와 방아이고.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우리 전통 음악의 매력을 온전히 느껴보는 전통 예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전통을 전통으로 또 이어가고 오늘의 전통을 만들고 있는 젊은 소리꾼들과 함께했는데요. 전통을 고집스럽게 지키는 것, 그리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움을 창조하는 것, 모두

가 우리 음악을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의 마무리는 정윤영, 서희철 씨가 선보이는 오늘의 전통, 미래의 고전이 함께합니다. 남도잡가 육자배기 선율 위에 우리에게 익숙한 근현대시를 얹어 부르겠습니다. 이 음악과 함께하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만 더질 더

0: 님은 가지 않았습니다.
1: 님은 갔을 수도 있고 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0: 님은 갔을 수도 있지만은 가지 않았을 수도 있고 어? 가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은 갔을 수도 어? 있습니다.
1: 님은 갔습니다.
0: 님은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았습니다.
1: 갔습니다.
0: 가지 않았습니다.
1: 님은 갔습니다.
0: 가지 않았습니다.
1: 님은 갔습니다.
0: 님은 갔습니다.
1: 님은

늙으신 아버지가 침백에를 보다가 거기 계시던 곳에

달래고 아름다다 가실 길에 우리 오리라.

말 없이 구이 보내드리오니다. 옆면에 약산 진달래 꽃 아름다다가 질기네 우리 우리다. 가시는 걸음 걸음 누인 그 꽃을

안녕하세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박은영입니다. 지난 6월 5일 제2회 국악의 날을 맞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국악 주간이 이어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가 펼쳐졌는데요. 국악을 보존 전승하는 대표 기관인 국립국악원도 국악 주간을 맞아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산조의 멋을 담은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오늘 문화인사이드 첫 번째 소식은 산조의 미래와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 국립국악원의 국악주간 기획공연 산조 준비했습니다. 산조는 조선 말기에 만들어진 가야금, 대금, 해금 등의 기악 독주곡

0: 곡으로 각 지역 음악의 특색과 연주자들의 개성이 겹겹이 더해지며 지금도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첫날엔 거문고, 해금, 아쟁 등 각 기악 분야의 산조 명인들이 산조 명인전을 선보였고요. 둘째 날에는 산조의 선율을 춤으로 확장한 산조의 몸짓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문화인 공감에서는 동시대 예술가들이 전통을 바탕으로 새롭게 창작한 오늘의 산조를 만나볼 건데요. 우리 음악의 정수, 산조를 감상하러 국립국악원 우면당으로 함께 가보시죠.
1: 국악주간, 전통과 현대가 산조로 하나 되다. 새로운 해석을 입고 또다시 거듭 태어나는 산조. 새로운 울림으로 산조의 내일을 열다. 지난 6월 5일 제2회 국악의 날을 기념해 5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국악주간. 전국이 국악선율로 물들었는데요. 국악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애쓰는 대표기관 국립국악원에서도 특별한 공연이 열렸습니다.
2: 산조 공연은 국악의 날을 맞아서 저희가 우리나라 전통 그 기악 독주곡인 산조를 집중 조명하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총 3일의 공연으로 펼쳐졌는데요. 첫 번째 날에는 산조 명인들을 모셔서 산조 본연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연을 준비했고, 두 번째 날에는 산조의 음악을 바탕으로 재해석한 춤을 볼 수 있는 산조의 몸짓을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날에는 산조의 또 다른 모습, 현대적으로 재창조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오늘의 산조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1: 지난 6월 11일에 열린 세 번째 무대, 오늘의 산조. 전통의 산조를 오늘의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재창작한 산조 가락이 울려 퍼졌습니다. 성금 연유 가야금 산조를 12현 가야금과 47현 하프의 선율로 재해석한 1247팀. 작품 흩어진 기억들은 독창성과 실험정신으로 탄생한 산조의 본질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곡입니다.

0: scattered moments, 그 흩어진 기억들은요, 성금 연료 가야금 산조를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구성하고 작곡된 작품이에요. 산조의 본질과 정서를 다시 들여다보면서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하면 산조를 새로운 방법으로 나눠볼 수 있을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곡입니다.
1: 현악기의 전통 연주법을 기반으로 한국 음악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현악 트리오, 트리거. 서로 다른 잔상으로 남은 전통 산조의 선율을 각자의 기억과 감각으로 재구성해 연주합니다.
2: 산조라는 음악은요,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이어져 온 음악인데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잔상이라는 곡은 산조의 가장 특징적인 장단의 변화를 저희는 사용하였고,
3: 빠른 장단에서 느린 장단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요 점을 한번 기억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가야금 연주자 박경소는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한 창작음악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탐구해왔는데요. 이웃이 되어주세요는 어린 시절 안부와 끼니를 함께 나누던 이웃과의 정을 전통 산조선율로 풀어냈습니다. 일장에서는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2장에서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관계를 그려냈는데요. 월드뮤직 그룹 블랙스트링으로 전 세계에 국악을 알린 검은고 연주자 허윤정의 우도, 검은. 호남 우도 풍물가락 중 오체질굿, 풍류굿 등을 더한 곡으로 국악인이자 줄타기 예인 남창동의 장구장단에 맞춰 검은고를 타악기처럼 연주하며 우도 풍물의 역동성을 담아냈습니다.

0: 인공지능을 활용해 전통 국악을 현대의 음악으로 창작하는 작곡가이자 아쟁 연주자 배우영은 산조와 민요를 기반으로 서로 다른 지역의 음계와 정서를 담은 검은 산조를 선보였습니다. 변화와 불확실성 안에서도 다시 질서를 찾아가는 일상, 우리의 시간을 새로운 산조로 표현했는데요.
1: 그 검은 산조라는 이 곡은 나심 탈레브라는 작가가 있는데 확률과 통계에 좀 능통한 그런 저자예요. 불확실성에 대한 그 개념을 담은 책인데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전통 곡을 아주 큰 변동성의 무언가가 이렇게 탁 들이닥쳤을 때 그런 방식의 어떤 느낌을 담아냈습니다. 곡은 이제 우조와 경토리 그리고 수심과 토리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느린 육자배기 토리의 남도 음악과 그리고 메나리 토리로 이어집니다.

0: 마지막 공연은 그다 같이 합주가 이루어지는 게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공연은 그 합부 공연이 그 오른손과 왼손이 과거와 현재를 잇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또 그런 하프가 우리나라 국악기하고 너무 잘 어울려서 그렇게 연결되는 것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1: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특색이 있었고 지루하지 않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국악이 이런 젊은이들로 인해서 많이 발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 전통 산조가락 위에 오늘날의 풍경과 감각을 덧입힌 오늘의 산조 무대처럼 산조를 비롯한 국악의 새로운 내일이 활짝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3: 네, 우리 음악의 대표적인 독주 양식인 산조의 전통과 확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무대였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전통 산조로 표현한 가야금 연주자 박경소의 이웃이 되어주세요.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어린 시절 이웃들과 끼니를 나누고 안부를 주고받던 따뜻한 풍경을 산조 선율에 담았다고 합니다. 산조라는 전통의 숨결 위에 새로운 에너지와 감각을 덧입혀 살아있는 오늘의 산조를 써내려간 이번 무대처럼 산조를 비롯한 우리 음악의 가능성이 앞으로 더 넓게 또 새롭게 펼쳐지길 바라봅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은요. 우리 전통 굿에는 풍어를 기원하는 굿, 마을의 안녕을 비는 굿, 망자의

0: 넋을 위로하고 저승으로 인도하는 굿까지 다양한 종류의 굿이 있는데요. 우리 민족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해온 굿을 만날 수 있는 공연이 전남 진도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6월 4일부터 6일까지 열린 국립남도국악원의 2026 굿음악축제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굿은 조금 특별한 사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혼인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을 부부로 맺어주는 굿, 바로 저승혼사굿인데요. 올해 굿음악축제에는 진도, 동해안, 제주 등세 지역의 보존회가 참가해 지역마다 이어져온 저승혼사굿을 한자리에서 펼쳤습니다. 제2회 국악의 날을 기념해 열린 저승혼사굿, 외로운 영혼을 위한 축제 만나러 전남 진도로 함께 떠나보시죠.
1: 무대에서 부활하는 전통굿 국립남도국악원 2026 굿음악축제 외로운 넋을 위해 저승에서 맺은 홀예 저승혼사굿 죽음을 넘어 산자들의 슬픔을 달래주는 전통굿의 세계로 국립남도국악원에선 매년 굿음악 축제가 열리는데요. 올해도 6월 4일부터 3일간 2026 굿음악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저승 혼사굿인데요. 이 굿은 혼인을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남녀의 영혼을 저승에서 부부로 맺어주는 의식입니다.
2: 이 굿음악 축제는 정말 우리 전통적으로 즐겼던 그런 공동체의 축제 분위기를 그대로 살리려고 노력을 한 축제입니다. 많이 보지 못하는 굿, 그리고 과거에는 많이 행해졌지만 지금은 좀 잊혀져 버린 굿을 우리 국가기관으로서 그런 옛날 문화를 복원하는 것이 하나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저승혼사굿인데 이런 이제 문화들을 뭔가 자꾸 좀 찾아보고 이걸 또 현대인들에게 우리의 그런 옛 문화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리는 그런 좀 취지에서 저승혼사굿이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 진도, 동해안, 제주가 한자리에서 선보인 저승혼사굿 이번 축제는 전승이 거의 끊기다시피 한 저승혼사굿을 무대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3: 옛날에는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이 결혼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 통과 의례로 여겨졌고 어떻게 보면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공동체 문화에서 완성을 하지 못하고 떠난 개인을 위해서 같이 혼례를 치러주면서 이 사람을 저승에서 편히 안식에 들게 한다라는 배경을 가지고 생겨난 걸로 생각이 됩니다.
1: 축제의 첫날인 6월 4일 진도 시킨굿 보존회의 저승혼사굿이 축제의 문을 열었습니다.

홀례복을 입은 신랑 신부 인형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대례상 앞에서 맞절을 하며 인연을 맺는데요. 진도의 구성진 식임새와 꺾는 소리가 망자와 남은 이들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이튿날인 5일에는 동해안 별신꽃 보존회 망자 홀례꽃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저승 혼사꽃도 어엿한 결혼식이죠. 화려한 지화로 구청을 장식하고 잔치 분위기를 만드는데요. 그리고 한 쌍의 남녀 영혼을 인형의 몸에 담아 정성껏 맺어줍니다. 꽹가리, 장구, 징, 태평소의 강렬한 울림이 가족을 잃은 슬픈 마음을 달래줍니다.

0: 모두 씻김과 천도라는 공통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원한을 품고 돌아가셨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분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한을 풀어주고 저승에서 안식을 취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씻김과, 그리고 또 천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난다고, 돌아가신다고 해서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인 저승으로 넘어간다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생이 끝이 아니라 다음 생도 있다, 약간 이런 인식에서 시작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1: 축제의 마지막 날에는 제주 큰굿 보전회의 제주 혼삿굿이 열렸습니다. 거친 바다와 척박한 환경에 맞서온 제주에는 다양한 굿이 있는데요. 산자와 죽은 자를 이어주는 이를 신방이라고 부릅니다. 신방이 들고 있는 눈물수건은 망자의 한에 공감하고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신랑 신부의 넋은 이제 이승을 떠돌지 않고 저승으로 편안히 건너가게 됩니다.

0: 혼사꽃은 뭐 제주나 육지나 똑같은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은 그 자식을 잃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애기 한을 달래주는 거는 혼사밖에 없다. 부모님네 그 한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그 영혼 결혼식을 해서 이제 양쪽 집안 사돈 대비를 해서 이제 그 결혼식을 올려서 저승들이 보내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곳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어서 그래도 이제 이 진도에서 국립국악원에서 이 행사를 한다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고 모든 분들이 봐서 이제는 이런 곳도 또 있었구나. 비록 잠깐이지만은 저는 그렇게 뿌듯합니다.
1: 구두막 축제에는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마련됐는데요. 싱잉볼 명상체험, 사주, 타로, 인생 네컷 등 다양한 체험뿐 아니라 진도 특산물 시식 코너와 먹거리 장터도 운영해 축제의 흥을 더했습니다.
2: 제가 처음 봤는데요. 아주 감동 있게 잘 봤고.
3: 네, 뜻깊은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죽은 젊은 남녀 영혼들을 위해서 한다는 게 우리나라에 있었던 좋은 풍습이라고 생각됩니다.
4: The movement also the movement from the for all of the people in the ritual and also the music instrument is very different that I cannot describe also because never heard about the sound like that before. It's very it's very amazing.
5: 전통적인 결혼관에서는 이 결혼이라는 것이 말의 축제였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면서 결혼이라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슬픔을 위로를 하고 공동체가 다 같이 위로를 하면서도 화합을 다져나가는 이러한 절차였기 때문에 그렇게 널리 열린 마음으로 우리 굿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배려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배경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망자가 저승에서라도 행복하기를 바라며 산자들의 슬픔을 달래주는 저승 혼사꽃. 앞으로도 우리 전통꽃이 삶을 위한 노래이자 치유의 의식으로 남아 전승되길 바랍니다.
6: 네, 조금은 생소하고 낯선 저승혼사꽃 어떻게 보셨나요? 저승혼사꽃은 전승이 거의 끊긴 영혼 결혼식을 무대화한 건데요. 사랑하는 가족이 저승에서라도 행복하길 바라는 우리 조상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굿은 전통음악과 무용, 문학, 그리고 연극적 요소까지 집약된 우리 민족의 종합예술이자 삶과 죽음을 함께 보듬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공동체의 지혜가 담긴 문화유산이죠. 국립남도국악원은 앞으로도 굿음악의 전통을 이어가며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계의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 가수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김범수의 보고 싶다, 이은미의 애인 있어요, 쿨의 해변의 여인, 애상, 운명. 아마 제목만 들어도 여러분들 다 아시는 곡들일 텐데요. 데뷔 33주년을 맞은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듀서 겸 작곡가인 윤일상 씨가 작곡한 노래들입니다. 요즘 윤일상 작곡가가 국악의 매력에 푹 빠져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에서는 밴드 어느 일상으로 활동하는 윤일상 작곡가를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7: 예. 반갑습니다.
6: 아니 제가 너무너무 팬인데 이렇게 뵙게 되네요.
7: 네.
6: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7: 네, 반갑습니다. 작곡가 윤일상입니다. 작곡가 겸 프로듀서 겸 그리고 또 음악 감독 겸 무대 연출하고 있는 공연 연출하고 있는 윤일상입니다.
6: 아니 사실 많은 분들이 윤일상 이 세 글자를 들으며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히트곡 제조.
7: 에이.
6: 왜 A라니요?
7: 제조기는 기계죠.
6: 아, 기계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제조까지밖에 못했어요.
7: 제조인간.
6: 아니, 근데 그 히트곡을 지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7: 네네네.
6: 사실 아까 앞서 소개하지 못했던 곡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여름, 쿨, 겨울은 DJ DOC, 아니면 터보.
7: 뭐 겨울 이야기.
6: 겨울 이야기, 예, 미녀와 야수, 예. 영턱스 클럽 정, 네네. 타인, 에즈원 노래 뭐 진짜 네. 뭐 말해 뭐예요. 뭐. 대한민국 최고의 히트곡들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시고.
7: 그 밀리언, 첫 밀리언 셀러가 제가 22살 때인가.
6: 그 곡이.
7: 그게 이제 DJ DOC의 오케이 오케이 겨울 이야기 리멤버 이게 다. 그
6: 제가 딱 중학교 때 노래
7: 음반을 풀어서 하면서 네. 네. 뭐 범수 뭐 하루 같은 경우는 빌보드 우리나라 최초로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6: 많은 나타나도
7: 있었죠.
6: 내 눈앞에 나 이거 진짜
7: 자 다시 한번
6: 저는 진짜 여기 있는 노래들을 눈 감고 부르라 그래도 지금 여기서 다 부를 수
7: 해보세요.
6: 아 근데 노래를 너무
7: 오디션 한번 봅시다.
6: 아 너무 못해가지고
7: 에이비스 한번
6: 너무 못해가지고
7: 시작
6: 그대 모르죠
7: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6: 아 진짜 저는 다시 태어나면 가수가 제 꿈이거든요.
7: 네. 네. 아니 근데 용불용설이라고 많이 부르세요.
6: 그런 거죠?
7: 그럼요.
6: 근데 그래도 저 네. 노래 하나 있어요. 뭐? 제 KBS 있을 때.
7: 아 그래요?
6: 예.
7: 싱글 내셨어요?
6: 싱글이라기엔 좀 그렇고 네. 제가 라디오 DJ 할 때 네. 약간 세미트롯 음반을
7: 아 진짜요?
6: 음원을 냈었죠.
7: 음원을?
6: 예예예. 예. 여의도 엘레지라고
7: 들어봐야죠.
6: 아, 잠깐.
7: 뭘 아니에요, 자꾸. 여기 아니 맞습니다만. 자, 자, 박수.
6: 아니, 근데 너무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진행을 지금.
7: 아니, 음주. 박수 하시면. 자, 박수.
6: 방송이 끝난 아침 문자를 두근두근 확인했지. 제가 이거 부르고 있는지. 아,
7: 야,
6: 알겠습니다.
7: 그렇구나. 네네.
6: 아니, KBS 불후의 명곡 네네. 작곡가 특집 출연하셨잖아요.
7: 세 번째로.
6: 네. 여기서 네. 뮤지컬 배우 민우혁 씨가 부르는데 네. 너무 그 무대부터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네.
7: 살다 보면 했었죠.
6: 어린 송화와 어른 송화가 같이 부르는 그런 노래인데 네. 그 정말 가슴에 막 울리는 가사가 정말 절절하잖아요.
7: 아 그렇죠. 음악이 좋다고 해주십시오.
6: 아, 예. 예. 이 노래를 또 작곡하신 네. 주인공이시기도
7: 뭐
6: 합니다.
7: 조강아 당시 작가님. 좋은 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곡이 나올 수 있었고, 나올 수 있었고, 네. 무엇보다 이제 그 곡은, 그 곡의 뮤즈가 돼준 거는 지연이에요. 차지연 씨. 네,
6: 아, 차지연 씨도 이 노래 불렀었잖아요.
7: 차지연 씨가 최초에 이제 차지연, 그 다음에 이자람 씨가 그 초기, 최초의 송화였죠.
6: 그렇죠.
7: 네, 지금도. 네.
6: 이번에도
7: 송화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맨 처음 서편제 뮤지컬 서편제를 만들었을 때 소리의 뮤즈는 이자람이 되줬고 그래서 그 지금 심청가 네. 마지막에 나올 때 배경으로 깔리는 그 음악을 실제로 자람 씨가 심청가를 갖다가 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영감 받아서 거의 임프로바이즈 하듯이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 형식의 곡이 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경우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일 겁니다.
6: 네,
7: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좀 더 풍부하게 감성을 느낄 수 있었던 이유가
6: 네.
7: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매칭이 확실히 되는 거죠.
6: 네. 아니 사실 문화인 공감의 윤일상 작곡가님을 꼭 한번 모셨으면 좋겠다라고
7: 오프닝 제가 들었는데 네. 일상이 빛나는 뭐라 그랬죠? 아까 뭐라 그랬죠?
6: 아, 일상의 문화가 되는.
7: 그렇죠.
6: 네네네.
7: 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6: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그 뮤지컬 서편제 서범석 배우 이 봄소리 배우가 나오셨었는데 그때 서범석 배우님께서
7: 오리지널 유봉.
6: 네. 네. 작곡가님 말씀을 해주시면서 네. 막 윤일성 작곡가님이 이 노래를 만드느라 밤새 울고 퉁퉁 부은 눈으로 다음 날. 그 음악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7: 그래서
6: 너무 놀랐었거든요. 네. 아 굉장히 물론 이 노래를 만들다 보면 여기에 너무
7: 퉁퉁 부은 게 울은 것도 있겠지만 라면을 먹어가지고
6: 아 제가 네. 그때 여쭤봤던 질문이 기억이 나는 게 아 작곡가 분들께서 작곡을 하시면서도 울기도 하나요? 뭐 그런 질문을 드렸었어요.
7: 특히 서편제 그 원망이라는 곡을 만들 때는
6: 네.
7: 그때가 이제 신혼 시절이었는데 밥 먹다가도 눈물을 흘릴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송화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송화 곡을 쓸 때는 송화의 감정이입을 하고
6: 네.
7: 동호곡을 쓸 때는 동호의 감정이입을 해야 되잖아요.
6: 네.
7: 너무 송화에 이제 심취가 돼가지고 그 와이프가 이제 옆에서 지켜보기 되게 힘들었죠. 그래서 용기 주는 얘기도 하고
6: 네. 네.
7: 조금만 더 힘내주면 안 될까? 전 곡이 오빠인 오빠 곡인 뮤지컬이 탄생하는데 오. 조금만
6: 뮤지컬 작업을 그때 처음 하신 거예요? 그럼?
7: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지금
6: 아 현재까지. 정말요?
7: 또 하고 싶긴 합니다만은
6: 어, 더 재밌어요? 매력이 뭘까요?
7: 아 좋은 작품을 만들어 놓으면 영원하잖아요. 제가 죽고 나서도.
6: 예. 그건 뭐 대중가요 말해 뭐예요. 예,
7: 뭐 대중가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그것도 이제 무대로 계속 아. 존재하는 거니까.
6: 네.
7: 거기에 이제 주연 배우는 계속 바뀌더라도 작품은 뭐 팬텀 오브 디 오페라. 그러면 계속 그게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도 있고
6: 네.
7: 우리 서편자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네.
6: 아니 수많은 명곡을 탄생시킨 또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경연 네. 프로그램에서 심사도 여러 번 맡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4월에는 또 네. 춘향국악대전에서 특별심사위원을 네, 맡으셨습니다. 네. 네. 춘향국악대전 지난 4월 네. 판소리 동편제의 본향인 남원에서 아. 매년 5월에 열리기도
7: 맞습니다.
6: 하고 이제 4월부터 네네. 해가지고 열리는데 네. 어떻게 여기 심사위원까지 맡게 되신
7: 뭐
6: 거예요?
7: 전주도 가끔 내려가고 네. 국악 관련돼서 심사를 가끔 하는데 이제 또 취지가 퓨전 말하자면 이제 서양음악과 그리고 또 우리 소리를 갖다가 접목하는 또 취지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뭐 진짜 단거리만 내려갔는데
6: 네.
7: 그분들이랑 또 예전에 또 제가 강연 이런 것 때문에 또 인연이 있긴 있었습니다.
6: 네,
7: 그래서 내려갔는데 솔직히 기대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조금 만나지 않아야 될 장르들끼리 만나는 경우가 우리 국악에는 좀 제 개인적으로 있었어요.
6: 아, 그래요.
7: 뭐냐면 이 장르도 어려워.
6: 네.
7: 우리 국악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 근데 어려운 것과 어려운 것이 만나서 좋은 시너지를 갖다가 예술적으로 이제 발현하면 좋은데 어렵기만 해.
6: 난해하고.
7: 그러면은 우리 국악이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6: 그렇죠.
7: 대중한테.
6: 길을 잃고.
7: 그래서 그게 저는 이제 안타까워서 반신 많이 하고 내려갔는데 너무 빛나는 부족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6: 아, 그러세요?
7: 네네.
6: 아, 어머.
7: 네. 더 씬이었나? 그 우승한 팀이.
6: 네.
7: 그 팀은 제가 인스타 팔로우도 해가면서 지금 오. 그들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6: 네. 사실 여태까지 작곡하신 음악들만 해도 너무나 많고 그게 다 메가 히트곡들이기 때문에 그냥 왜 저희 그 모두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돈 많고 놀았으면 좋겠다. 일을 굳이 안 하시고 음악을 더 이상 안 하셔도 충분히 괜찮으실 것 같은데 지금 작곡이나 프로듀서에 그냥 머무르지 않고 2019년부터 뉴 에이지 팝그룹 어느 일상을 결성해서 네. 또 네. 밴드를 결성해서 활동하고
7: 네.
6: 계세요.
7: 네.
6: 그래서 거길 보니까 바이올린, 첼로, 생황도 들어가 있어요.
7: 생황 들어가죠.
6: 어떤
7: 사실은 생황 때문에 그 밴드가 만들어진 거예요.
6: 아, 생황 때문에요?
7: 네. 생황이라는 악기 연주는 김소엽이라는 친구의 연주를 딱 봤는데
6: 네.
7: 아, 이 친구랑 너무 밴드를 하고 싶은 거예요.
6: 아...
7: 그래서 어떤 드럼이 다 갖춰져 있고 이런 그룹 말고 피아노가 피아노 그리고 생황 그리고 이제 바이올린, 첼로. 보통 이제 녹음할 때 콰르텟
6: 네.
7: 연주를 많이 하는데 생황이 사실은 세컨 바이올린과 비올라 역할을 해요.
6: 아.
7: 음역대가 화성악기이기 때문에.
6: 아, 그래요?
7: 네. 그래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해줘가지고 그럼 이 멤버만 있으면 되겠다.

0: 독특한 악기고 이 악기를 알리고 싶다, 많이. 아, 많은 분들한테 알리고 싶고, 우리
1: 네.
0: 소리가 이렇게 좋은 소리가 있고, 그리고 또 목적이 뭐냐면, 국악기지만 그 국악기를 너무 도드라지게 이제
1: 맞아.
0: 부각을 시켜서, 아, 국악 그룹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
1: 아,
0: 아주
1: 자연스럽게.
0: 절묘하게 잘 녹아들게. 그게 목적이에요. 예전에도 제가 국악은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아가지고,
1: 네.
0: 뭐, 댄스 음악 할 때도 북소리를 갖다 이렇게 쳐가지고, 기존, 예를 들면 808이나 909 드럼에 섞어가지고, 이제 레이어드라고 하는데, 섞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르잖아요. 누가 알아요?
1: 그쵸.
0: 하지만 저는 알잖아요.
1: 아, 이걸
0: 그래서 저는
1: 썼다고.
0: 국악과 접목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1: 아,
0: 항상. 예를 들면, 뭐,
1: 그러셨군요.
0: 꽹과리, 뭐, 얼마 전에 했던 중강계란 영화도 거의 꽹과리라든지 징, 뭐, 또 소리북, 모둠북 이런 거 갖다 다 제가 직접 쳐가지고 녹음을 다한 거거든요.
1: 오.
0: 그걸 대중들은 자세히 듣지 않고는
1: 그렇죠.
0: 국악 전문가들 아니 모르죠. 하지만
1: 네.
0: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저는 우리 국악은 그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연스럽게 계속 들려드리고 좋은 소리. 예를 들면 예전에 그 터보,
1: 네.
0: 러브 이즈라는
1: 제 너무 좋아하는
0: 곡을
1: 노래예요.
0: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락 키드예요. 그 락에 대한 어떤 그락 기타의 디토션 기타에 대한 약간 좀 저항이 뭐 약간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1: 아,
0: 대중들한테. 그래서
1: 네.
0: 아예 댄스에 좀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1: 땅,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전주.
0: 그리고 또 백킹 기타로 디토션 기타도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자꾸 들려드리다 보면 이것도 좋구나. 편견이 좀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스며들게, 우리 국악도 좀 스며들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1: 제 다음 질문 딱 그거였거든요. 요즘 진짜 광화문에서
0: 네.
1: BTS 아리랑이 울려 퍼지기도 했었고, 전 세계에서 막 떼창을 부르고 막 이러고, 뭐 사물놀이 요즘 탈춤, 우리 전통에 대한, 국악에 대한 관심이 세계에서 높아지는
0: 네.
1: 상황에 어떻게 더 나아가면 좋은 방향일까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0: 제약을 하지 않고 많이 뻗어나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국악이라는 장르가
1: 네.
0: 더 확장성 있게 나가야 되는 건 맞지만은 기본을 무시하고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을 하는 분들은 더 많이 하고,
1: 네.
0: 그리고 그 기본을 하는 분들, 예를 들면 뭐 경기 민요라든지 민요를 하신 분들도 있고, 정가를 하신 분들도 있고, 또
1: 네.
0: 연희 하신 분들 중에 재능 있는 분 너무 많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그분들이 뭐 이런 표현 써서 좀 그렇지만은 가장 잘 되는 게 교수예요. 교수라는 직업이 뭐 전혀 표현이 너무
1: 그럼요.
0: 고귀한
1: 네.
0: 직업이지만 그냥 그 자체의 예술가로서 쭉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사회가 같이 만들어 드리려면 국악 자체에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1: 네.
0: 그러려면 좀 너무 이 접목한다 그러면 무조건 뭐 이렇게 댄스 아니면 트로트 이런 식의 어떤 사고방식보다는
1: 네.
0: 새로운 음악. 저는 그게 진정한 케이팝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1: 오,
0: 예.
1: 새로운 음악.
0: 새로 예를 들면 이제 뭐 아프로 비트나 아니면 또뭐 아마피아노 이런 그 아프리카 음악들이 전 세계를 트렌드하게 지배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럼요.
1: 그래요.
0: 예. 클럽에 그런 음악들이 지금 가장 트렌드의 음악으로 불려지고 있고 들려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악이 왜 그렇게 안 들리라는 법이 없습니까? 발상을 좀 바꾸는 거죠. 근데 그 음악들이 그냥 아주 그냥 말초 신경으로 자극적인 게 아니에요. 깊이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거든요.
1: 네.
0: 예. 예를 들면 우리 국악 밴드 중에 뭐 잔피나이 같은 그런
1: 네.
0: 너무 좋잖아요.
1: 너무 좋죠.
0: 예, 그런
1: 제
0: 분들이
1: 동창이에요.
0: 아, 진짜로요?
1: 네.
0: 좀 완전 팬이에요, 정말.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많아져 가지고 다양하게 우리 국악을 갖다가 섭취할 수 있게끔
1: 네.
0: 많이 좀 얼마 전에 이제 춘향
1: 국악대전.
0: 국악대전에서
1: 네.
0: 나왔던 그런 분들, 젊은 음악가들이 마음껏 좀 이렇게 펼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조금 자리를 기득권에서 조금 이렇게 내려놓고 많이 좀 해줬으면
1: 네.
0: 좋겠어요. 예.
1: 아니, 저는 앞서 말씀해주신 그 정말 일상에 저희도 문화가
0: 네, 그렇죠.
1: 스며드는 것처럼, 더해지는 것처럼, 국악이 일상에 자연스럽게
0: 그게
1: 스며들면서,
0: 중요합니다.
1: 예, 이렇게 많은
0: 자,
1: 분들이 더
0: 그렇지.
1: 즐길
0: 일상
1: 수
0: 안에서
1: 있으면.
0: 계속 국악이 들리고, 어렸을 때 저는 상세를 했었거든요.
1: 아, 그래서 국악계 관심이 많고 잘 아시는
0: 근데
1: 거군요.
0: 그때는 그게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저희 때.
1: 그래요?
0: 예, 저희 때는. 막내동생 나라서 모를 수도 있는데.
1: 저희는 뭐 소고 정도 배우고.
0: 그거 배웠잖아요.
1: 배웠죠,
0: 요즘
1: 배웠죠.
0: 친구들은.
1: 단소 부르고.
0: 네네.
1: 네.
0: 요즘 친구들은 그런 거

0: 조차도 안 해요.
1: 아, 맞아요. 요즘 거의 네. 없는 것 같더라고요.
0: 거의 뭐 이제
1: 서양 악기만
0: 서양 악기 위주로만
1: 네, 오케스트라 밴드 들어가는 거하고
0: 그래서 예전보다는 국악 악기 혹은 국악에 대한 어떤 교육이 너무 적어졌다.
1: 맞아요.
0: 그래서 조금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많이 들려지고. 예.
1: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목표도 뭔가 있으실 것 같아요.
0: 많습니다.
1: 많아요?
0: 예, 굉장히 많고 또 국악 관련된 프로젝트 중 한 십몇 년짜리 프로젝트가 있어요.
1: 뭘까요? 들어봐도 돼요.
0: 그거는 이제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1: 천천히 또 오실 건가요, 그럼?
0: 불러주시면 또 오죠.
1: 아, 정말요?
0: 그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되게 되면.
1: 아. 네,
0: 어쩔 수 없이 국악인이랑 또 같이. 아. 김유리 씨라는.
1: 네. 네,
0: 소리 하시는 명창이죠.
1: 네. 네,
0: 그분이랑 또 좀 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있고. 아까 잠깐 박경수.
1: 네.
0: 저랑 친한 동생이거든요.
1: 아, 네. 국악인들과 굉장히 또 네. 뭔가 커넥션이.
0: 경소가 또 소개를 많이 시켜줘가지고 좋은 또 국악인들이랑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뮤지션입니다. 네. 아까 산조 얘기하면서 잠깐
1: 네네네네네.
0: 나오더라고요.
1: 네. 야, 앞으로 그럼 또 어떤 행보를 보여주실지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0: 네, 곧 또 어느 일상
1: 네.
0: 신곡이 또 굉장히 좋네요. 또 공교롭게.
1: 아, 너무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게 잘
0: 네,
1: 맞았습니다.
0: 네네. 예. 그리고 또 제가 또 연출하는 공연도 페스티벌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예.
1: 거의 매일 아침에 눈 뜨면 음악 작업하시고 그러시겠어요. 뭐 일상이.
0: 그 음악을 하지 않는 시간이 거의 없죠.
1: 아.
0: 계속 이제 그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1: 예. 음악이 일상인 눈 일상.
0: 그렇죠.
1: 예, 일상의 문화를 더한 문화인공.
0: 그렇죠.
1: 뭔가 접점이 많습니다.
0: 띵동댕.
1: 저는 진짜 약간 40대 네. 이제 중반이 되고 애기 엄마가 되다 보니까 그냥 주어진
0: 저는
1: 거나.
0: 저는 그렇게 안 보이세요.
1: 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주어진 거나 열심히 하자. 이제 와서 무슨 꿈이나 계획을 갖는 건 굉장히 사치스럽다 생각을 했는데.
0: 그렇죠. 꿈이라는 거냐. 꿈 얘기 잠깐 하면 저 어릴상의 곡 중에 Girls to Women이라는 곡이 있어요.
1: 네.
0: 소녀들에서 여성들로 변해가는 네.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 가사를 보면 이제 그 곡을 쓰게 된 이유가 그 꿈이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만져주거나 쳐다보지 않으면 이 친구는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1: 오.
0: 내가 챙겨주지 않으면.
1: 네.
0: 근데 꿈을 내가 터치했을 때 비로소 이 친구 외롭지 않을 거고 나도 외롭지 않게 되는 거죠.
1: 오.
0: 와이프가 어렸을 때부터 발레를 하는 게 굉장히 꿈이었다고 하더라고.
1: 아.
0: 왜 꿈만 꾸고 있어? 지금 시작해.
1: 응.
0: 그래서 그날로 바로 동네
1: 발레학원에서
0: 조그만 발레학원에서 해서 지금 십몇 년이 됐습니다.
1: 무대도 서고 하겠네요.
0: 발표도 하고
1: 누군가한테
0: 아주 작은 가르침도 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됐죠, 지금.
1: 와, 알겠습니다.
0: 그런 노래가 어느 일상의 걸스 뛰는 노래인데 거기 처음 가사가 너의 꿈은 발레리나.
1: 아내를 위한 음악이었어요?
0: 그로 시작을 합니다. 아, 꿈을 아내를 위한 건 아니었지만 아내가 영감을 준 또 예, 꿈에 관한 예, 그런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 알겠습니다. 그거 예. 들어보고 꿈을 가지려고 했으니까 그러면 저는 가수의 꿈을 다시 한번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0: 그것도 좋죠.
1: 그리고 예. 가수 그럼 3,000곡 중에 하나 저 주실 수 있어요?
0: 그건 안 되죠.
1: 안 돼요?
0: 예.
1: 아니, 돈을 드리는...
0: 돈으로 저를 살 수는 없어요.
1: 알겠습니다. 예. 예.
0: 진짜 드리고 싶은 말이 노래도 좋고
1: 네.
0: 각자 악기를 꼭 해보시라.
1: 악기 네. 너무 좋죠.
0: 많은 분들이 아마 기타 한번 연습했는데 그냥 지금 시작하세요.
1: 네.
0: 지금 뭐 10만 원짜리라도 하나 사가지고 시작하시는 게 꿈을 외롭게 하지 마시라.
1: 네. 진짜 악기를 네. 연습하고 그걸 배워나가면서 느끼는 건 운동도 마찬가지고 이게 단시간에 확 점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0: 절대 안 되죠.
1: 정말 한 걸음
0: 내가 노력한 만큼
1: 그러니까요.
0: 딱 한 만큼만 주는 게 악기예요.
1: 네.
0: 그런 건 없어요.
1: 네.
0: 세상이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이 악기는 우리 같은 직업은 연주라는 직업은 매일 실패하는 직업이거든요.
1: 마음에 드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0: 매일 실패를 하지 않으면 늘질 않아요. 그리고 어제도 기타 치다가 손이 너무 아픈데 이 아픔이 없으면은 또 성장이 안 됩니다. 이 악기 안에 인생이 다 들어있어요.
1: 네.
0: 그리고 하나를 정복해 나가고 물론 정복이라는 단어는 좀 쓰기 힘들겠지만 하나를 갖다가 또 마스터해 나가고 또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삶에 굉장히 큰 또 행복이 올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예, 그래서 꼭 악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정말 오늘 너무 네. 즐거운 시간이었고
1: 끝났어요 벌써?
0: 네, 끝났습니다. 그리고 국악 프로젝트 시작하면 그때 꼭 또 다시 한번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1: 한 12년짜리 프로젝트입니다.
0: 오,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0: 아, 무슨 말씀이세요. 예. 대중가요부터 OST, 팝 등 장르를 넘나드는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듀서이자 작곡가 윤일상. 앞으로도 전통을 잇는 국악에도 또 꾸준히 네. 관심을 가져주시면 너무 좋으실 아, 것 같고요. 네. 다양한 음악으로 우리 국악의 대중성도 높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감 초대성 문화의 사람 지금까지 작곡가 윤일상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곡, 아까 그 곡 한번 부르면서
0: 안녕.
2: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다가오는 하반기를 알차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18회 아르코 한국창작음악제 참가작품 공모입니다.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작곡가와 국내 체류 외국인 작곡가를 대상으로 국악과 양악 부문의 창작 관현악 초연 및 재연 작품을 모집합니다. 우진문화재단 기획공연 제35회 판소리 다섯 바탕의 멋입니다. 7월 1일부터 닷새간 매일 다른 명창이 무대에 올라 하루에 한 바탕씩 판소리의 진수를 선보입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작곡가 시리즈 다섯 번째입니다. 한국 창작음악의 거장 작곡가 이건용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며 초연곡을 포함해 대표작 6편을 선보입니다. 국립극장 대표 여름축제 여우락 페스티벌이 막을 올립니다. 올해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우리 음악을 주제로 전통과 대중의 다양한 협업 무대 등 12개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뉴비스테이지 4입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국악과 서양음악, AI 등 다양한 예술 언어를 통해 전통예술의 창의적 실험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주, 하반기의 시작을 우리 음악이 주는 다양한 에너지로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 이맘때 놓쳐선 안 되는 특별한 우리 음악 축제가 있죠. 국립극장 대표 여름 축제,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 2026 여우락 페스티벌이 오는 7월 3일 막을 올립니다. 올해로 벌써 17회를 맞은 여우락 페스티벌은 전통 음악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를 접목해 경계를 허무는 창의적인 무대를 선보여 왔습니다. 이번 여우락 페스티벌 예술감독은 슈퍼스타로 잘 알려진 싱어송라이터 이한철이, 음악감독은 국립창극단 출신 소리꾼 유태평양이 맡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기획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여우락에서는 개폐막작을 포함해 총 12개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강산의, 선우정아, 안예은, 립제이 등 대중 아티스트와 소리꾼 김수인, 그리고 양금 연주자 윤은화가 이끄는 동양 고주파 등 전통을 기반으로 한 아티스트들이 신명나는 협업 무대를 선보인다고 하니까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2026 여우락 페스티벌은 7월 3일부터 25일까지 국립극장 달오름극장과 하늘극장에서 열리니까요.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한 실험적인 무대들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문화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1: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거뜬히 연습할 수 있어요.

0: 이 노래 들어볼래?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이 산 저 산 꽃이 피니 분명 고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
1: 산철가는 인생하고 계절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는 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거 생각 많이 해요.
0: 백발 한심 허구나.

0: 손에 뭐 이렇게 들고 와. 티타임 할까요? 요거 하나 먹고 소리 할까요?
1: 네.
0: 여기 이렇게 딱 끼게 요거 밑에 거 벌려요.

0: 치워서
1: 제가 프랑스 항공문화원에 예술 강사, 그러니까 파견 강사로 나가서 판소리를 지도한 적이 있어요. 판소리 워크숍을 하면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로르가 판소리가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 판소리 너무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보더라고요.

이해 못했지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진짜요. 그때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했어요.

0: 파리에서 회사 큰 회사 다니고 있어서 금사 다니고 집도 있어서 그래서 이거 다 그만두고 우리 엄마한테 한국에 가서 1년 동안만 이렇게 일하고 파리에 갈 거라고 했어요. 처음에 만약에 3년 이렇게 바라면 엄마가 아마 허락 바람 못 받을 것 같아요.
1: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제일 맛있는 붕어빵 집이에요.
2: 프랑스 기자들도 몇 번 따라왔어요.
3: 아, 이 집이요?
2: 네. 유명하신 분인가 봐.

0: 여기 역사 되게 예쁘고 저는 판소리 공부하니까 판소리 중동 음악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래된 구멍 이렇게 곳에서 이렇게 판소리 하면 진짜 너무 너무 좋아요.
1: 절공 열구 돈 단양을 내어 주니 해라 이 사람 몹쓸 사람
0: 이렇게
2: 아 마포 루스
0: 네네
2: 4년인데 이런 소리를 내요?
0: 아, 고맙습니다. 연습 많이 합니다.
3: 외국 분이 진정이야. 또 우리나라 판소리를 대단한데 아주
1: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철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겨 흔들 쓸데 있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18회 아르코 한국창작음악제 참가작품 공모입니다.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작곡가와 국내 체류 외국인 작곡가를 대상으로 국악과 양악 부문의 창작 관현악 초연 및 재연 작품을 모집합니다. 우진문화재단 기획공연 제35회 판소리 다섯 바탕의 멋입니다. 7월 1일부터 닷새간 매일 다른 명창이 무대에 올라 하루에 한 바탕씩 판소리의 진수를 선보입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작곡가 시리즈 다섯 번째입니다. 한국 창작음악의 거장 작곡가 이건용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며 초연곡을 포함해 대표작 6편을 선보입니다. 국립극장 대표 여름축제 여우락 페스티벌이 막을 올립니다. 올해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우리 음악을 주제로 전통과 대중의 다양한 협업 무대 등 12개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뉴비스테이지 4입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국악과 서양음악, AI 등 다양한 예술 언어를 통해 전통예술의 창의적 실험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주 하반기의 시작을 우리 음악이 주는 다양한 에너지로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외형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1: 외형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걷든 연습할 수 있어요.

0: 이 노래 들어볼래?
1: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농사터라 불릴 만큼 비옥한 토지를 자랑하는 전라남도 함평.
1: 아빠,
2: 우리 물고기 보러 갑시다.
1: 물고기 보러 갈까요?
3: 여기가 잡았다 던져봐.
1: 그럼 저기 봐봐, 물고기. 왜? 살살하세요. 이거 먹으면 안 돼.
0: 여느 농부들과는 달리 물고기 먹이 주는 걸로 하루를 시작하는 부부. 부부에겐 물고기가 농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이야 많이 알려졌지만 3년 전 부부가 시작할 때만 해도 생소하기만 했던 아쿠아포닉스 농법. 물고기와 채소를 함께 키우고 있는 귀농 5년 차 승종 씨 부부입니다.
1: 저희 집보다 비싸요. 잘해서 성공하면 대박이고 아니면 쪽박이다. 딱 두 판 잡고 시작했거든요.
0: 자신만만하게 시작했지만 결과는 참담합니다.
4: 숨겨 죽을 일이다.
5: 하나밖에 안 들어왔어.
0: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한 부부.
4: 아, 피곤해 보네.
5: 여기서 살 수 있겠냐 계속 물어볼게. 사실 나는 이런 걱정들이 앞서서 그렇게 물어봤던 거거든.
4: 여기 들어와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게 문제인 거잖아.
1: 파이팅!
0: 하지만 포기란 없습니다.
1: 물고기가 키운 거야, 물고기가. 네, 이거 하나 더 가져가서 드세요.
6: 저 이거 받아요.
1: 아니요, 집집마다 하나씩 따로.
6: 감사합니다.
0: 매출을 늘리기 위한 고군분투. 부부의 무기는 실패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7: 삼촌 버려라.
8: 내님 참을 수 있게.
1: 띠로롱 띵띵띵띵.
0: 부부의 목표는 움직여. 1일 1쇼폼 도전. 육회 발랄한 상추 부부의 7.8기 이야기 만나보실까요?

0: 1년 중 가장 바쁜 농사철. 새벽같이 일어나도 바쁜 요즘. 남들보다 두 배나 더 아침이 바쁜 사람. 아들 둘 엄마 시은 씨입니다.
1: 누구세요? 뭐야?
0: 아침마다 전쟁 중.
1: 야, 바지 벗겨, 임마.
0: 다섯 살과 세 살 아들, 한창 손 많이 가는 시기입니다.
1: 앉아. 엄마 봐봐. 꼭. 뭐야, 콧물 나온 소리가 들렸는데 방금? 웃다가 콧물이가 났어?
0: 그저 천하태평인 아들들과 1분 1초가 모자란 엄마.
1: 뭐야 그러는데?
0: 왜? 엄마의 애타는 마음을 아이들이 알 리가 없죠.
1: 반짝반짝하네.
0: 우여곡절 끝에 준비 완료.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1: 겸아, 나는 그냥 엄마가 들어줄게. 가자. 뭐가 안 돼? 빨리.
0: 이제야 전쟁 끝. 시윤 씨 조금 여유를 찾습니다.
1: 오늘도 별로 안 추운 것 같다. 그치, 유라? 추울 줄 알았는데 조금. 아, 그래? 손 잡았어?
0: 어머, 참 우애 좋은 형제네요. 세상에, 엄마 앞에서와는 달리 순한 양이 돼버린 큰아들 유리.
1: 귀여워.
0: 아이들의 우정이 봄날의 꽃만큼이나 예쁘네요.
1: 뭐야, 하라고 기다리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너? 어머? 엄마 핸드폰을 두고 왔어. 어머, 어머. 뭐야, 너네. 너네 뭐야.
0: 드디어 첫째 유리의 등원 완료. 이제 둘째 겸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줄 차례인데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안녕.
1: 겸이. 안녕하세요.
3: 가방 주세요.
1: 네.
3: 감사합니다. 엄마 인사.
1: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1: 오, 빨리 선생님 오셨네. 선생님 오셨네. 네.
0: 한편 시윤 씨가 아이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을 무렵, 농장에선 남편 승종 씨가 상추와 전쟁 중입니다. 약 660제곱미터. 그러니까 총 200평 규모의 하우스에서 유럽 상추를 키워내고 있는 승종 씨와 시윤 씨 부부. 유럽 상추는 일반 상추보다 아삭하고 부드러워서 젊은 세대들에게 인기가 많은 작물인데요. 그런데 승종 씨, 아침부터 웬 믹서기인가요?
4: 토끼들은 이렇게 사료를 갈아가지고 이겨서 떡밥처럼 해서 밥을 주고 있거든요.
0: 아쿠아포닉스 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승종 씨 부부. 그렇다 보니 부부에게 물고기는 가장 중요한 생명인데요. 구피뿐만 아니라 비단잉어와 향어 등 수십 마리의 물고기들이 물을 순환시켜 유럽 상추들을 키워내고 있답니다.
5: 씻지도 못했어요. 보통 물고기 밥 주고 여기 와서 씻습니다.
6: 물고기가 먼저네요?
5: 물고기가 먼저입니다.
0: 아쿠아포닉스 농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0: 물고기. 화학 비료나 농약이 아닌 물고기의 유기물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 수경 형태로 상추가 자라게 되는 건데요. 그야말로 완벽한 친환경 농법 중 하나입니다. 파종을 해서 모종을 옮겨 심는 것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배워 실천하는 승종 씨.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지만 친환경 농법이라는 매력에 쏙 반했다네요. 어느덧 아내 시윤 씨도 투입됐는데요.
1: 왜 나는 그런 거 없어?
2: 어?
1: 왜 나는 그런 거 없어?
2: 아들 끌려달렸다.
1: 아 이거 너무 큰디?
2: 어, 쓸 수 없지.
1: 무겁더라고. 너무 무겁더라고. 아이고.
0: 그동안은 아이들이 어려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밖에 없었던 시윤 씨. 얼마 전부터 본격적으로 농사일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2: 됐어, 잘 세야 돼. 잘못되면 집에 가서 또 상품 먹는다.
1: 알았어. 야, 이거 생각보다 힘이 들어가구나. 아, 딱 멀리도 있네. 이런 게 맨날 허리 아프다구나.
0: 수확 작업부터 쉽지 않은 시윤 씨.
2: 집에.
1: 이건 배추인데요, 그냥.
2: 아. 거의 500g 넘는다, 이거 지금.
1: 이거 하나에?
2: 어.
1: 사는 사람은 적었다, 근데. 똑같은 가격에 큰 거 먹는 거잖아. 집에. 12.
2: 12.
1: 12. 아따.
2: 확실하지?
1: 그래.
2: 아니면 일단 다 하고 부족하면 네가 잘라와야 돼?
1: 12, 13. 남을 것 같은데. 14. 너나 먹어. 할머니도 드리고.
0: 세상 쿨한 시윤 씨.
1: 저 내려봐.
0: 수확을 마친 후 바로 세척에 들어가는데요.
2: 원한다면 그것도 신고 가. 원한다면 그것도 신고 가.
1: 똑바로 안 하냐?
2: 그렇지? 어? 여러분, 고객님이 한 장을 덜 먹잖아요. 자제하라고.
1: 고객님이 한 장을 덜 먹는다고?
2: 네.
1: 미안하네. 알았어.
2: 여기 좀 할 수 있잖아.
1: 중앙에 몰아네 진짜.
2: 팔뚝 좀 떴으면.
1: 아니 일단 누운 거지. 아, 집에 간다.
0: 친환경 상품이라 세척도 간단. 시들지 않게 물을 뿌려주기만 하면 끝. 그런데 부부에겐 여전히 간단하지 않은 게 있답니다. 바로 매출 관리인데요. 언제부터인가 제자리 걸음인 매출.
2: 보통 지금 1,450만 원이 들어왔거든. 1,451만 6,559.
1: 3월 달에?
2: 3월 달에.
1: 와.
2: 근데 나간 돈이 1,240. 그러니까 210만 원 정도밖에 안 남는 거지.
0: 수익 얘기만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근심만 쌓여가는데요. 처음부터 쉽지 않았던 새로운 농법.
2: 그때 약간 아 진짜 이게 망했단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1: 맞네 그때 맞아. 네. 그때 엄청 힘들어했다.
2: 진짜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기가 무섭더라고요 이게. 아 이거 어떡하지 걱정돼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저쪽에 또 잘 이겨내고.
1: 부부들이 다 돈 때문에 싸우고 뭐 이게 요즘 다 그렇잖아요. 뭐 대출 없이 시작하는 분들 찾기 어렵고 그런 거기 때문에 잘 될 것 같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게 물고가 한번 탁 트이면 분명히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0: 5년 전 6개월의 연애 끝에 결혼에 성공한 승정 씨와 시윤 씨. 도시에서 치위생사로 일하던 시윤 씨와 창업을 꿈꾸던 승정 씨는 박박한 현실의 벽에 치여 귀농을 결심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귀농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노지 작물에서의 실패 끝에 3년 전 아쿠아포닉스 농법으로 주 작물을 바꾸게 된 부부. 좀 더 적극적인 농장 홍보를 위해 시윤 씨가 나섰답니다.
3: 나눔 이벤트.
4: 안녕하세요. 이름 워크맨 각시입니다. 저희 신랑이 계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0: 기념으로 팔로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1: 1만짜린가? 이렇게 좀 신기한 것도 올려요. 이렇게 큰 잉어를 보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이때는 기분 좋게 했지. 진짜 실제로 신나게.
2: 흥부자라 불릴 만큼 끼가 많은 시윤 씨. 자칭 상추농장의 홍보 반장인데요.
3: 강릉 오면 같이 춤춰드림 이렇게 써주시고 합니다.
1: 와이프님
3: 소개 좀 시켜주세요.
1: 그렇게 예쁘지만 않은데.
3: 그게 사람 사는 거지.
1: 그니까.
2: 시윤 씨가 농사 투입 후 가장 신경 쓰는 건 숏폼 영상. 호랑이 촬영 감독 시윤 씨가 오늘도 발동을 겁니다.
3: 딴.
1: 그거 할 수 있겠어? 안 될 것 같은데. 봐봐, 이렇게 있다가 빰! 빰빰빰 이렇게만 해도 돼.
3: 빰빰빰.
1: 부담 갖지 마.
3: 빰빰빰.
4: 자꾸... 감독이에요? 아내분 감독이에요?
1: 네. 각본까지 제가 다 합니다. 어! 3초요! 1! 띠로롱! 딴딴딴딴. 움직여! 어! 같이 갔어 내가! 에이! 바꿔!
3: 됐어.
1: 에이따 진짜 못해 먹겠네. 띵띵띵띵. 어, 움직여!
2: 오! 꽤 잘하는데요?
1: 바꿔!
2: 안에 복커줄까지.
1: 됐어. 나 하나 추가했어.
2: 과연 결과물은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한데요. 열혈 감독 시윤 씨 덕분에 오늘 촬영도 성공적입니다. 이제 곧 시내에 있는 마트가 문 열 시간. 고정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마트에 배송을 가야 하는데요.
3: 아니, 우리 하나?
1: 하나 정도는. 세 개 남았어.
2: 감독으로 활약했으니 이 정도는 봐줘야죠.
1: Alright.
2: 매일 아침 당일 수확, 당일 배송이 원칙인 부부의 상추.
1: 좀 잘 나가면 좋은데.
5: 전방에
1: 마트가 그렇게 힘들어. 아니 그러니까 어디 막 큰 대형 마트면 모르는데 여기는 면이니까. 면도 아니고.
3: 마트에 선고하면 생각보다 홍보할 때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잘 찾아주셔.
2: 농장에서 차로 20분가량 거리에 시내에 도착했습니다.
1: 안 군가?
3: 응?
1: 사가는 것까지 해야 성공 아니야?
3: 네.
1: 지금 흰머리 있는 데야. 어메, 머리 세 분에 이제 벌써부터.
2: 두 사람 아침부터 너무 열심히 일했나 보네요.
1: 어? 아 여기로 왔어. 어째 저기 없더라. 어째 근데 여기로 온게 눈에 잘 안 띈디?
3: 생각보다 여기가 더 잘 나가기도 해. 그 자리도 약간 전략인 것 같아.
2: 상품 진열에 집중하는 승종 씨와는 달리 시윤 씨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3: 왜?
1: 흰머리.
3: 진짜로?
1: 아니 이게 딱 보인다니까 꼴보기 싫게.
3: 좀 줘봐.
1: 안 잡힌다. 움직일게. 감춰 보면 이렇게. 아 감춰졌어. 아, 안 잡혀 이게. 나 손톱도 짧아. 한두리가 아닌디야. 어렸을 때 한약 잘못 먹었니?
3: 거기야.
1: 아니 왜 흰머리가 이렇게 있어?
2: 뭐니 뭐니 해도 남편 걱정은 아내뿐.
1: 뭐 먼지야 뭐야 지금. 아버님.
6: 네.
1: 무 오늘 뭐 해서 드실 거예요?
6: 네.
1: 여기 저희 상추 좀 그냥 한번 시식해 보시라고 하나 드리려고. 같이 한번 드셔 보실래요? 이거 상추 맛있는데.
6: 아버지 저희 유럽 상추인데 한번 드셔 보세요. 그냥 드리거든요 지금. 한번 드셔보세요. 토기 상추라서 새로우실 거예요. 그냥 준다고요.
1: 네.
6: 집에 가셔서 한번
1: 그냥 드셔보세요.
6: 감사합니다. 나중에 여기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7: 이것이 무엇이 무슨 상추죠?
6: 유럽 상추예요. 부들부들해요.
1: 네.
7: 토기산이에요?
1: 네. 한번 먹어볼래? 향아도? 우와. 동생도 한번 먹어볼래? 아니야? 우와. 그렇게 먹어?
8: 맛있지?
1: 어때? 맛있어요. 먹을만해? 고마워. 어때? 먹을만해? 물고기가 키운 거야, 물고기가. 네. 친환경이어가지고 애기들 먹기도 좋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1: 네, 이거 하나 더 가져가서 드세요.
5: 네? 저 이거 바닥에 그냥...
1: 아니요. 집집마다 하나씩 따로.
5: 감사합니다. 네네.
1: 감사합니다.
2: 시윤 씨, 간절함 담아 오늘 작정하고 상추 홍보에 나섰습니다.
1: 이거 하나씩 드세요. 나눠드리려고 갖고
5: 왔는데. 맛있어요, 오는데. 이거. 저
1: 그쵸?
5: 먹었는데.
1: 오늘 드세요.
5: 고소하더라고.
1: 여기 하나 또 있어요.
5: 나 저번에 그렇게 해먹었어요.
1: 감사합니다. 네. 가자. 맞다, 이거 하나 금방이네. 화이팅! 화이팅!
2: 손이 척척 맞는 부부. 바쁜 오전 시간이 지나고 두 사람 점심 식사를 하려나 본데요.
8: 네, 감사합니다.
2: 그런데 밥상째 포장해 오는 남편.
9: 배고프다.
2: 도착한 곳은 마을회관입니다.
10: 회관님이셔.
1: 어메, 뭐 같이 들어왔는데 이거 보네.
11: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10: 그 회관을 먹으러 갖고 왔는가?
1: 네. 네.
10: 야, 밥상 상추를 팔아오게 하지, 갖고 와.
11: 네?
10: 드릴 좀 갖고 와서 좀 봐보세요. 한국 왔어, 가보자.
2: 승종 씨를 보자마자 심부름이 쏟아지는데요.
10: 만 원 주고 고쳤는지 그 사람이 원래 그런 거라고.
1: 이런 것도 만 원 주고 고쳤나요?
10: 상교 상고추는 그게 틀리잖아요. 아직 맨나가
1: 아, 상고추 사람도 있구나.
10: 고쳐 시켜보라.
1: 세워놓고 그냥.
10: 그래, 응, 드리로. 그냥 나는 아 그놈을 들고 개기하려고나 개기하지 마 그냥.
11: 그냥 여러 번 다.
10: 응, 고쳐 시켜.
11: 그러면 쉽대.
10: 응, 그래.
1: 꿈에. 네. 너무 되게 갖고 이게 좀 갈라졌어요. 이렇게 덧붙여보면 사와야 되는데 저희가.
2: 사실 이 마을은 승종 씨 아버지의 고향이기도 한데요. 마을 공식 손주인 승종 씨 덕분에 풍성해진 점심 식사.
10: 그리고 거기 나서 싸봐.
2: 손주가 키운 상추니 맛도 남다를 것 같은데요.
10: 나 그것도 처음 먹어.
11: 네. 다를 게 조금 고소한 상추예요.
10: 몸이 상추 껍데기 껍데기지만 너무 찰.
2: 귀한 순간을 그냥 넘어갈 리 없는 시윤 씨.
10: 승종이 상추 대박 나세요.
1: 다시 해주세요.
9: 잠깐만 이제 어?
1: 다시 해주세요.
10: 승종이 상추 대박 나세요.
1: 예.
10: 아까 상추가 더 시원해요.
1: 와.
10: 엄마도 좋아. 엄마도 좋아요. 아, 승종이 너는 먹어.
1: 그럴게.
11: 네.
10: 질부랑 하나 다 달라고. 피디님 갔다. 아, 여가 질부요? 그래, 여기 많아요. 키우신 줄 알았네요.
11: 그래도.
10: 피디님이랑 네. 안 맞아. 여자뭐 피디님이 학교
1: 온다고. 모르셨을까? 아, 안녕하세요.
10: 많이
1: 네.
10: 오, 그런가? 승종이 마누라고. 세도승이
12: 마누라.
2: 부부 덕분에 모처럼 마을 회관에도 활기가 넘칩니다.
10: 저 애기들한테 데리고 와서 이쁜 아들들.
1: 네. 오면 좋아할 거예요.
10: 나는 딸이 다섯이 아들 하나요.
1: 우와.
10: 끝으로 딸 하나, 아들 하나 낳았어. 너 아직도 딸이 다섯에 아들 하나. 딸 하나 이제
1: 딸이라면은 지금 당장도 낳고 싶은데
10: 또 아들 낳을까 봐. 또 아들 낳을까 봐.
1: 반대로 아들 다섯에 딸 그래. 하나 이렇게 돼보면
10: 이게 우리 언니도 그랬어. 언니는 아들 둘 낳고 딸 낳으려고 낳았는데 시차에도 아들 낳고 그랬어. 이게 나오고 한 달 바꾸면 얼마나 좋겠냐 했어.
1: 그래, 자기가 보여드려.
11: 저희가 이렇게 인터넷에다가 그때 찍은 것도 올렸어요. 이게 릴스라고 하는 건데
10: 오, 네. 재밌게.
11: 이게 그냥 재밌게 해서 찍어서 올리거든요, 이렇게.
1: 네, 그래서 그냥 가볍게 노래 틀고 재밌게 한번 같이 해주실 수 있을까요?
11: 같아.
10: 들어. 이리 와봐. 손님 들어. 장민호 노래 들어. 들어. 거시기 있죠.
13: 어떤 걸까요?
10: 통화가 불려라.

0: 마을 공식 손주일인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어르신들 풍악을 울립니다.
1: 좋다. 진짜 좋다. 상추 파라.
2: 내님 참 예. 상추를 사 먹읍시다.
1: 온세상가게.
0: 마을 어르신들의 응원으로 허기진 배도 마음도 든든하게 채웠습니다.
1: 저쪽으로 가서 들어와.
3: 그렇게 된 거야?
0: 두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저녁 시간. 시윤 씨는 아침에 이어 또다시 2차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저녁 준비하랴, 틈틈이 어린 아이들 보랴. 와, 정말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랍니다.
3: 애들이 매운 걸 못 먹어가지고 애들 건 따로 좀 볶아 줘요.
4: 되게 하는 일이 많으시네요, 그래서?
3: 네. 아주 많아요. 애기 보고 집안일하고 내일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같이 하려면 만능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체력도 만능이 돼야 될 것 같고. 너 뭐야, 이래. 돼! 이 자식이, 이리 와. 이 자식이. 네. 뭐 이상한 걸 먹고 있어? 왜? 야, 다 태울 뻔했어. 세상에, 다 태울 뻔했다고.
0: 어우, 정말 다행이네요.
3: 큰일 날 뻔했네.
0: 맛있는 저녁이 완성되어 갈 때쯤.
3: 아빠야? 그만, 아빠! 아빠!
0: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이제야 가족이 완전체가 됐네요.
5: 어야.
4: 어야.
3: 잘 먹겠습니다.
4: 자, 오늘 여기 앉을래? 여미?
3: 여미 거기 앉아. 앉을래? 자, 물 먹고.
4: 네, 좋아.
3: 이리도 물 먹고. 그렇지.
0: 정성스럽게 차린 엄마 밥상. 메뉴는 맛있는 제육볶음입니다.
3: 안 돼, 이초. 장난치면 안 돼. 유리 상추 이걸로 줄까? 아니면 이거 동그란 거 이거 줄까? 이거? 난리다, 이.
5: 나 이거.
4: 상추 그렇게 먹어.
3: 그걸로 먹어볼래? 된장 넣었다, 엄마. 밥도 넣고.
0: 아. 우와, 진짜 잘 먹는다 싶었더니 아유, 뱉어버리네요.
3: 좀 불편해. 뭐야? 아, 입이 아파?
5: 응.
3: 네 입에 들어간 거 먹어야지. 뱉으면 어떡해. 또 먹어도 또 아파. 뱉지 마.
5: 쌈 싸서 안 먹을래.
0: 다섯 살 유리에게 아직 상추 쌈은 버거운 모양이네요.
5: 엄마!
4: 할머니 엄마! 된장에 밥 먹는 그런 세대인데 얼마나 더.
5: 엄마!
0: 귀농을 결정했을 때 누구보다 막막함과 두려움이 컸던 승종 씨. 하지만 그런 승종 씨에게 확신을 주고 늘 지지해줬던 시윤 씨 덕분에 버텨낼 수 있었는데요.
4: 온라인이랑 애들 키즈카페, 농업 키즈카페 가고 싶어서 하는 그것만 잘 되면 좋겠다.
3: 너무 일 버리지 마.
5: 키즈카페 언제 가?
3: 아, 잊고 있었는데 또 생각나게 했네. 상추 열심히 키워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키즈카페 사장님을 하고 싶대.
5: 아, 그건 안 돼. 놀고만 오면 어때?
3: 응? 가서 그냥 놀고만 오자고?
4: 왜?
5: 돈이가 한 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
4: 돈이가 한 개밖에 없어서 안 된다고?
3: 누가?
5: 응.
3: 너 그거 어떻게 알아? 그런 걸 어떻게 알아?
5: 응?
3: 아, 그러니까 키즈카페 하려면은 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
0: 어머, 다섯 살 첫째 아들 유리의 기특한 한마디에 승종 씨와 시윤 씨의 가슴이 괜히 뭉클해지는데요.
4: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5: 아빠.
3: 어? 대박.
5: 아무튼 엄마.
4: 아.
3: 대박. 야, 너 처음이야. 엄마가 왜 좋아, 유리는?
5: 아, 다정하고 예쁘니까.
3: 어머, 웬일이야. 어, 정률 감동. 고마워. 엄마 예뻐? 분발해. 안 다정화되잖아, 아빠가.
4: 꿈이 뭐예요, 부모님한테?
5: 나? 그냥 가족뿐인데.
3: 오, 감동.

0: 가족분이야?
1: 오. 아, 가족이 최고예요? 어.
0: 우리의 목표는 어차피 애들 잘 키우려고 돈도 잘 벌라는 거니까.
2: 많이 벌었어.
0: 영차! 짠!
3: 승종 씨도 시윤 씨도 가족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했을 겁니다. 두 아이의 행복한 웃음을 항상 지켜주고 싶은 부부. 잠들기 전 내일 오전 수학을 위해 주문서를 확인해 보는데요. 기대 없이 열어보지만 늘 조마조마한 이 시간.
4: 한게 좋은 일이다.
1: 하나밖에 안 들어왔어.
3: 밤낮 없이 일한 노력과는 달리 결과는 참담합니다.
4: 아, 피곤해 보네.
3: 하다못해 SNS 무료 나눔 이벤트까지 해봅니다.
1: 1차를 안 본 사람들도 있으니까.
4: 그럼 1차를 보러 갈 수도 있겠지. 1차는 뭐였지? 하면서 며칠 지나고 갑자기 느닷없이 터질 수도 있어. 리스가 그래. 별로였는데 막 며칠 지나고 갑자기 막 터져버려.
3: 원인을 찾아내고 홍보에 좀 더 집중해보기로 하는 부부. 귀농 후 후회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많았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더 큰 꿈을 생각하며 꿋꿋하게 다시 일어났는데요.
1: 진짜로 거기서 살 수 있겠냐, 여기서 살 수 있겠냐 계속 물어볼게. 사실 나는 이런 걱정들이 앞서서 그렇게 물어봤던 거거든.
4: 어디를 살든 하는 일 잘 되고 하면, 걱정 없이 살면 그건 문제 없지. 이 여기 들어와서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게 문제인 거잖아. 그때는 선택의 여지도 없었고. 알잖아 무슨 말인지.
1: 그래?
4: 그래. 이것만 잘하면 뭐 이사 나가면 되는 거고.
1: 아, 나갈 생각을 하는 거야?
4: 나가야지. 애들 학교 여기서 안 보낸다며.
3: 여전히 멀기만 한 꿈. 하지만 부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노력하는 것만이 꿈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요. 부부의 긴 하루가 또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한 차례 봄비가 지나간 상쾌한 아침.
0: 와, 이거 눈부셔.
3: 한층 더 푸릇해진 나무만큼이나 활기찬 마음으로 부부가 발길을 향한 곳은 농업기술센터인데요.
5: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6: 네. 이분들은 X만 맺다.
5: 네.
7: 스마트 스토어나 뭐 사이트를 따로 만들어서 올려놓으시면 하루에 10명 들어와서 보기도 힘들거든요.
5: 네.
7: 올려놓으면. 근데 방송을 하면 못해도 3,400명. 많다는 1,000명씩이.
3: 좀 더 전문적인 홍보를 위해 라이브 커머스에 도전하러 왔는데요.
8: 정답하던 그렇게 하는 시호스트 다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3: 귀농 후 라이브 커머스에 처음 도전해보는 부부.
9: 네.
0: 잠시만. 아, 네.
10: 그 검은 조끼 벗어버리고.
4: 벗어버리고. 이게 이렇게.
0: 크로스, 예. 엑셀.
5: 아, 걱정되네.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0: 되게 날씬하게 꽉 잡아드릴까요?
5: 아니요, 널널하게 해주세요.
3: 방송을 위해 전날부터 꼼꼼하게 소품을 준비한 부부. 유럽 상추를 푸짐하게 넣은 김밥까지 준비해왔습니다. 전문 카메라와 조명 앞에 서니 시윤 씨와 승종 씨 잔뜩 긴장한 모습인데요.
11: 혼자서 한번 먼저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3: 아, 네. 먼저 전문 쇼 호스트의 시범이 진행됐습니다.
11: 둘, 하나, 큐.
12: 네, 고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한평의 날씨가 너무 좋죠. 근데 고객님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씁쓸하지가 않아서 너무나 좋다라는 거고,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3: 먹는

0: 특혜부터 남다른 쇼호스트 앞에서 더욱 긴장되는 시윤 씨.
1: 자, 보이죠 여기?
2: 아, 네.
1: 여기 이제 두 분의 화면이고.
2: 아, 내가 이쪽으로 갈까 그랬나? 네? 내가 여기가 더 이쁜데. 이쪽은 별론데.
1: 자, 가보겠습니다. 카메라 보시고 즐겁게 3, 2, 1, 큐. 안녕하세요.
0: 드디어 시윤 씨와 승종 씨의 방송.

0: 보시면 김밥이 이렇게 촘촘하게 아주 잘 들어가 있고 옆구리 터진 거 하나 없이 되게 쉽게 잘 말리거든요.
1: 맛있게 하니?
0: 용. 이 소리 들리시나요? 아삭아삭.
1: 자, 먹고 맛이 어떤지 표현해 주고.
2: 정말 맛있는데요?
3: 주거니 받거니 역시 천생연분인 부부. 처음 하는 라이브 방송치곤 꽤 성공적인 것 같은데요? 오, 반응도 좋습니다.
4: 많은 관심 보여주시고요.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상추사세요.
1: 수고하셨습니다. 어우, 잘하네. 잘하시네요. 잘하셨습니다.
5: 상추 좀 뜯어서 막 먹지.
0: 아, 맞네. 이렇게 막 바로 먹어버렸죠.
1: 아, 아까 말씀드렸죠. 끝나고는 되게 네. 어, 이거 절세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남으니까 그런 것들 이제 생각해놨다가 네. 다음에 보완하시면 되고 어떻습니까?
0: 좀 긴장하긴 했는데 아니 이렇게 편하게 되는 건지 몰랐어요. 그러면 더 막 장난칠 걸 그랬는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네 그때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와
6: 잘했어요.
7: 네
6: 잘하셨어요.
8: 탐나는 인재예요.
9: 인재 이제 보물이고 인재예요. 왜 여기 숨어 있었어요?
0: 그런가요? 어.
6: 기회가 되면 나오는 거죠. 기회가 없었던 거지.
9: 진짜 기회가 생기면 나오는 거지 이제 무조건.
6: 아, 기회가 되면 나오는 거야.
10: 농가가 맡겨도
6: 고생하셨어요.
1: 감사합니다.
4: 네.
1: 그래
4: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그날 오후 농장으로 돌아온 부부.
11: 안녕하세요.
0: 아 더워.
11: 네. 안녕하세요.
0: 나는 포장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11: 여보세요. 네, 대표님.
3: 승종 씨의 전화가 불이 났습니다.
0: 누가 주문을 하셨어?
12: 20개밖에 안 돼.
3: 라이브 방송 덕분에 쏟아지는 주문. 메모를 해야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주문량 폭주입니다.
0: 자기도 같은 데 이건 알잖아. 원래 시작이 이랬나? 어. 잘했어. 빠! 크게 안 해? 흥나게 해야지. 목소리가 그게 뭐야. 다시 한 번. 궁따리 빠빠빠빠 이렇게 네네 맞지 기억이 난다니까 음악을 들으면
3: 처음으로 맞는 주문 폭탄에 시윤 씨 흥도 폭발합니다. 마침 근처에 사시는 시어머님도 오셨네요.
13: 안녕하세요.
0: 엄마 오셨다.
14: 안녕
0: 오셨어요.
14: 세상에 어른들한테 이렇게 사가지다.
3: 일이 바쁠 때마다 종종 지원군이 되어주시는 시어머님.
0: 어, 되게 바람이 너무 크니까.
14: 오빠!
12: 어, 이것도 못 하는 것 같은데? 큰일 났는데?
14: 안주로 날랐잖아. 엄마가 지진 도와줄게로는 못한다고 그래?
12: 이렇게 하면 바람이 이렇게 났네. 이쪽으로 바람이
0: 참.
14: 존경스럽다.
0: 아니 전라 구박해요. 와, 똑바로 안 한다고.
12: 어려워라고.
0: 일할 때 저 구박할 때 그거에 대해서 엄마의 선택은 제 편을 들어주던가.
14: 당연하지. 네가 잘못했으니까.
0: 그렇지?
12: 어?
0: 구박하지 마.
14: 부자들은 별로 잘못 안 해다.
0: 그죠.
12: 내가 맞았고 와이프가 틀렸어.
0: 어. 그것도 와이프가 맞은 거야. 맞는 거야. 그러지.
12: 그리고 재밌는 건 그거야. 나도 틀리고 와이프도 틀렸어. 그럼 내가 틀린 거야.
0: 그러지.
14: 그럼으로 해서 가정의 행복이네.
12: 맞아. 그게 뭐냐면 결혼 생활을 하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3: 농사도 결혼 생활도 이론만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오늘 점심은 시어머님이 정성스럽게 싸오신 상추김밥. 며느리 사랑까지 가득 담았습니다.

0: 잘 먹겠습니다.
1: 밥을 좀 더 갖고 올게요.
2: 감사합니다.
0: 아까 더 먹고 싶었어.
2: 이거 포트 해주네?
0: 응.
2: 한 끼 먹어.
1: 자리가 너무 좋아.
0: 응? 응. 응.
1: 아니, 서서 먹어.
0: 아니. 먹고 싶어. 없는
3: 김밥 앞에서 깜빡해버린 시어머님 자리.
0: 이거 다 만들었네.
1: 이거 저기 있어. 이건 급조한 거야. 먹어봐. 아, 순대는 이렇게 크니까 많이 해줄게.
0: 쟁여놨네. 아, 진짜 같이 있을 때는 집에서 밥만 싸와서 이렇게 싸먹으면 되겠다.
3: 승종 씨의 귀농 결심에 누구보다 놀랐던 건 바로 어머니였는데요. 불안한 아내 마음을 잘 알기에 며느리부터 다독여줬던 시어머님.
1: 승종이가 힘들었을 때 기다려주니 뭐더라까. 잘 참아줘서. 잘 참아주고 그렇게 애들 잘 키워주는 거 보고 그런 게 고맙더라고. 그 시기를 넘기고 나면 뭐 별거 아니더라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내가 친정엄마가 아니라서 그 말을 못 해주겠더라고. 이게 자기 아들 편 들은 거야? 이러면서. 그럴까
0: 그럴 수도 있을까 봐.
1: 그럴 수 있을까 봐 절대 말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잘 이겨내줘서 고맙다 이러면서 항상.
0: 아니 얼굴에 근심을 하나 안고 집에 들어와요.
1: 그치.
0: 어, 그러니까 그 마음 이해하는데 이제 막
1: 지금 처음 시작이니까 누구나 다 어렵고 그쵸? 누구나 다 힘들어하는 건데 많이 아파서 응급실 한 번을 가보기를 할까.
0: 맞아, 엄마 그게
1: 응원 한번 해볼까.
0: 그럴 새가 없어서 그래요. 요즘에 왜 있냐면 그런 말도 있어요. 죽을 시간도 없어가지고 못 죽는다고. 그 정도로. 그러니까 아들들 키우랴, 어른들 모시랴, 일하랴 그럴 새도 없었던 거예요. 아직까지 코로나 안 걸린 사람. 아, 진짜 네.
1: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말 하지
2: 마. 나는 시간이 없었어.
0: 그래.
3: 힘든 걸 느낄 새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던 부부. 사실 승종 씨는 귀농 후 처음엔 노지에서 고추 농사로 시작했었는데요. 하지만 연이은 농사 실패로 적잖은 빚을 떠안게 됐답니다. 고민 끝에 새로 선택한 것이 아쿠아포닉스 농법. 큰 실패를 맛봤지만 과감하게 또 다른 도전을 했던 겁니다. 이 모든 게 물고기와 상추처럼 궁합 잘 맞는 부부였기에 가능했던 일. 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올라가는 계절. 아침 납품을 마친 후 시내 한 가게에 들른 부부.
4: 형님 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3: 도착한 곳은 정육점? 오, 고기 사러 온 건가요?
6: 아니 이거 주셔도 돼요.
4: 이거 주셔도 돼요.
6: 한 개 아예 없어가지고 바로 주셔도 돼요.
4: 쓰기가 와? 네. 엄청 편하겠네. 네. 고기 구워서 같이 싸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7: 그러니까.
8: 향이나 이런 게 화학비료를 안 쓰니까 향이 살아나더라고.
4: 끝에 흙이 있잖아요. 네. 그냥 재배한 것들.
8: 맞아.
4: 훨씬 좋네.
8: 캠핑 가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세트로 사가면 편하잖아요.
4: 소고 같은 것도 이제 어떻게 나가요?
3: 상추 소비량이 가장 많은 음식이 바로 고기. 정육점 지인과 함께 고기와 쌈을 함께 결합한 캠핑 상품을 기획해보려는 건데요.
4: 뭐 아이스박스만 사이즈만 작정하면 세워가지고 그냥
8: 네.
4: 고기가 더 이쁘니까 세우는 거예요.
8: 고기 선물 받을 때 상추가 들어있는 게 신기하게 하네요.
4: 근데 우리도 선물 세트 포장하면 좀 프로프로 단계 들어가면 훨씬 이뻐.
8: 네.
4: 저희가 사가지고 이렇게 뭐지? 꾸며야 되는 건데 이쪽에서 이렇게 좀 좋은 상품을 대준다고 하면 저희가 파는 입장에서도 더 뭐지? 소비자들한테 좀 더 플러스 되게 팔 수 있으니까 더 좋죠.
8: 그리고 이거는 한번 드세요.
4: 아, 네. 또 고기 먹어야겠네.
8: 맞아요.
4: 야채 고기 먹어야 돼.
8: 네.
4: 감사합니다.
8: 맛있게 드세요.
4: 네.
9: 근데 저희 고기도 좀 살 거거든요.
4: 아, 고기는 그냥 챙겨드릴게요.
8: 아니요. 저희 이따가 먹을 거라.
4: 네. 이거 봐줬으니까.
8: 아니요.

0: 네. 아, 이거 드리고 갈라.
1: 마음 씀씀해도 참 곱네요.
0: 손 닦을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왔어요. 네.
1: 시내 나온 김에 들른 또 다른 곳. 한 베이커리 카페인데요. 카페엔 또 무슨 일일까요?
2: 저희, 오늘은 상추가 좋네.
0: 네, 저희 물고기로 네. 이제 농사 지은 거거든요. 새로운 시도긴 한데 상추로 음료를 만들거나 약간 네. 상추가 조금 가미된 빵도 혹시 가공이 가능한가도 좀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1: 수십 년 경력, 제빵사 사장님의 큰 위기입니다.
0: 사장님 이력이 대단하셔가지고. 근데
3: 비눈장
2: 그람수 돌아가지고 한번 갈아보고 그래가지고 컴포드 에이드 같이.
1: 오, 상추 에이드라니 기발한데요?
4: 달달해야 되니까 시럽 좀 레몬 시럽을 좀 넣으면 이제 날 것 같은데.
1: 꽤 그럴 듯해 보입니다.
3: 맛있을 것 같아.
1: 드디어 유럽 상추 에이드 완성. 와, 상추로 데코까지 마치고 나니 호텔 카페에서 나오는 음료 같은데요?
3: 와우. 우와.
1: 이번엔 특별한 샌드위치에 도전.
2: 굉장히 싱싱한 거. 네.
1: 아하. 양상추보다 부드러운 맛이 더하니 샌드위치에도 딱이겠네요. 상추 브런치 세트 완성.
4: 난 이게 궁금해.
3: 그러니까 이거 맛이 진짜 궁금해. 네.
1: 과연 상추 에이드 맛이 어떨지 너무 궁금한데요.
2: 그 약간 녹즙 네. 느낌이.
3: 단맛만 조금 더 들어가면 이게 되게 신선한 느낌인데?
0: 청량감.
2: 청량감 있어요. 네.
0: 이거 사러 멀리서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
3: 맞아. 네.
2: 이거를 먼저 우리 집에서 홍보를 하고. 네.
0: 그렇죠.
3: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2: 네. 네.
3: 이 빵은 가져와서 좀 먹자.
0: 아, 네.
3: 맛있어요, 이거.
0: 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네.
1: 매일매일 상추를 위한 도전으로 바쁘게 보내는 승정 씨 부부. 오늘은 모종을 옮겨 심는 바쁜 날. 승종 씨, 아침부터 손길이 분주합니다. 아쿠아포닉스는 친환경이니만큼 관리가 더 까다로워 잔손이 많이 가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일손이 부족한 날. 지원군들이 떴습니다.
0: 아, 그 악수. 하신 것 같은데.
1: 바로 시윤 씨의 친정 식구들인데요.
0: 인사해. 하미 안녕.
3: 너 이름 소개해야지.
5: 박하미예요.
6: 모네반 모네반 박하미라고 해.
7: 야, 여섯 살 박하미. 나도 무슨
5: 신이야. 야, 오.
0: 하빈아, 이거 봐봐.
6: 하빈 이제 책으로 봐.
0: 안 돼, 안 돼.
3: 이불이 어딨어? 여기. 오, 얘 올라가는 거 봐. 스파이더맨 같아.
1: 아이들은 살아있는 농촌 체험 중인데요.
3: 이러다
0: 꼬리를 뒤집어서 이렇게 배를 문질러주면 코 잔다?
3: 말도 안 돼.
0: 진짜요?
8: 체격은 안 돼요.
0: 개구리 재울 거예요.
3: 재울래.
0: 자.
7: 짜잔, 짜잔. 우리 개구리
3: 이렇게.
0: 봐봐, 조용히 있어봐. 개구리 코 재운다.
3: 뭐야, 쟤 잔다. 봐봐.
7: 앉아.
3: 웬일이야,
7: 손. 앉아있네.
1: 청개구리 한 마리가 온 가족의 인기 머리 중.

0: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일 도우기에 들어가 보는데요.
1: 이렇게 하고.
2: 그거 밀지 마.
1: 다 세척해가지고 다시
3: 해.
2: 세척 싹 해준 게 세척도 일이고 뽑는 것도 일이고.
1: 공사하고 한 명씩.
2: 사정없이 욕 좀 해보러. 내 귀한 딸 데려다가 고생시킨다고. 사정없이 막 손에 뭐라나 아무지 흙이랑 묻혔어.
4: 아니 처음에도 농사하는 거는 반대했지. 알다시피 너는 안 했으면 좋겠다 했지. 근데
0: 결국 자식에게 두 손 두 발 든 어머니.
4: 농사한다고 해서 결혼을 하라고 해야 되나. 사위 봤을 때 되게 듬직했어요. 첫인상이 듬직하고 이렇게 보더라도 인상이 좋잖아요.
2: 손눈이라 했거든요. 손눈. 그 우수의 깊은 뭐라 해야 될까. 아니, 눈이 진짜 선하다고 엄청 예쁨 받았어요.
4: 그게 사람이 그 첫인상이
2: 맞아.
4: 무시를 못하니까 잘 할 수 있을 거라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죠 처음에.
0: 그 믿음만은 지금도 변치 않는다는데요. 장인 장모님의 믿음에 보답하고자 매사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 사위 승종 씨입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귀여운 아이들 앞에서 무장해제. 뭔가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5: 차가 고마워.
2: 며칠 굶었는가?
5: 아니야, 애들은
2: 괜찮아. 너 먹으면 안 된다. 자,
5: 두 개 가져갔어.
2: 혜미. 줘. 혜미 던져줘. 뭐 줬어?
5: 걸려서
6: 어.
5: 이런 모습도 좀 찍어줘요.
0: 이럴 때 필요한 건 바로 아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 타임.
7: 아 이렇게 말고요. 이렇게
2: 보고나셨어요.
8: 하빈 씨 빨리 보고 싶대.
2: 엄마 미안해 안 돼.
9: 여보랑 나가서 그거 하고 있어. 내가 틀어줘.
5: 그래.
9: 그럼 재생하면 되지. 어디 보자.
5: 샐러리 옮겨 심어줄 거예.
8: 네. 하란 대로 하면 되지.
5: 네.
0: 파종에서 자란 모종이 쌈 채소로 클 수 있게 좀 더 큰 곳으로 옮겨 심는 과정인데요.
5: 겸이도 어린이집 가고 기쁨이 오면 일하기 수월하겠다. 그래도 시은이가 와주니까 확실히 편해요. 혼자 있을 때보다는 퍽퍽하지도 않고.
8: 집에서도 그런지 자주 붙어있으면 더 싸울 건데.
5: 그래도 근데 그렇게 티격태격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8: 티격태격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티격태격 안 해야지. 안고 해야지. 근데 그게 재밌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계속 보는
5: 근데 그거를 재미로 봐주시더라고요.
8: 이게 사람들이 좀 성격이 좀 희한해.
0: 홍보 영상도 딸의 귀농도 진정 식구들에게는 모두 예상치 못했던 일들. 이렇게 잘 자리 잡아가고 있으니 기특할 뿐인데요.
8: 야, 빨리 가라. 기다려야
5: 될 것 같아. 아이고.
8: 올라왔지? 이제 올라왔어요.
0: 게다가 딸 덕분에 이곳에서 가끔 이렇게 바비큐를 즐기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와, 진짜 맛있겠어요. 여기에 상추도 빠질 수 없죠.
2: 아이고, 떨어뜨렸지. 하마!
0: 아이들도 캠핑장 분위기. 사랑 가득한 쌈이 곳곳에서 오고 갑니다.
2: 사과 너무 커. 여기 거
0: 정말 꿀맛이겠어요.
2: 승종 씨가 샐러리 따줘가지고 왜 그래? 유리 자냐?
8: 나한테 감정 있냐?
2: 아닌데. 아, 예. 유리 자냐?
8: 속 보인다.
0: 잘 익은 고기 한 쌈에 하루의 피로가 싹 씻깁니다.
3: 당당한 날.
2: 많이 벌어서 용돈 팍팍 주라 그래. 믿는다고 진짜 손만.
8: 많이 벌어서 나 용돈은 필요 없고. 용돈 주면 더 좋지만은.
3: 주면 무조건 좋은 거지.
6: 따로 아빠 따로.
10: 주면은 감사하죠. 잘 될 거니까 염려 없어요.
3: 그렇죠. 잘 벌어서 드려야죠. 많이 드려야죠.
11: 너 이제 잘해줘야 돼.
12: 자꾸 근데 그래야 나한테도 꽁꽁을 넣어줄 때.
11: 올케 언니도 한 말씀.
2: 민망한데?
13: 아니, 몸에도 좋고 맛있는 거 다른 사람들 다 알아서 많이 많이 시켜먹으면 좋겠어.
11: 제가 제일 원하는 건데.
0: 마음 다해 전하는 응원.
14: 경사장 대박을 예! 예!
2: 너무 시끄러워.
0: 승종 씨와 시윤 씨 오늘 긍정 에너지 가득 충전했습니다. 어느샌가 성큼 다가온 봄. 모처럼 한가한 주말. 온 가족이 꽃놀이에 나왔습니다.
15: 누가 1등 하나 볼까요? 출발! 출발! 여기 더 달려!
2: 여기 뛰어! 뛰어!
15: 돌, 돌 조심해. 유리 너무 빨라.
0: 그간 일이 바빠 함께하는 나들이도 미뤄왔던 가족.
16: 겸이 엄마 보세요.
0: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15: 자, 이리
2: 그래, 아빠가 해.
0: 세상 훌쩍 커버린 아들.
15: 간다.
0: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즐거운 가족.
2: 엄마 봐라.
0: 승종 씨와 시윤 씨는 이 행복을 영원히 지키고 싶습니다.
2: 끝까지 못 갔어.
15: 야 이거. 이게 원래 이렇게 바닥으로 가는 거야?
0: 행복한 가족을 위해 앞으로 더 성장하는 상추 농부가 되고 싶은 부부.
2: 그거 있잖아. 그 식당 가가지고 가격표 안 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는 거.
11: 그럼 백화점 가서 사는 거 아니야?
2: 아니. 택 안 보고 옷 사는 것도 있지만. 자기는 대학 가면 찾아준다 했던 거 약속 시키려면은 무조건 잘 벌어야 되니까 각오하고 미친 듯이 벌어. 알았지?
11: 그치. 죽어라 벌어서 해줘야지.
2: 하나, 둘, 셋, 겸이도.
15: 겸이도.
2: 화이팅!
15: 화이팅!
2: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0: 언제나 밝고 긍정적으로 실패에 두려워하지 않는 승종 씨와 시윤 씨. 앞으로도 어떤 일에도 늘 오뚜기처럼 씩씩하게 일어나길, 그리고 하루빨리 부부의 꿈이 이루어지길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17: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18: 안녕하세요.
19: 안녕히 계세요.
17: 안녕히 계세요.
20: 좀 넓은 데 가서 하면 안 될까요? 조금 네? 방향을. 쉽게 방향을
21: 좀 진짜 양성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 아니 저 넓은 데서 해야 감독님 찍을 것 같아요.
22: 머리 형태로
20: 무엇이 막
11: 한번 언제 시간을 지금 안 그래도
20: 와우
11: 오늘 요번 주쯤에
2: 너는 그러면은
20: 뭐가 좋아서 안 나댔어?
19: 이뻐서 그랬구나 그냥? 이쁘면 원래 피곤해.
11: 아 그래요?
20: 저희도 보고 싶어? 할 수 있어? 해봐! 빼빼빼빼빼빼 빼빼! 뒤로! 이리 뒤로!
11: 빨리 좀 해볼까요?
2: 상추 부부! 빨리!

0: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1: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걷든 연습할 수 있어요.

판소리는 나한테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가 심장이요, 운명이요, 또 나 자신이다. 왜냐하면 이미 정해진 운명이라 합니다. 태초부터 정해진 운명이라고 할 수 있죠, 판소리를. 그때의 조조가 마상에서 잠깐 조우더니 비몽사몽간에 목신이 조조에게 전몽하였던가 보더라. 천지 마음을 삼던 할 때 학색 총목이 먼저 나 빈황시실용시 풍물조를 흘렸고 흔든 시작 두거이

한 해밥통지간간에 소용대로다 하네. 남은 것은 옷을 시켜 어느 홍기 얼굴인지 방울 놓은 다박수염 두목고추 토칠 팔짝 없는 상모품들 형성이라고 이런 지어 행거래 대도사 엄전히 세웠더니 입이 쓴지 말을 하며

0: 안녕하십니까. 판소유 삶을 그리는 남자, 소유꾼 장성빈이었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성빈이의 그림자, 네, 배임년이라고 합니다.

0: 아저씨를 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음악가는 음악을 많이 하면 돈을 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판수를 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좋아서 그냥 한마디로 취향과 이목욕이 딱 맞는데 이목욕 취향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향이가 처방님이 소녀의 모습 어디가 좋습니까? 하면은 차마 말을 못하겠다 너무 이뻐서 그런 거예요. 제가 판소리를 좋아하는 것도 너무 좋아서 음악이며 뭐 시금시며 뭐 아니 또 문장 그 고사성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1: 판소리 사랑에 푹 빠져 사는 소리꾼 성빈 씨. 하루 일과를 좀 살펴볼까요?
0: 꼬리 도리 도리도 시임산 총님 뭐
1: 성빈 씨는 매일 이곳에서 판소리 연습을 한다는데요. 연습벌레라는 별명답게 땀까지 뻘뻘 흘리며 열창 중입니다.
0: 장로는 활을 들고
2: 성빈이가 전공을 하고 연습을 많이 해야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아파트나 빌라 같은 데서는 막 민원이 들어오고 저희들도 조심스럽고 해서 마음껏 소리를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습실을 이렇게 하나 놓고 언제든지 와서 그냥 자유롭게 예, 마음껏 뭐 밤을 새도 괜찮습니다. 마음껏 연습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예, 준비를 했습니다.
1: 판소리 완창은 짧게는 3시간, 길게는 8시간이 넘는데요. 이 긴 소리를 외우기 위해 그야말로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2: 저 바람이지.
0: 저 바람 말기 절망에 벗어났구나 하며
1: 성빈 씨의 제일 첫 번째 스승은 어머니입니다. 눈빛만 봐도 성빈 씨의 마음을 척척 읽어주는 평생의 응원자이기 때문이죠.
0: 경주에 큰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가 장월중산 판소리 명가 판소리 명가 장월중산 명창 대회가 있는데 거기 일반부에 시험 봅니다. 가뜩이나 장월중산 선생님이 저희 금요 선생님 스승님이시기도 하고 또 같은 운동장 주고 해서 그 대회 한번

0: 아보려고 1년째 배우고 있었습니다.
1: 온다.
2: 비장애인 소리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성빈 씨. 그의 도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엔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 열심히 작업 중인데요. 뭘 하는 걸까요?
0: 첫배가 너무 좋아한다 보니까 이 선생님 저 선생님 쓰다가 제 선생님 딱 보니까 좀 혼돈이 올까봐 겁이 나서 이렇게 선생님만의 소리를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정확한 창법과 장단을 기록하며 소리를 체계화하고 있는 성빈 씨. 이런 노력의 시간이 모여 가슴을 울리는 목소리를 만들어냈는데요. 그러나 오늘의 성빈 씨 뒤엔 아픔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3: 제가 성빈이를 임신했을 때 몸이 안 좋았어요. 초산기가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입원을 해라 그래가지고 한 보름을 입원을 해서 이제 있다가 그날 이제 분만을 시도하는 도중에 저는 이제 자궁 파열이 오고 응급 수술을 하니까 성빈이는 심장이 멎어 있는 상태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심폐소생술로 이제 생명은 건졌지만 앞으로 어떤 장애가 올지도 모른다. 이제 그런 말씀을 그때 하셨는데 참 막막했지. 얘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갈까.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전래동요를 곧잘 본다고 저희 어머니께, 아이고 성비 엄마, 성빈이가 국악에 처지 능갑다. 그래서 국악 쪽을 한번 공부를 시켜보이소 해서 제 선생님 말씀 듣고 국악학원에 가서 국악학원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선생님이 현재 대구광역시 무용문화재 제8호 판소리 흥부가 전수조교이신 성종모 선생님 학원이 있는데 거기서 선생님께 판소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0: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하루에 담은 몇 시간이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서울 경기 쪽에 있고 부산에 하나 있고 전주에 하나 있고 그래서 전주로 가자. 그리고 이제 비대면으로 소극장에 들어가서 모두 실기시험을 치르고 왔어요. 저희들은 이제 뭐 시험도 잘 쳤고 집으로 돌아가는 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학교를 오라 그러셔가지고 학교를 갔더니 우리 학교에는 아직 그 장애인이 입학한 선례가 없고 얘를 지원해 줄 그 시스템이 아무것도 없다. 차라리 특수학교를 가는 게 어떻겠냐. 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돌아오는 길에 정말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찬반 논의를 하신 끝에 성빈이 입학을 허락하셨는데 이제 입학을 하고 보니까 성빈이가 비장애 친구랑 실기 공동수석의 성적으로 합격을 했더라고요. 만약에 못했으면 그냥 떨어지면 끝이었는데. 네.
1: 너무 좋았습니다. 하늘 날아가 보인다.

0: 매서운 어머니의 귀를 피할 순 없습니다.
1: 또 몰았네.
0: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재도전하는 성빈 씨.
2: 아 좋네.
1: 아 좋네.
2: 아유 떨린다.
1: 자, 네가 잘했다고 생각하나?
2: 아닌지.
1: 끄더니 그냥 또 이렇게 가. 네. 끝까지 이렇게 보더라고.
2: One more time.
1: 이제 성빈이가 더 잘 몰입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자꾸 부추기는 역할을 제가 하고, 또 발음이 제 귀에 마음에 안 들면 또 태클을 걸어가지고 또 반복 연습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발음 교정 작업 같은 거는 주로 제가 24시간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제가 손을 대야만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잔소리를 합니다.
2: 저는 판소리꾼이고 어머니는 잔소리꾼.
1: 아 나도 소리꾼은 소리꾼이네.
2: 소리꾼이야 소리꾼. 꽃이 피었네.
0: 성빈 씨에겐 이쯤이면 됐다는 말은 없습니다. 더 완벽한 소리를 내기 위해 매일 끊임없이 자신과 싸워나갑니다.

0: 서울 도심 속 공원, 공연 무대가 세워졌습니다. 리허설이 한창인데요. 이번 공연에서 성빈 씨는 비장애인 예술인들과 함께 한 무대에 올라 판소리를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관객과 만나는 무대는 성빈 씨에겐 큰 즐거움이자 음악에 대한 열정을 되살리는 자극제가 됩니다.
1: 저는 문화예술 출제입니다. 이번 주제는 찬란하다를 주제로 이번 출제 서막을 열게 됐는데요. 저희 팀도 이 출제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0: 무대에 오른 성빈 씨, 오늘도 날개를 달았습니다.
1: 사실 내가
0: 마음껏 기량을 뽐내는 성빈 씨.
1: 미친 사람인지 보시다시피
0: 판소리는 그에게 노래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하나의 언어입니다.

0: TV에서 자유롭게 소리하는 성빈이를 보면 원래 저 모습이 성빈이의 건강한 원래 자신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바라보는 저도 너무 행복하지.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도 정말 다른 부분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1: 왜 말 못해? 아 말해요. 아 왜?
0: 뭐 아픈 손가락이기도 하고 뭐 동반자이기도 하고에 그리고 같은 지점을 향해서 발을 같이 묶고 달리는 왜 운동회 때 부모와 아들이 같이 발 묶고 꼬린 지점을 향해서 같이 달려가는 그런 사이. 네.
1: 전쟁의 아무리 장수와 왕이 아무리 세도 제갈량 같은 지혜가 없거나 또 정우리 같은 지혜가 없으면은 그 전쟁은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책사 같은 분이시고 모사 같은 분이시고 분이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 어머님을 위한 노래 한 곡 해주시면 어때요?
1: 자, 일단 신청곡 받습니다.
0: 아리랑을 한 곡 부탁해.
1: 아리랑은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0: 우리의 성빈 씨. 이번엔 거문고가 아닌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꽤나 진지한 표정이죠. 사실 요즘 성빈 씨가 새롭게 도전해보고 있는 분야라는데요. 전통 소리를 디지털 음악으로 옮겨 새로운 창작곡을 만드는 중입니다.
1: 이렇게 해놓고
0: 악상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작곡을 한다는군요.
1: 미디 작업인데 이 미디 작업은 뭐냐 하면 큐베이스라는 이 프로그램을 깔아서 이 키보드로 컴퓨터 연결해서 작업하는 것입니다. 20주년에 관한 곡인데 맨 처음 만드는 곡, 맨 처음 만들다시피 한 곡이 적벽가 중에서 세타형을 편곡하고 있고.
0: 소리꾼으로 산 지 벌써 20년이 되었다는 성빈 씨.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또다시 새로운 도전에 나선 그의 열정과 끈기가 놀랍습니다. 장애의 벽을 넘어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만들어가는 성빈 씨. 명창의 꿈을 위해 지난 20년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소리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며 그는 노래합니다. 오늘은 고법 전수를 위해 스승님을 찾았습니다.
2: 됐죠? 잘한다!
0: 우리의 성빈 씨, 북장단 기술도 제법이죠?
2: 호? 나, 좋아요. 근데 승빈 애가 할 때 봐봐. 눌러. 요거 눌러봐봐. 그렇지. 요거 하고 요거 넘어온다. 시작. 쿵쿵쿵쿵.
1: 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다섯 바퀴 다 들려야 된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2: 아, 윽 하고 나서 윽 해보세요. 시작. 윽, 윽, 궁, 궁, 궁, 궁.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땅, 궁, 땅, 궁, 땅, 궁 해야 되는데.
1: 야,
2: 윽, 짠, 짠, 나안 궁, 땅, 궁, 응. 장단이 몸 안에 붙어 있으면 소리 하는데 훨씬 더 자유스러워지고 본인이 이제 장단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기술이 생겨요. 그러면 다양한 소리 구사력이 자기 안에 자유스럽게 소리를 구사할 수 있고 북에 신경 안 쓰고요. 그런 점이 이제 최종 목적이죠. 됐죠? 으이! 하이! 누르고!
0: 타고난 리듬감이 있는 성빈 씨는 뭐든 가르쳐주면 100% 흡수한다는데요. 더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 고법까지 전수하는 성빈 씨의 열정. 정말 대단합니다.
2: 아, 좋아요.
1: 판소리 따로 고법 따로 보지 않고 판소리 연하자가 같은 판소리 아니냐 해서 좋아합니다.
0: 최고의 스승을 찾아 기초부터 탄탄히 익히려는 배움의 자세. 이런 겸손함이 그를 늘 성장시켰습니다.
1: 이제 먹어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성빈 씨를 만나기 위해 전수실로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1: 선생님의 의뢰를 받고 이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왕의 성덕으로
0: 성빈 씨가 이번엔 스승님이 된 건데요.

0: 연희를 전공하고 있는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판소리를 가르치는 중입니다.
1: 꼭 이렇게 되어둔 것이었다. 성장하고 성장하는 도움이 이렇게 갑니다. 시작! 성장하고 성장하는 도움이 판소리를 주소지소 할박에 대사전 들고 방청자 중에 이용금 방금 변자청 오고 주세요. 장남 오고 주장 잠시만 뒷근장 사자가 사며 예 세계로 있죠 소박이 내가 그래도 끝 소박에 숨을 쉬는 거고 또 조부장 보면은 삼각형에 일자가 있죠. 그거는 조금만 더 빼고 세는 거예요. 조부장 저기 보별장성 이렇게 시작.
0: 성빈 씨는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반복 학습을 시킵니다.
1: 꾸벅꾸벅꾸벅 하는 거야 한 번 더 한 번 더
0: 역시 노력파다운 면모 가르침도 열정적이죠.
1: 꾸벅꾸벅 하는 거야.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시작. 다음에 만나요.
2: 성빈 선생님한테 배워보니까 너무 재밌고 각 대목마다 특징이나 스타일도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3: 제가 평소에 판소리에 대해 배우고 싶은 점이 많았는데 이렇게 또 성빈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시니까 영광인 것 같습니다.
0: 오늘도 성빈 씨는 소리로 세상과 마주합니다. 아픔을 넘어 희망을 노래하고 한계를 넘어 예술을 완성합니다. 그의 소리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입니다.
4: 소리를 통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네, 사회에 꼭 필요한 소리꾼으로 살아가면 그보다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1: 시우야 판소리만 바라보고 판소리를 선한 일로 많이 하는 판소리 명창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판소리로 세상을 흐려내는 소리꾼 장성민입니다.

0: 다재다능 하신 분.
1: 9층, 8층, 7층, 층층마다 다 들러.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이제 곧 우리 차례가 된다.
1: 우리 차례.
0: 그래 각분 아가씨 혼사가 정해졌거든. 그러니 다음 우리 차례지.
1: 어머, 각분 아가씨 혼사 정해졌다고?
0: 그래 날이 마님이 날짜까지 정하고 오셨단다. 얘들아 봐봐봐 거기 봐. 도라지골 김판서 대관님 댁에 도령님이래. 우리 갑분 아가씨 신랑감이 말이야.
2: 당연하지. 내가 누군데?
1: 아가씨 정말 잘 됐어요.
3: 너무 기운해요 갑분 아가씨.
2: 뭐가 기운다?
3: 아가씨 아버지는 겨우 진선데 김대감 댁이라니. 그것도 장타에서 산 벼슬. 장타 벼슬!
4: 벼슬은 곧 돈이 되고

아 이쪽에도 없고 아 저쪽에도 없고 축구의 벼슬이 하나도 없네. 이게 무슨 축구라고. 아, 망신스런 축구. 조상님들 뭐 하신 테야. 그나마 내가

한신스런 적법, 한신스런 적법. 조상이 벼슬이 하나도 없네. 이게 무슨 적법이라고? 아, 망신스런 적법. 조상님들 뭐 하신 게야?

만선대 차제와 우리 갑부리의 혼사가 성사되어 이제 팔

0: 울수만 대통이 아니라 가문의 영광이지요.
1: 가문의 영광? 하하, 듣기 좋고 기분 좋다. 가문의 영광이라. 좋아.
2: 아이고, 작은 아버지, 강숙 어르신들, 어서 오세요.
3: 자, 아니, 날짜까지 잡아버렸다며?
2: 아 예, 뿌리가 튼튼하니 안심해도 좋을 거예요. 신랑 아버지가 당상관인 판서까지 했던 대감이에요, 대감.
3: 기가 찰 노릇이야. 선당 보고 날짜까지 잡다니.
2: 아, 작은 아버지는 웬 선타령만 그렇게 하세요? 아, 저쪽도 우리 집안 사정 잘 알고 있고 무엇보다도 중매쟁이가 틀림없다고 했어요. 이제는 우리 집안의 운수 대통이라고요. 한마디로 대.

0: 신부는?
1: 아 신부야 팥뿐이죠.
0: 팥뿐이는 누군데?
1: 아 형님의 손녀딸 갑뿐이 말입니다요.
0: 갑뿐이가 어쨌다고?
2: 갑뿐이가 온 18살이니 혼사를 서둘러야지요 아버님.
0: 혼사? 에이 이 나이에 무슨 장가를 가노.
2: 아이고 아버님이 아니라 아버님 손녀 제 딸 갑뿐이 말입니다요.
0: 갑뿐이하고 김판서? 나이 차이가 너무나.
1: 형님 김판서가 아니라 그 끌리아들 미연이하고 갑뿐이가.
0: 김판서가 언제 또 아들을 낳았어?

0: 백성이 왔는데요. 하룻밤 힘세지게 해달라고요.
1: 어째 우리 집이 무슨 장사 눈기냐? 냉급조차 보내거라. 이럽다.
0: 그런데 그게 도라지골에서 왔는데요.
1: 도라지골? 아 도라지골이라면 김파서 마을이지 않느냐?
0: 그야 그렇죠. 이 멍충아,
1: 내가 무서우지 못할까?
0: 변덕이 죽건댄 합니다요.
1: 내 도포, 내 관.

0: 주인님께서는 오라지 골에 사신다고요. 그럼 빈과서댁 자제분을 잘 아시는지요?
1: 아, 위연이라는 도령 말인가요?
0: 아, 맞아요. 그 도령이 머지않아 내 사위가 된다오. 문장은 최치원이요, 필체는 한석봉에, 봉체는 이몽룡이란 소문이 났습니다만,
1: 다른 건 몰라도 풍채만은 목불인견이지요.
2: 목불인견?
0: 자마는 돈 목불지견.
1: 잠깐, 귀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어?
0: 아니, 뭐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 도령 형상이 곱추에 전령말이. 아이고, 청천벽력도 유분수지. 이게 무슨 날벼락, 이게 무슨 청천벽력. 빌어먹을 중매쟁이가 감히 나에게 사기를 치다니. 자기 말만 믿으라더니 이게 무슨 변고야, 이게 무슨.

0: 스님 무슨 묘책이 없을까요? 무슨 걱정거리라도 당신이 일러준 이 사실 때문에 온 집안이 발칵 들이켰으니 무슨 묘책이 없겠어?
1: 하긴 묘책

0: 병만 주고 떠날 줄 알았는데 약까지 주시다니 고맙소. 고마워요.
1: 그럼 서승은 이만.
0: 아 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그게 빈말이 아니었구나. 박찬봉! 박찬봉!
2: 예! 아, 또 무슨 변이라도?
0: 어서 가서 가마를 빌리고 가마꾼을 데려오게.
2: 오늘은 혼인날이 아닌데요. 오! 과연 몇 책임이나요? 삼돌아! 삼돌아!
0: 삼돌에게 비밀로 와서 어서 가서 아님 좀 불러줄게.

0: 내가 보내서 왔다고만 해라. 너는 거기서 양전이만 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어서 말해봐라.
1: 안 돼요, 아가씨. 저도 같이 가요.
0: 너는 이곳에 남아. 할 일이 있다. 어서 떠나지 않고 뭐해?
2: 출발!
0: 오늘부터 너는 이쁜이가 아니다! 갑분이가 되는 거야!
1: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0: 네가 갑분이를 대신해서 시집가란 말이다!

할지라도 난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네요. 이쁜이가 가쁜이가 되어 시집을 간다.

0: 주세요 이쁜이 대신 이쁜이라도 주세요.
1: 아니 이름이 불친 여인

0: 와서 많이 마고 이쁘냐고. 아니 아니 가쁘냐고 많이 마고. 뭐냐 삼돌아, 내가 졌다. 오늘만 좀 봐라. 어 삼돌아,
1: 가쁜 아가씨 맞추시면 된다고야.
2: 아이고 이쁘게.
3: 신랑이 딸판이에요, 신랑이.
0: 아니 또 왜?
3: 나리마님이 도봤어요.
0: 너 무슨 헛소리야?
3: 새벽 같은 두 눈은 책이 영롱하고 우뚝선 콧날에는 장길상이 넘치고요. 진품보다 성인군자 품이고요. 저간의 품분이 거짓으로 들통났네요. 아 신랑이 말짱하다니까요.
0: 무슨 헛소리야? 무슨 잠꼬대가 그리 길어? 신랑이 멀쩡하다니 이놈아. 진정 신랑이란 말인가?

여보게 조금만 더 앞으로 걸어가보게. 뒤로 돌아 걸어보게. 앞으로

0: 사위는 국주의 절름발이라더니 일로째 신랑이 성한 몸이라니. 세상이 정말 날 속였구나. 내 꾀에 내가 넘어가다니. 어쩌다 살아 생겨낸 내가 이런 경우를 당한단 말이냐.
1: 이대기 맹사대기 아닌가요?
0: 아니 맞아요 맞아. 어서 오시오. 잠깐만 기다려주시오. 임자 어서 초래를 꽉 눌리고 어서 갑분이를 데려오게. 삼돌아 어서 나귀를 타고 달려가. 어서 갑분이를 모셔와. 빨리
2: 참아야.

2019년 7월 6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 현장에서 갓과 두루마기로 의관을 갖춘 선비들의 우렁찬 환호성이 회의장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소수 서원을 비롯한 조선시대 서원 9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순간이었죠. 그동안 여러 문화재가 세계유산으로 지정됐지만 한국의 서원이 갖는 의미는 각별했습니다. 성리학을 기반으로 학문을 가르치던 조선시대 서원은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인데요. 존경받는 학자들의 사상을 하나의 공간으로 집약한 서원은 자연과 조화를 이룬 훌륭한 건축물인 동시에 선조들의 학문과 정신을 배우고 성찰하는 집단지성의 요람이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교육 철학과 사회적 관습은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 문화적 전통과 정신적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한국인의 정서, 정신적 바탕이 된 서원은 언제,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 첫걸음을 따라가 봅니다.

고즈넉한 소백산 자락에 푸르디 푸른 소나무가 서원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원의 효시이자 최초의 사핵 서원인 소수서원. 1543년 훈기 군수 주세붕이 이 지역 출신인 고려 말의 성리학자 안양을 기리고 후학을 양성하는 사설 교육기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건립 당시 이름은 백운동 서원이었는데요. 태계 이황이 훈기군수로 부임하면서 1550년 임금으로부터 소수서원이라는 이름과 직접 쓴 편액을 하사받게 됩니다.

소년 1호 항란성 일촌 광음 불가경 유생들의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소수란 말은 이어서 수양한다는 뜻인데요. 무너진 교약을 바로잡고 배움을 이어가라는 시대적 사명이 담긴 이름입니다. 그런데 한양에는 성균관이 있고 지방 곳곳에도 향교가 있었는데 서원이 왜 필요했을까요? 바로 임금이 지어준 소수서원이라는 이름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곳인 성균관이나 지방의 향교가 출세지향적인 개인의 이익에만 집착하자 그 대안으로 새로운 참교육이 필요했던 겁니다. 관직이 목표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대안학교 역할을 한 곳이 바로 서원이었습니다. 간절한 시대적 소명의식 덕분일까요? 1542년 문을 연 소수서원은 1888년까지 350여 년간 무려 4,200명의 유생들이 수학할 만큼 명문 사립 교육기관으로 명성을 이어갔습니다. 소수서원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임금이 이름을 지어내린 사학서원이자 사학기관입니다. 이렇게 소수서원이 개원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자 전국적으로 하나, 둘 서원이 세워지기 시작했는데요. 말하자면 소수서원이 나라에서 공인한 사립학교의 롤모델이 된 겁니다. 소수서원을 비롯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9개의 서원은 모두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뜻이죠. 9개의 서원 모두 그 지역 성각자들의 사상과 가르침을 전하는 독특한 구조를 갖추면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룬 소박한 공간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경상도의 서원이 대부분 산자락에 기대 있다면 전라도나 충청도의 서원은 산자락이 끝나는 곳, 들판이 시작되는 길목에 주로 세워져 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 안동에는 9곳의 서원 중에 2곳이 터를 잡고 있는데요. 안동을 선비의 고장, 양반의 고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예로부터 예의염치, 효제충신, 유교의 기본 덕목을 갖춰야 한다는 전통 때문일까요? 안동하면 의관을 갖춘 선비들의 당당한 걸음걸이가 떠오릅니다.

간결하고 검소한 선비의 모습을 닮은 도산서원입니다. 조선 성리학의 큰 항맥을 이룬 태계 이황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서 1574년 후학들이 세운 서원인데요. 이듬해 선조 임금에게 편액을 하사받으면서 공식적인 사액 서원이 됐습니다. 도산서원이라는 편액은 명필 한석봉이 선조 임금 앞에서 쓴 글인데요. 퇴계 선생을 모시는 서원의 현판이라는 걸 알면 떨릴까 싶어서 임금이 일부러 뒤에서부터 글자를 불러줬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도산서원의 건물은 크게 도산서당과 도산서원으로 구분되는데요. 1561년 지어진 도산서당은 태계 이황이 말년에 10년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직접 제자들을 가르치던 곳입니다. 이곳은 퇴계 선생이 제자들을 위해서 지은 기숙사 농운정사입니다. 공부한다는 뜻의 공부공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쉬지 않고 공부에 열중하라는 의미겠죠. 서원은 퇴계 선생 사후인 1574년 후학들이 세운 공간입니다. 이후 임금에게 도산서원이라는 이름을 받아 영남 지역 유생들의 큰 배움터가 됐습니다.

도산서원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야트막한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또 하나의 서원이 있습니다. 바로 경산서원인데요. 서해 유성룡의 위패를 모시고 그 업적을 기리는 공간입니다. 고려시대부터 운영되어온 풍산유씨의 초등교육기관 풍악서당이 그 시작인데요. 1572년 유성룡이 지금의 자리를 옮겨왔고 1863년 철종 인근에게 경산서원으로 사액을 받습니다. 경산서원은 다른 서원과 구별되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육기관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경산서원은 후손들이 병산교육재단을 세워서 지역 중학교,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비정신을 계승한 현대판 서원, 그 대단한 뚝심과 철학이 놀랍기만 합니다. 흔히 교육을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데요. 수백 년 전통을 이어받아 서원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병산서원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병산서원을 옮겨 세운 서해 유성룡은 퇴계 이황의 제자로도 잘 알려져 있죠.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9개 서원의 역사는 대부분 퇴계 선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세 지향이 아니라 전인 교육을 강조한 서원 정신을 널리 전파하고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던 퇴계 선생 덕분에 서원이 새로운 사립교육기관으로 번성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만나볼 서원 역시 퇴계 선생과 긴밀하게 교류했던 인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경상북도 경주로 함께 가보시죠.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마음을 씻는다는 뜻의 세신마을입니다. 마을 어귀 자옥산 계곡에는 조선시대 대학자 회재 이연적의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회재 이연적은 퇴계 이왕이 선생으로 칭했던 성리학의 대가였습니다. 회재 이연적이 세상을 떠나자 20

20년 뒤인 1572년, 지역 유생들이 그를 기리기 위해 회재 선생이 응거하던 곳에 서원을 세웠는데요. 바로 옥산 서원입니다. 1574년 선조 임금이 직접 편액을 내린 서원에는 한석봉과 김정희, 이왕이 쓴 현판이 곳곳에 남아 대학자의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옥산 서원은 전면에 강학초를 두고 후면에 사당을 배치한 전형적인 건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당을 중심으로 미음자 모양으로 건물들이 모여 있는데요. 질서정연하게 배치된 소박하면서도 간결한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서양의 정문을 들어서면 온돌이 설치된 누각, 우변루가 나옵니다. 누마루를 서원 건축에 도입한 최초 사례이기도 합니다.

유생들이 공부하던 강학 공간인 구인당이 있고 그 뒤로 회재 이현적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제양 공간 최인묘가 자리에 있습니다.

옥산 서원은 속세를 벗어나 자연의 품 안에서 학문을 닦았던 회재 이연적과 후학들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400년 된 은행나무가 세월을 말해주는 곳, 도동서원입니다. 1607년 공자의 도가 동쪽으로 왔다고 해서 도동서원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도동서원의 누각 수월루는 물에 비친 달빛으로 글을 읽는다는 뜻입니다. 중정당은 행사와 교육이 이루어지는 강당 건물인데요. 기둥에 두른 흰색 한지는 한원당 김괭필을 모시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조선 초기 성리학의 계보를 잇는 대학자였던 김경필은 평소 도학에 심취해 수학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도덕적인 윤리관을 실천하면서도 중용의 도를 지키려 했던 선비 한 헌당 김경필의 높은 이상이 담겨 있습니다.

조선시대 지방교육이 산실이었던 향교와 서원은 서로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두 곳 모두 강학과 재앙의 기능을 가진 점에서는 같지만 향교는 공자와 맹자 같은 중국의 성현을 모시고 그들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데에 비해 서원은 중국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선현들을 배양하고 그 덕행과 학문을 따르고 공부하는 주체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중국의 그늘에 벗어나 정신적으로 독립한 새로운 교육 현장이 바로 서원이었던 거죠.

1543년 최초의 서원, 소수서원이 문을 열면서 전국적으로 서원 건립에 새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도 어쩌면 자연스러운 시대의 흐름이 아니었을까요?

넓은 들판과 강을 끼고 있는 이곳은 소수서원에 이어 두 번째로 세워진 남계서원입니다. 1552년 높은 학문과 지조가 남달랐던 학자 정여창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는데요. 군자의 상징인 연꽃을 좋아했던 정여창을 기리는 의미에서 서원 안에 연당이라는 연못을 만들었는데요. 진흙탕 속에서도 고고하게 피어나는 연꽃이 정여창의 고결한 정신을 떠올리게 합니다.

나무 껍질 없이 매끈한 모양이 청렴결백한 선비를 상징하는 나무. 붉은 배롱나무가 앞마당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서원 가득 선비 정신도 피어나는 듯합니다.

전라남도 장성군 화룡면, 남북으로 길게 뻗은 평지에 세워진 피람서원입니다. 입구에 우뚝 선 빨간 홍살문이 눈길을 끄는데요. 1590년 호남의 유림들이 하서 김인훈을 기르기 위해 세운 서원입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김인훈은 관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고향인 장성으로 내려와 성리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정진한 울고든 학자였습니다.

안진경체를 바탕으로 한 초서체 글씨는 당시 호남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될 만큼 손꼽히는 서예가이기도 했습니다. 피람서원의 하늘에는 선비의 푸른 절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기의 서원은 인재양성과 선연배양, 유교적 향촌질서를 유지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우후죽순으로 서원이 늘면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사액서원이 되면 나라에서 토지와 노비, 서적을 받았고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면서도 세금을 면제해줬습니다. 또 유생들은 군대 면제라는 엄청난 특혜를 누렸는데요. 그렇다 보니 서원에 줄을 서려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 폐단이 사회 문제가 되자 1871년 흥선대원군은 서원 철폐령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리는데요. 원래 취지에 맞게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47개의 서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서원은 모두 문을 닫게 됐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9곳의 서원은 이런 위기 속에도 꿋꿋하게 명맥을 이어온 47개 서원에 이름을 올린 곳입니다.

올곧게 서원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한국의 서원 두 곳을 더 만나봅니다. 충청 지역의 대표적인 서원인 도남서원입니다. 평지에 자리를 잡아선지 단아하고 나직한 모습이 평화로워 보이는데요. 조선 중기 유학자 김장생을 추모하기 위해 1634년 그 후학들이 세웠고 1660년 현종에게 사액을 받았습니다.

사계 김장생은 율곡 이의 사상과 학문을 이은 예학의 대가인데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신분제도가 흔들리고 사회질서가 무너질 조짐을 보이자 기강을 바로잡고 사회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파생된 학문이 바로 예학입니다. 온화한 기운이 감도는 서원의 건축물 사이로 예를 강조한 선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무성서원입니다. 신라 후기 학자였던 최치원과 조선 중종 때 관리였던 신잠을 기리는 서원이죠. 서원을 지켜온 인물들과 역대 현감들의 공적을 기리는 15개의 비석, 정문 역할을 하는 누각이 눈에 띄는데요. 현가루는 역경 속에도 학문을 계속한다는 뜻입니다. 유생들의 기숙사인 강수재인데요. 강학과 재앙의 공간, 담장 밖에 배치된 구조가 독특합니다. 유생들이 공부하던 명륜당은 전면부와 후면부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무성서원은 예와 악으로 백성을 교화한 선비 문화의 중심이었는데요. 산자락에 있는 다른 서원과 달리 마을 안에 있어 자연스럽게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었고 열린 공간으로서 지역 공론의 장이 됐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서원에 재양된 아홉 분의 선현들은 암울했던 시기에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성각자들인데요. 높은 학식과 빼어난 문장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심취했던 성리학의 핵심은 바로 인간의 도리를 밝히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의연하게 우리 곁을 지키고 있는 서원은 우리 민족혼의 뿌리를 확인하고 기억하는 빛나는 거울이 아닐까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명승지가 참 많습니다. 국토의 3분의 2가 산이기 때문에 푸른 숲과 나무가 주는 혜택도 마음껏 누리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경치 좋은 바닷가나 숲이 울창한 곳에 포젓한 정자와 누각을 지어서 망중환을 즐겼습니다. 그곳에서 가까운 벗들과 풍류를 즐기고 번잡한 속세를 벗어나 마음을 달래곤 했는데요. 자연과 벗하며 하나가 되려는 열망이 시각적으로 구현된 정자와 누각은 모두가 꿈꾼 작은 이상향이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운 누정이 지푸른 해안선을 따라 줄지어 서 있는 곳, 관동팔경으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관동 8경 중 유일하게 바다가 아닌 강을 품고도 제1경으로 꼽히는 삼척 죽서루. 유유히 흐르는 50촌의 맑은 물, 가파른 천길 벼랑 위에 고고하게 서 있는 죽서루는 마치 원래 자연의 일부였던 것처럼 살포시 내려앉아 있습니다. 건축 구조 역시 자연과 잘 어울리도록 지혜를 발휘했는데요. 천연 안반을 주춧돌 삼아 높이가 다른 17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누각을 올렸습니다. 죽서루는 조선시대 지방에 파견된 중앙관리들이 묵던 숙소의 부속 건물로 이곳에서 풍류를 즐겼는데요. 언제 창건됐는지 정확히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빼어난 경관 덕분에 많은 시인과 묵객이 찾아와 시를 읊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0: 죽서루 내부에는 정조 임금과 율곡 이의를 비롯해 당대 유명한 선비들이 남긴 기문과 시판이 죽서루의 풍경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 누가 하늘을 도와 이 아름다운 누각을 세웠는가? 지나온 세월 얼마인지 도무지 알 수 없구나. 들판 저 멀리 산봉우리에는 간푸른빛 서려 있고 강변 모래가에는 맑고 차가운 물이 흐르네. 시인과 묵객은 원래 한이 많다고 하지만 이 맑은 경치 속에 어찌 나그네 수심이 생기리오. 모든 인연 떨쳐버리고 긴 낚싯대 들고 푸른 강변 서쪽 물가에서 잠든 갈매기와 함께하리.

송광정철이 관동별곡에서 그린 관동팔경의 제2경 울진 망양정입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정자라는 이름답게 거칠 것 없이 탁 트인

조망이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동해 망경 창파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언덕 위에 우뚝 선 망향정. 예로부터 관동 팔경 중에서도 으뜸으로 손꼽히는데요. 이곳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관동 팔경 가운데 으뜸이라고 해서 조선 숙종 임금은 관동 제

0: 강원도 관찰사로 망향정에 올랐던 송강정철은 관동별곡이라는 걸작을 남겼고 김시습, 이산회 같은 유명한 문장가들도 주옥같은 시문을 남겼습니다. 특히 직접 관동팔경을 유람한 숙종은 망향정에서 느낀 감회를 한 편의 시로 완성했습니다.
1: 여러 골짜기 겹겹이 구불구불 열리고 성난 파도 거센 물결은 하늘에 닿아있네. 지금 이 바다를 술로 만들 수 있다면 어찌 겨우 300잔만 마실 수 있으리오.
0: 천혜의 절경 덕분일까요? 겸재 정선과 단원 김홍도도 이곳 풍경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사실 처음 지어졌을 때 망향정 위치는 지금 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울진군 기성면 망향리 현종산 기슭에 있던 것을 1860년 철종 때 지금의 위치로 옮긴 건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심하게 낡아 2005년 완전히 다시 지었습니다. 고풍스러운 멋은 덜하지만 망향정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풍경과 시원한 바닷바람은 여전합니다. 보고만 있어도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 해안 일대 여덟 곳의 명승지를 관동팔경이라고 하는데요. 통천, 총석정, 고성, 청간정과 삼일포, 양양 낙산사, 강릉 경포대, 삼청, 죽서루, 울진 망향정과 월성정입니다. 현재 망향정과 월성정은 행정구역상 경상북도에 편입됐고 삼일포와 총석정은 북한 지역에 있지만 관동팔경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승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죽서루와 망향정처럼 드넓은 바다를 끼고 있지 않은 곳에도 선비들의 풍류가 담긴 아름다운 누정이 많은데요. 삼척, 울진을 지나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 봅니다.

낮에는 절벽 위 우뚝 솟은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밤에는 조명 속 화려한 모습으로 수려한 자태를 뽐내는 밀양 영남루, 진주 촉성루, 평양 부병루와 함께 조선시대 3대 누각으로 꼽히는 곳이죠.

이 전설은 미량 아리랑이라는 노래로 전해지고 있죠. 영남루는 기둥 사이가 넓고 천장이 높아서 웅장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건물 서쪽 면에서 침류각으로 내려가는 지붕은 높이차를 조정해 층을 이루고 있어 독특합니다.

밀양강 절벽의 아름다운 경관과 조선 후기 화려하고 뛰어난 건축미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또 하나의 절경입니다.

초록빛 계곡물에 발을 씻고 정자마루에 누워 바람을 맞으면 마음속 근심 걱정이 저절로 사라질 것 같죠? 경상남도 함양에 있는 화림계곡은 영남 지방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안이삼동 중 한 곳입니다. 동호정, 군자정, 거연정 같은 조선시대 정자들이 계곡을 따라 길게 늘어서 있는데요. 풍류를 즐기던 조선시대 선비들이 즐겨 찾던 곳입니다. 특히 거연정은 땅이 아니라 남강천 남박 위에 세워져 있어 들어가는 입구부터 특이합니다. 정자나 누각은 보통 계곡가에 자리하고 있지만 거연정은 과감하게 계곡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아치형의 다리, 화림교를 건너야만 만날 수 있는데요. 마치 자연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선비의 뒷모습이 보이는 듯 합니다. 거연은 자연에 어울려 편하게 산다는 뜻인데요. 흐르는 계곡물과 우거진 숲을 배경으로 바위 위에 우뚝 솟은 거연정은 자연과 함께 풍류를 즐기던 호방한 선비의 풍모를 닮은 듯합니다.

화림동 계곡의 절경을 빚어내는 거현정은 조선 인조 때 서원과 함께 지은 초막정자를 1872년 후손들이 기와로 고쳐 지은 것입니다. 기암괴석과 물, 아름들이 노송이 어우러진 경치가 자연과 하나가 되고 싶은 주인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선 인조 때 아내 현감으로 이곳에 온 연안 박지원. 한양에서 함께 풍류를 즐기던 지인들이 하나 둘 떠나자 그는 화림동 계곡의 거연정을 찾아 씨름을 달래곤 했는데요. 한양을 떠나온 연암에게 거연정의 산수정원은 풍류에 운치를 느끼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영남 선비들이 심신을 수양하고 풍류를 즐기던 최고의 명소 화림동 계곡 거연정에는 선비들의 풍류정신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경상남도 함양에는 화림계곡을 따라 줄지어 있는 정자나 누각뿐 아니라 선비의 고장답게 아름다운 명소들이 많습니다. 한때는 왕에게 편액을 하사받은 사액서원이 무려 13개나 있었는데요. 이렇게 함양이 선비 문화가 왕성한 이유는 뭘까요? 함양은 조선시대의 유배지였기 때문에 비운의 학자나 고위관리들이 이곳에 둥지를 틀었는데요. 당파 싸움에 휘말려 관직을 버리고 이곳으로 낙향한 거물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높은 학식과 지조를 갖춘 학자들이 곳곳에 정착하면서 자연스럽게 선비 문화가 뿌리내리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외장을 껴안고 남강의 푸른 물결로 뛰어든 논개의 한과 기계가 서린 경상남도 진주로 가봅니다. 이곳에는 2012년 CNN고에서 선정한 한국의 명소 50곳 중에 하나로 건축미와 영남 제일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누각이 있는데요. 남강의 바위 벼랑 끝에 장엄하게 솟은 촉성루를 만나봅니다.

해마다 10월이면 진주 남강이 붉게 물듭니다. 임진왜란 당시 민, 관, 군이 혼연일체가 돼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진주대첩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축제가 바로 이곳에서 열리는데요. 진주 남강 벼랑 위에 높이 솟은 촉성루가 화려한 축제의 장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전란시 진주성을 지키는 지휘본부가 바로 영남 제일의 아름다운 누각 촉성루였는데요. 평상시에는 지역의 향시 치르는 고사장 역할도 했습니다. 촉성루는 고려 고종 때인 1241년 진주 목사 김지대가 창건했는데요. 무려 800년의 전통을 지닌 유서 깊은 곳입니다. 다른 지역의 누각과 정자가 풍류를 즐기는 공간이라면 촉성루는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민심을 결집했던 충절과 호국의 상징이었으며 지역의 화합을 도모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또 진주 지방에서 전승된 진주 건무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됐는데요. 임진왜란 때 왜군의 적장을 껴안고 남강으로 뛰어든 의기농계의 넋을 애도하는 뜻에서 진주 기생들이 칼춤을 춘 것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0: 1780년 진주를 유람하다가 촉성로를 찾은 19살의 젊은 선비 정약용은 촉성로 마루 위에서 펼쳐지던 무희들의 건물을 보고 한편의 시를 남겼습니다.
1: 금북 울고 젖대와 거문고 소리 사방으로 트인 연석은 광활한 가을물 같아라. 진주성 여인은 꽃같은 얼굴에 옷차림은 군복이라 영락없는 남자 자색깊 쾌자의 푸른 전립 좌중향에 절한 뒤 발꿈치 들고 사뿐사뿐 종종 걸음 느림박자 맞추며 갈 때는 서글픈 듯 올 때는 기쁜 듯 선녀가 나는 듯 훌쩍 내려왔는데 발밑에선 출현 같은 검광이 번쩍번쩍 몸 기울여 거꾸로 꽂아두고 한참을 덩실덩실

0: 열 손가락 번득이니 뜬 구름 뒤집는 듯.
1: 예로부터 크든 작든 건축물을 지을 때는 풍수지리를 염두에 두고 배치를 했습니다. 한옥을 지을 때도 햇볕이 잘 드는 남향을 선호하고 산을 배경으로 강을 끌어안는 배산 임수 지형을 기본으로 하는데요. 하지만 정자나 누각을 지을 때는 좀 달랐습니다. 실용성보다는 짓는 이의 성향이 가장 많이 반영됐는데요. 시를 쓰는 사람이 지었는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지었는지, 혹은 농사 짓는 사람이 지었는지 그 목적과 취향에 따라 특별한 공간이 만들어지곤 했습니다. 이번에는 문장가에게 풍성한 영감을 불어넣어준 문학의 산실, 전라남도 담양으로 떠나봅니다.

전라남도 담양은 우리나라에서 정자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소세원의 세현정, 면왕전, 면옥헌, 송강정, 시경정 등이 있죠. 시경정은 그림자도 쉬어간다는 이름처럼 호젓하고 나직한 산 중에 자리한 아담한 정자인데요. 계절마다 꽃향기 가득하고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니 선비들이 시상을 떠올리기에 좋은 곳입니다.

0: 시경정은 조선 명조 때 서하당 김성원이 장인인 석천 이몽룡을 위해 지었는데요. 을사사화를 피해 아버지와 함께 낙향한 송강정절이 이곳에서 이몽룡, 김성원 같은 문사들과 교류하면서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때 나온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성산별곡인데요. 성산은 시경정이 터를 잡은 산 이름으로 시경정의 아름다운 경치와 김성원의 풍류를 예찬한 노래입니다.
1: 어떤 지나가는 나그네가 성산에 머물며 하는 말이 서하당 시경정 주인아 내 말을 들어보소. 인간 세상에 즐거운 일이 많은데 어찌 한강산을 좋게 여겨 적막한 산 중에 들어가서 아니 나오시는고. 산속에 달력이 없어서 사계절을 모르더니 눈알에 펼쳐진 경치가 절 따라 절로 생겨나 듣고 보는 것이 모두 신선이 사는 세상이로세.

전라남도 보성군 등량면 강골마을. 1937년 방조제를 쌓기 전까지는 마을 앞까지 바닷물이 넘실거려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광주 이씨 집성촌인 강골마을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조선시대 한옥마을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봉산 봉우리 아래 드문드문 펼쳐진 한옥들이 정겹습니다. 산수가 아름다운 강골마을 뒤

깊숙한 숲속. 대나무 숲길을 지나면 고풍스러운 담장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조선의 헌종 때 이집만이 후학 양성을 위해 지은 정자 열화정입니다. 기역자의 누마루집 형태로 아름다운 정원도 갖고 있는데요. 단아하면서도 세련된 맵시가 오랫동안 눈길을 머물게 합니다. 열화정은 친척과 정이 오가는 이야기를 나누며 기뻐하다는 뜻인데요. 다른 정자와 달리 독립된 가옥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강골 마을의 사랑방이자 친족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소통 공간으로 사용됐습니다. 또 대한제국 말기에는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해 싸웠던 이관이, 이육래, 이양래 등이 모여서 의거를 도모했던 의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의 풍류 공간이었던 정자와 누각은 빼어난 자연 경관을 갖추고 있어서 지금도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번잡한 현실을 벗어나 대자연 속에서 머물다 보면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누각과 정자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비움과 성찰의 장소이자 선조들이 남겨준 귀한 선물입니다.

오늘은 경로에 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18회 아르코 한국창작음악제 참가작품 공모입니다.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작곡가와 국내 체류 외국인 작곡가를 대상으로 국악과 양악 부문의 창작 관현악 초연 및 재연 작품을 모집합니다. 우진문화재단 기획공연 제35회 판소리 다섯 바탕의 멋입니다. 7월 1일부터 닷새간 매일 다른 명창이 무대에 올라 하루에 한 바탕씩 판소리의 진수를 선보입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작곡가 시리즈 다섯 번째입니다. 한국 창작음악의 거장 작곡가 이건용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며 초연곡을 포함해 대표작 6편을 선보입니다. 국립극장 대표 여름축제 여우락 페스티벌이 막을 올립니다. 올해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우리 음악을 주제로 전통과 대중의 다양한 협업 무대 등 12개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뉴비스테이지 4입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국악과 서양음악, AI 등 다양한 예술 언어를 통해 전통예술의 창의적 실험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주, 하반기의 시작을 우리 음악이 주는 다양한 에너지로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생명의 고향 바다. 영양분 가득한 바닷물에서 최초의 생명이 탄생했는데요. 바다의 짜디짠 액체는 식물과 동물의 피로 변해 모든 생명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동물의 피를 넘어 식물의 피를 사색한 식물학자의 여정. 바다에서 함께합니다.

0: 비 내리는 가을 안국동 한옥 식물학자의 일일 연구실. 식물학자는 보길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그림을 보고 있는데요.
1: 고정관념 없이 그린 어린이들의 그림들이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점점 공부를 하고 지식이 쌓이면 그런 지식이 관찰을 뛰어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잎은 초록색이다, 인맥이 이렇게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관찰하는 순간들을 놓치고 맙니다. 윤선도의 정원과 식물, 그리고 보길 초등학교의 어린이들까지 하나같이 참 각별한 만남이었는데요. 저는 바다에서 아주 특별한 또 하나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0: 새벽이 밝은 보길도 예송리 선착장. 어부의 아침은 해 뜨기 전부터 시작되는데요. 식물학자도 바닷속 식물을 보려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1: 아침 6시인데요. 보길도의 아침은 좀 일찍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주민분들은 주로 다시마와 전복을 양식한다고 하시는데요. 선장님을 따라서 바닷속 생물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0: 때마침 다시마 양식장으로 막 떠나는 배가 있어 얻어탔는데요. 예송리 선착장을 출발해 바다 가운데서 더 큰 배로 갈아타야 합니다. 보길도 주민들의 텃밭이라 할 다시마 양식장을 향하는 배. 식물학자의 여정은 이제 본격적으로 바다 한복판에 이르는데요. 보길도에서 전복을 키우는 김대숙 선장님은 경력 20년이 넘는 베테랑 어부죠. 생명의 바다. 46억 년 전 지구가 처음 생기고 난 뒤 내부에 있던 수증기가 올라와 바다가 생성됐다고 하죠. 지구 최초의 생명체도 바다에서 탄생했는데요. 이제 다시마 양식장에 도착했습니다.
1: 여기가 다 다시마 양식장이라고 합니다. 꼭 바다 위에 큰 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선장님이 크레인으로 바닷속에서 기른 다시마를 끌어올리는데요. 후자를 줄에 감아서 키운 양식 다시마죠. 다시마가 생각보다 커서 놀랐습니다. 줄줄이 올라오는 다시마가 무슨 외계 생명체 같습니다. 이건 오히려 좀 작은 편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1: 와, 신기해. 와, 너무 예쁘다. 와.
0: 가까이서 살펴봐야겠습니다.
1: 바다에서 막 건진 다시마가 정말 너무 아름답네요. 다시마는 갈조류인데요. 우리가 뭐 김이나 파래나 우리에게

0: 흥근한 여러 가지 해조류가 있죠. 네, 김은 홍조류고 파래는 녹조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상식물에서 볼 수 있는 식물들과 가장 가까운 식물은 파래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홍조류인 김, 다시마인 갈조류는 사실 개통관계가 좀 많이 멉니다. 5m 넘게 자란다는 다시마를 생각해보면 그에 비해서 뿌리가 아주 작다고 느껴질 건데요. 우리가 나무를 보면 그 아래 거대한 뿌리가 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물속에 사는 이런 해조류들은 뿌리가 아주 작은 편인데요. 사실 온몸으로 물과 양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뿌리가 그냥 이렇게 지탱을 하는 역할이 주로 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육지에 사는 식물들의 경우는 공기 중으로 물과 양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뿌리가 아주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걸 보면 태초에 이런 초기 물속 식물들이 뿌리가 크지 않았구나, 이게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1: 식물학자는 다시마를 보며 바닷속에서 출발한 태초의 식물을 떠올렸는데요. 수억 년에 걸친 진화의 역사가 다시마에 투영되죠. 그런데 일찍 일어나 배를 탔더니 배가 출출합니다.
0: 저 먹어봐도 돼요?
2: 네. 잘라서.
0: 이렇게 자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엄청 찐득하네요.
2: 예, 이게 진액이 나와요. 전복 먹이 줄 때 좀 안 좋아요. 예, 해가 뜨기 전에 빨리 여름에는 줘야 진액이 안 나오니까 해 뜨기 전에 빨리 나갔다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여름에는.
0: 바다에서 막 건져서 우리가 밭에서 금방 딴 채소처럼 엄청 싱싱한데 간이 돼 있는 채소 같습니다. 그냥 조금씩 심으면 더 커진다는 이런 얘기, 바깥에 있는 육지 식물과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엄청 맛있는데요.
2: 그래요? 네. 많이 드십시오.
0: 좀 맛있어요.
1: 이 탐스러운 다시마는 보길도 주민의 주 수입원인 양식 전복의 먹이로 쓰이는데요. 오래된 진화의 비밀을 간직한 다시마가 아침 햇살을 반짝입니다. 이제 전복에게 밥 주러 가볼까요? 이게 양식 전복이 사는 전복 아파트라고 합니다. 유명한 완도 전복의 상당수가 여기 보길도 앞바다에서 난다고 하죠. 선장님의 양식장인데요. 배를 정박하고 먹이 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0: 전복은 어디 있는 거지?
1: 선장님이 또 크레인을 작동하는데요.
0: 우와, 전복이다.
2: 이게 전복집이에요. 이것은 작년 11월 달에 입식한 전복. 육상에서 1년, 바다에서 저희 마을 같은 경우에는 2년 정도 키워요. 전복은 밤에 활동을 많이 해요. 여기 한 칸에 한 1,500마리 정도 들어가 있어요.
1: 껍질이 달린 전복은 등뼈가 없는 연체동물이죠. 배가 발의 역할을 하는 복종류인데요. 연체동물은 진화의 역사에서 인간보다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요 놈들 생각보다 활발하게 움직이네요. 선장님이 전복집에 다시마를 투하합니다. 전복들의 풍성한 아침 식탁이 펼쳐졌는데요. 생명이 탄생한 바다, 그 속에서 자란 다시마, 그 다시마를 먹는 전복, 그리고 전복은 우리의 식탁에 오르게 되죠. 먹고 먹히는 관계에서 불현듯 진화의 역사가 떠오릅니다. 누군가 진화는 더 맛있어지는 과정이라고도 했는데요. 선장님이 식물학자를 위해 즉석에서 전복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2: 왜요?
0: 너무 귀엽게 생겼어. 빨리 도망가.
2: 도망가면 안 되죠.

0: 키운 건데.
1: 네? 아, 이제. 이렇게요?
0: 네.
1: 너무 큰데 잘라주시면 안 돼요?
0: 잘라요?
1: 네. 아, 네. 잘 먹겠습니다. 미안한데 맛있다.
0: 바다에서 직접 먹는 거랑 차원이 틀리죠.
2: 갓 잡은 전복의 맛은 다시마를 농축한 듯 신선하고 짭조름했는데요. 낯설면서도 익숙한 그 맛은 뜻밖의 식물의 맛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전복의 맛과 식물의 맛의 공통점, 그건 생물의 혈액, 바로 피에 있었죠.
3: 바다에서 갓 잡은 전복의 맛은 제가 마트에서 사서 먹었던 전복의 맛과는 많이 달랐는데요. 그 전복을 반 잘라서 그 단면을 봤을 때 뭔가 투명하고도 흰 실핏줄이 있는 것 같은 그 모습도 좀 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정말 살아있는 생물이란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복의 맛은 아, 이건 피의 맛과 비슷하구나,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전복의 피, 우리도 피가 있고 식물도 피가 있을까? 그러면 식물의 피 맛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으로 이어졌는데요. 우리는 이미 식물의 피 맛을 알고 있습니다. 단맛도 있고, 당근을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당근의 맛도 있고, 또 쌉쌀한 이런 채소들의 맛도 있죠. 그리고 우리의 피는 빨간색이죠. 전복의 피는 투명한 색이었다고 할까요? 그러면 식물의 피는 무슨 색일까? 또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이렇게 진한 자주색인 것도 있고,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까지도 식물의 피의 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식물들이 이렇게 다양한 색상을 가지는 것은 이 식물 색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 계열에 있는 식물들은 안토시아닌 색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근처럼 주황색 같은 경우는 카로틴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노란색은 크산토필, 그리고 초록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엽록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식물의 피해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식물의 피해색은 아마도 초록색이겠죠. 왜냐면 가장 대표적인 색깔이기 때문입니다.
2: 형형색색 다양한 식물의 피색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녹색인데요. 이 녹색의 근원은 엽록소입니다. 엽록소는 너무 작아서 보기 힘들지만 엽록소가 들어있는 엽록체는 커서 비교적 쉽게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그럼 엽록체를 한번 살펴볼까요?
2: 엽록체는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기관인데요. 엽록체로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얻게 되는 거죠.
3: 지금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계장풀의 줄기를 잘랐습니다. 거기에서 보이는 이 커다란 덩어리들은 식물 세포인데요. 그 안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또 작은 덩어리들이 바로 엽록체입니다. 이 엽록체 안에 엽록소가 가득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식물은 초록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2: 현미경으로 본 엽록체의 모습 너무 신기한데요. 그런데 식물의 초록피와 사람의 붉은 피가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궁금한 마음에 즉석에서 손가락을 따고 혈액 표본을 만들어 관찰해 봅니다. 우리 피 속의 어떤 분자가 식물 속 엽록소 분자와 닮았다고 하는데요. 만약 같다면 식물과 우린 어떤 관계일까요? 현미경으로 관찰하니 뭔가 동글동글한 게 보입니다.
3: 우리 피는 빨간색인데요. 네, 우리 피 속에 있는 대부분의 세포들은 적혈구입니다. 우리 피의 한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이 적혈구가 우리의 붉은 피를 나타내는 원인인데요. 적혈구 세포 안에는

0: 2억 개가 넘는 헤모글로빈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미경으로 볼수 있는 것이 바로 각각 동그라미들이 적혈구입니다. 현미경으로는 빛이 강해서 그렇게 빨갛게 보이지 않지만 이 적혈구 하나하나 안에 수많은 헤모글로빈이 빨간색을 나타내는 거죠. 아까 봤던 엽록소는 초록색이었는데요. 우리의 이폐 속에 있는 적혈구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 이 헤모글로빈과 엽록소는 사실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엉뚱한 얘기일까 할수 있는데요. 이두 개의 분자는 포르피린환이라고 하는 이렇게 고리 모양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식물의 엽록체에 있는 엽록소와 우리 피의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포르피린환이라는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엽록소엔 마그네슘이 있어 초록색으로 보이고, 헤모글로빈엔 철이 있어 빨간색으로 다르게 보일 뿐입니다.
0: 식물과 동물은 정말 다르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비슷한 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분자를 만드는 비슷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들이 왜 비슷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까? 또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놀라운 이론이지만 사실 저는 믿기 어렵습니다만 우리 모든 생물들이 사실은 하나의 공통 조상에서 유래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 공통 조상을 루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 루카, Last Universal Common Ancestor의 약자인데요. 약 35억 년에서 38억 년전 등장한 모든 생물의 공통 조상을 말합니다.
0: 이 루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구가 처음 생겼을 때 무생물만 가득했겠죠. 뭐 산소, 뭐 이산화탄소, 뭐 그런 것들만 가득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생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생물은 아마 박테리아 종류일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생물이 루카입니다. 근데 이 루카 하나의 공통조상이었다. 여러 개의 공통조상이 아니라 그 이유는 뭘까라고 했을 때이 생물이 모두 다 가지는 공통적인 어떤 형질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의 조상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런 공통적인 특징이 유전 물질인 DNA, RNA인데요. 모든 생물이 DNA, RNA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0: 사실 물론 이건 믿기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과 나는 너무 다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루카라고 하는 공통 조상을 생각한다면 우리 동물, 곰팡이, 식물 모두 다한 가족이라는 걸 생각해 볼수 있죠.
1: 주로 녹색 피를 가진 식물. 그런데 사람처럼 붉은 헤모글로빈을 지닌 식물도 있다고 하는데요.
0: 그런데 식물에서도 헤모글로빈이 발견된 아주 놀라운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 비트에 헤모글로빈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트를 한번 관찰해 볼까요? 옛날에 저는 비트를 자르면서 여기서 나오는 이 붉은 액체를 보면서 정말 사람의 피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정말 헤모글로빈이 있다니까 더 놀랐습니다. 이렇게 식물의 피에 대한 생각을 넓혀가면서 우리 생물의 진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었는데요. 독일도에서 만난 다시마, 전복, 그리고 바다에서 나온 생물들, 그리고 더 깊이 가면 우리 모든 생물들이 사실 그 공통 조상이 바다에 있었다는 것들을 생각하면 참 흥미롭습니다. 이 수십억 년에 걸친 생물들의 진화를 바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압축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었죠.
1: 식물학자의 바닷길 답사가 계속되는데요. 한반도의 풍요로운 자연은 남쪽에서 바다로, 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선도가 산책했다는 보길도의 바위 벼랑길이 장관인데요. 해식동굴 옆으로 멀리 다른 섬도 보이죠?
2: 저 멀리 아주 흐린 섬이 보이는데요. 저기가 추자도라고 합니다. 추자도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제주도인데요. 여기 아주 넓게

0: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1: 깊이를 가늠하기 힘든 바다는 생명의 고향인데요. 양식장 옆에 둥둥 떠있는 모자반을 보며 식물학자는 광합성을 하던 바닷속 원시 생명체 남세균을 떠올립니다. 약 37억 년 전 출현한 남세균은 지구상의 생명체 중 가장 오래된 기록을 보여주는데요. 스트로마톨라이트란 화석으로 남아있죠. 최초의 광합성 생물인 남세균이 있었기에 지금의 식물들이 존재하겠죠. 물속에 살던 식물 조상들이 육지로 올라왔을 때는 아주 작았을 겁니다. 녹조 식물, 이끼, 고사리 순으로 점점 커졌죠.
2: 저렇게 섬에 나무들이 빽빽하게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바위 위에 있는 이끼들이 이렇게 촘촘하게 있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초록색 양탄자가 덮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인데요.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이 점점 육지로 나와서 처음엔 아주 작았다가 아주 커져서 저렇게 덮고 있지만 최초에 아주 작았던 모습을 계속 연상시키는 것 같아요.
1: 식물학자는 다시 처음에 탔던 작은 배로 갈아탑니다. 보길도 앞에 작은 섬, 예작도로 가라는 거죠. 예작도는 10여 가구가 사는 아주 작고 예쁜 섬인데요. 보길도에서 불과 500m 정도 떨어져 있지만 날씨가 맑아도 바람이 거세면 파도가 세, 배가 뜰 수 없다고 합니다. 늦여름 날씨가 변덕스러워 선장님이 서둘러 배를 모는데요. 저 앞에 예작도 선착장이 보입니다. 섬에서 또 다른 섬으로 왔죠. 예작도엔 정기 배편이 없어 개인적으로 배를 빌려야만 올 수 있는데요.
2: 감사해요. 네.
1: 선장님의 도움으로 예작도에 도착한 식물학자. 그런데 무슨 볼일이 있어 평소 오기 힘든 이 섬을 굳이 방문한 걸까요? 예작도는 1830년경 김해 김씨가 처음 들어와 사람이 살게 됐다는데요. 그 뒤로 여러 성씨가 들어와 작은 마을을 이루게 됐죠. 선착장 바로 뒤 마을 뒤편으로 보이는 작은 언덕의 숲속에 식물학자가 찾는 오래된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전 이장님의 도움을 받아 예작도의 역사와 함께한 나무를 찾아갑니다.
3: 인사하고
2: 보길도에 안 오시고 여기 오셨던 건 여기 태어나셔서 그러신
3: 네,
2: 거예요?
3: 네,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서울에 살다가 내려온 지 한 12년 정도요. 네, 길이 좀 좁죠.
2: 여기서 많이 높이 있나요?
3: 네?
2: 많이 높이 올라가서 있나요?
3: 아니요, 바로 위에 있어요.
2: 아, 그래요?
3: 여기 한 50m 정도?
1: 인적이 드문 숲은 작지만 밀림처럼 풀이 무성한데요.
2: 이거예요?
3: 네.
1: 죽어서 기둥만 남은 회색빛 고모. 한때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던 예작도 감탕나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감탕나무였는데요. 주민들이 바다와 섬의 수호신으로 모시던 나무는 10여 년 전 태풍을 맞고 시름시름 앓다 죽었다고 하죠.
3: 10년 정도까지는 살아 있었거든요.
2: 올라가서 좀 더 네, 볼까요?
3: 그 길이 얇을수록.
2: 조심하세요.

쪽이 아닌 우산 모양으로 안 보이죠. 그늘에 치열했죠. 이게 저희 마을이 당제를 모신 곳이에요. 저 위에는 소나무가 할아버지 당이라고 약간 둘레가 5m?

0: 약한 300년 됐는데, 이제 작은 할머니 당 그래가지고.
1: 할머니 나무?
0: 네. 네.
1: 그러면은 왜 감탕나무가 할머니고 저기 곰소리 할아버지예요?
0: 아무래도 이제 위에다 보니까 소나무는 또 수령이 오래됐고요.
1: 아, 더 오래됐고.
0: 네. 그런데 거기도 또 소나무 재생 그 병이 와가지고 그것도 호사하고 이것도 같이 또 호사한 거죠.
2: 나무는 죽어서도 쉽게 부패하지 않고 위험 있게 형체를 지키는데요. 주민들이 부부로 모시던 나무가 함께 죽어 숲은 주인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제 할머니 감탕나무를 뒤로하고 할아버지 곰소를 찾아가 봅니다.
1: 와,
0: 나무가 다 호사되어서 썩어가지고 그래요.
1: 엄청난데요.
2: 감탕나무와 부부로 짝을 이루던 곰솔, 이젠 고사한 해송입니다.
1: 아, 예전에 진짜 컸겠어요.
0: 엄청 커죠. 둘레가 한 5m 정도. 세 사람이 안으로 묻은 정도거든요.
1: 여기가 그럼 많이 이렇게 썩은 거예요?
0: 네, 나무들이 껍질들만 속에서 내려간 거예요.
2: 나무는 죽었지만 주변엔 아직도 주민들이 제사를 지낸 흔적이 보이는데요.
1: 대부분 동물들이 식물들을 뜯어먹는데 식물을 위해서 동물을 바쳤다는 게 좀 새롭게 느꼈어요.
0: 고사 지내면 돼지 잡아가지고 돼지 머리 하다 놓고.
1: 네.
2: 오래 사는 나무는 죽음조차 천천히 맞는 것 같죠. 이 거대한 나무가 흙으로 분해되려면 또 얼마나 긴 시간이 흘러야 할까요? 예작도에서 만난 신성한 나무들. 식물학자는 나무들의 조상이라 할 중요한 식물도 하나 만납니다.
1: 고사리다.
0: 네.
1: 이거 끊어서 드세요.
0: 네.
1: 고사리를 우리가 흔히 양치 식물 종류들을 전부 다 고사리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먹는 고사리라고 하는 딱 한 종이 있는 거죠.
0: 이거
1: 봄에 이렇게 지금 고사리 손 있는데 지금은 안 먹죠.
0: 예, 지금은 안 먹고요.
1: 네, 아주 조그맣을 때 그걸 먹는 거고.
0: 네.
1: 사실 우리가 태초의 생물들이 물속에 있다가 점점 나와서 이끼류, 선태 식물이라고 하죠. 그런 식물들부터 해서 올라와서 양치 식물, 큰 나무가 될 때까지 그 과정을 생각하면 그 중간 단계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2: 광합성 생물은 바다에서 출발해 육지로 올라왔죠. 잘 적응한 초기 육상 식물은 이끼류였을 텐데요. 이어서 고사리 같은 양치 식물이 출현하고 소나무 같은 겉씨 식물, 꽃이 피는 속씨 식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1: 고사리는 우리가 주변에 보는 꽃 피는 식물들하고 다르게 꽃이 피지 않고 포자로 번식을 하지만 얘가 바로 최초의 나무였던 식물입니다. 얘가 점점 발달하여서 아주 낮게 양탄자처럼 깔리는 그런 선태 식물만 있던 곳에서 아주 키 큰 최초의 식물이 탄생하는데 그게 바로 고사리 종류였죠.
2: 포자로 번식하는 고사리가 최초의 나무였다고 하네요. 땅을 기지 않고 꿋꿋하게 일어선 식물, 거대한 나무의 출발이 우리가 잘 먹는 고사리였던 겁니다. 고사리로 뒤덮인 땅이 작은 정글 같은데요. 공룡도 나오기 전 아주 오랜 옛날, 최초의 나무가 육지에 자라기 시작한 풍경을 상상하게 됩니다. 식물학자는 완도 수목원에서 봤던 식물 화석들을 떠올리는데요. 남도 식물의 보고 완도 수목원에는 산림박물관이 있는데요. 각종 식물 화석이 전시돼 있다고 해서 식물학자가 찾아가 봤었죠. 박물관의 화석 중에 단연 식물학자의 눈길을 끈 건 최초의 육상 관다발 식물이었는데요. 넓적한 판에 박혀 있는 고대의 양치 식물 쿡소니아의 화석 모형입니다. 고사리와 비슷한 쿡소니아는 약 4억 2천만 년 전 출현한 원시 육상 식물입니다.
1: 이 쿡소니아 화석이 있는데요. 최초의 식물이 원래 물 속에서 있다가 나와서 점점 육지를 점령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아주 낮게 깔려있던 그런 이끼 같은 형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이 쿡소니아가 정말 거대한 식물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식물이 최초로 관다발을 만들었고 관다발이라고 한다면 줄기 속에 이렇게 물과 양분을 이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아주 획기적으로 눈에 띄는 식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선태식물도 그렇지만 초기 식물들은 뿌리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데 쿡소니아도 관다발은 있지만 뿌리는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저기 화석에도 보이지만 끝에 포자가 동그랗게 달려있는 것은 보이네요. 아주 단순한 구조지만 되게 매력적인 형태인 것 같아요.
2: 화석들은 식물 진화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녹조 식물이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와 육상 식물이 됩니다. 이끼류가 등장하고 이어서 쿡소니아 같은 양치 식물이 나타난 거죠. 포자로 번식하는 양치 식물에서 나무 같은 거대한 식물이 출현하게 된 건데요.
1: 여기 양치 식물 표본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아까 본 쿡소니아처럼 가까운 식물들이에요. 초기 식물들인 거죠. 여기 이렇게 잎들이 생생히 남아있는 것이 아주 신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오랫동안 공부했던 그런 거시 식물들이 있는데 솔방울도 있고 뭐 나구송도 있고 이런 거시 식물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소나무, 잣나무 이런 종류들이 속해 있죠.
2: 거시 식물은 솔방울로 번식하는 식물인데요. 그 다음에 꽃이 피는 속시 식물이 나타나게 된 거죠. 이끼에서 양치 식물, 그리고 거시 식물, 또 속시 식물에 이르는 수억 년의 여정에서 수많은 나무와 풀과 꽃이 탄생한 겁니다. 완도 수목원에서 본 화석의 모습엔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온 식물의 드라마틱한 모험이 담겨 있었는데요. 식물학자는 예작도를 떠나기 전 바닷속에 있는 식물의 모습도 만나게 되죠. 육지에 오르기 전 물속에 살던 식물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는데요.
1: 배를 대려고 잠깐 왔는데 저기 까만 게 막 달려있어서 너무 신기해서 봤더니 다시마네요. 이게 자연적으로도 포자가 떠다니다가 붙어가지고 자란다고 선장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땅에서 이렇게 햇빛을 보고 위로 자라는 육지 식물들과 비교해서 밑으로 달려있는 모습이 아주 멋집니다.
2: 태초에 물속에서 살던 식물은 온몸으로 바다의 풍성한 양분을 흡수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반해 건조한 육지는 식물이 살기에 그리 좋은 환경은 아니었던 거죠. 물속과 달리 뿌리를 통해서만 흙 속의 양분을 섭취할 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식물이 굳이 육지에 상륙한 모험을 감행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작도 건너 보길도 예송리의 상록수림은 그런 식물의 모험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잘 보여줍니다. 예송리 몽돌 해변의 상록수림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유서 깊은 숲입니다. 약 300년 전 마을 주민들이 방풍림으로 조성한 거죠. 섬에는 남도를 대표하는 나무들로 가득한데요. 영양가 풍부한 바다를 버리고 척박한 땅으로 올라온 식물의 모험을 살펴볼까요? 몽돌 해변의 파도소리가 들리는 해안가 바로 옆. 나무들이 선조들의 고향 바로 옆에 숲을 이뤘네요. 식물학자는 남도를 대표하는 유명한 나무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1: 이 숲을 이루는 주된 나무 중에 하나가 동백나무인데요. 지금은 아주 초록색으로 이렇게 사과 같은 열매가 열려 있습니다. 꼭 초록색 사과 같기도 하고 간혹 빨갛게 익으면 빨간 사과처럼도 보이는데요. 이게 나중에 세 개로 이렇게 딱 쪼개져서

0: 씨앗이 다 날아가게 되죠. 동백나무는 카멜리아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이것은 속 이름이고 카멜리아 안에 여러 종이 속합니다. 우리가 이 동백나무가 속한 그룹의 친근한 또 다른 나무가 차나무인데요. 차나무 꽃과 열매를 보신 분들은 많이 없으실 텐데 아주 축소해 놓은 흰 동백꽃과 닮았습니다. 또 다른 상록 화렵수를 만나보러 갈까요?
1: 바람에 속삭이는 나뭇잎 사이로 파도 소리가 밀려옵니다. 선조들의 고향 바다에 비해 건조하고 척박한 육지의 환경. 대신 식물들은 땅 위에서 본격적으로 햇빛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바닷속보다 훨씬 왕성하게 광합성을 하며 엄청난 에너지를 생산하게 된 거죠.
0: 까마귀 쪽나무네요. 이 숲속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또 다른 나무입니다. 저랑은 아주 인연이 깊은 나무인데요. 농나무과 식물이고요. 이 식물도 아주 반짝거리는 도톰한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랑 인연이 깊은 이유는 이 나무를 그리는데 아주 힘들었기 때문인데요. 숲꽃과 암꽃이 따로 피는 나무이기 때문에 한 나무를 찾아도 다른 나무까지 그리려면 다시 다른 나무를 찾아야 돼가지고 아주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나무는 바닷가에 주로 많이 자라는데요. 중부지역에서는 바닷가에 소나무류가 많은 거에 비하면 남부지방에서는 이 까마귀 쪽나무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바람을 막기 위해서 이 나무를 인공적으로 많이 심기도 합니다. 나중에 열매가 초록색으로 아몬드 정도 크기로 열렸다가 나중에 까맣게 익게 되는데 그 열매를 동네 아이들이 먹기도 하고 그 안에 씨앗을 새총으로 쓴다고도 합니다. 이 나무의 뒷면을 보면 아주 독특합니다. 갈색 털이 빽빽하게 있는데 이것을 만져보면 눈을 감고 만지면 정말 보들보들한데요. 그게 꼭 소의 귀를 만지는 것 같다고 해서 소귀나무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실 소귀나무는 따로 있습니다. 아주 사랑스러운 나무입니다.
1: 풍부한 햇빛으로 광합성을 하게 된 육상식물은 산소를 만들며 동물들의 먹이가 되는데요. 지구를 생명의 땅으로 만들게 되죠. 늦여름의 햇살이 마지막으로 힘을 내며 타오르는 정오의 숲.
0: 숲을 둘러보니 남쪽에서 볼 수 있는 나무들이 많이 보입니다. 참식나무, 생달나무, 까마귀 쪽나무와 동백나무는 아주 많고요. 그 다음에 좁은잎 천성가나무라던가 보리장나무, 여러 가시나무 종류도 보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감탕나무들도 보이네요.
1: 감탕나무라면 오전에 예작도에서 죽은 고목으로 만난 건데요. 여기 예송리 해변에서 살아있는 걸 만날 수 있을까요?
0: 여기 거대한 감탕나무가 있네요. 예작도에서는 감탕나무가 죽어서 구루터기가 남고 그 옆에 작은 맹아지들이 올라와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아주 잘 자라서 큰 수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감탕나무는 감탕나무과의 아일렉스라고 하는 그룹에 속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호랑가시나무, 잎이 뾰족뾰족한 그 나무도 같은 그룹입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이 감탕나무와 호랑가시나무가 잡종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완도호랑가시나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곰솔도 보이는데요. 이 곰솔도 예작도에서는 완전히 죽어서 기둥만 남아 있었는데 여기 나란히 같이 자라고 있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1: 물 밖으로 나온 식물은 이전엔 상상도 못할 거대한 크기로 진화하는데요. 꽃꽃이 서 있는 이 지구의 살아있는 녹색 발전소가 경이롭죠.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온 식물 진화의 드라마틱한 역사를 예작도와 보길도에서 만났습니다.
0: 감탕나무와 곰솔은 스웨덴의 식물학자인 린네이 제자, 카를 페터 툰베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0: 감탕나무의 학명을 툰베리가 지었고요. 그리고 곰솔의 학명은 파이너스 툰베리입니다. 그러니까 툰베리를 기념하는 이름인 거죠.
1: 툰베리는 18세기 말 극동의 식물을 연구한 학자죠.
0: 이렇게 한 섬에는 살아있고 한 섬에는 죽어있는 감탕나무와 곰솔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나무를 찾으러 북일도로 가게 되는데요. 이 여정은 점점 식물에서 인간의 세계로 가게 됩니다.
1: 식물학자의 예송리 나무 답사는 계속됩니다. 이번엔 인간의 삶을 가꾸는 데 사용된 나무의 피를 만나볼까요? 예송리 마을 뒤편 깊숙한 곳에 있는 나무 농장. 입구에 농장 주인이 애지중지 키우는 나무들이 도열해 있는데요. 나무의 이름은 황칠나무. 이곳은 황칠문화연구원입니다. 황칠나무에서는 황금빛 수액이 나온다고 하죠. 때마침 황치를 채취하는 원장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예.
0: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2: 예, 지금 황치를 채취하고 있어요.
0: 아, 이거 황칠나무
2: 예.
0: 채취하는 건 처음 보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2: 예, 이게 이제 7월 말경에 나무에 흠집을 내가지고 나무에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치유 본능으로 여기 액을 분비를 해요. 이제 액을 분비하면은 1년 한 3회 정도 채취하는데 상체를 내가지고 3일 후부터 채취를 해요. 예, 지금 이제 세 번째 채취하는데 오늘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오늘 양이 분비 양이 작기 때문에 아주 정성스럽게 조금씩 한땀한땀 해야 돼요.
0: 이만큼 채취하려면은 꽤 많이 걸리겠는데요?
2: 그러면 나무 한 그루에 한번한 3g에서 한 5g?
0: 옷나무에서 옷을 많이 채취를 하잖아요.
2: 예.
0: 황칠나무에서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봤어요.
2: 예, 옷나무하고 황칠나무하고는 달라요. 나무 수종도 다르고,
0: 네,
2: 이건 이제
0: 맞아요.
2: 옷이 안 오는 나무예요.
0: 안
2: 독이
0: 올라요?
2: 없어요.
0: 과가
2: 옷나무는
0: 달라서.
2: 반응이 이제 독이 있는데. 황칠나무는 황칠에 독이 없어요. 예,
0: 두릅나무과여서.
2: 두릅나무과라서 이제 순하죠. 그런데
1: 황칠은 삼국시대부터 쓰인 아주 오래된 전통 도료인데요. 신라 수도 경주에 대귀족들의 저택을 황금색으로 칠했던 게 바로 북일도 등 완도 일대에서 생산된 황칠이라고 추정됩니다.
0: 이렇게 상처를 냈다가 금방 또잘 아무나요?
2: 보면은 이제 상처난 나무 이렇게 아무러져 있죠. 이제 오래 하면 한 2년 정도 놔둬요. 그러면 잘 표피가 아무러져요.
1: 황칠 수액도 식물에 피일 텐데요. 인간의 피처럼 응고되는 과정을 거쳐 나무의 상처를 아물게 합니다.
0: 이게 안쪽은 하얀네요.
2: 이게 원래 이제 남쪽에는 이제 나무 원목이고 밖은 껍질이에요. 이제 껍질과 나무 사이에서 이제 이렇게 하얀 액을 이렇게 분비하는데 이 하얀 액이 산화되면서 갈변 색깔이 변해요. 이걸 정제시켜가지고 도료로도 만들고 또 추출해가지고 요즘에 의료용으로도 많이 지금 이용하고 있죠.
0: 근데 한편으로는 상처를 내는 거니까 마음이 아프진 않으세요?
2: 그러죠. 이제 어차피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선을 상처를 해갖고 최대 이익을 남겨줘야 되니까.
0: 그럼 저쪽에도 다 황칠나무인데 어린 나무들은 상처가 없네요, 확실하게.
2: 예, 10년이 안 되기 때문에 심으면서 계속 돌아가면서 심고 채취하고 그러죠.
1: 갓 채취한 황칠을 보니 작품에 어떻게 칠하는지 궁금해졌는데요. 원장님의 작업장에 가봤습니다.
0: 작품을 이렇게 전시해 놓으셨군요.
2: 예, 방금 그 황치를 채취해가지고 도료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칠했습니다.
0: 혹시 이게 황치 묻은 자리예요?
2: 예, 황치
0: 아, 색깔이
2: 작업하면서
0: 이렇게 비교하니까 확실히 알겠네요.
2: 예, 이거는 바로 스님들 식사하는 밥그릇이죠.
0: 귀엽네요.
2: 관세음보살님 이 나무가 농나무예요.
0: 농나무.

0: 나무
1: 예, 옛날에 이제 귀신 쫓아는 나무라고 해가지고.
0: 아 그래요?
1: 예.
2: 완도 수목원에서 만났던 향기로운 농나무 기억하시나요?
0: 이거는 너무 다른
1: 친구한테 선물 받았는데
0: 네.
1: 그 황치를 칠했더니 네. 빛이 이렇게 좋아요.
0: 아 색이 진짜 좋아요. 네. 그 황금색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아주 레몬 색깔 같은 그런 색이 아니라 좀 따뜻한 황금색인
1: 그렇죠.
0: 것 같아요.
1: 이 황금색이 빛에 따라서 농도가 어둡고 밝고 빛나고 안 빛나고 그래요. 그 한문으로 보면은 빛광, 빛나는 빛이 있고 빛날 휘, 받아들이면서 발산하는 네. 빛이 있죠. 그 네. 차이로 보면은 돼요.
0: 그럼 이건 휘인가요?
1: 휘 쪽으로 봐야죠. 감춰진 빛이라고 봐야 되겠죠.
0: 그런 것 같아요.
1: 네.
2: 황칠나무의 은은한 핏빛은 전복의 피처럼 투명한데요. 보살상의 재질인 농나무 고유의 진한 색을 짙은 농도로 드러내기도 하죠. 반면에 느티나무로 만든 바루는 느티나무 특유의 밝은 색이 황칠의 농도를 더 환하게 만듭니다. 황칠문화연구원의 농장과 작업장에서 다시 떠올리게 된 식물의 피. 식물학자는 인공적으로 재배한 황칠나무가 아닌 자연 상태의 오래된 황칠나무가 보고 싶어졌는데요. 독일도 정자리에 국내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천연기념물 황칠나무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나무는 정자리 해변, 아담한 마을의 뒷동산에 있었는데요. 한낮에도 어두운 터널 같은 숲을 지나야 만날 수 있죠. 해가 서서히 져가며 숲의 빛깔은 아침과 달라졌는데요. 진한 녹색은 검푸르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한 200여 미터를 걸어갔습니다.
0: 와, 잘 보호해놨네.
2: 숲의 한쪽이 어두운 무대 한가운데 조명을 비춘 것처럼 환한데요. 무대의 주인공은 나무입니다. 크고 굵은 기둥에서 수갈래로 뻗어나간 가지들, 셀 수 없이 무성한 잎사귀들, 야생에서 수백 년간 자랐을 나무의 녹색 피의 향연이 압도적이죠. 지는 여름의 막바지, 나무는 자신의 녹색 피에 저무는 태양의 햇빛을 왕성히 빨아들이고 있었는데요.
0: 이 나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황칠나무라고 합니다. 높이가 15m나 된다고 하는데요. 황칠나무는 두릅나무과에 속하는 식물인데 두릅나무과에는 우리가 잘 아는 두릅나무가 속합니다. 두릅나무 외에도 독활이나 음나무, 오갈피 이런 나무들이 속하는데요. 잘 생각해보면 다 약재로 쓰거나 우리 몸에 참 좋은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이 황칠나무도 우리가 먹고 약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 황칠나무가 이렇게 꽃이 펴 있는데요. 이 꽃이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면 꼭 우산살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이 우산살 같은 모양은 독활이나 오갈피, 두릅나무 꽃들도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인삼도 두릅나무과에 속하는데요. 인삼 열매도 비슷하게 우산살 모양으로 펼쳐서 달립니다. 그런데 인삼 열매는 붉은 데 반해서 이 황칠나무는 검정색 열매가 열리죠.
2: 두릅나무과, 농나무과, 참나무과. 태초의 식물에서 분화된 나무들은 서로 다른 형태로 진화했는데요. 비슷한 종끼리 가문을 이루기도 하며 무수한 개별종으로 나눠졌죠. 식물 등 생명의 분화는 생명체 간 서로 도우면서도 투쟁하며 이루어진 건데요. 식물학자는 식물의 분화를 보며 인간의 갈등을 떠올립니다. 독일도에 그런 갈등의 흔적도 있어 찾아가 보죠. 독일도의 동쪽 끝, 중통리의 선백도 마을. 바다 바로 옆에 난 바위 산책길이 멋지지만 바람이 정말 거셌는데요. 곧 거대한 절벽이 눈앞에 성벽처럼 펼쳐집니다. 300년 전 이곳에 잠시 들른 한 조선시대 정치가도 기암괴석에 감탄했을 테죠.
0: 윤선도의 정적 송시열이 남긴 시문이라고 합니다. 보길도에 두 사람의 흔적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2: 83 늙은 몸이 멀고 찬 바다 한가운데에 있구나. 송시열은 조선 후기 효종과 숙종 때 전국을 좌지우지하던 정치가이자 학자인데요. 말년에 제주도로 유배가던 중 풍랑을 만나 보길도에 잠시 들렀다고 하죠. 그때 이 바위면에 시를 새겼다고 합니다. 자신을 쫓아낸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서운한 감정이 담겨 있는데요. 송시열은 보길도에 은거했던 윤선도와 정치적 라이벌이었습니다. 윤선도는 남인, 송시열은 서인으로 당파가 달랐는데요. 남인과 서인은 서로 목숨을 건 투쟁을 벌였죠. 식물이나 동물의 수많은 개별 종들은 자연계 안에서 계통을 이루며 협력과 투쟁의 장을 펼치는데요. 동물의 하나인 우리 인간의 협력과 투쟁은 사회와 문화 전반에 다양한 산물을 낳기도 했습니다. 의식주 등 실생활 영역과 과학기술 또는 법과 제도, 그리고 학문과 예술, 종교 같은 정신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사물과 생각이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경쟁하며 변화하고 살아남거나 도태되는데요. 이것도 진화의 한 단면일까요?
0: 윤선도의 공간인 보길도에서 송시열의 시를 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멀리 섬에도 여러 식물들이 같이 모여 사는데요. 물론 평화롭게 보이기도 하지만 종간의 경쟁, 또 각각의 개체들 간의 경쟁이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인간의 세계도 다르지 않겠죠. 물론 서로 이타심이나 협동을 하기도 하지만 분명 투쟁이 있습니다.
2: 이제 보길도를 떠날 시간인데요. 송시열 글쓴 바위에서 내려와 해남 가는 선착장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중통리의 한 작은 마을 입구에 근사한 나무들이 도열해 있네요. 곧 저녁이라 마지막 배편에 맞춰가려면 시간이 빠듯하지만 나무가 너무 멋져 식물학자는 잠시 보고 가려고 합니다.
0: 길을 가다가 지금 큰 후박나무가 있어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여기 작은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정말 거대한 후박나무 네 그루가 바닷바람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후박나무는 저한테 굉장히 특별한 나무인데요. 왜냐하면 이 상록성 농나무과에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게 해준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무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이렇게 초록색인 열매 자루가 점점 빨갛게 변하면서 까맣게 있는 열매와 대비로 이뤄서 정말 예쁘게 열매가 있기 때문인데요. 농나무과에 속하는 아보카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아보카도 열매도 처음에는 초록색이었다가 점점 짙은 남색이 되면 우리가 먹잖아요. 그처럼 이렇게 익으면 아주 짙은 남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씨앗을 보면 아주 축소해 놓은 아보카도 씨앗과 비슷하죠. 실제로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2: 녹색 잎사귀와 까맣게 익은 열매를 연결하는 빨간 열매 자루. 꼭 사람의 혈관 같죠? 붉은 피가 흐르는 것 같은 후박나무의 열매 달린 자루가 사람의 신체 조직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오랜 세월 바닷바람을 막아준 마을의 후박나무와도 작별합니다. 식물학자는 간신히 막배를 잡아타고 다시 바다 건너 해남으로 향합니다. 멀리 땅끝이 보이는데요. 바다에서 탄생한 식물이 육지로 올라온 여정을 따라간 답사. 크기와 깊이를 가늠하기 힘든 경이로운 생명의 물을 보며 식물의 진화,

0: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1: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걷든 연습할 수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뀔 때마다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절경을 만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행운이죠. 저는 그 외국 친구들이 서울에 오면 가장 먼저 창덕궁을 안내하곤 하는데요. 이게 바로 코리아의 전통이고 품격이야. 한눈에 쫙 펼쳐지는 장관 하나면 뭐 긴 설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그리고 경희궁, 덕수궁. 조선왕조 500년 역사가 살아 숨쉬는 다섯 개의 궁궐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유일하게 창덕궁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바로 궁궐하면 연상되는 이 정형적인 배치 구조를 벗어나서 자연경관과 어우러지게 전각을 배치한 아주 보기 드문 궁이다. 그래서 세계유산으로 지정해서 인류가 대대손손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임진왜란 때 경복궁을 비롯한 많은 궁궐이 불타버린 후 가장 먼저 재건한 것도 바로 창덕궁이었습니다. 경복궁이 조선의 건축 철학과 유교 사상을 철저히 담아낸 엄숙한 공간이었다면 창덕궁은 유사시의 법궁인 경복궁을 대신할 수 있는 이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조금 더 여유롭게 공간 배치가 이루어졌는데요. 나랏일 걱정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었던 왕에게도 창덕궁은 가장 편하게 마음을 기댈 수 있었던 안식처가 아니었을까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운명을 다해가던 조선의 왕실이 지친 몸을 누인 창덕궁. 조선의 궁궐 중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곳입니다.

조선의 마지막 황후인 순종여 황후와 마지막 공주인 덕혜 옹주가 살던 낙선제. 왕실이 사랑한 궁궐, 왕의 안식처였던 창덕궁 곳곳에는 조선 왕실이 품격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창덕궁에는 다양한 시문 구절을 새겨서 기둥에 붙여놓은 장식물이 많습니다. 주련이라고 하죠. 아름다운 풍광을 노래한 주련으로 창덕궁의 멋과 운치를 더하기도 하고

세종대왕처럼 오로지 백성을 향한 마음으로 정진하고 정사를 펼쳤던 평화로운 시대도 있었지만 조선 전기에는 왕권 계승을 둘러싼 암투가 끊이질 않았죠. 권력투쟁과 같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조선의 왕들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궁궐이 바로 창덕궁이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가장 먼저 복구된 창덕궁에서 1610년 광해군부터 조선의 마지막 왕인 순종까지 13명의 왕들이 머물면서 나란 일에 정진했습니다. 조선 왕조 전반기에 내부적인 진통과 권력투쟁이 혼란을 겪었다면 후반기에는 나라 안팎으로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치면서 파란만장한 시기를 보냈는데요.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비밀스러운 정원, 그래서 비원이라 불리며 빼어난 절경을 간직한 창덕궁 후원은 왕과 왕실의 영원한 안식처이자 언제든 기댈 수 있는 위안의 공간이었습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조선 왕실의 품격과 여유가 담겨있는 창덕궁. 자연과 인공의 절묘한 조화가 돋보이는 창덕궁은 군자의 성품을 닮은 왕실의 휴식처였습니다. 특히 후원은 왕가의 산책 공간인 동시에 수학의 공간이며 또 왕실의 야외 행사 공간이었죠.

정조는 1792년 부용지를 고치면서 부용정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곳에서 신하들과 어울리며 꽃구경과 낚시를 즐겼고 시를 지어 읊기도 했습니다.

창덕궁은 자연의 지형을 그대로 살려서 크고 작은 건축물을 배치하고 궁궐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아기자기하고 은밀하게 구성해서 멋스러움을 더했습니다.

왕권을 둘러싼 피비린내 나는 사건과 끊이질 않는 당파 싸움 속에서 왕관의 무게를 꿋꿋이 견뎌야 했던 조선의 왕. 그들은 얼마나 많은 불면의 밤을 이곳에서 지새웠을까요? 그 숱한 불면의 밤을 유래해 주었던 건 따뜻한 중전의 위로나 신하의 굳은 맹세가 아니라 어쩌면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켜주던 궁궐의 나무와 꽃, 잔잔하게 마음을 어루만져준 연못은 아니었을까요? 궁궐은 왕과 왕실뿐만 아니라 국정을 보좌하고 왕을 보살피는 수많은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곳인데요. 사람이 머무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흥미로운 이야기가 가득하기 마련입니다. 드라마 허준 기억하시죠? 여기서 제가 그 광해군 역할을 맡았었는데요. 당시 임금의 건강을 보살피던 어의 허준과 깊은 소통하던 곳, 동의보감을 완성했던 곳이 바로 창덕궁입니다. 이렇게 왕이 사랑한 창덕궁 후원은 아주 사적이면서도 왕실의 휴식 공간으로 손색이 없는 품격과 여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라마에서 왕 역할을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후원 곳곳의 전각기 등에 새겨진 주련 문구가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군주는 휴식을 취할 때도 항상 품격을 지키고 긴장의 끈을 풀어놓아서는 안 되느니라. 마치 선왕께서 한마디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곳은 왕이 가장 많은 시간 동안 머물렀던 창덕궁의 또 다른 공간, 희정당입니다. 빛날 희, 정사정, 정치를 빛낸다는 뜻이죠. 인조 때 문관 최유후는 희정당 상량문에 정사를 밝혀 백성을 접하니 백성이 충정을 다하고 정사를 넓혀 백성을 구제하니 혜택을 입지 않은 백성이 없다는 뜻으로 희정이라 이름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묵직하고 깊은 뜻 아래서 역사의 파노라마는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창덕궁 시정당은 원래 왕의 침전으로 사용되다가 순조 때부터 실물을 보는 편전으로 사용된 공간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17년 창덕궁 대화재로 불에 타자 경복궁의 침전인 강령전을 옮겨서 지금의 희정당을 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구의 양식이 더해져 전통 한옥에서 볼 수 없었던 독특한 건축물이 됐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시정당은 전통과 근대가 공존하는 급변했던 시대의 증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금방이라도 유리문을 열고 집무실의 주인공이 등장할 것 같지 않습니까?

외관은 전통 한옥이지만 내부는 서양식 구조와 복고풍의 실내 인테리어가 눈을 끄는데요.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아주 생생합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 때부터는 시정당 응접실을 집무실 대신 중요한 손님이나 외국 사신을 만나는 접견실로 사용했는데요. 당시에 순종의 전용차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동선을 짧게 해서 편리하게 내부로 들어갈 수 있게 하려고 맞춤형 건축을 했던 겁니다. 이곳에는 아름답고 거대한 산수화가 양쪽 벽면 위를 장식하고 있는데요. 당시 사신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아름답고 당당한 한국의 산수가 아니었을까요?

지금까지 왕의 공간을 둘러봤는데요. 그렇다면 최고 권력자 뒤에서 최강의 내조를 아끼지 않았던 한 사람, 국모라 불리던 왕비가 거처하던 곳은 어떤 풍경이었을까 사뭇 궁금해집니다. 겹겹이 지붕을 마주하는 구중궁궐 한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있다고 해서 중전 혹은 중궁전이라 불린 곳, 궁궐 속 은밀한 여인의 공간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구중 궁궐이라고 해도 확실히 여인의 공간은 분위기가 한결 정겹습니다. 왕비가 거처하던 내전의 중심 공간 교태전.

평생을 궐 안에서 지내야 했던 왕비를 위해 특별히 만든 교태전의 후원인 아미산. 육각면에 상서로운 무늬를 넣어

왕비가 산책을 하거나 사색을 하던 후원까지. 아기자기한 벽돌 장식과 무늬, 소박한 정원을 꾸며서 만 백성의 어머니라는 무게를 덜어주고자 했던 게 아니었을까 짐작해봅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왕과 더불어 나라의 운명과 함께하는 것이 국모, 왕비의 숙명이었을 텐데요. 구한말 일본 자객에 의해 명성황후가 시에 되는 을미사변도 바로 궁궐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조선의 5대 궁궐 중에서도 가장 큰 슬픔을 간직한 공간하면 어떤 곳이 생각나세요? 구한말 국운이 기울어지면서 결국 일본의 외교권을 빼앗긴 을사늑약이 체결됐던 곳, 바로 덕수궁인데요. 대한제국의 황제가 머물면서 희망과 절망이 교차했던 서글픈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죠. 급박하게 돌아간 역사의 현장을 묵묵히 지켜봤던 궁궐 속 근대 유산들은 지금도 덕수궁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이제 우울한 역사의 그늘이 아니라 고즈넉한 돌담길을 돌아 산책하기 좋은 명소로, 또 다양한 현대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미술관으로 변신해서 시민들이 즐겨 찾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중화전은 1902년 건립된 덕수궁의 정전입니다. 창건 당시에는 2층 건물이었지만 1904년 화재로 소실되고 단층으로 다시 지었죠.

석조전은 1910년 대한제국이 궁궐로 지어진 르네상스식 석조 건물인데 광복 후 국립박물관 그리고 지금은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저력. 어쩌면 500년 역사와 전통의 궁궐이 보여주는 품격과 아름다운 문화가 아닐까요? 야간 개장으로 한층 가까워진 궁궐 나들이를 할 때면 가슴이 뿌듯해지면서도 왠지 모르게 비장한 마음이 드는데요. 굴곡 많은 역사를 딛고 21세기 대한민국 위상을 세우기까지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될 역사와 또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정신은 무엇일까요?

0: 사랑을 몰라서 진단도
1: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2: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3: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2: 고척돔 단독 콘서트 나중에
1: 늘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그럼요. 꿈꾸면서 그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2: 맞아요.
4: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었어요.
5: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1: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
6: 아지트니까.
1: 그럼 아지트인데.

명상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데 도움을 주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명상엔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 우리 몸의 중심에 위치한 골반 건강에 효과적인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내면의 세계를 관찰하는 명상은 짧은 시간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에서 자신을 해방시켜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요. 회복 탄력성을 강화해 무기력에 빠지거나 불안함을 느낄 때

아이도 금세 다시 일어설 힘을 안겨주곤 합니다. 자신에게 긍정적인 자기암시 메시지를 전하며 자신감을 높여주기도 하고요. 자기 성찰하는 시간을 통해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이뤄낼 수도 있습니다. 감정 조절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허기진 마음을 달래기에도 효과적인데요. 마음을 건강하게 챙기고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명상을 꾸준히 해보세요.

요가를 수련할 때 자세마다 정해진 위치를 봐야 하는 응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드리스트입니다. 눈썹 사이에 눈을 고정시켜 마음을 수련하는 부르마디아 드리스트입니다. 눈썹 사이의 공간인 제3의 눈을 바라보거나 촛불이 있다면 촛불을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갑니다.

골반과 가슴을 활짝 여는 자세로 골반을 스트레칭하는 데 효과적인 우스트라사나입니다. 굽은 등과 처진 어깨를 펴주고 척추와 골반, 허벅지를 잇는 장요근 이완을 통해 골반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줘 몸의 균형을 잡고 안정적인 자세를 만들기에도 좋은 동작인데요.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릎을 꿇고 발등을 내려놓습니다. 무릎과 간격은 주먹 두 개의 골반 너비 정도면 좋습니다. 손을 허리에 받쳐주면서 발등을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골반을 천천히 앞으로 밀어내 봅니다. 이때 허리가 불편한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과도하게 골반을 밀어낸다든가 상체를 뒤로 젖히게 되면 허리를 다칠 수 있습니다. 손을 허리에 받쳐주면서 천천히 가슴을 밀어 올리고 발등을 바닥에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가슴을 열고 머리를 뒤로 젖힐 수 있는 만큼만 젖혀주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이때 복부에 힘을 꽉 주면서 가슴을 들어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좋습니다.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주고 손 허리로 무릎을 꿇고 자리에 앉아서 호흡을 천천히 진행하면서 진정시켜봅니다. 이번에는 블럭을 사용해서 우스트라를 하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블럭을 뒤꿈치 쪽에다가 수평하게 옆에다 세워놓습니다. 엉덩이를 들고 손을 허리에 받쳐주고 가슴을 밀면서 발등을 바닥에 눌러주는데요. 골반을 밀어내면서 오른손을 블럭 쪽으로 옮겨갑니다. 손으로 블럭을 잘 쥐었다면은 이번에는 왼손으로 뒤로 블럭을 쥐고 가슴을 들면서 머리를 천천히 뒤로 젖혀줍니다. 발등과 블럭을 밀어내면서 가슴을 위로 골반을 앞으로 천천히 뻗으면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하나 허리로 옮겨가면서 상체를 일으키고 엉덩이를 내리면서 호흡으로 몸을 진정시켜 봅니다. 가슴을 여는 동작에서 허리를 억지로 꺾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척추의 유연성을 길러주고 자세 교정에도 효과적인 만큼

주먹 두 개, 골반 넓이 정도면 좋습니다. 손을 허리에 받쳐주면서 발등을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골반을 천천히 앞으로 밀어내 봅니다. 손을 허리에 받쳐주면서 천천히 가슴을 밀어 올리고 발등을 바닥에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가슴을 열고 머리를 뒤로 젖힐 수 있는 만큼만 젖혀주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블럭을 뒤꿈치 쪽에다가 수평하게 옆에다 세워놓습니다. 엉덩이를 들고 손을 허리에 받쳐주고 가슴을 밀면서 발등을 바닥에 눌러주는데요. 오른손을 블럭 쪽으로 옮겨갑니다. 가슴을 들면서 머리를 천천히 뒤로 젖혀줍니다. 발등과 블럭을 밀어내면서 가슴을 위로, 골반을 앞으로 천천히 뻗으면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스쿼트와 비슷한 형태로 하체에 강한 자극을 줘 하체 근육 강화와 탄력 증가에 도움을 주는 변형된 우카타사나입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 강화와 복부 근육 강화에도 효과적이라 허리 통증 예방에도 좋은데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발 간격은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 발 간격을 유지합니다. 발을 11자로 만들고요. 손을 앞으로 뻗으면서 어깨와 수평을 이룹니다. 마시는 호흡에 가슴 밀고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를 천천히 뒤로 빼봅니다. 혹시 여기서 가능하다면은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동작은 살짝 내려서 유지해봅니다. 자, 다시 뒤꿈치를 내리고 상체를 일으키고 손은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이 동작을 3회 정도 연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손을 올린 상태 마시고 엉덩이를 뒤로 천천히 빼주면서 내쉬고 이때 발을 꽉 눌러주면서 유지하면 좋습니다. 가능한 분들만 뒤꿈치를 한번 들어봅니다. 자, 내려보고 유지하고 들고 뒤꿈치 눌러주고 상체를 일으키고 손을 내려주고 손 앞으로 하나 엉덩이 뒤로 둘 뒤꿈치를 들고 셋 조금 더 내려가면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발을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 벌려봅니다. 양손 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연결 동작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유지하면서 하체를 느껴보는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발 간격을 어깨 넓이보다 똑같이 조금 넓게 벌린 상태에서 손을 앞으로 뻗고 양 팔꿈치를 접은 상태에서 팔을 집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뒤로 뺀 상태에서 하체를 느껴봅니다. 가능하다면은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접으면서 내가 유지할 수 있는 만큼 내려간 상태에서 호흡을 천천히 이어가는데요. 호흡을 처음에는 한 세 번, 너무 힘들면 두 번 해도 좋습니다. 하나, 둘,

자, 마시면서 올라오고 내쉬면서 내려놓고 다리를 천천히 털어줍니다. 하체 라인을 가꿔주고 근력을 강화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허리에도 강한 힘을 요구하는 만큼 군살 제거와 날씬한 허리를 만들기에도 효과적인데요. 호흡을 유지하면서 동작 지속 시간을 늘려갈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발 간격은 어깨 너비보다 조금 넓게 발 간격을 유지합니다. 발을 11자로 만들고요. 손을 앞으로 뻗으면서 어깨와 수평을 이룹니다. 마시는 호흡에 가슴 밀고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를 천천히 뒤로 빼봅니다. 혹시 여기서 가능하다면은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동작은 살짝 내려서 유지해봅니다. 발 간격을 어깨 넓이보다 똑같이 조금 넓게 벌린 상태에서 손을 앞으로 뻗고 양 팔꿈치를 접은 상태에서 팔을 집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뒤로 뺀 상태에서 하체를 느껴봅니다. 가능하다면 무릎을 조금씩 접으면서 내가 유지할 수 있는 만큼 내려간 상태에서 호흡을 천천히 이어가는데요.

고관절은 사람이 직립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몸의 축이자 체중을 분산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고관절의 유연성과 힘을 기르게 도와주는 전사자세입니다. 중심이 흔들리지 않은지 본인의 동작을 확인하면서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반듯하게 모은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틀어주면서 발 간격을 조금 넓게 벌려봅니다. 마시면서 활짝 펴주고 오른발을 열어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천천히 굽히는데 무릎이 한 90도까지 굽혀주면 좋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좀 불편하든가 허벅지 안쪽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여겨지신다면 무릎을 한 45도까지 펴주면 좋습니다. 팔을 활짝 핀 상태에서 가슴을 들고 어깨는 천천히 낮추지만은 가슴을 천천히 들어 올린다는 느낌, 그리고 아랫배를 당기면서 복부에 힘을 당겨놓고 시선은 오른쪽으로 꿈꿋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부풀리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상체를 숙여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셋, 다섯 번 정도 이어가 봅니다. 넷, 다섯. 자, 그 상태에서 왼손을 허벅지에 대고 측면으로 뻗은 나의 오른팔을 천천히 밀어내면서 가슴을 밀고 왼손을 바닥을 지지하면서 천천히 뒤로 젖혀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면서 천천히 돌아오고 무릎을 펴면서 활짝 펴주고, 자, 왼쪽 측면으로 무릎을 접고 양팔을 활짝 핀 상태, 그리고 시선 왼손 바라보면서 호흡을 다섯 번 이어갑니다.

5. 마시면서 천천히 돌아오고 발을 11자로 내쉬면서 오른발을 앞으로 모아주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허벅지 안쪽부터 사타구니 근육까지 스트레칭해줘 골반의 안정성을 강화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하체로 지지하는 자세다 보니 발과 발목,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 강화에도 효과적인데요. 튼튼한 하체를 만들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른쪽으로 틀어주면서 발 간격을 조금 넓게 벌려봅니다. 마시면서 활짝 펴주고 오른발을 열어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천천히 굽히는데 무릎이 한 90도까지 굽혀주면 좋습니다. 어깨는 천천히 낮추지만은 가슴을 천천히 들어 올린다는 느낌. 왼손을 허벅지에 대고 측면으로 뻗은 나의 오른팔을 천천히 밀어내면서 가슴을 밀고 왼손을 바닥을 지지하면서 천천히 뒤로 젖혀줍니다. 하나.

0: 앞으로 서서 몸을 접는 자세로 다리 근육을 전체적으로 스트레칭 해주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우타나사나입니다. 종아리와 허벅지, 햄스트링 근육을 골고루 눌려져 허벅지와 무릎 강화에도 효과적인 동작인데요. 무리해서 한 번에 완벽한 자세를 취하려고 하기보다 차근차근 동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발 간격은 벌어진 것보다는 안쪽으로 모으는 것이 좀 더 효과적입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접고 천천히 손을 바닥까지 내려봅니다. 고개를 들면서 흉추를 쭉 밀어서 펴주고 요추를 바닥으로 쭉 끌어내리면서 턱을 앞으로 밀어냅니다. 내쉬는 호흡에 양손을 뒤꿈치를 움켜잡으면서 고개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이때 가능한 복부를 당기면서 상체를 숙이고 내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리를 펴보려고 노력해봅니다. 같이 호흡을 다섯 번만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는 호흡에 고개를 들고 등을 팽팽하게 펴주고 내쉬고 손을 바닥을 짚고 마시면서 상체를 일으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강한 응용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가슴 밀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손을 바닥까지 내려놓습니다. 한 뼘 정도 앞에다가 내려놓고요. 고개를 천천히 밀어 올릴 때 바닥을 미는 손과 나의 겨드랑이, 가슴, 특히 광배근이 쭉 늘어날 수 있도록 바닥을 밀어내봅니다. 가슴을 조금 더 밀어서 펴주고 굽은 경추가 턱을 밀 때 천천히 목 뒤가 수축되면서 목 앞쪽이 늘어나는 것을 느껴봅니다. 턱을 밀면서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마시고 내쉬고 어느 정도 등과 허리, 다리의 이완이 준비가 되었다면은 마시는 호흡에 가슴 밀고 내쉬는 호흡에 양손으로 발 뒤 아킬레스를 지어줍니다. 마시고 등 펴고 내쉬면서 천천히 얼굴을 다리 쪽으로 붙여봅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호흡을 다섯 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는 호흡에 고개를 들고 내쉬는 호흡에 기다리고 바닥을 짚고 마시고 내쉬고 상체를 일으키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돌아옵니다. 처음엔 몸이 잘 접히지 않을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신체의 유연성이 늘어 접는 동작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다리 전체에 가해지는 자극이 점차 시원함으로 바뀌는 과정을 꼭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굳은 다리를 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발 간격은 벌어진 것보다는 안쪽으로 모으는 것이 좀 더 효과적입니다. 무릎을 접고 천천히 손을 바닥까지 내려봅니다. 양손을 뒤꿈치를 움켜잡으면서 고개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조금씩 조금씩 다리를 펴보려고 노력해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가슴 밀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손을 바닥까지 내려놓습니다.
1: 고개를 천천히 밀어올릴 때 바닥을 미는 손과 나의 겨드랑이, 가슴, 특히 광배근이 쭉 늘어날 수 있도록 바닥을 밀어내봅니다. 양손으로 발 뒤 아킬레스를 지워줍니다. 마시고 등 펴고 내쉬면서 천천히 얼굴을 다리 쪽으로 붙여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18회 아르코 한국창작음악제 참가작품 공모입니다.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작곡가와 국내 체류 외국인 작곡가를 대상으로 국악과 양악 부문의 창작 관현악 초연 및 재연 작품을 모집합니다. 우진문화재단 기획공연 제35회 판소리 다섯 바탕의 멋입니다. 7월 1일부터 닷새간 매일 다른 명창이 무대에 올라 하루에 한 바탕씩 판소리의 진수를 선보입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작곡가 시리즈 다섯 번째입니다. 한국 창작음악의 거장 작곡가 이건용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며 초연곡을 포함해 대표작 6편을 선보입니다.

국립극장 대표 여름축제 여우락 페스티벌이 막을 올립니다. 올해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우리 음악을 주제로 전통과 대중의 다양한 협업 무대 등 12개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뉴비스테이지 4입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국악과 서양음악, AI 등 다양한 예술 언어를 통해 전통예술의 창의적 실험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주, 하반기의 시작을 우리 음악이 주는 다양한 에너지로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신봉 사는 대성 통곡을 하더라. 동네 사람들도 울고 선인들도 울고 하늘도 이러한 요성에 감동하여 눈물이 그치지 않는구나.

심소저의 방년이 늦어가니 인간으로 환송하되 좋은 배필을 정해주라. 심청을 환송할 적 꽃안봉을 좋아했게 만들어 그 가운데 매시고 작별하고 돌아서니 인왕굿 인당수라. 그때의 선임들은 심소저의 넋을 위로하려 할제 세상은 처음 보는 꽃안봉이 떠있구나. 그 꽃을 건진 후 때마침 전자께서 화초를 구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어전에 바쳤구나. 천자께서 조석으로 화초를 구경할 적 뜻밖의 꽃이 벌어지며 아리따운 심소저를 발견하여 모든 사연을 들으시고 즉시 심왕으로 대일하셨느니라.

0: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1: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2: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1: 고척돔 단독 콘서트 나중에?
0: 늘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그럼요. 꿈꾸면서 그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1: 맞아요.
3: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었어요.
4: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0: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
5: 아지트니까. 아,
0: 그럼 아지트인데.
6: 무용을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7: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거뜬히 연습할 수 있어요.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무조건 구명조끼, 생명조끼 알아 나 이거.

0: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간 박은영입니다. 지난 6월 5일 제2회 국악의 날을 맞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국악주간이 이어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가 펼쳐졌는데요. 국악을 보존 전승하는 대표 기관인 국립국악원도 국악주간을 맞아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산조의 멋을 담은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오늘 문화인사이드 첫 번째 소식은 산조의 미래와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 국립국악원의 국악주간 기획공연 산조 준비했습니다. 산조는 조선 말기에 만들어진 가야금, 대금, 해금 등의 기악 독주곡으로 각 지역 음악의 특색과 연주자들의 개성이 겹겹이 더해지며 지금도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첫날엔 거문고, 해금, 아쟁 등 각 기악 분야의 산조 명인들이 산조 명인전을 선보였고요. 둘째 날에는 산조의 선율을 춤으로 확장한 산조의 몸짓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문화인 공감에서는 동시대 예술가들이 전통을 바탕으로 새롭게 창작한 오늘의 산조를 만나볼 건데요. 우리 음악의 정수, 산조를 감상하러 국립국악원 우면당으로 함께 가보시죠.
1: 국악주간, 전통과 현대가 산조로 하나 되다. 새로운 해석을 입고 또다시 거듭 태어나는 산조. 새로운 울림으로 산조의 내일을 열다. 지난 6월 5일 제2회 국악의 날을 기념해 5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국악주간. 전국이 국악 선율로 물들었는데요. 국악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애쓰는 대표기관 국립국악원에서도 특별한 공연이 열렸습니다.